0: 정사가 평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고 동그라미들을 상대했지요.
1: 동그라미들,
0: 이제 동그라미의 끝판왕과 맞붙을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달이죠. 우리 정사각형들은 달에 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힘만으로요. 왜냐고요? 끝내주는 모험이 될 테니까요.
2: 고양이, 내가 첫 번째로 갈 거야.
3: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미안,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0: 친구들을 몇 명 부를 거야. 큰 수의 정사각형 친구들.
4: 49가 레인보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확인 완료. 7 곱하기 7. 행운을 빌어줘.
5: 우와, 우와, 우와, 우와.
4: 세상에. 그렇게 높이는 못 갔네. 하지만 내가 정사각형 무지개를 만들어냈어. 너희도 행운을 얻고 싶으면 한번 해봐.
6: 아, 어, 여기 있었네. 이리 와봐. 보여줄게 아주 많다고. 나는 64야. 막강한 정사각형으로 변신하지. 최스판! 슈퍼 정사각형. 옥토블록 8개. 거기에 더해서 슈퍼 큐브.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줄 비장의 무기는 바이너리 부스터. 두 배의 파워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든지 우주로 보낼 수 있어. 먼저 나를 나누어 볼게.
2: 32로.
6: 16으로.
7: 8로. 4로.
8: 2로.
2: 1로. 빨간 버튼을 눌러줄 일 하나 더. 누가 올라갈지 결정하자.
9: 난 갈래.
6: 안 갈래?
7: 나는 갈래. 갈래.
8: 안 갈래.
9: 난 갈래.
2: 그러면 됐어.
10: 45가 높이 올라갑니다.
0: 멋지다. 저건 정사각형이 아닌데.
2: 잠깐 기다려봐.
0: 정사각형이 두 개.
3: 우주의 끝으로 거의 다.
0: 만세. 굉장해. 정사각형을 로켓도 없이 우주 끝까지 보냈어. 파워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였지?
11: 그게 내가 낸 소리였을 거야. 약간 몸이...
2: 엄청난 재채기 한 방이었어.
11: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블록 친구들 꼭 잡아. 이게 마음에 쏙 들 거야. 발사 준비.
0: 이륙 성공이야.
4: 초기 발사 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 변신 시. 우주에 도착했어. 이 단계도 성공.
3: 달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어. 달 착륙기 발사.
0: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남은 건 정사각형 클럽 깃발을 꽂는 거야.
9: 넘버랜드, 문제가 생겼어. 깃발을 놓고 왔어.
12: 걱정 마, 귀여운 친구야. 이건 내가 챙겨갈게.
9: 애기다.
12: 그리고 약속할게.
13: 로켓은 사용하지 않고
12: 정사각형의 힘으로만 가겠다고.
11: 안녕. 이거 기다렸니?

0: terrific. Top tip. Be happy, not sad.
1: Ah, amazing! Super!

척.

0: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나는 10의 배수 탁자. 로켓 구조 대원들은 속히 모이세요.
1: 10,
2: 20,
1: 30,
2: 40,
1: 50, 60,
2: 70, 80, 90,
0: 그리고 100. 10의 배수.

0: 쇼를 시작하지.
1: 우주 최고의 쇼.
0: 40분 직사각형 야 친구도 닮았지.
2: 직사각형은 은하수를 날지.
0: 우린 영의 이밀 알지.
1: 시세계
2: 시비내게
0: 나눌 수가 없지. 10배배수들 50원 슈퍼락스타야. 미성을 뒤흔들지.
1: 미성을 향해 최고 출력. 예!
0: 60분 게임의 고수 광선을 쏴주지.
3: 은하계는 게임 끝이야. 예!
1: 12-5개
3: 12-6개
0: 10배배수들 70은 럭키 세븐 10개 우주향에 날아가.
2: 우주 레인보우 와우.
0: 80은 행운이 필요 없는 슈퍼 옥토블록.
2: 공룡 옥토블록, 로봇 옥토블록, 거미 옥토블록. 와우.

0: 만나볼까? 가장 강한 10의 배수.
1: 만세!
2: 나는야, 0이 2개.
1: 10이 9개. 10이 10개.
0: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1: 나는 100! 만세!
3: 90!
1: 만세!
3: 80!
1: 만세!
3: 70!
1: 만세!
0: 60!
1: 만세!
0: 50!
1: 만세!

0: Oh, nice. A truly terrific tune.
1: Powerful popping, I...
0: Nice note. I'm impressed. Nearly.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홍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란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뽀롱뽀롱 따다.

0: 다들 안녕? 너희들도 36이 여기로 오라고 했어?
1: 응. 근데 여기엔 이 요술 거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2: 오, 다들 모였으면 거울을 보래. 그럼 36이 나타난대.
3: 36?

0: 쪽은 안 보이는데.
1: 수수께끼다! 우리가 여기 모두 모였고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면
2: 누가 나타날까?
3: 36! 수수께끼 친구들 잘했어! 수수께끼 더 하고 싶은 친구 있어? 그러면 수수께끼 광장으로 나를 따라와!
4: 수수께끼 광장으로 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넘버블록을 채워서 여기에 잠긴문을 열 수가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열쇠꾸러미야.
5: 어떻게 들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
3: 오, 저기 여섯 6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열쇠라고 했잖아.
6: 어쩌면 이게 잠긴 문일지도 몰라.
4: 그리고 우리는 넘버블록으로 문을 여는 거지.
1: 맞아, 바로 그거야. 너희 셋은 문 안으로 이동해 볼래? 그리고 너희 셋은 그 옆으로 가봐.
4: 축하해, 문 하나가 열렸어. 문 두 개를 더 열면 성공이야. 우리가 아까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번 문에서는 모양이 약간 달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맞춰봐. 우린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0: 더 어려워졌는데.
5: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처음 문을 열 때처럼 시작해보자. 6세계는 안쪽으로 이동해줄래?
4: 여기에는 블록 6개가 들어가면 딱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 모양은 아닌 것 같네. 잘하고 있어. 가로 한 줄이 채워졌잖아. 봐, 세로도 거의 채워졌어.
1: 저게 한 면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된 것 같아. 한 줄 위로 올라가 줄래?
6: 회전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회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훗!
4: 같은 모양이야. 봐.
1: 너희 셋은 거꾸로 뒤집어 줄래?
3: 이제 너희들은 문 안의 열쇠들과 모양이 같지만 뒤집어져 있네.
4: 사각형 안에는 패턴이 반복되지. 테슬레이션이라고도 한단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할 거야. 우리가 전부 다른 모양이니까.
2: 이럴 수가.
4: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손해볼 건 없어. 힌트가 어디 숨어있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7: 진짜 어려워 보인다.
1: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8: 그러면 다시 해보면 돼. 손해볼 건 없다잖아.
1: 그리고 힌트도 찾아보라고 했잖아.
7: 봐! 두 개 구역이 색깔이 달라. 저 두 개를 먼저 찾으면 되겠네.
8: 노란색 구역은 네 번째 여기네. 저기로 점프해줄래?
2: 야호!
5: 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은 세 번째 육처럼 생겼네.
4: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고.
5: 다른 방향? 그렇구나.
1: 저 모서리 부분은 계단 모양인데 계단 모양 조각은 딱 하나 있네. 저기로 올라가.
6: 저기 채우려면 정사각형 4블록이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 두 개 자리가 더 있으니까 네 자리야.
9: 저긴 뭐가 들어갈까? 잠깐만. 이 모양은 왼쪽에 있는 6이랑 딱 맞네. 완전 럭키잖아.
1: 하나 남았어. 잠깐만, 한번 돌아볼래? 저거 봐!
3: 성공했군, 수수께끼 친구들. 수수께끼 광장에 온 걸 환영해. 많은 수수께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시작하자고.
10: 자, what's the problem, Green?
11: I've been coloring the trees in the forest. The leaves are easy. They're green. But I don't know what color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12: It should be... brown.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brown.
13: I agree, Owl. Hoo-hoo are you?
12: I'm brown. Down to earth. That's me. I'm an adventurer. and a color explorer. And now that I've found you, I've earned my color explorer badge.
4: Oh, wowzers.
11: It's great to meet you. And you're right about the tree. Brown and green go well together.
12: Yes, I know all about the woods. Ooh, I'll give you a tour. This way! Here's a big brown branch. And that's a big brown bear. Ooh. This way!
4: Why did they

0: 사예 배수탁자 인사드립니다. 사예 배수들에게 알립니다. 사예 배수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1: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과 경과 함께 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사가 열 개면 40. 4-1은 4, 4-2는 8, 4-3-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4는 16, 4-5는 20, 4-6은 24, 4-7은 28, 4-8은 32, 4-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4가 하나, 바로 4. 정사각 형. 4가 두 개, 바로 8. 옥토 디스코. 4가 세 개, 바로 12.
2: 광수탁의 선수.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 내게 바로 16.
2: 정사가 그 파티.
3: 우리가 내게
0: 사가 다섯 바로 20.
4: 나는 타고난 춤꾼이지. 탭탭탭탭탭.
0: 사가 여섯 바로 24.
5: 광선 타기는 내가 최고지.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 일곱 바로 28.
6: 다 함께 패턴을 골라보자.
0: 예. Yeah. 사가 여덟 바로 32.
5: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데이스.
0: 사가 아홉 바로 36.
7: 커다란 정사각형.
0: 사가 9개
7: 해단으로 변신.
0: 사가 10개 바로 40. 멋지고 큰 직사각형. 컴온.
1: 4-2는 4, 4-2는 8, 4-3-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4는 16, 4-5는 20, 4-6은 24, 4-7은 28, 4-8은 32, 4-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과 경과 함께 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40.

0: endless.
1: Now we have our pink cray to refill our ink. He's up for another race.
2: Me! Yay!
3: Kiwi! Can I borrow you for a second?
4: Busy! Can't stop!
3: I need you! Look where I'm going, will you? It! What have I done?
5: I think we've made an it!
3: Quiet! Did you hear that? I said, quiet! Did you hear that? I think it is something big.
5: Something unbelievably heavy. Something tiny.
3: I think it likes you.
4: So unfair. That's my sound. Stop it, it.
3: I'd agree. Stop it. I said, quite agree. Oh, listen, it's making our sound. How cute.
4: That's not cute. Somebody make it stop. We'll try without Q.
6: Hiat!
3: Yes?
4: I need you, Q.
3: Quiet!
6: Quiet!
7: Oh.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8: 순한 긴긴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1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남방구는 북방구와
1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긴긴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숲속에 가자.
10: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9: 인생입니다.
10: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새해 맞이 특급 배달.
11: 이 파티 재밌다.
14: 그러게. 근데 호기는 어디 있지?
13: 나 여기 있어. 늦어서 미안 얘들아. 이제 다 같이 새해 맞이 파티를 즐겨보자고.
15: 안녕 호기.
16: 드디어 다 모였다.
14: 야호! 얼른 새해 맞이 파티를 시작하자.
17: 호기랑 티키와 타키는 임무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발.

0: 해야죠.
1: 임무라고? 그럼 파티는 어쩌고? 슈퍼윙스는 새해 전날 늘 다 같이 모여 파티한다. 그게 전통이다.
2: 맞아. 하지만 임무 수행이 최우선이야. 그걸 잊어서는 안 되지. 어린이들을 위해 슈퍼윙스가 있는 거니까.
0: 맞는 말이야.
2: 항상 출동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그래, 바로 그거야.
1: 잘 갔다 와.
0: 파티도 재밌지만 임무도 재밌어.
3: 안녕.
4: 잘 다녀와.
2: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는걸.
0: 우리도 무척 기대돼.

0: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어. 왜냐하면 새해 전날이니까. 전 세계 아이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제일 먼저 몰도바라는 나라로 가죠. 그곳에 사는 드니스에게 도움이 필요해.
1: 그 다음에는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로 날아가서 바닷가에 있는 줄리아나란 친구를 도와주면 돼.
0: 그 후에도 여러 나라에 배달을 한 다음 미국 뉴욕으로 출동해서 레일라란 친구를 도와주면 임무 완료야.
1: 친구들이 새해 전날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줄 완벽한 물건들을 준비했어. 그 물건들은 모두 특별한 캐리어에 담아뒀고. 특별한 캐리어라고? 멋지다! 마음에 들어!
0: 그럼 출동 준비!

매직 파워 준비 발사! 전 세계 어린이들의 새해

0: 슈퍼인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우린 티키와 타키야.
1: 안녕 슈퍼인스. 난 드니스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여기 몰도바에선 새해 전날 곰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전통이 있어.
0: 우와, 정말 멋진 전통인걸.
2: 그리고 안누 페리치시라고 외치면서 새해 인사를 하지. 근데 드니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
0: 그거라면 저희가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죠. 짜잔!
1: 우와! 고마워. 뭔지 궁금한걸? 우와! 마이크잖아!
3: 완벽해!
1: 우리 같이 새해 노래 부르면서 행진하지 않을래?
0: 난 아직 배달할 게 많아서. 대신 티키랑 타키는 여기 남을 수 있을 거야.
3: 완전 재밌겠다.
0: 그러게.
4: 근데 혼자서 배달을 다 할 수 있겠어, 호기?
0: 물론이지. 알잖아. 난 세상에서 제일 빠른 배달 비행기라고.
1: 당연히 알지.
2: 새해 복 많이 받으렴.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리우제전네이로 출발!
6: 좋아! 잘한다!
7: 아, 저도 놀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0: 그래서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8: 슈퍼인스다!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7: 올라, 호기. 난 줄리안하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0: 올라.
6: 어서 가보자. 어? 그렇죠. 점프.
0: 야호. 왜 다들 파도를 뛰어넘고 있는 거야?
9: 여기 브라질.

0: 에는 오랜 전통이 있어. 수원을 빌면서 새해 전날 파도를 7번 뛰어넘는 거지.
1: 나도 하고 싶은데 옷이 젖으면 곤란해서.
2: 그럼 내가 가져온 물건이 도움이 될 거야.
1: 신는장! 난 세탁 필요했던 거야. 이제 옷을 적시지 않고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걸? 호기, 이따 새해 맞이 파티가 있는데 우리랑 같이 갈래?
2: 그러고 싶지만 세계 곳곳의 여러 어린이 친구들에게 새해 전날 필요한 물건을 배달해줘야 해.
1: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 새해 소원은 널 위해 빌게. 그럼 이제 소원들로 바다로 출발! 야호!
0: 잘했다, 줄리아나. 아주 멋진데.
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린이들을 만나러 또다시 출발!

0: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에 사는 네일라한테 택배를 전해주면 오늘의 임무는 끝이야.
1: 어? 어, 이런. 너무 많이 배달했더니 배터리가 다 닳았네.
0: 그래도 뉴욕까지 가는데 문제 없어.
2: 엄마, 크리스탈 공은 어딨어요?
3: 저 위쪽에 있어, 레일라.
2: 그러네요. 근데 여기선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더 잘 보이면 좋겠어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0: 그래서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안녕.
2: 안녕, 후기. 난 레일라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우린 크리스탈공을 보러 왔어. 새해 전날 커다란 크리스탈공을 내리는 행사가 있거든. 근데 너무 멀어서 여기선 잘 안 보여.
1: 확실히 좀 멀긴 하네.
0: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문제를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2: 여기. 쌍문경이네. 딱 필요했던 건데. 고마워. 사람이 너무 많아. 내 키가 좀 더 크면 좋았을 텐데.
0: 그것도 방법 있지.
2: 우와! 고마워, 후기. 저기 보인다. 이제 크리스탈 공이 내려가는 걸 완벽하게 볼 수 있겠어. 어깨 타기가 엄청 재밌다, 골든보이 오빠.
4: 그래, 재밌겠지.
2: 엄청 큰 공이라고 하더니 직접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큰데? 그래, 그거야. 내가 크게 만들면 되잖아.
4: 안 돼, 안 돼. 핑키봉은 쓰지 마.
2: 걱정하지 마, 오빠. 오빠 맘에도 쏙 들 거야. 핑키 윙크. 이렇게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게다가 계속 커지잖아.
4: 항상 핑키봉이 말썽이라니까.
1: 맙소사, 말썽꾸러기 골든보이와 골든걸이잖아. 도와줘야 해. 올라타 레일라.
0: 고기 일렉트릭 스틱. 나한테 맡겨.
5: 시간을 멈춰줄게. 그럼 시작해볼까? 시간 정지 액션! 잠깐! 안 돼!
6: 갑자기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지?
5: 핑키봉과 내 힘이 섞이면서 생긴 웜홀이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킨 것 같아.
2: 정말? 유후! 와! 역시 내 핑키봉은 최고야.
4: 아니, 응? 네 핑키봉은 완전 골칫덩어리야. 크리스탈 공이라도 작게 줄여보는 게 어때?
2: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한동안은 원래 크기로 만들 수가 없거든. 미안.
4: 어? 기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1: 이대로면 곧 부딪힐 거야. 어서 공을 옮겨야 해. 뛰어.
5: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4: 빨리, 더 빨리.
5: 웜홀을 다시 열어보자.
2: 좋은 생각이야. 핑키 윙키 파.
5: 시간 정지 액션.
2: 덕분에 편하게 착륙했어 오빠.
1: 근데 여기가 어디지?
4: 전투 한복판에 떨어졌나 봐.
1: 피하는 게 좋겠어.
4: 이때야.
2: 당장 웜홀을 열어야 해.
5: 핑키봉 지금 쓸 수 있어?
2: 그럼. 핑키 핑키 파!
5: 시간 정지 액션.
4: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닷속이네. 어?
5: 으아, 다시 웜홀로 들어가자.

0: 세상에! 공룡이 사는 세상이잖아!
1: 여기 정말 놀랍고 신기한 차원인걸?
2: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던 차원으로 늦지 않게 돌아가지? 새해맞이 행사 시작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3: 월드 우주본부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아마도.
1: 찾았다. 지금 슈퍼웨이스들이 가 있는 곳은 바로 A458이 차원이야. 공룡들만 살고 있는 세상이지.
4: 그래, 수고 많았어 하늘아. 이제 워몰을 열어서 그쪽 차원으로 이동하자. 그럼 꽉 잡아. 월드 우주본부 출동!

0: 다행이다. 이제 끝났나 봐.
1: 그러게.
2: 됐다.
0: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공 위를 뛰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3: 구조준비 완료!
2: 우와, 진짜 반가운데?
1: 좋았어!
4: 슈퍼윙스, 모두 출동 준비됐지? 디키, 다키, 그리고 티노, 출동!
3: 구조 시작!
5: 티노 도와준다! 티노 확대 액션! 으아!

0: 이번엔 우리 차례야.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 쌍둥이 비행기 합체.
1: 고마워 피키와 타키.
2: 정말 멋있었어.
0: 이제 돌아갈까?
3: 좋아.
4: 잘 가.
2: 어? 호기!
5: 왔어, 얘들아.
1: 하늘이 누나!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근데 저 공을 어떻게 다시 줄이지? 아,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핑키봉이 말을 들을 거야.
5: 이제 핑키봉은 보기만 해도 무서워.
2: 역시 오빤 겁쟁이야. 트래버처럼 여행을 즐겨봐. 내 핑키봉도 좀 좋아해주고.
5: 호기, 공을 다시 뉴욕 타임스퀘어로 옮겨야 해.
2: 시간이 없어.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거야. 부탁해, 우지야.

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0: 편안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공룡과 산책하기.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궁금한 걸 빨리 가서 알아보자. 젤리는 어디든 출동 준비 완료야.
11: 안녕 슈퍼윙스. 오늘 출동할 장소는 바로 덴마크 코펜하겐이야. 코펜하겐은 아주 아름다운 강이 있는 도시인데 움직이는 다리가 특히 유명하지.
12: 기억나? 로봇 공룡을 만드는 친구 노아가 이곳에 살고 있어. 사촌 동생한테 직접 만든 로봇을 주려고 하는데 선물 포장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대.
13: 그러게, 로봇 공룡을 어떻게 포장하지?
14: 우리가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11: 슈퍼윙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승강기.

0: 내가 가진 상자 중에 제일 큰 거야. 근데 네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봐. 안 되네. 토미 생일 선물로 줘야 하는데 어떻게 포장하죠?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비행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그리고 난 셀리. 공룡이야. 새가 아니라.
1: 하이, 슈퍼인스.
0: 하이, 노아. 우리가 네 고민을 해결해줄 물건을 준비해왔어.
2: 아이, 고마워.
3: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2: 우와, 이렇게 큰 선물 상자는 처음 봐. 고마워, 슈퍼인스. 공룡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어.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나 혼자 들기엔 상자가 너무 크다는 거.
0: 걱정 마, 노아. 생일 선물을 배달하는 건 우리가 도와줄게.
2: 와, 사촌 동생 토미가 진짜 좋아하겠다.
4: 노아 형은 언제 오지? 내 생일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0: 배달 왔습니다.
4: 우와, 저게 뭐지? 슈퍼윙스?
0: 안녕, 토미.
2: 안녕, 토미. 생일 축하해.
4: 우와, 노아 형. 커다란 생일 선물을 가져올 거라고 하더니 정말이었네.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0: 토미, 내가 대신 열어줄까?
4: 응, 좋아. 나 대신 열어줘. 야호!
0: 공룡으로 변신!

0: 알려진 공룡들 중 가장 크지. 난 공룡이 정말 좋아.
1: 나도야. 난 공룡 비행기거든.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지. 공룡이 최고야. 왜냐면 공룡은 멋지니까.
0: 공룡 이름을 지었어. 브리오로.
2: 그거 멋진 이름인데.
0: 이름이 마음에 들어, 브리오? 마음에 든대. 브리오를 데리고 산책하자. 이쪽이야, 브리오.
3: 공룡이다.
0: 무서워하지 마세요. 브리오는 크지만 무척 상냥한 공룡이에요.
3: 오, 반려공룡은 처음 보는걸.
4: 축구공이 나무에 끼어버렸어.
3: 어? 우와, 공룡 로봇이잖아.
0: 우리가 축구공 꺼내는 거 도와줄게. 브리오, 공 내려줘.
2: 역시 브리오는 착해.
4: 고마워, 거대한 공룡아.
0: 우리 이제 또 뭐 할까? 오, 공원에 놀러 가자. 따라와.
5: 공원 가는 길에 사람이 많을 거야. 최대한 조심해야 해.
0: 알았어.
2: 자, 저기 봐, 브리오. 빨간 불엔 멈추고 초록 불엔 건너면 돼. 이제 건너자. 우와, 같이 가, 브리오.
6: 우와, 공룡이잖아. 이런 광경은 처음인걸.
5: 모두 조심하세요. 공룡이 지나갑니다.
0: 이런, 제가 고칠게요. 됐다.
6: 어떡하지. 아유, 일하러 가야.
5: 무슨 일이 생겼나 봐.
0: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7: 이런 제어 장치가 왜 말을 안 듣지?
0: 어떡해? 다리가 고장났나 봐.
2: 그치만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데 우리도 공원에 가야 하고. 어떡하면 좋지?
0: 아, 좋은 생각 있어. 브리오가 다리가 되어주면 어떨까?
2: 브리오 다리? 그거 좋지. 어서 가자.

0: 멋진데 이제 강을 건널 수 있겠는데.
1: 리오 다리 준비 완료.
2: 놀라운데 공룡 다리라니 정말 근사해. 이런 건 난생 처음 봐.
3: 어서요 여러분, 모두 그 리오 다리를 건너보세요. 역사상 최초의 공룡 다리랍니다. 앞으로 쭉 가세요. 공룡 머리 쪽으로요. 야호. 도미, 노아, 이제 너희 차례야. 좋아, 우리도 갈까? 넌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공룡이야, 브리오.
4: 어? 어? 보트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5: 내가 더 빠를걸.
2: 어? 저게 뭐지?
5: 멈추질 않아.
4: 도와줄

내가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으니까.

0: 동원에 다 왔어, 브리오. 여기서 놀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1: 우와, 너 엄청나게 크다. 진짜 최고로 멋있어.
2: 우리랑 놀래, 공룡아?
0: 이 공룡 이름은 브리오야. 온순하고 상냥하고 사람들을 돕는 걸 무척 좋아해.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0: 전기가 사라진 세상.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정말 궁금한걸.
1: 나도 궁금해하던 중인데 역시 우리 슈퍼윈스들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

0: 오늘 너희가 출동해야 할 장소는 바로 브라질에 있는 포스트 이구아수야.
1: 포스트 이구아수에는 웅장하고 멋진 폭포가 있는 걸로 유명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폭포 중 하나지.
2: 마르시아라는 친구가 그곳에 살아. 근데 TV가 고장나서 많이 슬퍼하고 있어. 아빠랑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 했거든.
3: 문제없어. 내가 당장 출동해서 마르시아가 축구를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올게.
0: 좋았어. 그럼 출동 준비. 일렉트릭 타워 충전.

0: 고치기는 어렵겠는데 TV가 완전히 망가졌어.
1: 안 돼요. 곧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쌍둥이 선수들도 나오고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트레버. 멋진 시간여행 비행기야.
2: 올라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올라.
0: 여기 네 고민을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어.
2: 우와, 고마워 호기. 내가 생각하는 물건이면 좋겠다. 제발 제발 새 TV였으면. 멋지다. 진짜 TV였잖아. 고마워. 이제 아빠랑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어.
4: 고맙다 슈퍼윙스.
2: 호기, 트레버, 우리랑 같이 축구 경기 볼래?
3: 좋지.
0: 그렇지. 달려라 달려.
2: 저기 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쌍둥이 패스 기술을 선보이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0: 확인해보자. 우와, 가로등 불빛이 없으니까 정말 깜깜하네. 아무래도 마을 전체에 전기가 나간 것 같은데.
4: 올라. 그래요? 아, 큰일이네요. 그러죠, 꼭 갈게요. 전력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전화했는데 이 태풍 댐에서 전기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구나.
2: 그 댐은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댐이잖아요.
4: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댐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한단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운전하기가 어렵겠구나.
0: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가면 금방 가실 수 있어요. 자, 어서 타시죠. 댐으로 출발! 거의 다 왔어.
5: 호수에 원래 이렇게 물이 없어요?
4: 그렇진 않아. 최근 이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단다. 전기 생산에는 많은 물이 필요한데 말이야.
1: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0: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6: 왔어요. 발전기가 작동을 완전히 멈췄어요.
4: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2: 엄청 크네요. 이걸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요?
4: 설명해 주마. 비가 오면 호수에 물이 채워지고 댐에 있는 파이프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야.
2: 그럼 발전기를 돌릴 물이 부족해서 작동을 멈춘 거네요?
4: 그렇지. 발전기를 돌릴 방법을 찾지 못하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거야.
2: 그건 안 돼. 전 꼭 아빠랑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싶었다고요.
0: 걱정 마.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
1: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왜냐하면 몸은 이미 너무 지쳤거든.
4: 그렇다면 호수를 다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댐으로 충분한 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말이야.
5: 하지만 그 물을 다 어디서 구하죠?
2: 그렇지, 이 근처에 거대한 폭포가 있잖아요. 이구아스 폭포 말이에요, 아빠.
4: 맞아. 그런데 그 많은 물을 여기까지 어떻게 가져오지?
3: 저희만 믿으세요.
2: 같이 다녀와도 돼요?
4: 물론이지. 대신 꼭 같이 다녀야 한다.
2: 고마워요. 그럴게요, 아빠.
4: 조심하렴.
2: 바로 여기가 이구아스 폭포야.
5: 우와,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을 어떻게 이타이프 댐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구아스 폭포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 댐 방향이 아니야.
1: 그건 트레버 시계한테 맡겨. 앞으로 돌리기 시작!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

0: 정말 대단해 트레버.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폭포 방향을 반대로 바꿀 생각을 하다니. 이제 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1: 야호! 금방 댐에 도착할 수 있겠는데?
0: 물살이 꽤 센 편이니까 돌아가는 길은 좀 재밌게 즐겨보자고. 슈퍼보드 액션! 야호! 가자!
2: 저기 봐! 앞에 댐이 보여!
0: 좋았어! 어서 가자!
2: 어쩌지?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어.
0: 내가 치울게. 보기! 엑스틱 스피드!
2: 나도 힘을 보탤게.

0: 물을 무사히 끌어와야 할 텐데. 어? 어? 해냈구나.
1: 아빠, 이제 마을에 전기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0: 그래, 잘했다. 이제 축구를 볼 수 있겠어.
1: 슈퍼윙스, 너희 덕분에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었어.
2: 네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1: 안녕!
0: 조심히 가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중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5: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뽀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3: 어서오세요 공주님.
12: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5: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중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5: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흔들흔들 싱싱
6: 부끄러워. 여기서도 싱싱
7: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6: 재밌다. 잠깐 쉬자.
7: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6: 의자도 돌려볼까?
8: 데이터 놀자. 놀자. 안녕.
7: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6: 원더키드.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0: 오, 팀이구나.
1: 안녕하세요, 아저씨. 집에 콩순이 있어요. 안녕.
0: 오늘 콩순이 할머니 댁 놀러 갔는데 곧 올 거야. 안에서 기다릴래?
1: 네.
0: 어? 여보세요? 네? 프로그램 오류라고요? 네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1: 무슨 일 있으세요?
0: 팀이야, 혹시 잠깐만 콩콩이랑 놀아줄 수 있니? 내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1: 네.
0: 어제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1: 뭐 하고 놀까, 콩콩아? 이건 멜빵이라고 하는 거. 아파, 콩콩아. 재밌나 보네. 안 돼, 바지 내려간단 말이야. 당기지 마. 안 된다고. 내가 졌다. 그렇게 재밌어? 왜 그래, 콩콩아? 왜 울어? 콩콩아, 울지 마. 이게 무슨 냄새지? 설마. 기저귀, 기저귀. 어딨지? 찾았다! 콩콩아, 내가 빨리 기저귀 갈아줄게. 일단 옷을 벗긴 다음 기저귀를 벗기고. 엉덩이를 닦아준 다음 새 기저귀를. 금방 해줄게. 자, 됐다. 너도 배고프구나. 같이 맘마 먹을까?
2: 맘마.
1: 좋았어. 내가 분유 맛있게 타줄게. 고소한 냄새. 조금만 먹어볼까?

0: 잘 섞여라. 잘 섞여라. 됐다. 우와! 콩콩아, 이걸 다 먹어 버린 거야? 에이, 내가 떡봉보다 더 맛있는 분유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 볼래? 우와! 안 돼. 분유 먹자. 콩콩이 아. 다녀왔습니다.
1: 어? 콩콩아. 왜?
0: 아빠, 오늘 티미가 콩콩이 돌봤어요?
2: 응.
1: 고마워, 티미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기도 해라. 티미는 정말 친절하구나. 지금 상태로는 들기 어렵겠는걸.
0: 걱정 마세요.
1: 됐다. 그 쿠키 신기한데 먹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다니 마술 같아.
3: 마술은 아니고 제가 만든 사르르 쿠키예요.
1: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3: 콩순이가 알려준 방법으로요. 어?
1: 콩순이가?
3: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
4: 티미, 안녕?
3: 안녕하세요, 아저씨.
4: 부탁할 일이 있는데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3: 제가요?
4: 어제 마을 행사에 네가 떠준 이 가방을 메고 갔는데 너무 솜씨가 좋다면서 티미에게 뜨개질을 배우고 싶다지 뭐니.
3: 저에게 뜨개질을요?
5: 티미가 뜨개질 선생님이 됐다고? 멋지대.
3: 근데 한 번도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걱정돼. 연습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0: 미용.
3: 안녕하세요. 티미, 왜 그래? 부끄러워서 작아질 뻔했어.
6: 뭐가 부끄러운데?
3: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 티미가 등장하면 모두 박수를 칠 텐데.
6: 귀마개를 쓰자.
3: 우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5: 다시 해보자.
3: 안녕하세요.
5: 와!
3: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안 부끄러운가 봐. 부끄러워.
6: 봄이 귀마개도 했는데.
3: 박수 소리가 아니라 모두 날 쳐다봐서 부끄러웠나?

0: 지금부터 뜨개질 하는 법을요.
1: 티
2: 자고 있어.
0: 깜빡 잠들었네.
3: 아하, 쓸만한 발명품이 생각났어. 어? 전반경 헬멧이야. 이걸 쓰면 사람들 쪽을 안 보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어.
4: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0: 코를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1: 팀이 잘하는데? 내 전망경 헬멧 덕분이라고.
0: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코디? 이제 앞을 보려면 어떻게?
1: 옆에 버튼을 눌러봐. 각도 조절이 될걸?
2: 지미, 왜 그래?
3: 안경이 이상해. 너희가 엄청 크게 보여.
1: 전망경 헬멧에 앞을 보면 사물이 아주 크게 보이는 확대 기능을 넣었단 걸 깜빡했어.
3: 얘들아, 안녕.
2: 공순아.
3: 무슨 일 있어?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부끄러움을 없애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건 긴장을 해서 그래. 긴장을 풀어주면 사라질 거야.
4: 어떻게 푸는데?
3: 티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거든.
4: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생각났어. 난 이 사르르 쿠키를 먹을 때가 제일 좋아.
5: 사르르 쿠키?
4: 응, 내가 만든 간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르르 녹아. 기분 좋아.
2: 돌아왔다.
3: 다행이야.
6: 이 사르르 쿠키만 있으면 뜨개질 교실은 문제 없겠어.
7: 안 그래! 이 못된 외계인! 공포맨이 용사 착했다!
3: 공포맨! 조금만 더 힘을 내!
5: 공포맨!
1: 진짜 멋있다.
3: 또 영화에서 콩콩맨 같은 주인공 해보고 싶다.
2: 나도.
1: 그럼 직접 영화를 찍으면 되겠네.
3: 이야, 그거 재밌겠다.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찍는 거야?
1: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 말고도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랑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도 있어야 해.
6: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랑 감독이 없잖아.
1: 짜잔! 이 카메라로 멋진 영화도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3: 우와! 군이 최고!
8: 카메라는 있으니까 그 다음 감독은 누가 해?
6: 어? 큐리가 감독하고 싶다고?
2: 나는 큐리 옆에서 도와줄게.
1: 이제 주인공만 정하면 되는 건가?
2: 주인공은 내가.
3: 주인공은 내가 할게.
8: 나는 UFO 할 거야.
2: 그럼 외계인은?
6: 그럼 그냥 외계인은 내가 할게.
2: 규리 감독님,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레디 액션!
6: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아니, 지구는 모두의 것이지. 왜?
2: 규리 감독님이 악당 외계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인상도 쓰래.
6: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일부러 쓰러뜨린 거 아니야. 컷이야?
2: 진짜 악당 외계인처럼 가짜 도시를 부숴보래.
6: 부수라고? 같이 힘들게 만든 건데.

0: 마르르 쿠키.
1: 큐리 감독, 우리 다음 장면은 언제 찍는 거야?
2: 나도 계속 티미를 태웠더니 힘들어.
3: 나는 언제 나와? 계속 앉아만 있었단 말이야.
0: 큐리 감독님이 그냥 그대로 촬영한대.
2: 몸이 살려.
3: 이 못된 외계인 슈퍼 홍순이가 절대 용서치 않겠다. 홍순이 레이저빔.
4: 나는 싸우는 건 잘 못하는데.
0: 우리 감독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속탁속탁속탁.
2: 지금 뭐 하는 거지?
0: 영화 내용을 조금 바꿔서 공순이랑 지미가 둘 다 주인공 영웅을 하는 거야.
1: 정말? 그럼 악당 외계인은?
2: 네, 내가 된 거지.
0: 레디 액션.
2: 지금은 이제 내 것이다. 정말
3: 그렇게는 안 되지.
4: 슈퍼 콩순이와 슈퍼 티미가 용서하지 않겠다.
3: 슈퍼 레이저 빔!
0: 그래, 이거지.

0: 무슨 일이니?
1: 어? 어? 코가 빨갛게 됐어요.
0: 아이고, 모기가 물었나 보네.
1: 콩콩이다.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2: 간지러워도 긁으면 안 돼.
1: 네.
3: 공숭아 놀자.
1: 여기 봐, 모기 물렸단 말이야. 땀나니까 더 간지러워. 긁고 싶다.
4: 바다에 가면 시원하니까 덜 간지러울 거야.
1: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가느라.

0: 유진아, 너 코가...
1: 설마 또? 너는 못 참아! 저건 이제 빵 누구기? 거기서!
0: 유진아, 같이 가!
1: 내가 놓칠 줄 알고?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2: 잠깐만 기다려봐.
3: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 안경이 있지.
0: 안쪽에 숨었나 봐. 안 보여.
4: 가진아, 내가 플랜해볼게.
5: 찾아볼게. 아, 이게 아니고, 이것도. 이건 어때?
1: 우와, 좋다. 고마워, 뭉치야.
2: 봉순아, 위쪽.
0: 나도 도울게.
2: 저기, 저기.
3: 뭘?
0: 근데 왜 여기서 기절했지?
6: 냄새가 대단해.
0: 고맙다니 칭찬 아니거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7: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8: 안녕.
1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

0: 홍룡삼 팀호함.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술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아무것도 없잖아. 짜잔! 이런! 와, 이거 아주 멋진데? 이 모자 정말 대단하잖아! 실례합니다. 모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나요?

0: 으스스해 보이는데?
1: 얘들아, 어디 가? 기다려봐. 도망가지 말라니까. 이번에는 고만태그 가서 한번 보여줘볼까? 실례합니다.
2: 혹시 제 모자를 본 적 있나요? 뾰족하고 검은데. 고맙습니다.

얘가 무서웠잖아. 얘도 쓸모가 있단 말이야.

0: 멋진데? 이제 확실히 이 친구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했지? 얘한테 잘 대해줘. 으르렁대지 말고.
1: 실례합니다. 저 모자는 제 건데요. 내 모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0: 이거 내 거야, 이리네.
1: 아니, 내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0: 내가 주웠단 말이야. 소중한 로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꼭

여기 마사와 곰이 너희 구해줄게. 아, 자꾸 뽀송뽀송한 친구들 너무 귀엽다. 이 귀 좀 봐. 근데 엄마 토끼는 어딨어? 알겠다. 너희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곰아, 우리가 얘들 엄마를 찾아줘야 해. 포스터를 붙여보면 어떨까?

모두 붙일 수 있겠지? 난 얘들을 돌보고 있을게. 오늘은 내가 최고의 유머야, 두고 봐. 자, 꼬마 친구들, 이제 게임할 시간이야.

밟았으면 식사 시작. 여기 얌전히 있어. 다시 가져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너가 가면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을 해야 해? 그래 좋아. 꼭 크게 상관은 없어. 이건 너한테 꽤 어려울 텐데. 어른들용이라. 우리가 완전히 문질러주자고. 미안.

얘가 대장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엉망인 거잖아.

이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야? 아하! 네. 좋아. 이제부터 청소를 실시한다. 빨리, 더 빨리. 그럼 청소는 모두 끝났으니까 산책을 시작해볼까? 그렇게 꾸물거릴 시간 없는데.

그럼 이번에도 얘가 대장이야? 아님 나? 그래, 블록 쌓기나 하지 뭐.

0: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고마? 아, 알겠다. 오늘도 생일이구나. 좋아, 나도 선물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오래전 일이잖아. 나도 이제 예의란 걸 안다고.
1: 그게 뭐라고 하더라?
0: 맞아.

오늘은 아주 예의 바른 마샤가 돼야지.

난 오늘 최고로 예의 바르게 지낼 거라고. 제가 좀 팔아드려도 될까요? 너 오늘 완전 사랑스럽고 귀엽다. 그렇지 않니, 고마?

Yeah.

있습니다. 여기 빈 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0: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 꾸룽꾸룽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2: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빠바.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다들 안녕? 너희들도 36이 여기로 오라고 했어?
13: 응. 근데 여기엔 이 요술 거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14: 오, 다들 모였으면 거울을 보래. 그럼 36이 나타난대.
13: 36은 안 보이는데. 오.
12: 수수께끼다! 우리가 여기 모두 모였고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면.
15: 오. 누가 나타날까?
16: 36! 수수께끼 친구들 잘했어. 수수께끼 더 하고 싶은 친구 있어? 그러면 수수께끼 광장으로 나를 따라와.
17: 수수께끼 광장으로 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넘버블록을 채워서 여기에 잠긴 문을 열 수가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열쇠꾸러미야.
13: 어떻게 들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
16: 오, 저기 여섯 6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열쇠라고 했잖아.
18: 어쩌면 이게 잠긴 문일지도 몰라.
17: 그리고 우리는 넘버블록으로 문을 여는 거지.
12: 어, 맞아, 바로 그거야. 너희 셋은 문 안으로 이동해 볼래? 그리고 너희 셋은 그 옆으로 가봐.
17: 축하해, 문 하나가 열렸어. 문 두 개를 더 열면 성공이야. 우리가 아까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번 문에서는 모양이 약간 달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맞춰봐. 우린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13: 더 어려워졌는데.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처음 문을 열 때처럼 시작해보자. 6, 3개는 안쪽으로 이동해줄래?
17: 여기에는 블록 6개가 들어가면 딱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 모양은 아닌 것 같네. 잘하고 있어. 가로 한 줄이 채워졌잖아. 봐.

0: 거의 채워졌어.
1: 오, 저게 한 배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된 것 같아. 한 줄 위로 올라가 줄래?
2: 회전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회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훗!
0: 같은 모양이야. 봐.
1: 너희 셋은 거꾸로 뒤집어 줄래?
3: 이제 너희들은 문안의 열쇠들과 모양이 같지만 뒤집어져 있네.
0: 사각형 안에는 패턴이 반복되지. 테슬레이션이라고도 한단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할 거야. 우리가 전부 다른 모양이니까.
4: 이럴 수가.
0: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손해볼 건 없어. 힌트가 어디 숨어있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5: 진짜 어려워 보인다.
1: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6: 그러면 다시 해보면 돼. 손해볼 건 없다잖아.
1: 그리고 힌트도 찾아보라고 했잖아.
5: 봐! 두 개 구역이 색깔이 달라. 저 두 개를 먼저 찾으면 되겠네.
6: 노란색 구역은 네 번째 유기네. 저기로 점프해줄래?
1: 야호!
7: 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은 세 번째 육처럼 생겼네.
0: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고.
7: 다른 방향? 그렇구나.
1: 저 모서리 부분은 계단 모양인데 계단 모양 조각은 딱 하나 있네. 저기로 올라가.
2: 저기 채우려면 정사각형 4블록이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 두 개 자리가 더 있으니까 네 자리야.
8: 저긴 뭐가 들어갈까? 오, 잠깐만. 이 모양은 왼쪽에 있는 6이랑 딱 맞네. 완전 럭키잖아.
1: 하나 남았어. 오, 잠깐만. 한번 돌아볼래? 오, 작업봐.
3: 성공했군, 수수께끼 친구들. 수수께끼 광장에 온 걸 환영해. 많은 수수께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시작하자고.
9: So, what's the problem, Green?
10: I've been coloring the trees in the forest. The leaves are easy. They're green. But I don't know what color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11: It should be... brown!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brown.
12: I agree, Owl.
13: Hoo-hoo, are you?
11: I'm brown. Down to earth, that's me. I'm an adventurer and a color explorer. And now that I've found you, I've earned my color explorer badge.
13: Oh, wowzers.
10: It's great to meet you. And you're right about the tree. Brown and green go well together.
11: Yes, I know all about the woods. Ooh, I'll give you a tour. This way! Here's a big brown branch. And that's a big brown bear. This way!
13: Why did they

Ew. Ew.

사이의 배수탁자 인사드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에게 알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

0: 함께 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사가 열 개면 사일은 사, 사이는 팔, 사삼십이. 조화계 속 세어보자. 사사는 16, 45는 20, 46은 24, 47은 28, 48은 32, 49는 36. 모든 사들이 한 곳에 모였네. 사가 10개면 40.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4가 하나 바로 4. 정사각형 사가두기에 바로 8. 옥토디스크 사가세기에 바로 12.
1: 광수타기 선수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내기 바로 16.
1: 정사가 또 봤지?
2: 우리가 내게
0: 사가다섯 바로 20.
3: 나는 타고난 춤꾼이지. 탭탭탭탭탭
0: 사가여섯 바로 24.
4: 광선타기는 내가 최고지.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일곱 바로 28.
5: 다함께 패턴을 골라보자.
0: 예. Yeah. 사가 8 바로 32.
4: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댄스.
0: 사가 9 바로 36.
6: 커다란 정사각형
0: 사가 9개
6: 계단으로 변신.
0: 사가 10개 바로 40. 멋지고 큰 직사각형 컴온. 4-2를 4 4-2는 8 4-3-12 조화계 속 세어보자. 4-4는 16 4-5는 20 4-6은 24 4-7은 28 4-8은 32 4-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4들의 무대 4가 두 개니까 8이지. 4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4들의 무대 4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4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과 함께 해. 모든 4들이 함께 모이면 40 4가 10개면 40. 우!

0: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옆으로 4 2를 4 4 2는 8 4 3 12 이제 모두 셀 수 있지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우!
1: Follow me. We're nearly there. No peeking, Red. You'll ruin the surprise. Huh? We're here. Open your eyes.
2: Ta-da!
3: Wow!
4: What is this place, Yellow?
1: Just wait until you see inside.
4: Oh, yay!
2: Welcome to the Printing Zone!
5: The Printing Zone?
2: That's right!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s, Cyan and Magenta!
6: New colors!
7: And they're so bright!
8: Hi, I'm Cyan. I'm pretty chilled, apart from on the racetrack because I live to race!
9: Cyan, you look a bit like blue.

0: Yes?
1: I need you, Q.
0: Quack, quack, quack, quack, quack, quack. Quack. I.
2: Et.
3: Quiet!
4: Quiet!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5: 호비는 아프대요.
14: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16: 시원해.
17: 언제나 신나는
14: 뽀로로 유치원.
18: 다들 뭐 먹는 거지?
19: 이게 뭐래요?
2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정사각형.

0: 우리들이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고 동그라미들을 상대했지요.
1: 동그라미들.
0: 이제 동그라미의 끝판왕과 맞붙을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달이죠. 우리 정사각형들은 달에 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힘만으로요. 왜냐고요? 끝내주는 모험이 될 테니까요.
2: 소연이, 내가 첫 번째로 갈 거야.
3: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미안,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0: 친구들을 몇 명 부를 거야. 큰 수의 정사각형 친구들.
4: 49가 레인보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확인 완료. 7 곱하기 7. 행운을 빌어줘.
5: 우와, 우와, 우와.
4: 세상에. 그렇게 높이는 못 갔네. 하지만 내가 정사각형 무지개를 만들어냈어. 너희도 행운을 얻고 싶으면 한번 해봐.
6: 아, 여기 있었네. 이리 와봐. 보여줄게 아주 많다고. 나는 64야. 막강한 정사각형으로 변신하지. 최스판 슈퍼 정사각형 옥토블록 8개. 거기에 더해서 슈퍼 큐브.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줄 비장의 무기는 바이너리 부스터. 두 배의 파워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든지 우주로 보낼 수 있어. 먼저 나를 나누어 볼게.
2: 32로
7: 16으로
8: 8로 4로
9: 2로
2: 1로 빨간 버튼을 눌러줄 일 하나 더. 누가 올라갈지 결정하자.
10: 난 갈래.
7: 안 갈래?
8: 나는 갈래. 갈래.
9: 안 갈래.
10: 난 갈래.
2: 그러면 됐어!
11: 45가 높이 올라갑니다.
0: 멋지다! 저건 정사각형이 아닌데.
2: 잠깐 기다려봐.
0: 정사각형이 두 개!
3: 우주의 끝으로 거의 다...
9: 나이스!
0: 굉장해! 정사각형을 로켓도 없이 우주 끝까지 보냈어. 파워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였지?
12: 그게 내가 낸 소리였을 거야. 약간 몸이...
2: 엄청난 재채기 한 방이었어.
12: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블록 친구들 꼭 잡아. 이게 마음에 쏙 들 거야. 발사 준비.
0: 이륙 성공이야.
4: 초기 발사 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 변신 시. 우주에 도착했어. 2단계도 성공.
3: 달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어. 달 착륙기 발사.
2: 정사각형이 착륙했어.
0: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남은 건 정사각형 클럽 깃발을 꽂는 거야.
2: 넘버랜드, 문제가 생겼어. 깃발을 놓고 왔어.
13: 걱정 마, 귀여운 친구야. 이건 내가 챙겨갈게.
2: 애기다.
13: 그리고 약속할게.
14: 로켓은 사용하지 않고
13: 정사각형의 힘으로만 가겠다고. 안녕. 이거 기다렸니?

0: terrific. Top tip. Be happy, not sad.
1: Ah! Amazing! Super!

어,

0: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나는 10의 배수 탑자. 로켓 구조 대원들은 속히 모이세요.
1: 10,
2: 20,
1: 30,
2: 40,
1: 50, 60,
2: 70, 80, 90,
1: 그리고 100.

0: 쇼를 시작하지.
1: 우주 최고의 쇼.
0: 40분 직사각형이야. 친구도 닮았지.
2: 직사각형은 은하수를 날지.
0: 우린 영의 이밀 알지.
1: 신세계
2: 신에게
0: 나눌 수가 없지. 10의 배수들 50은 슈퍼락스타야. 이성을 뒤흔들지.
1: 이성을 향해 최고 출력. 예!
0: 60은 게임의 고수. 광선을 쏘아주지.
3: 은하계는 게임 끝이야. 예!
1: 15개.
3: 16개.
0: 10의 배수들 70은 럭키 세븐 10개. 우주향이 날아가.
2: 우주 레인보우. 와우.
0: 80은 행운이 필요 없는 슈퍼 옥토블록.
2: 공룡 옥토블록, 로봇 옥토블록, 거미 옥토블록. 와우.

0: 선택을 만나볼까. 가장 강한 10의 배수
1: 만세.
2: 나는야 0이 2개
1: 10이 9개 10이 10개
3: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1: 나는 배 만세.
4: 9시 만세.
1: 8시 만세.
4: 7시 만세.
5: 6시
1: 만세.
5: 9시
1: 만세.
4: 4시
1: 만세.
5: 3시
1: 만세.
4: 2시
1: 만세.

0: nice. A truly terrific tune.
1: Powerful popping, I...
0: Nice note. I'm impressed. Nearly.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함.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바지 특급 배달.
1: 파티 재밌다.
2: 그러게. 근데 호기는 어디 있지?
0: 나 여기 있어. 늦어서 미안 얘들아. 이제 다 같이 새해 맞이 파티를 즐겨보자고.
3: 안녕 호기.
4: 드디어 다 모였다.
2: 야호! 얼른 새해 맞이 파티를 시작하자.
5: 호기랑 티키와 타키는 임무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발사대로 와줘.
4: 임무라고? 그럼 파티는 어쩌고? 슈퍼윙스는 새해 전날 늘 다 같이 모여 파티한다. 그게 전통이다.
0: 맞아. 하지만 임무 수행이 최우선이야. 그걸 잊어서는 안 되지. 어린이들을 위해 슈퍼윙스가 있는 거니까.
6: 맞는 말이야.
0: 항상 출동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그래, 바로 그거야.
4: 잘 갔다 와.
6: 파티도 재밌지만 임무도 재밌어.
3: 안녕.
2: 잘 다녀와.
0: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는걸.
7: 우리도 무척 기대돼.

0: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어. 왜냐하면 새해 전날이니까.
1: 전 세계 아이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제일 먼저 몰도바라는 나라로 가죠. 그곳에 사는 드니스에게 도움이 필요해.
2: 그 다음에는 브라질의 리우레 자네이루로 날아가서 바닷가에 있는 줄리아나란 친구를 도와주면 돼.
1: 그 후에도 여러 나라에 배달을 한 다음 미국 뉴욕으로 출동해서 레일라란 친구를 도와주면 임무 완료야.
2: 친구들이 새해 전날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줄 완벽한 물건들을 준비했어. 그 물건들은 모두 특별한 캐리어에 담아뒀고.
1: 특별한 캐리어라고? 멋지다!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0: 큐포인트!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우린 티키와 타키야!
1: 안녕, 슈퍼윙스. 난 드니스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여기 몰도바에선 새해 전날 고무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전통이 있어.
2: 우와! 정말 멋진 전통인걸?
3: 그리고 안누 페리치시라고 외치면서 새해 인사를 하지. 근데 드니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
2: 그거라면 저희가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죠.
1: 고마워. 뭔지 궁금한걸? 와, 마이크잖아.
0: 완벽해.
1: 우리 같이 새해 노래 부르면서 행진하지 않을래?
2: 난 아직 배달할 게 많아서. 대신 티키랑 타키는 여기 남을 수 있을 거야.
0: 완전 재밌겠다.
4: 그러게. 근데 혼자서 배달을 다 할 수 있겠어, 호기?
2: 물론이지. 알잖아. 난 세상에서 제일 빠른 배달 비행기라고.
1: 당연히 알지.
3: 새해 복 많이 받으렴.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2: 안녕. 그럼 이번에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출발.
6: 좋아! 잘한다!
7: 아, 저도 놀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2: 그래서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슈퍼윙스다!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7: 올라, 호기! 난 줄리아나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2: 올라!
6: 어서 가보자! 어? 그렇지! 점프!
2: 야호! 왜 다들 파도를 뛰어넘고 있는 거야?
8: 여기 브라질에는 오랜 전통이 있어. 수원을 빌면서 새해 전날 파도를 7번 뛰어넘는 거지.
7: 나도 하고 싶은데 옷이 젖으면 곤란해서.
2: 그럼 내가 가져온 물건이 도움이 될 거야.
7: 적시지 않고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걸? 호기, 이따 새해 맞이 파티가 있는데 우리랑 같이 갈래?
2: 그러고 싶지만 세계 곳곳의 여러 어린이 친구들에게 새해 전날 필요한 물건을 배달해줘야 해.
7: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 새해 소원은 널 위해 빌게. 그럼 이제 소원들로 바다로 출발! 야호!
8: 잘했다, 줄리아나. 아주 멋진데?
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린이들을 만나러 또다시 출발!

0: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에 사는 네일라한테 택배를 전해주면 오늘의 임무는 끝이야.
1: 어? 어, 이런. 너무 많이 배달했더니 배터리가 다 닳았네.
0: 그래도 뉴욕까지 가는데 문제 없어.
2: 엄마, 크리스탈 공은 어딨어요?
3: 저 위쪽에 있어, 레일라.
2: 그러네요? 근데 여기선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더 잘 보이면 좋겠어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0: 그래서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2: 안녕. 안녕, 호기. 난 레일라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우린 크리스탈 공을 보러 왔어. 새해 전날 커다란 크리스탈 공을 내리는 행사가 있거든. 근데 너무 멀어서 여기선 잘 안 보여.
1: 확실히 좀 멀긴 하네.
0: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문제를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여기.
2: 쌍안경이네. 딱 필요했던 건데. 고마워. 사람이 너무 많아. 내 키가 좀 더 크면 좋았을 텐데.
0: 그것도 방법 있지.
2: 우와! 고마워, 호기. 저기 보인다! 이제 크리스탈 공이 내려가는 걸 완벽하게 볼 수 있겠어. 어깨 탐구 엄청 재밌다, 골든보이 오빠.
4: 그래, 재밌겠지.
2: 엄청 큰 공이라고 하더니 직접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큰데? 그래, 그거야. 내가 크게 만들면 되잖아.
4: 안 돼, 안 돼. 핑키 먹은 쓰지 마.
2: 걱정하지 마, 오빠. 오빠 맘에도 쏙 들 거야. 핑키 위치. 이렇게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게다가 계속 커지잖아.
4: 항상 그 핑키몽이 말썽이라니까. 우와.
1: 맙소사. 말썽꾸러기 골든보이와 골든걸이잖아. 도와줘야 해. 올라타 레일라.
0: 고기 일렉트릭 스틱. 나한테 맡겨.
2: 역시 넌 최고야, 호기.
1: 이런. 부스터가 꺼지고 있어.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지면 깜빡했어.
2: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파워가 부족해.
0: 새해 맞이 특급 배달.
2: 우와, 멋있다.
0: 이제 모두 안전해요.
2: 우와, 역시 넌 최고야, 호기.
1: 이런. 부스터가 꺼지고 있어.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진 걸 깜빡했어.
2: 이제 어떡하지? 핑키봉, 도와줘!
5: 걱정 마. 내가 타임스퀘어의 시간을 멈춰줄게. 그럼 시작해볼까? 시간 정지 액션!
2: 핑키봉!
5: 잠깐! 안 돼!

0: 저기 좀 봐.
1: 어? 우와! 우리가 미래 세계로 왔나 봐.
0: 완전 멋지다.
2: 핑키봉과 내 힘이 섞이면서 생긴 웜홀이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킨 것 같아.
0: 정말? 유후! 와! 역시 내 핑키봉은 최고야.
3: 아니, 네 핑키봉은 완전 골칫 덩어리야. 크리스탈 공이라도 작게 줄여보는 게 어때?
0: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한동안은 원래 크기로 만들 수가 없거든. 미안.
3: 어? 이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1: 이대로면 곧 부딪힐 거야. 어서 공을 옮겨야 해. 뛰어.
4: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3: 빨리, 더 빨리.
2: 웜홀을 다시 열어보자.
0: 좋은

0: 시간 정치 액션!
1: 덕분에 편하게 착륙했어, 오빠.
2: 근데 여기가 어디지?
1: 내가 살던 뉴욕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0: 중세 기사들의 전투 한복판에 떨어졌나 봐.
2: 피하는 게 좋겠어.
0: 핑키봉 지금 쓸 수 있어?
1: 그럼! 핑키
0: 시간 정지 액션!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닷속이네.
3: 다시 워물로 들어가자!
4: 됐다! 이제는 진짜로 안전한 곳이겠지?
1: 정말 놀랍고 신기한 차원인걸?
5: 그치만 어떻게 우리가 살던 차원으로 늦지 않게 돌아가지? 새해맞이 행사 시작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6: 월드 우주본부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아마도.
4: 찾았다! 지금 슈퍼웨이스들이 가 있는 곳은 바로 A458이 차원이야. 공룡들만 살고 있는 세상이지.
7: 그래, 수고 많았어, 하늘아. 이제 워몰을 열어서 그쪽 차원으로 이동하자. 그럼 꽉 잡아! 월드 우주본부 출동!
0: 이제 끝났나 봐.
4: 그러게.
0: 됐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공 위를 뛰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1: 도망쳐!
2: 공을 지켜야 해. 그리고 우리 자신도 더 빨리 달리자!
4: 큰일 났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2: 제발 좀 놔!
4: 저건 설마?
7: 월드 우주본부! 구조 준비 완료!
3: 우와, 진짜 반가운데?
1: 좋았어!
4: 슈퍼윙스, 모두 출동 준비됐지? 디키, 타키, 그리고 티노, 출동!
7: 구조 시작!
8: 티노 도와준다! 티노 확대 액션! 으아!

0: 이번엔 우리 차례야.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 쌍둥이 비행기 합체.
1: 고마워 티키와 타키.
2: 정말 멋있었어.
0: 이제 돌아갈까?
3: 좋아.
4: 잘 가.
2: 어? 호기!
5: 왔어, 얘들아.
1: 하늘이 누나!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근데 저 공을 어떻게 다시 줄이지? 아,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핑키봉이 말을 들을 거야.
6: 이제 핑키봉은 보기만 해도 무서워.

0: 역시 오빤 겁쟁이야. 트래버처럼 여행을 즐겨봐. 내 핑키봉도 좀 좋아해주고.
1: 보기, 공을 다시 뉴욕 타임스퀘어로 옮겨야 해.
2: 시간이 없어.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거야. 부탁해, 우지야.
1: 뉴욕으로 가기 위해 웜홀 다시 작동! 맥시멈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3: 레일라, 호기, 어디로 간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4: 10, 9, 8!

0: 복 많이 받으렴.
1: 네, 엄마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일렉트릭 슈퍼 윙! 새해 맞이 문제 해결 완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6: 순한 길길.
3: 진물엔
7: 덤덤한 말.
8: 순하게
9: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10: 설.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숲속에 가자.
14: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15: 2층입니다.
14: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하게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피어요.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자, 모두 함께 신나게 딩동댕쇼! 어우, 샤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온대요.
1: 알죠, 알죠.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팀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모습이 똑같은지요.
1: 우리 얼른 불러요.
0: 그래요, 그래요. 자, 전 세계를 돌고 돌아 지금 막 딩동댕쇼에 도착한 우주 최강 아이돌.
1: 묵직한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2: 돌돌돌.

0: 세이 돌돌
1: 돌돌
0: 세이 돌돌돌
1: 돌돌돌
0: 좋았어 셋 둘 하나
1: 안녕하세요
0: 우리는
1: 돌
0: 돌
2: 돌
1: 예
3: 보라 뛰어주세요 보라 뛰어
4: 정말 인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5: 그러니까요 돌돌돌 여러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6: 뭐 설명이 필요한가 누가 봐도 이 팀의 비주얼 담당 우유빛깔 샤이니 블링블링 반짝이는 돌 석회암 편하게 반짝돌이라고 불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돌 도시의 높은 빌딩도 우아한 건축물도 눈이 부시게 멋진 건 다 저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0: 스파 돌반 구멍반 공기 반 소리 반 저는 구멍이 숭숭숭 현무암 이 팀의 메인 보컬이라요
7: 구멍 뚫린 돌 본 적 있습니까? 내 고향은 뜨거운 화산 용암이 굳은 후 가스가 쑥 빠지면서 구멍이 송송송 생겨났죠.
0: 저는 단단한 돌 화강암. 이야 파쇄! 이야 파쇄! 이 팀의 퍼포먼스 담당이죠. 저는 아주 단단해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돌이죠.
1: 우리는
0: 돌돌돌예
5: 반갑습니다.
8: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띵동댕 쇼
1: 돌돌돌 쇼.
8: 네 돌돌돌 여러분 지금 세계 투어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재밌는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9: 아 네 뭐 나쁘지 않죠. 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네. 구경도 하고
8: 그 우리 어디 갔죠?
0: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고 중국을 돌아 바로 이곳 한국에 오게 됐죠.
4: 와,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0: 근데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한국에 온 거예요?
8: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던데.
11: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계신 기자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저 구멍숭숭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표하겠습니다.
0: 여기서 하긴 좀 그러지 않아?
11: 괜찮아.
0: 괜찮아?
11: 이제 밝혀야 할 때야. 저 구멍숭숭돌 사실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8: 정말요? 아니 여기 그러면 자 그럼 한국 어디예요?
11: 정말 아름다운 섬이죠. 화산섬 제주도.
4: 구멍숭숭돌 제주도 출신.
3: 충격적인 사실.
11: 자세한 설명은 노래로 해드리죠. 돌돌돌

0: 제주 돌민 여러분, 우리 곧 만나요.
1: 와! 네,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2: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1: 오,
3: 우리가?
4: 진짜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
3: 아, 저기 나랑 같은 초록색 옷 입은 친구.
1: 자, 하늘이 뭐가 궁금할까요?
5: 네, 저는 반짝돌림께 질문이 있어요.
1: 네, 뭐죠?
5: 반짝돌림이 가보신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궁금해요.
1: 파리의 루브르? 아니, 로마의 콜로세움? 아, 모르겠다. 너무 고민되는데요.
2: 딱 한 곳만 골라주세요.
1: 그렇다면 노래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돌돌돌 이리야!

0: 너무 좋아.
1: 피라미드 진짜 크네요. 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 매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작업해서 적어도 20년?
3: 20년?
4: 너 꽤 열심히 살았구나.
2: 그러던 때가 있었지.
1: 정말 대단한데요.
5: 자.
0: 어? 아니, 뭐 하고 계세요?
5: 아이, 참, 보면 모르세요? 돌탑 쌓잖아요. 자, 조심. 자, 다 됐다. 자, 다들 눈 감고 소원 비세요.
0: 네? 네? 어, 저, 아니, 네네.
1: 아, 아니,
0: 저기, 근데 저 무슨 소원을 비시는 거예요?
5: 앞으로도 저랑 신나게 놀자고요.
0: 놀아요? 어떻게?
5: 알려드리죠. 돌돌돌, 렛츠고!

0: 먹을 수 있네요.
1: 맞아요. 저도 어제 댕구랑 빵 따먹기 했어요. 돌멩이를 던지고 펄쩍펄쩍.
2: 저희 인기가 대단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 돌 하나가 위대한 건축물도 되고 또 소중한 장난감도 되죠.
3: 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0: 따라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아유, 이제 하나씩.
1: 하나씩이에요, 하나씩.
2: 와, 감사합니다.
3: 예뻐.
1: 오, 예뻐. 정말 고맙습니다. 돌돌돌 여러분 덕분에 오늘 하루 그냥 아주 알찬 하루였습니다.
2: 아차, 벌써 끝난다니 너무 아쉬워요.
0: 아쉽다고요?
1: 네.
0: 그렇다면
1: 한 번 더
4: 돌돌돌

0: 있어요. 인생은 단단하게, 우리 단단하게 삽시다.
1: 언젠가 꼭 또다시 만나요.

브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

0: 금융 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1: 뽀이뽀이.
3: 효도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 기념.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4: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3: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귄이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찾았다.
1: 찾았어?
0: 응.
1: 이런 것도 있어.
0: 아, 블로그로 공룡 숲을 만들어보자.
1: 좋아. 공룡 숲 완성.

0: 트라케라톱스.
1: 셋, 스테고사우루스.
2: 넷, 브라키오사우루스.
1: 다섯, 스피노사우루스.
3: 친구들, 간식 시간이에요.
2: 우와!

0: 지금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덕덕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로빈, 괜찮아. 어서 먹어봐. 그거 먹고 어떻게 사람이 된다고 그래?
1: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2: 어? 사람이 된다고?
0: 너 수업 시간에 또 존 거 아니야?
1: 잠깐 졸긴 했지만 분명히 들었어. 옛날에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2: 설마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니?
1: 네.
0: 그건 신화일 뿐이야. 어떻게 동물이 쑥이랑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니?
1: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 진짜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누가 알아? 주변에도 이거 먹고 사람이 된 동물이 있을지. 그러고 보니 호랑이처럼 큰 목소리, 곰처럼 센 힘. 혹시 너도?

0: 모두 그만!
1: 안 되겠다. 당군왕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는 게 좋겠어.

비타

0: 어디지?
1: 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단군 왕검을 보내주셨습니다.
0: 신이요?
1: 아니, 이게 무슨...
2: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1: 글쎄요, 분명히 단군 신화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로 왔는데...
0: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죠, 그죠?
3: 하늘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많이 드십시오.
1: 감사합니다. 저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이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4: 세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5: 맞아요. 온달님은 신이 보내주신 단군 왕검이 되실 뿐 두 분은 온달님과 함께 온 신의 사자들 아니십니까?
6: 네? 우리가요?
7: 누구 마음대로 단군 왕검이래!
6: 엑스맨?
7: 단군 왕검이 될 사람은 바로 이분이야. 우리 신께서 호랑이 부족에 보내신 엑스맨님이라고.
8: 내가 하늘에서 온.
1: 천혜숙이 왜 여기에?
0: 아니, 저 사람은 도둑이에요. 악당이라고요.
7: 뭐? 악당? 너 지금 내가 모셔온 엑스맨님을 모함하는 거냐?
0: 이 엑스맨, 말 좀 해봐. 정체를 밝혀.
1: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저를 아십니까?
0: 우와, 저 거짓말하는 것 좀 봐.
7: 아하, 자꾸 헛소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5: 말 조심해. 신께서 이분을 단군 왕검으로 보내셨다고.
7: 무슨 소리? 단군 왕검은 우리 엑스맨님이라니까.
4: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 단군 왕검은 우리 온달님이야.
7: 단군 왕검은 엑스맨님이야.
3: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결을 통해 둘 중에 누가 더 단군 왕검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정하는 겁니다.
5: 대결?
7: 좋소!
8: 또! 설마 했더니 이번에도 그 녀석들이 나타났어. 도대체 왜 계속 시간대가 겹치는 거야? 이대로 놔두면 정말 안 되겠어.
2: 어떡해요. 엑스맨이 또 나타났어요.
1: 이렇게 된 이상 대결에서 꼭 이겨서 엑스맨이 단군 왕검이 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0: 갑자기 단군 왕검 대결이라니. 선생님, 어떡해요.
1: 그래서 말인데.
9: 짜잔! 설 선생님과 함께하는 단군 왕검 문제집. 내가 예상 문제들을 뽑아봤거든. 일단 이걸로 공부하자.
0: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요?
9: 자, 여기 팔조법에 밑줄 쫙, 별표 땡땡,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0: 잠깐만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너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거지?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겨우 빠져나왔네.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라니. 끔찍해.
10: 이 반달 돌칼이 왜 자꾸 망가지는지 모르겠어. 매번 고마워.
3: 고맙긴요. 자, 다 됐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11: 아저씨 아주머니 것까지 다 고쳤어요.
10: 자, 이제 변홍사는 걱정 없겠구만. 정말 고마워.
11: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0: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11: 곤란한 부족민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온달님은 내일 대결 준비 잘 되어 가십니까?
0: 대결이요?
11: 부담스럽습니까?
0: 네. 사실 전 단군왕검이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11: 제가 생각하기에 단군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일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단군왕검이라고 할 수 있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대결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0: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0: 자, 이제부터 단군 원검 결정을 위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결은 총 세 가지가 진행되며 먼저 두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단군 왕검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단군 왕검은 우리 부족의 규칙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문제입니다. 만약 부족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1: 정답! 경찰이 잡아갑니다!
0: 경찰이 뭐죠? 아무튼 땡! 정답이 아닙니다.
2: 온다라! 어제 공부한 문제잖아. 팔조법, 밑줄 쫙, 별표 땡땡!
1: 그거 정답!
0: 죄송합니다. 온달님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말할 기회는 엑스맨님에게 있습니다.
3: 정답!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물어줘야 합니다.
0: 네, 정답입니다. 첫 번째 대결은 엑스맨님이 이겼습니다.
3: 정답은 알려주는 이 기계가 있으면 무조건 내가 이긴다.
0: 단군 왕검이라면 뛰어난 지도력으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대결! 각자의 지도력으로 저 개구쟁이 꼬마들을 자신의 쪽으로 오게 만드십시오.
4: 지도력은 부마가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지.
3: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찾아볼까?

0: 이계적 캐건. 얘들아, 이 아저씨가 하늘에서 구름을 가지고 왔어. 어서 먹어보지 않겠니?
1: 네, 구름이라고요?
2: 우와, 신기해.
3: 맛있겠다.
1: 진짜.
2: 나도요.
4: 오, 엑스맨님 쪽으로 아이들이 달려갑니다.
0: 야.
5: 에이, 반칙! 반칙! 솜사탕은 반칙이지!
0: 이것도 내 능력이다. 넌 못하지?
5: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솜사탕 말고.

0: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을 모으긴 했지만 싸움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1: 어? 아, 이게 아닌가?
2: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사이좋게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0: 보잘것없는 진흙이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도력입니다.
3: 저 녀석이.
2: 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짠! 멋진 지붕이 만들어졌지? 너는 여기 길을 만들어줄래? 넌 저기 문을 만들어주고 우리 같이 마을을 만들어보자.
0: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은 온달님이 이겼습니다. 현재 점수는 각각 1대1로 동점. 이번 마지막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단군 왕검으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대결은 바로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4: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
0: 단군 왕검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명을 받들고 부족장으로서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에서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단군 왕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힘을 어떻게 보여주란 말이야?
5: 어디 검색 한번 해볼까? 됐어. 좋아. 이게 좋겠군. 캣! 액션!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0: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전쟁에 유리한 저 성이야말로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 역시 신의 사자! 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
2: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온달님의 차례! 큰일 났다!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너도 뭐라도 좀 해봐. 저는 정답을... 어?
3: 단군 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2: 여기가 바로 제가 찾은 답이에요.
4: 네? 그게 무슨 뜻이죠?
2: 여기 서 있으면 부족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저 아래에서 모두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으면 뭐였지? 항상 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고민하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일하면 단군 왕검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4: 네?
2: 그렇습니다.
5: 온달아, 그게 무슨 말이야?
2: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5: 이게 뭐인가?
6: 놀러 봐.
7: 뭐야?
8: 속이 너무 쉬구만.
1: 이 가짜 녀석. 얘들아, 저 녀석을 혼내주자.
0: 그게 아니라.

0: 괜찮니?
1: 네!
0: 저건 설마? 어쩌면 저건 청동기 시대의 상징 고인돌?

0: 아니, 이제 가셔야 한다니요.
1: 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2: 정말 가셔야 합니까?
1: 여긴 저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0: 그럼 단군 왕검은 어떻게 합니까?
3: 그건... 저도 모르죠.
0: 네?
4: 온다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3: 하지만 항상 부족 사람들을 도와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생각만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1: 자, 이제 우리도 돌아갈까?
3: 네!
0: 잘 가시오, 감독님!
3: 오늘의 미인 단군 왕검! 우와, 단군 왕검이다!
5: 너 단군 왕검이 누군지 알아?
3: 당연하지! 내가 단군 왕검이 될 뻔했었잖아! 만약 그랬다면 단군 왕검이 아니라 온달 왕검이 되는 건가?
5: 아니지. 평강과 온달 줄여서 평온 왕검이 되는 거지.
1: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군 왕검이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왕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무당이라는 뜻이 있고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단군 왕검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을 뜻해요.
3: 선생님! 질문 있어요! 저 돌이요! 저게 뭐예요?
1: 아,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땅 밑에 시신과 토기, 검과 같은 부장품을 묻은 다음 땅을 파서 기둥돌을 세우고 흙을 높이 덮어 덮개돌을 위로 끌어올린 후 다시 흙을 걷어내는 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걸 알고 있나요?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고인돌은 아시아와 유럽, 북아프리카에 대략 6만 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한반도에만 4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고인돌은 형태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혹은 땅에 무덤을 파고 그 위에 돌을 얹는 형태나 땅 위에 평평한 돌을 세우는 다양한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고인돌의 시신과 함께 묻은 껴묻거리를 통하여 고인돌이 만들어진 시기의 생활상도 알 수 있답니다.
3: 아하!
1: 이제 단군 왕검에 대해 잘 알겠죠?
3: 네!
1: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3: 야호! 단군 왕검 카드 수집 성공! 부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6: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4: 너 뭐 하는 거야?
6: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7: 아!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우리 정리할래?
1: 어떻게?
0: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1: 빨간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삼각의 날뛸 때 키가 크고 싶다면 삼각의 날뛸 때 키 당장 고민이 되면 삼각의 날뛸 때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 꼬니?
8: 써니? 써니?
7: 써니? 써니?
6: 우와! 니니키즈들이 오늘은 방 안에서 놀고 있었네요. 각자 좋아하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뭘 하는지 가까이서 볼까요?
8: 써니, 써니?
6: 안녕 소니, 안녕 찐이.
9: 써니,
6: 오늘은 뭘 하고 놀고 있니?
9: 써니,
10: 찐이.
9: 써니.
6: 아하, 축구를 하고 있었구나. 정말 재밌어 보이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9: 써니.
6: 안녕 꼬니, 안녕 떠니.
7: 떠니, 떠니.
6: 오늘은 뭘 하고 놀고 있니?
7: 떠니!
6: 꼬니와 떠니는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아래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높이 쌓았을 때 무너지지 않을 거야.

0: 자, 그럼 써미는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1: 써미, 써미.
0: 안녕, 써미.
1: 써미.
0: 써미는 오늘 뭘 하고 있니?
1: 써미, 써미.
0: 오호! 써미는 요리 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1: 써미? 써미? 써미! 써미! 언니?
2: 따니!
3: 언니?
4: 써니, 써니?
3: 언니?
4: 언니? 써니, 써니?
1: 써미!

0: 어? 피자가 한 조각이 남나 봐요. 모든 친구들이 피자를 가져갔는데 왜 하나만 남을까요?
1: 소니, 소니, 소니.
0: 어? 소니가 자기는 밥을 많이 먹으니까 이 피자를 가지고 싶대요.
2: 꼬니, 꼬니.
3: 떠니, 떠니.
0: 어? 꼬니와 떠니가 강하게 반대하네요.
1: 소니.
0: 소니가 친구들이 반대해서 놀랐나 봐요.
2: 썸미, 썸미, 썸미.
0: 이번에는 써미가 자신이 피자를 가져왔으니 남은 걸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1: 써니, 써니.
0: 어? 찌니와 소니가 그건 안 된대요. 모두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네요. 꼬니가 원래 피자를 가져가려다 걸렸네요.
2: 꼬니.
0: 그러면 안 되지, 꼬니.
3: 떠니, 떠니, 떠니, 떠니.
0: 떠니가 자신이 피자를 가져가야 한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3: 떠니.
0: 이런 친구들이 떠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네요. 찌니가 잠깐 하고 말을 꺼냈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4: 찌니.
0: 아하! 생각해보니 쩌리가 있었네요. 모두 잊고 있었어요.

이제 피자들이 모두 주인을 찾아갔네요. 정말 다행이죠? 모두가 피자를 하나씩 가져가서 다행이네요.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함께 놀아요. ABC 미니키즈.

red. Green. Yellow.

purple. Pink. Orange.

Blue. Red. Yellow. Green.

brown. Purple. Orange. Pink.

red. Blue. Green. Yellow.

0: Orange.
1: Orange.
0: Purple.
1: Orange.
0: Brown.

duck. Elephant.

0: 빵.
1: 빵. Dog.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어? 폰트 선생님!
1: 자.
0: 어? 아, 여기서 소를 만나서 여기로 가요! 아하.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Laundry. Together.

0: Are you ready?
1: Yes!
0: High five! Next!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뿌르르 동안어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어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어라 캐슬.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삼각의 날개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삼각의 날개파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삼각의 날개파이.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성.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눈물엔
14: 덕분만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그럼 모두 안녕!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1: 재밌게 복구해요.
5: 와 놀이 타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6: 에그스.

Eggs? Oh, hi, Penny. I'll draw your koala.

The Lost Nose.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줄무랑
10: 덕분만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포지션트리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The Golden Snail.
5: Excuse me. Is this the magic ice cream truck?
6: Yes.
5: Then does Limo or Pepper live here?
4: I'm Limo.
5: Limo, you have a postcard from Snowland.
6: Thank you.
5: Bye. Bye.
6: It's from the snowman.
4: Snowman? Oh, snowman! My friend, snowman! Oh? Thank you!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한다면 지금 뭐예요?
1: 아, 제가 서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서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만 내고 있습니다. 어, 더더더. 후!
0: 지금 서핑할 수 있는데.
1: 서핑을 할 수 있다고요?
0: 그럼요.
1: 저도요.
0: 그럼요. 이거 치워봐요.
1: 아, 이거 치워볼까요? 알겠습니다.

0: 우와! 선생님, 선생님!
1: 네?
0: 선생님, 저도 플로어보드 타고 싶어요. 플로어보드 가르쳐 주세요.
1: 타고 싶어요?
0: 네!
1: 오케이.
0: 우와!
1: 이 플로어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엎드려서 타는 바디보드, 서서 타는 스탠딩보드. 일단 바디보드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배꼽을 보드 끝에 맞춰서 엎드려주세요. 오른쪽 가고 싶으면 네.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 팔꿈치를 눌러주면서 기울여주면 돼요. 위로 가고 싶을 때는 들어 올려주세요. 보드를 내려주면 내려와요. 이렇게 상하 좌우를 움직이면 돼요. 자, 이제 서서 타는 스탠딩 보드를 배워볼까요? 왼발부터 보드 가운데 올라오세요. 그 다음 오른발 올라오세요. 정면을 보고 가볍게 무릎을 낮춰서 중심을 잡아주면 돼요. 뒤쪽으로 갈 때는 뒤꿈치를 살짝 구부려주면 그렇죠, 잘했어요. 선생님 쪽으로 오려면은 몸을 살짝 웅크려주고 자, 이러면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뒤로 살짝만 기울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보드가 살짝 들리죠? 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려면 살짝 보드를 내려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타러 갈까요?

0: 못해요?
1: 아니 나도 잘 타고 싶은데 평타는 거라 그래.

0: 플로우보드 타는 건 정말 재밌다. 근데 플로우보드는 서서 타는 보드와 엎드려서 타는 보드가 왜 모양이 다를까? 궁금하자, 궁금해. 원리를 밝혀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플로우보드. 다른 말로 실내 서핑이라고도 하지. 플로우보드는 물에 잘 뜨는 판을 타고 앞에서 밀려나오는 인공파도의 물줄기를 거스르면서 타는 레저 스포츠야. 플로우보드는 엎드리거나 앉아서 타는 바디보드, 그리고 서서 타는 스탠딩 보드 두 종류인데 둘 다 부력을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
0: 부력? 커다란 배도 물에서 뜨게 하는 힘, 그 부력 말이야?
1: 그래, 탁구공처럼 무게가 가벼워서 부력을 잘 받는 것도 있고, 같은 무게의 똑같은 물질이라도 물에 닿는 면적을 크게 해주면 부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알지?
0: 잘 알지.
1: 바로 그 부력을 잘 받는 물질로 만들어진 게 플로우보드야. 그런데 비교해보면 스탠딩 보드보다 바디보드가 더 두껍고 넓은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넓고 두꺼운 바디보드는 스탠딩 보드보다 부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거기다가 누워서 타기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이 낮거든. 그래서 안정적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타는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있지. 반대로 좁고 얇은 스탠딩 보드는 부력은 덜 받지만 서서

0: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다양한 동작으로 탈 수 있어. 하지만 서서 탈 때는 몸의 무게중심이 높이 있어서 중심 잡기가 어려워 잘 넘어지게 되는 거야.
1: 아하! 앉아서 타는 눈썰매는 타기 쉽고 서서 타는 스노우보드는 타기 어려운 것처럼!
0: 맞아! 앉아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낮아서 안정적이고 서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타기 어렵거든. 하지만 플로보드 위에서 무게중심을 잘만 옮기면 위로 아래로 그리고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거야.
1: 아하! 이제 플로우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비밀은 바로 부력과 무게중심. 이 둘을 잘 이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2: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1: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3: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3: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2: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3: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더워. 더워. 그러게. 오늘은 아침부터 덥네.
1: 좋은 아침.
2: 좋은 아침.
0: 어? 댕댕, 이거 뭐야?
1: 아, 이거? 내 아침밥. 같이 먹을래?
0: 어? 얼음이잖아.
3: 아니, 아침밥으로 얼음을 먹어?
1: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네. 얼음이라도 실컷 먹으려고.
3: 댕댕아, 그러다 배탈 나.
0: 그래, 덥다고 찬 것만 먹으면 안 돼. 너, 이, 열, 치, 열 이런 말 몰라?
1: 응? 이, 열, 치, 열? 그게 무슨 말인데?
0: 이, 열, 치, 열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열을 다스린다는 뜻이야.
3: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씨엔 오히려 우리 몸을 막 땀나게 더 뜨겁게 해서 더위를 이긴다, 뭐 이런 뜻이지.
0: 어, 맞아.
1: 와, 안 그래도 더운데 몸을 더 뜨겁게 한다고? 나 싫어. 말도 안 돼.
3: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오늘 확인해보자. 자자, 그럼 다 같이 뜨겁게 땀나도록 노래 준비!
4: 준비!

0: 어때? 먹담 나도록 신나게 노래하니까 별로 안 덥지?
1: 우와! 정말 그러네! 라고 하고 싶지만 더워. 노래 부르고 났더니 더 더워.
2: 나도 덥네.
0: 그럼 이열, 치열 노래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뭐 없나?
3: 요정들 안녕.
4: 호치야 안녕.
0: 더워. 맞다. 그럼 지혜한테 물어보자. 지혜야, 넌 뭘 할 때 땀이 많이 나?
2: 어, 땀나면서 몸이 막 후끈후끈해지는 거.
3: 몸이 후끈후끈? 아, 떡볶이.
4: 떡볶이?
3: 응, 나 얼마 전에 떡볶이 먹었는데 너무 뜨겁고 매워서 콧물도 나고 땀도 엄청 흘렸어.
1: 아하, 그래. 우리 떡볶이 먹자. 나 떡볶이 엄청 좋아해.
0: 좋아. 열은 열로 썰 다스린다. 이열, 지열. 이열, 지열.
3: 와, 떡볶이. 근데 좀 매워 보인다.
1: 에헤, 매워야 떡볶이지. 나 댕댕이 매운맛에 자신 있다. 큐.
2: 하! 이 동동이도 마찬가지라. 큐. 핫.
1: 진짜.
0: 자. 그럼 다 같이 먹어보자.
4: 와!

0: 그만 먹을래. 너무 매워.
1: 나도 매워서 그만. 땀난다, 땀나.
2: 몇 끼는 뭐가 매워? 하나도 안 맵구만. 동동이, 너 뭐야? 너 지금 매워서 눈물 흘리는 거야?
3: 아니거든. 나 이 떡볶이가 너무 안 매워서 실망해서 온 거야. 너 실망이다.
1: 우와, 동동이랑 댕댕이 대단하다.
0: 이거 안 매우면 이거 남은 거 너희 둘이 다 먹으면 되겠다.
1: 그러게, 그러게.
2: 정말 그러면 되겠네. 좋아, 이 떡볶이 우리가 다 먹어주마.
3: 예!
2: 시야!

0: 아이 참, 그러게 왜 안 매운 척을 하고 그래?
1: 아, 그니까 그렇게 매운 거 꾹 참고 먹으면 너희 배탈 난다.
2: 아, 그러게 무리했네.
3: 매워.
1: 참. 자, 그럼 이쯤에서 쉬어가면서 문제.
4: 꼭 풀고 갈 거야, 파이팅.
1: 다음 중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3: 정답!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쌀로 만든다!
1: 오!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쌀로 만든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2: 댕댕, 끝까지 좀 듣자.
3: 네, 계속하세요.
1: 자, 다시.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쌀로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떡볶이에 들어가는 어묵, 어묵은 뭘로 만들까요? 1번 생선, 2번 돼지고기, 3번 도토리.
3: 정답! 2번 돼지고기. 어묵 씹을 때 쫄깃쫄깃한 느낌 꼭 고기 같던데.
1: 땡! 아닙니다.
0: 그럼...

0: 어묵은 생선, 생선으로 만든다.
1: 어묵은 생선으로 만든다. 지하 정답! 우와! 어묵은 생선을 깨끗이 손질해서 가시는 다 빼내고 순살만 모아 반죽을 만들어. 그리고 이걸 익혀내면 맛있는 어묵이 되지. 우와! 저저 어때? 더운 날씨에 떡볶이 먹고 땀을 쭉 빼니까 더위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
2: 아니!
3: 매운 거 먹으니까 입만 아파!
2: 매운 거 말고 뭔가 뜨끈뜨끈한 걸 먹어야 되나?
3: 어, 그래! 뜨끈하면서 입안의 매운맛도 좀 없애주는 뭐 그런 거.
0: 만두 어때?
4: 오, 만두!
3: 만두 완전 맛있지!
1: 좋았어! 그럼 다음 메뉴는 만두다!
3: 열! 하! 자, 짜자잔! 뜨끈뜨끈 만두!

0: 깔끔깔끔
1: 따끈따끈 입안 가득 퍼지는 이 고소하고 담백한 만두의 맛.
2: 너무 맛있다. 잠깐, 근데 만두가 딱 하나냐만냐? 누가 먹을래?
3: 나 내가 먹을래.
2: 잠깐, 그럼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먹도록 하자. 어때?
3: 좋아.
2: 자, 그럼 바로 문제. 방금 우리가 먹은 이 만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만두가 만두지 만두의 이름이 있나?
2: 자자, 보기를 줄게. 1번 찐만두, 2번 군만두.
0: 아, 그럼 이건 군만두겠다. 아, 뜨거 뜨거운 거 보니까 불에 구운 것 같은데.
4: 나도 군만두 같아.
1: 에이, 찐만두지. 따끈따끈한 건 찐만두도 마찬가지야.
2: 정답은 찐만두. 와!
4: 근데 군만두랑 찐만두랑 뭐가 달라?
2: 아, 어떻게 다르냐면, 만두를 찌면 찐만두, 만두를 구우면 군만두. 물이 끓으면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데, 뜨거운 김으로 만두를 익히면 그게 바로 찐만두. 찐 감자, 찐 빵, 찐 옥수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뜨거운 불로 만두를 익히면 그게 바로

0: 군만두, 구운 고기, 구운 생선, 구운 떡.
1: 찐만두 진짜 맛있어.
2: 아깝다. 아휴, 문제 내가 맞췄어야 했는데.
0: 자자, 우리는 동동이가 만두 먹는 동안 또 다른 만두 문제를 풀어보자고. 댕댕이,
3: 댕댕이가 함께하는 만두 만두 만두 만두 퀴즈.
1: 예.
0: 냄비 안에 만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잘 보고 맞춰봐. 시작. 만두 모두 몇 개? 못 봤다고? 그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세 개!
3: 이번에도 만두가 몇 개인지 맞춰봐. 시작! 만두 모두 몇 개? 모르겠다고? 그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0: 자, 오늘 매운 떡볶이랑 뜨거운 만두 먹어봤는데 어때? 이 열, 지 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3: 야,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4: 없는 것 같기도 하고.
3: 땀을 쫙 뺐더니 아, 좀 개운하긴 한데.
5: 난 이제 시원한 거 먹고 싶어.
3: 나도 나도.
0: 좋아,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3: 또? 꼭 풀어보는 거야. 가자.
0: 다음 중 입안을 시원하게 해줄 차가운 면은 무엇일까요? 1번 라면, 2번 짜장면, 3번 냉면.
3: 정답! 3번 냉면!
0: 좋아 좋아, 그럼 다 같이 시원한 냉면을 먹어볼까? 예!

0: 우왕 매콤한 떡볶이랑 뜨거운 찐만두로 땀을 쫙 빼고
1: 시원한 냉면으로 입가심 하니까 진짜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은데.
2: 맞아 맞아. 그래도 너무 매운 거 너무 찬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알지?
3: 알지 알지.
4: 우정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나 이제 유치원 가야겠다.
1: 그래 지아야, 좀 더워도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아.
4: 이 열
5: 시
1: 열.
4: 유정들 나 갈게. 안녕.
2: 안녕.
0: 우와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2: 배불러. 진짜 많이 먹었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비, 나무.
1: 캐나다 기차가 출발합니다.
2: 이번에
3: 나비야, 나비야.
2: 우와, 나비네. 우와. 나비가 한글 나 위에 앉았어요. 나로 시작하는 말 나비. 나비가 나풀 나풀. 나비야 나들이 가자. 나비야 나비야 나랑 놀자. 나비야 정음이 머리 위에 앉아봐.
3: 머리? 나풀 나풀 나풀. 아이 예뻐라.
2: 나비야 훈민이 코 위에 앉아봐.
4: 나풀 나풀 나풀 나풀 나풀.
2: 아이 간지러워.
5: 바꿔라 한글.

0: 이게 뭐야?
1: 아이, 따가워.
0: 이건 나무잖아.
1: 나비가 나무로 바뀌었어.
0: 나는 나비랑 놀고 싶은데 속상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2: 그래.
3: 한글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5: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4: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나비가 나무로 바뀌었어.
1: 나비가 필요해.
6: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나비를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저기야, 바위 사이에 한글 나비가 있어. 하!
2: 뚜라 하늘을
3: 가져갈 테면 가져가 보시지.
1: 어?
4: 조심해.
3: 한글 나비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크다!
5: 바위가 커졌어.
4: 너무 무거워.
1: 바위에 깔리겠어.
4: 야용사, 시공간을 멈춰줘.
2: 멈춰라, 시공간.
1: 아니, 멈춰라 시공간이 통하지 않아.
5: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4: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크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4: 작다!
0: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3: 아니! 나의 크다 공격을 작다로 막아내다니!
4: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글을 찾겠어!
3: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1: 안 돼!
4: 다행히 한글 나와 비읍은 무사해. 나와라 한글. 하차. 비읍이 이를 만나 비.
6: 나비
7: 저장 완료. 국민 정음의 손으로
8: 나비 한글 카드다. 나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나! 비! 나비! 나비?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팔! 나팔! 나팔!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1: 나비다! 나비에 나 먹어야지! 냠! 꿀꺽! 슝!
0: 오? 비만 남았네? 나가 어디로 갔지? 한글 나비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나비! 나! 비! 나비를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나 비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 비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 비 끝.
1: 나비의 끝소리를 팔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나방 나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방 나팔
0: 나비 나무 훈민정음이 나비랑 놀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나비를 나무로 바꾸자. 나비가 나무가 되었어요. 어? 나비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크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작다로 막아냈어요. 비읍이 이를 만나 비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나비가 나왔어요. 나비가 훨훨 날아요. 나비가 훨훨 날아요. 나비가 훨훨 날아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람쥐, 다리미.
1: 훈민정음, 유치원 가자.
2: 잠깐만, 우리 머리띠 하고.
1: 머리띠? 어떤 머리띠?

0: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머리띠가 있어.
1: 어떤 동물이게?
2: 도토리를?
1: 아작, 아작.
2: 아, 알았다.
0: 뭐야?
2: 다람쥐.
1: 딩동댕.
0: 다람쥐.
2: 우와, 예쁘다.
0: 우리 다람쥐처럼 뛰어가자.
1: 좋아.
3: 바꿔라, 한글!
0: 다람쥐가 다리미로 바뀌었어.
1: 나는 다람쥐 머리띠가 하고 싶은데 속상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그래.
4: 한글 용사 아이야!
5: 훈민정음 줄이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다람쥐가 다리미로 바뀌었어.
0: 다람쥐, 다람쥐가 필요해.
6: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다람쥐를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그들을 찾자.
1: 저기 갯벌에 한글 다람쥐가 있어.
2: 한글 다람쥐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1: 어림없지. 나에겐 뿅망치가 있어.
3: 소설아, 한글!
2: 붙이나!
1: 뿅망치가 갯벌에 붙어버렸어.
0: 우리가 도와줄게.
2: 붙이나!
0: 갯벌에 발이 붙었어.
4: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붙이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4: 대다.
2: 아니, 나의 붙이다 공격을 떼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한글!
1: 갯벌에 한글 다람쥐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
0: 내가 시공간을 멈출게!
5: 멈춰라, 시공간!
0: 한글을 되찾았어. 다람쥐읒? 어떡하지? 쥐에 지읒만 남았어. 한글 쥐를 찾아야 하는데.
4: 우리가 해볼게. 쥐에 지읒.
1: 쥐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0: 감찰해!
1: 5
0: 2

0: 지읒이 위를 만나 쥐.
1: 다음 쥐.
0: 저장 완료.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다람쥐 한글 카드다. 다람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우와! 다람쥐 머리띠다!
4: 세 개나 있네? 정음이 하나?
2: 감사합니다.
4: 줄이 하나? 나 하나!
2: 귀여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다로 시작하는 말은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아항.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 아항.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1: 다람쥐는 귀여워. 다람쥐에 다 먹어야지. 냠. 히히. 슝.
0: 오잉. 다가 어디로 갔지? 람쥐만 남았네. 한글 다람쥐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다람쥐. 다람쥐.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2: 디귿이
0: 아를 만나 다
2: 리을이
0: 아를 만나 라 라가 받침 미음을 만나 람
2: 지읒이
0: 위를 만나 쥐 다람쥐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다람쥐. 친구들, 따라해봐요. 다람쥐.
1: 다리의 끝소리를 섯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다섯. 다시 찾았나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다섯. 다시. 흐흑.
0: 다람쥐, 다리미, 훈민이와 정음이가 다람쥐 머리띠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다람쥐를 다리미로 바꾸자. 다람쥐가 다리미가 되었어요. 다람쥐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붙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떼다로 막아냈어요. 지읒이 위를 만나 쥐.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다람쥐 머리띠가 나왔어요. 귀여운 다람쥐 머리띠가 생겼어요. 귀여운 다람쥐 머리띠가 생겼어요. 귀여운 다람쥐 머리띠가 생겼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너에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나는요, 이 마을을 지키는 용감한 토템입시다.
1: 무슨 소리? 용감한 걸로 치자면 날 따라올 순 없을걸. 얍, 얍.
0: 오호. 오이. 찹타.
1: 얍.
2: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제 빵을 드시는 건 어때요? 빵이 아주 맛있게 구워졌답니다.
0: 아니,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 빵이라니. 적이 분명하다.
1: 요리사로 변장한다고 우릴 속일 순 없지.
0: 얍.
2: 그만, 나 이제 그만할래.
1: 드래콩, 한창 재밌는데 왜 안 한다는 거야?
2: 난 그저 너희들에게 빵을 주려던 것뿐이라고.
0: 이 심각한 상황에 빵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3: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어허, 미션이다.
4: 여러분, 안녕.
5: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 오늘도 흥미진진한 미션이 도착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미션은
5: 뿌뿌.
4: 한스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라. 한스 할아버지는 마리오네트 마을에 살고 있어요.
5: 마리오네트 마을이라면 줄이 연결된 인형들이 연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죠.
4: 이렇게 멋진 곳에서의 미션이라니 기대가 되는걸요.
5: 그럼 저희 이만 뿌뿌.
6: 로빔, 마리오네트 마을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마리오네트 마을은 마리오네트들과 인형 조종사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한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유명한 인형 조종사로서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건강이 나빠지면서 인형을 조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삐리삐리
1: 좋아하는 인형을 조종하실 수 없다니. 우리가 가서 할아버지를 낫게 할 방법을 찾아보자.
2: 그럼 얼른 가볼까?

0: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아. 어쩌면 공주님이 살지도 몰라. 이곳에 있으니 마치 나도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야. 랄랄랄라. 저기 미안해.
1: 난 괜찮아. 넌 괜찮니?
2: 핑핑! 무슨 일이야?
0: 그게...
3: 우와, 정말 예쁜 인형인걸.
1: 그렇지, 얼마 전부터 내가 고치고 있었어. 이제 이 드레스까지 입히며 완성이야. 그런데 너희는 여기 무슨 일로 왔어?
0: 우린 한스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어.
1: 어? 우리 할아버지가 한스 할아버지인데?
3: 우와, 정말? 우리는 한스 할아버지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왔어.
1: 할아버지의 소원? 좋아, 날 따라와. 할아버지, 저 왔어요.
4: 탱크.
5: 혼이 왔구나.
1: 네.
5: 그런데 이 꼬마 친구들은 누구니?
0: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할아버지가 꼭 이루고 싶으신 소원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5: 고맙구나. 내게는 오랜 시간 친구처럼 지내온 푸푸라는 녀석이 있단다.
0: 푸푸요?
5: 오, 그래. 바로 저 녀석이란다.

어머, 정말 예쁘다.

0: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해왔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부풀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저기 얘들아, 예전에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를 위해 약을 연구하셨던 기억이 있어.
0: 할아버지를 위한 약?
1: 응.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시고 나서 연극도 그만두고 약을 연구하던 기억이 있어서.
2: 그럼 한번 가보자. 어쩌면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3: 좋았어.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1: 바로 여기야. 할아버지와 아빠는 오랜 시간 인형 연극을 하셨거든. 그만큼 손때가 많이 묻은 곳이야.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지금은...
2: 그런 일이 있었구나.
3: 힘내, 훈이야.
2: 우리가 할아버지를 위한 약을 반드시 찾아줄게. 어서 약을 찾아보자.
4: 잠깐!
5: 분명 연구했던 자료라도 있을 것 같은데.
2: 여긴 없나 봐.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4: 헤헤, 생큼.
2: 아차! 아우, 생큼아. 콧물이 나왔잖아. 뭐 닦을 것 없나?

0: 잠시만.
1: 어? 왜 그래, 핑핑? 핑핑! 뭔데 그래?
0: 이 그림들은 도대체 뭐지?
2: 오! 이 버섯! 책에서 본 적이 있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버섯이야.
1: 설마 이 쪽지가 후니 아빠가 약을 연구하던 메모 아닐까?
0: 맞아. 여기 봐봐. 위에 세 가지 재료가 모여서 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약의 방향이 왜 건물로 향하고 있는 거지?
1: 그럼 이 건물에 약이 있는 거 아니야?
0: 후니, 여기는 어디야?
3: 여기는 우리 마을 시계탑이야. 아빠가 자주 가던 곳이기도 했어.
0: 혹시 시계탑에 가면 약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4: 유후! 집 왔어! 그럼 한번 가볼까?

0: 치치가 오기 전에 빨리 구해야 하는데.
1: 에이, 여긴 없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다구.
0: 대장, 대장, 내가 들었단 말이야. 분명 시계탑 안에 할아버지 기운을 되찾게 해줄 약이 있다고 했어.
1: 살았다.
0: 부, 괜찮은 거야?

도대체 누가 감히 우리에게 이러는 거야?

0: 톱니바퀴들이야.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지.
1: 마치 시계 안으로 들어온 느낌인데?
2: 왜 저러는 거야?
3: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가는 거지?
4: 가! 거기 있어라!
2: 뭐야?
5: 또 다른 침입자가 나타났다!
4: 야! 공격!
3: 방금 봤어? 마리오네트들이 스스로 움직였잖아!
2: 맞아!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6: 어떻게 이런 일이... 마리오네트가 스스로 움직이다니...
1: 난 저렇게 무서운 인형들은 처음 봐.
0: 큰일이네.
7: 어떻게 들어가지?
2: 거기 다시 가자고?
3: 어쩔 수 없잖아. 할아버지를 위해서 약을 구해야 하니까. 네.
6: 얘들아.
0: 회장! 큰일 날 뻔했어. 스스로 움직이는 마리오네트라니 너무 무서웠다고.
8: 고작 인형들인데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
5: 그럼 대장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야?
8: 당연하지.
0: 대장! 치치피피팀이 다시 들어가고 있어.
8: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꽁무니 빠지도록 다시 도망쳐 나올 거니까.

0: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1: 어디선가 갑자기 확 나와버리는 건 아닐까?
2: 새꿈이 무서워!
3: 새꿈아, 안 돼!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4: 같이 가, 새꿈아!
2: 아니, 집 입잖아! 그 녀석들이 다시 나타났다! 공격 시작! 오자!
5: 페인트 발사!
6: 집입자다! 나가라!
2: 제발 그만!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해! 내 친구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7: 아니, 저건 우릴 버리고 갔던 주인이 끼고 있던 발찌다!
2: 뭐라고? 정말이잖아!
7: 지금부터 저 녀석을 공격한다! 공격!
0: 야! 분유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7: 대장, 애들이 왜 안 나오지? 설마 약을 찾은 걸까?
8: 그럴 리가 없어. 저 겁쟁이들이 약을 찾았을 리가 없다고. 우리가 더 빨리 찾아야 한다. 가자!
3: 가자! 가자!
0: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야?
7: 넌 누구지? 그 팔찌는 분명 우리를 버린 주인의 것인데.
0: 뭐라고?
2: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더니 똑같이 우릴 버렸지.
7: 맞아, 사람들은 똑같아. 친구처럼 생각한다더니 아무렇게나 우릴 버렸어.
2: 아니, 너희들 설마 아빠의 인형들? 너? 그래, 나야, 나 훈이라고.
7: 훈이 많이 컸구나.
2: 너도 다를 게 없어. 우릴 버리고 간 주인처럼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야, 아빠는 너일 버린 게 아니야.
7: 그렇겠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까맣게 우릴 잊었을 테니까 말이야.
2: 그건 아빠에게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야. 아빠는 너희를 잊으신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었던 거라고.
7: 그런 일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여기서 나가면 우린 다시 쓸모없는 마리오네트가 될 테니까.
0: 왜 쓸모가 없어? 너희는 다시 연극을 시작해야 해.
2: 누가 이렇게 지저분한 인형을 다시 좋아하겠어? 우린 이제 더 이상 연극을 할 수 없어.
0: 아니!
2: 너희는 누가 뭐래도 최고의 마리오네트 인형들이야.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게. 아빠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줘.
7: 알았어. 그럼.

0: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너희들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
1: 우리는 한스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 약을 찾으러 왔어.
0: 약? 시계탑 꼭대기에 있는 모래시계 약을 말하는 건가?
2: 모래시계 약?
0: 우리 주인님이 성공했다며 엄청 좋아하셨었지.
3: 그래? 우린 그 약이 필요해.
0: 따라와.
3: 할아버지!
4: 우리 훈이구나.
1: 할아버지, 기운을 내세요. 저희가 모래시계약을 가져왔어요.
2: 얼른 일어나서 다시 푸푸를 조종하셔야죠.
4: 그래, 그래야지.

0: 몸이 아주 가볍구나. 날아갈 듯이 가벼워.
1: 할아버지! 어.
0: 그럼 오랜만에 우리 부프를 움직여 볼까? 야, 부프야, 준비됐니? 야.
2: 안녕하세요. 부프라고 해요.
3: 자, 자, 후, 자.
0: 오, 그래, 그래. 야.
1: 할아버지.
0: 마지막 소원을 이루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4: 아니에요. 저희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5: 할아버지, 멋진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0: 이게 뭐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야?
1: 미안해 대장.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2: 맞아,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0: 난 마리오네트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진물엔
1: 똑똑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수정이

0: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8: 얼굴엔
10: 순한 킬킬.
8: 식물엔
10: 달콤한 맛.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0: 작년 일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함께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7: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7: 데이비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8: 아침에
9: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9: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9: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뭐?
14: 뒷바이트를 빼앗겼다고?
15: 솔레이유한테?
14: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15: 그럴 리가 없잖아.
14: 과연 그럴까?
16: 전에도 봉인 직전에 팬트몬넷을 빼앗겼다며.
17: 단스랑 엘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하는 거냐, 준?
15: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쉬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16: 딥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14: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17: 로크러그도 친구야?
9: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18: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할게.
15: 오늘이었던 거?
14: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19: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18: 자, 박수.
9: 뒷바이트를 돌려줘!
19: 사양할게.
9: 저기 전학을 와.
14: 굉장하다. 거의 프로선수급이야.
15: 솔레이유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16: 공기리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레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17: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15: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
16: 으라차차차.
19: 말도 안 돼.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15: 소용없어.
14: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17: 뭐?
16: 그런 거 빨리 말해.
14: 솔레이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15: 어떡할 거야, 준?
14: 곤란한 일이라도
7: 해봐.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16: 진짜?
9: 역시 해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14: 말 예쁘게 해라.
15: 여기
7: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15: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17: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7: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16: 뭐하냐? 빨리 눌러.
15: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14: 뭘 또 이제 와서.
7: 어?
20: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들 와.
15: 저 누구세요?
20: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15: 엄마?
20: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15: 실례하겠습니다.
20: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14: 아들이요?
15: 설마 크레스트만.

0: 말씀이세요?
1: 그래, 맞아.
0: 그럼 솔레유는?
1: 어머, 솔레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텔 쌍둥이 여동생이야.
2: 쌍둥이?
3: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2: 혹시 로봇 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1: 날 아니? 고마운데?
2: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1: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4: 저요?
1: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5: 제가 좀 하죠.
1: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5: 블루캅이요? 여기에.
6: 안녕하세요.
5: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1: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0: 여긴 왜 온 거야?
5: 너!
1: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0: 네, 어머니.
7: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웨일은 어디까지?
6: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0: 당연하지.
6: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나.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8: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6: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에 있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8: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5: 진정하고.
6: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다.
1: 로봇의 일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0: 어머니.
1: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5: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0: 무슨 뜻이야?
5: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6: 크레스트는 지금 퓨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1: 크레스트가?
6: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봇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1: 그래, 기특하네.
6: 쉽게 말하는 건.
5: 그게 무슨...
6: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8: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5: 이럴 때. 네네, 시장님.
0: 아빠?
5: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봇이요?
9: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5: 가자, 블루캅.
0: 우리도 가자, 블레이어.
9: 알겠어.
10: 좋았어, 우리도.
11: 대전을 개치하라. 세바스찬.
12: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 막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1: 맛있단다.
13: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이러다 정들겠다, 야.
9: 타이건, 소라는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어?
6: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건 아직도 모르겠나?
9: 알고 있어.
13: 어지간히들 날 막고 싶은가 보군.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해.
5: 힘을 합치자, 솔레유.
0: 아니, 누가 먼저 도미나는지 겨뤄보자.
5: 뭐라고?
0: 팬텀 포넷, 세바.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4: 깔끔하게 덮어버려.
13: 뭐야, 손가시기시. 저리 앉아.
5: 솔레이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0: 그럼 내가 이겼네.
9: 준, 냉정해져야 돼.
8: 나도 힘을 보탤게, 준.
5: 피닉스 파이어, 개동.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8: 알겠어.
0: 뒷발트 막아.
5: 조심해. 딥파이트, 너!
0: 딥파이트, 세다.
8: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봇 쪽이었군!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5: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8: 용설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해!
9: 준, 기억나? 메탈버레스에 봉인된 자는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 있을 거야.
5: 그거는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0: 딥트라이던트, 캐틀린.
9: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0: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9: 알았다. 모두가 메탈버레스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5: 하지만 난...
9: 준, 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

0: 쌍꺼풀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1: 딥파이트!
0: 전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1: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먹보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1: 왜 이리 꾸물거리는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 해치워!
2: 조용히!
3: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4: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0: 놓치지 마, 딥바이트!
3: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4: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3: 봤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4: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5: 안 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0: 플레이온 셋업.

0: 얼룩한 개념!
1: 하오이!
0: 샨!
1: 이런! 불주심!

0: 이번에 안 할로! 와일드 카드몬 체인지 업! 타이건 봉인!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에서 패배했다. 네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언.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4: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4: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5: 덕분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4: 그쵸?
0: 그렇다면 다행인데.
5: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0: 아, 괜찮을 것 같아. 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5: 응? 뭔데?
6: 그게...
7: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0: 놀란 건 우리거든.
6: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틴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7: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6: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7: 우리 어머니?
6: 레이아 하이윤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7: 그렇게 된 거구나.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5: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0: 잠깐!
6: 기대가 어긋나버렸네.
8: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0: 뭐지?
1: 내가 눈에 띄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주겠다.
9: 그만! 꽂혀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1: 쟤 너무 야만스러워. 공인당해도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6: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1: 존,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0: 부탁해.
7: 그만해, 타이거! 이제 싸울 필요가 없잖아!

0: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1: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2: 잠시만요.
3: 숨겨쳐다. 우리도 갈게.
0: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2: 어디 가려고? 고양이다.
0: 뭐냐, 네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어, 쭈구리, 할바 뭉개주마!
4: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2: 데스터!
5: 이제 괜찮아.
6: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치?
7: 뭐야, 덱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5: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선한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4: 저 녀석이!
8: 주어받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7: 고양이 때문이지?
6: 에드 아저씨 카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5: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9: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1: 무사히 넘어가긴 바퀴 정권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0: 야생 호랑이.
5: 저 녀석 그 와일드카드 보시곤 봉인을 한 거야?
7: 어,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1: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10: 와일드카드봇도 메탈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부 추방이다.
3: 추방?
11: 바이바이.
3: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12: 집중해, 피닉스 파이어.
1: 알겠지?
7: 알겠다고요. 파이번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1: 에휴,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7: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3: 어,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4: 스케일링 좀 부탁할게.
1: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4: 어, 내가 먼저.
7: 가자, 블루캅. 안나테오, 우리 먼저 간다.
4: 준.
5: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6: 안나,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준? 괜찮아?
13: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6: 아, 진짜?
14: 타이건 녀석, 메탈 브레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0: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고 와!
7: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0: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전!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녀석 꺼내달라고!
15: 이게 무슨 소리야?
16: 냉장고가 고장 났나 봐.
15: 어디 어디.
7: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15: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4: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6: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14: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아,
17: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7: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17: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7: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17: 친구?
7: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17: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7: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17: 소중한 친구지.
7: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17: 그건
7: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17: 뭐?
4: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12: 아니, 있어 블레이오. 넌 왜 솔레이유에게.
0: 시끄러!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7: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줘.
6: 아, 알았어.
17: 조심히 가.
7: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4: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1: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0: 부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쓰게 생겼네.
1: 우리가 구해올까요?
2: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줄게.
0: 야 그건 안돼.
2: 농담이야 농담.
3: 알았어 애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0: 에휴 가지고 따라와.
3: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0: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3: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0: 바보야, 나는 준이 유난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3: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0: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3: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0: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3: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4: 어?
3: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거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5: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1: 호랑이?
6: 근데 애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7: 어 정말?
6: 타이건 나와.
7: 예! 역시 바카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게 나를 부리기 때 나야 좋지. 어르 기린다!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3: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7: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 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3: 잠깐! 어? 이걸 보라고.
7: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으아!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호네 같은 기술을 쓴 거냐?
6: 아니야.
3: 나이트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7: 어? 엄마라고? 그게 뭐야?
6: 뭐야? 무서워서 그래?
5: 귀여운데?
0: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7: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역 속 강렬히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라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2: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카드부터 당할 수 없나 보군.
8: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9: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7: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 한 한 마리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9: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8: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0: 징그럽다 블루카.
9: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7: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9: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1: 준,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9: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7: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뭐.
9: 고마워 타이거.
1: 잠깐.
2: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10: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7: 아니지, 좀 더 사냥하던 걱정 확.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냥하고.
11: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 주기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다니.
9: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12: 우리 아빠보다 낫네.
7: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어흥.
0: 야야, 뭐 망가뜨리지 마, 말아. 알겠지?
7: 알겠어 애드 아빠.
0: 애드 정의랬지.
7: 나와 다음 물렬이다. 어흥.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4: 순한 길길,
13: 순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대모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화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식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달콤한 맛.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 볼까?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7: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8: 안녕 수학 공부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변호의 시대.
4: 저기 기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5: 엔진이 말을 안 들어요.

0: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1: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모양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0: 모호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0: 이러한 기대에 메탈 카드봇들은 부응해 주었어요. 메탈 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 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4: 나도 자랑스러워, 준.
5: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6: 언제부터 숨긴 거야?
0: 숨기다니?
6: 침침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0: 그러니까 그건...
6: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 학교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7: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6: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3: 나도!
6: 이게 말이야?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냐고?
0: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1: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8: 나도 동감이야.
0: 블루캅!
9: 근무 중이야?
8: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0: 와일드가디!
10: 안녕 얘들아.
9: 크레스트!
11: 일찍 왔네?
10: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12: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13: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12: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4: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5: 너도 참 많이 변했어.
12: 멀쓰다.
11: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6: 주대머리 더 시원하게 발전했지.
0: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17: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10: 이런 발전은 좋네.
12: 발전 좋아하네!
18: 아까부터 애도 아저씨 왜 저러셔?
0: 실은...

0: 어디
1: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패배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2: 자, 여기요.
0: 고맙다.
2: 자, 드릴게요.
3: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2: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3: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4: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2: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5: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 블리츠, 다음에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 비트.
4: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 돼.
6: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7: 사이좋게 좀 지내지.
8: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4: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 온 김에 누가 이겼지? 애기였대.
7: 애기?
4: 어, 그거 재밌겠는데?
6: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4: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7: 난 모르겠어.
4: 페르로, 너는 어떤가?
9: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8: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9: 어? 아, 준!
10: 페르로, 놀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9: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10: 아, 조만간 놀러간다니까.
9: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5: 아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11: 아, 증거 있어?
12: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바다 거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욕하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4: 대로 어머니만 꼭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니, 내버려두고 간다.
5: 아, 그런 게 없어, 그래.
9: 엄마.
6: 뭐야, 무슨 구야?
4: 어쩔 수 없고.
8: 그렇다면
4: 로크러시, 네가 이겼는데?
9: 야호!
2: 얘네 뭐하냐?
9: 다들 잘 지내 보이네.
13: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거긴 어때?
10: 다들 바빠졌어.
13: 플레임 노바는?
14: 글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리 메탈카드봇 제조을.
10: 메탈카드봇 체인지 업! 플레임 노마 공인!
4: 괜찮아, 준?
3: 무슨 일이야?
10: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9: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자.
10: 이상하네.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13: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6: 헤비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4: 마음을 열기는 일 좀도 한다고 별똥별 많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상 없는 녀석 같으니.
0: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냐.
15: 뭐? 벌써?
0: 얼른 돌아가들.
5: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16: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17: 차였다고 분풀이하긴.
0: 시커!
2: 뭐, 또 보면 되지.
5: 나중에 봐.
4: 이거 아쉽구만.
3: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9: 다음 주에 봐.
2: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18: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2: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18: 아까 페루루가 한 말.
2: 어?
18: 페루루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조공 비행 중. 발견 지시 보고받아.
15: 설마 메탈카드봇이야?
18: 이제 막 복귀 중인데 또 출동이군.
2: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17: 고마워요.
2: 또 오세요.
15: 뭐지?
5: 그만 좀 쫓아오라고요. 비우지 말랬지, 펜탐호라!
11: 싸울 거면 나한테 가서 싸우지.
2: 못 보던 애들인데.
11: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0: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
2: 네?
0: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 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홀드. 여기 메탈 카드봇들이 AK 앞으로에서 대치죠.
10: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18: 석불이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17: 여긴 메가 에블라. 피닉스 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10: 시끄러워. 왜?
17: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10: 알겠어. 내가 인물로 셋업.
18: 셋. 크러쉬.
5: 자자. 난 눈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10: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조용히 있어.
1: 이 엉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저 녀석 아니냐.
18: 메가 엠블럼 괜찮아?
14: 너도 봤지? 그는 웨폰 카드들.
18: 설마 그 녀석들?
2: 엠블라, 괜찮니?
0: 여기 메탈 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도로를 공세로 쳐한다.
18: 이상 메탈 카드봇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10: 시끄러워. 이거 나만큼 따라가.
5: 블루캅 스타라이징 샷.

0: 왜 그래, 블루파?
1: 모르겠어. 뜨거워.

0: 블록아, 너 그 팔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어디서? 괜찮아, 블록아? 블록아,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록아, 테이크백!
1: 블록아,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알아,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상대를 살해줬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 카드봇을 흉폭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록합이 위험해.
0: 뭐?
1: 정신 차려, 블록아.
0: 피니스 파이어! 메가 엠블로! 이제 그만 멈춰, 블록아! 우린 친구잖아!
3: 징그러워! 내게 친구 따위!
4: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승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요?
2: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4: 넌 대체 누구야?
3: 난 블레이유.

0: 레드 아저씨, 어? 블루캅 상태는 좀 어때요?
1: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뭐야, 기억 안 나?
3: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0: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0: 뻥이야.
2: 뭐?
3: 오란수에 속더니 여전히 모르고.
5: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6: 시장님!
5: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0: 죄송합니다.
4: 손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3: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5: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엔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7: 아빠!
5: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7: 미안해, 우리 아빠가.
2: 신경 쓰지 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3: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0: 이건 외품카드?
3: 맞아, 블루캅의 외품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캅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주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7: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4: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0: 와일드 카드봇?
1: 그것도 처음 듣는데.
2: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인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브루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예 부대를 결성했어.
0: 설마 그게?
2: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4: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3: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 두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0: 제거? 봉인이 아니고?
1: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3: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8: 무면하지만
3: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0: 정말 그럴까?
2: 무슨 생각해?
0: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오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7: 뭐?
2: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0: 응, 내 거랑도 페루르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7: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2: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0: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7: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1: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7: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0: 그건 걱정 마, 안나.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9: 이제 일어났군,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10: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9: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10: 사고 방식의 차이지.
0: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9: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10: 아마 준 아닐까?
9: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10: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9: 진심이야?
10: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9: 알았어.
7: 작전은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0: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4: 알겠어.
3: 맡겨만 둬.
7: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0: 진짜로 왔어.
2: 네가 블레이온?
0: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10: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0: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9: 백퍼문에?
0: 빙고!
11: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6: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3: 지독한 성질머리는 내가 고쳐주지.
9: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0: 궁금하지?
7: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10: 그걸 눈치채고 저 아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0: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6: 이번엔 날 놓친다.
3: 어딜 가시나?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10: 우린 왜 부른 거지?
0: 왜긴?
8: 너희 믿고 있기 때문이야.
9: 믿는다고?
8: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0: 양손이 있어줘야 했더니.
6: 조심해.
8: 우리 말이 맞지?
9: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0: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우리도 가자.
8: 메탈 브레스가.
10: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0: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8: 물론이지.
0: 블루캅 와이드 대놈.

0: 마침을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될까지 엔터리자.
2: 고도의 홀로그램 분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튼. 찾았다. 달려.
0: 페널티야.
1: 옆에 조심해. 알파볼트 캐논!
0: 캐논의 스티커!
2: 알파볼트 캐논!
1: 지금이야! 썬더 하우인! 스매시!
2: 썬더 하우인! 스매시!
1: 와일드 카드봇 제일
3: 이겨봐. 팬텀 호넷 봉인. 이 아인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얼굴엔
6: 순하게
4: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0: 히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옳지.
3: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4: 옳지.
3: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옳지.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뽀롱뽀롱 나나요. 렛츠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0: 이러다 지각하겠어.
1: 지름길로 가면 되지.
0: 우리 정체가 들통나면 안 돼.
1: 지각할래 고양이 될래?
0: 알았어. 근데 이번만이야.
1: 가자.

0: 이것 좀 봐.
1: 연기 공연하나 봐.
2: 쟤를 인형.
3: 얘들아, 하스켈 선생님이 올해 연극을 발표하셨는데 뭔지 맞춰봐. 어서, 모르겠지? 내가 말해줄게. 신데렐 냥. 고양이판 신데렐라 얘기야. 신데렐라에 냥을 붙인 거야. 진짜 멋지지 않아?
2: 진짜 멋지다.
4: 근데 연극이 뭐야?
3: 분장하고 무대에 서는 거야. 그런 다음 네가 영웅이 되거나 악당 아니면 공주나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럼 박수갈채를 받고 배우들은 정말 멋있을 거야. 난 조명 디자인을 맡기로 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있어.
5: 난 무대 담당이야. 매번 그래왔거든. 나하고 잘 맞아.
6: 다들 잘 들어. 자잘한 배역 가지고는 마음껏 싸워. 하지만 난 스타니까 신데렐라는 내 거야.
4: 내가 이 연극이란 걸 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고양이처럼 행동해도 돼?
5: 아니.
3: 그야 물론 되지.
4: 어디서 신청해?
7: 크레센트 섬에 있는 모든 고대 힘에 명령한다. 문을 열어라.
6: 역겹긴 하겠지만 인간의 손가락으로 이걸 고쳤다면 한결 쉬웠을 텐데.
3: 저걸 열겠다고 시도하신 게 벌써 몇 번째지?
6: 800하고도 한 여섯 번?
7: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0: 고생하셨어요.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1: 저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물건 가디언즈의 텔리즈만 뿐이야. 텔리즈만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2: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0: 이번엔 제가 가디언 탐지기를 완성.

0: 그렇군요. 실패 안 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어, 그렇다면 빨리 가!
2: 야오.
3: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어. 고양이는 저렇지 않아. 인간들한테 진짜 고양이는 어떤지 보여줘야겠어.
4: 자, 안 돼.
3: 발톱을 빼고 꼬리는 높게 저 하늘 멀리 꿈을 날려보내.
5: 우와, 잘한다.
3: 발톱을 숨기고 꼬리는 낮게 갈 수 없는 무도회를 위해.
6: 우와.
7: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신데렐 양을 찾았어요.
4: 아, 이런.
3: 다들 뭘 쳐다봐? 응? 엄마,
8: 피해!
9: 아, 무슨 일이니 우리 딸?
3: 샤샤가 교내 연극에서 제 배역을 훔쳐갔어요.
9: 샤샤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하스켈 선생님의 배역을 준 건 아니고?
3: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9: 네? 고양이들이 환풍구예요? 바로 갈게요. 엄만 가봐야 해. 환풍구가 고양이 털로 가득하다는구나. 또 말이야.
3: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신데렐 양은 바로 나야.
7: 몇몇 학생들에게는 이미 배역을 주었는데요. 훌륭한 신데렐 양을 뽑았어요. 있지는 조명 마일러는 무대를, 로미오는 세트 디자인을 맡기로 했죠.
3: 하스켈 선생님, 제가 신데렐 양 대역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샤샤는 한 번도 연극을 안 해봤으니까 만일에 데뷔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요.
5: 배역을 못하는 건 너야. 그만 질투해.
7: 좋은 생각이 났어. 너한테 딱 맞는 역할이 있는데 샤샤의 대역도 맡을 수 있단다. 신데렐 양이랑 모든 장면에 같이 나오니까 너한테 딱 맞는 이 역할은 뭐냐 하면 보조! 신데렐 양의 믿음직한 강아지.
3: 네?
5: 너랑 완전 딱 맞네. 그 역겨운 고양이는 어디 갔지? 신데렐 양? 신데렐 양?
10: 내 태본.
3: 저 여기 있어, 샤샤.
5: 거기 있었군, 이 구더기 같은 녀석. 거기서.
7: 샤샤, 네 차례야. 다음 리허설은 이제 무도회장에서 블랙하트 장군의 아들 블랙하트 대위를 만나는 거야.
3: 아, 그 역할도 뽑았어요?
7: 그럼 너도 좋아할 거야. 신데렐 양이랑 딱 맞는 친구니까.
3: 잭?
11: 여기 어디 고양이 있어? 알레르기 있거든.
9: 어?
11: 미안. 제가 무도회장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7: 샤샤, 대사해야지. 즉흥 연기 좋았어, 샤샤. 아주 고양이 같았어. 자, 넘어가자. 하나, 둘, 그리고 고개 들고 스마일. 자, 그대로. 그럼 자정 장면으로 점프. 있지, 효과 준비됐니?
12: 네, 준비됐어요.
7: 좋아, 시계가 울리기 시작한다. 땡, 땡, 땡. 대체 무슨 일이야?
12: 대본에 달빛 없는 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선생님.
7: 그렇다면 달빛 있는 밤으로 바꿔야겠군. 다시 조명 켜주세요.
3: 엄마한테 전화해!
13: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 남겨주세요.
3: 엄마! 엄마! 빨리 좀 와주세요. 저 진짜 호떡처럼 납작해지게 생겼어요. 냄새나는 입 좀 치워.
9: 여보세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아, 지금 학교에 사고가 났어요. 학생들이...
6: 그레센트 학교 학생들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다. 출동바라, 출동바라.
8: 학교에 문제가 터졌다고. 오, 가디언즈가 나타나겠군.
10: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카님.
0: 그레센트 학교로 목적지 설정해. 아무도 우릴 못 막아. 터보 모드!
10: 그거 진심이야?
0: 출발!

0: 미안했었는데.
1: 실타래인데 몸이 꼈어.
2: 지금 딱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고양이 발톱.
3: 어? 샤샤 안 돼. 구조대가 오고 있어. 괜히 그랬다가 우리 정체라도. 나 누구랑 얘기하니?
4: 그것 봐. 고양이가 있다니까.
2: 진짜 재밌었어.
3: 샤샤한테 말해줄래? 난 샤샤랑 얘기 안 할래. 다 보는 데서 변신했다가 전부 들통날 뻔했잖아.
5: 마일로가 너랑 얘기 안 할 거래.
2: 아무도 못 봤어. 다 구출해야 했잖아. 안 그래? 마일로.
0: 다 왔어.
1: 가디언즈 잡으러 가자.
0: 아무도 없잖아.
1: 네가 사고만 안 냈어도.
0: 이거 보러 와야겠는데.
1: 루카님한테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면 우리 외출 금지 시킬걸.
0: 그럼 뭐라고 말하지?
1: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가디언즈가 우리를 기습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 그랬다면 녀석들을 잡았을 텐데.
6: 구시랑 구시랑 구시랑, 너희는 또다시 날 실망시켰다.
0: 아니요. 적어도 이번엔 아니에요. 썬데이가 중요한 걸 알아냈거든요. 그것도 얼굴로요.
1: 뭐?
0: 신데렐냥. 교내 연극인데 매진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테니까 당연히 가디언즈도 보러 오지 않겠어요?
6: 드디어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겠군. 크레센트 성 가디언즈가 누군지 알아내는 거야. 베라, 시몬, 최악을 보여줘. 여기서 말한 최악은, 그러니까 최악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거야.
1: 그럼 저희는요?
7: 나이 논잔이나 해.
0: 밖에서 기다리고.
8: 뭔가 잘못되면 뭘 명심해야 한다고?
9: 공연은 계속돼야 한다.
8: 응?
2: 어?

0: 어? 맞아. 뭐야?
1: 어디?
2: 어?
1: 이런 샤샤 샤샤.
3: 왜 내가 무도회장에 가는데 남자 도움이 필요하죠?
4: 이게 예의라는 겁니다, 아가씨.
3: 깔보는 거겠죠, 아저씨.
5: 제발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공연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4: 응?
5: 그건 공식 굿즈가 아니잖아요. 공식 굿즈는 저기서 살 수 있어요.

0: 잠시만요, 선생님.
1: 아, 뭐야, 파마 머리를 한 소년이 우리 연극에 나왔던가?
0: 어? 실례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요. 잠시만 내게 시간을 내주시겠소?
1: 아, 즉흥 연기 좋았소.
2: 뭐 하는 거야? 공연을 망치고 있잖아.
0: 나의 여인이요. 당신의 못된 자매들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 뭐?
0: 신데렐량? 저길 보세요. 저기, 저기를요.
2: 신데렐량, 대본대로 해.
1: 마음 가는 대로 즉흥 연기로 해봐.
2: 신데렐량?
3: 헤더, 네가 신데렐량을 해줘.
2: 응? 때가 되긴 했지. 제가 진짜 신데렐량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하찮은 대우 따윈 필요치 않아요. 사실 저는 정체를 숨긴 공주예요. 저 정도면 왕자를 만나야죠.
4: 기가 막힌 반전인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2: 나의 왕자님,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3: 어떡하지?
0: 왕자님. 지금 변신해야 해.
3: 그러다 정체를 들키면 모두가 볼 텐데.
0: 다른 방법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더 중요해. 우린 가디언이잖아. 안 그래?
3: 그래. 숨을 때가 필요해. 히어로 의상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상을 내려. 당장.
0: 아, 그래.

0: 나의 왕자님,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누구고 엉망으로 색칠한 당신의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이상한 빛은 뭐죠?
1: 나도 전혀 모르겠소.
2: 가디언 주잖아.
3: 오늘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우리가 무도회를 끝내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오셨나요?
4: 오늘은 모두 안전하게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저 둘을 해치울 테니까요.

0: 계속해 즉흥연기.
1: 아, 크레센트 가디언즈 요정들이요. 저 꾀죄죄한 불청객들은 누구죠? 제 왕관을 훔치러 온 자들인가요? 저 지금 위험한 건가요?
2: 내가 보였다가 또 안 보이지? 아, 아까워라. 좀 더 와야지. 좀만 더.
1: 전 괜찮아요.
3: 설마 너 자신을 때리진 않겠지?
4: 이제 녀석들을 끝장낼 차례다.
5: 무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모두가 위험해. 우리 손으로 끝.

Hehehehe.

0: 너희 모두 정말 기특하구나. 자, 인사들 하렴.
1: 신들을 향은 안 돼.
2: 넌 언제나 엄마의 신데렐라일 거야.
1: 어떻게 됐어?
3: 운전이나 해.
4: 터보 모드로
1: 출발.
5: 후기가 올라왔어. 신데렐양은 엄청났다. 아드레날린 대폭발, 게다가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까지 특별 출연해 멋진 공연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1: 하지만 이제부턴 진짜 얌전히 지내야 해. 그치?
5: 당연하지.
6: 얘들아! 어? 방금 들었는데 지금 쇼핑몰에서 영화 크레센트 가디언즈 오디션을 보고 있대!
1: 뭐? 나도 볼래! 근데 영화가 뭔데?
5: 야!

0: 여러분의 DJ 하스큐리입니다. 비트를 쪼개드리죠. 이번 곡은 제대로 흥이 터질 거예요. 예! 와우! 싸우면 안 돼요. 댄스 배틀만 됩니다. 시몬과 베라가 제법인데요. 가디언즈의 역공입니다. 멋진 꼬리 돌리기를 보여주는군요. 다들 날 따라해. 멋진 칼 군무입니다.
1: DJ 뮤직 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진동.
14: 얼굴엔
15: 순한 킬킬.
14: 진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 구조대

놀이팀!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마일로에게 고양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기 딱 좋네. 기둥 긁기, 이웃집 바다 내 구멍 파기,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내 발로 착지하기.
1: 그래서 우리 집 화단이 그런 거구나. 그나저나 어떻게 항상 네 발로 착지해?
0: 나도 몰라. 하지만 매번 그래. 항상 네 발로 굉장하지? 어? 응?
2: 안녕.
0: 안녕 마일로. 고양이 실뜨기 하러 갈래?
2: 사실 오늘 난 다른 계획이 좀 있어서. 있지? 봉봉이 좀 봐줄 수 있겠어?
1: 그럼 당연하지.
2: 레오 삼촌이랑 오늘 저수지에 가기로 했거든. 우리 집 전통이야. 매년 삼촌이랑 같이 갔어. 캠핑하고 낚시하고 새를 관찰하고 탐험하고.
0: 진짜 진짜 재밌겠는데? 저수지 신나게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2: 근데 이 캠핑은 매년 레오 삼촌이랑 나만 갔거든.
0: 오, 그래 알았어.
2: 정말? 잘 됐네. 고마워 샤샤.
0: 저수지란 말은 정말 멋지지 않아? 물고기를 구경하고 물고기를 뒤쫓고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먹고. 우리만 가서 미안 있지. 마일로와 레오 삼촌과 나만 가는 것 같거든.
1: 샤샤, 내 생각엔
0: 깜빡하고 날 두고 갔네.
1: 아니면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나 보지.
0: 마일로가 날 빼놓고 갈 리가 없어. 저수지로 출발.
1: 또 내 발이네. 항상 이렇다니까.
3: 캬, 날도 좋고 느긋하게 숨이 좋다.
4: 여기 있었네. 그만 빈둥대.
5: 그래, 루카님께서 1급 비밀 임무를 주셨...
4: 조용, 저기 봐. 목격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3: 너야, 또 내 물건을 뒤졌구나. 대체 또 뭘 하려고 메가자석을 꺼내왔어? 조심해! 그건 진짜 강력한 장치라고!
6: 대체 그걸로 뭘 하려는 건데?
4: 루카님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연락하면 임무를 주시겠다고 했어.
5: 1급 비밀 임무 말이야.
4: 그래, 내가 연락할게. 어? 그런 다음에...
5: 이런...
6: 뭐야? 내 휴대폰 화면이 계속 끊겨. 메가자석 때문에 망가졌어. 네 목걸이도 이상해진 거 아니야?
3: 보면 몰라?
7: 오늘은 희귀한 크레센트 울세를 촬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2: 진짜 좋은데요? 레오 삼촌이랑 단둘이 있으니까. 물론 샤샤를 두고 온 게 자꾸 마음에 걸리지만.
7: 새 부를 때 쓰던 필이네. 마일로, 받아! 울세를 찾으려면 그게 필요할 거야. 표시 달린 핀치 새네? 계속 찍어, 마일로. 난 텐트를 치고 있을게.
0: 새다! 옆쪽! 또 여기도 있어! 야옹! 저기도 있고! 야옹! 거의 잡을 뻔했는데.
2: 이 피리가 새만 부른 게 아닌가 보네.

0: 샤샤, 여길 난장판으로 만들었잖아.
1: 후,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난 널 위해 새를 잔뜩 찾아줬는데.
0: 아, 이거 봐. 내가 이래서 여기 널 데려오기 싫었던 거라고.
1: 잠깐, 뭐? 날 일부러 두고 간 거야?
0: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레오 삼촌이랑
1: 난... 알았어. 나도 어차피 오기 싫었어.
0: 샤샤!
2: 마일로? 어? 텐트 치는 것 좀 도와줄래? 뒤집힌 것 같은데?
1: 그냥 살짝만 돌려! 오른쪽으로!
3: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4: 네가 인간만 아니었다면 고맙다고 했을 거야.
5: 자, 이제 루카님께 지령을 받자.
6: 부장 전문 액션 피자입니다.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5: 시카고 슈프림 피자에 생선 절임 토핑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아니, 감히 내 통신 장비를 도청해? 멍청한 인간 같으니?
1: 통신 장비는 아직 고장이네.
4: 하지만 루카님과 연락할 수 없으니 이걸로 뭘 해야 하지?
3: 시카고 슈프림 피자에 생선 절임 토핑 추가할까?
5: 우린 루카님 계획대로 해야 해. 아니면 정말 큰일 나. 생각해봐. 루카님은 메가 자석으로 뭘 하려고 하셨을까?
3: 커다란 메가 메모지를 커다란 메가 냉장고에 붙이는 건 어때?
1: 새들은 지구의 자극을 통해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혹시 루카님은 새들이 길을 잃길 원하셨나?
4: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수력 발전 댐이라 충분한 힘만 있으면 저 댐을 부술 수도 있겠어.
5: 아,
3: 뭐? 마을이 물에 잠기잖아.
1: 그럼 생선 가게도 사라지고
3: 또 우리 집도.
1: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선 가게가 사라진다는 거야.
4: 모든 걸 파괴해버리겠지. 그럼 우린 마을을 다시 지을 수 있어. 고양이들을 위한 마을로.
5: 이 정도는 돼야 루카님의 계획이지. 맞췄지?
1: 마일로는 한심한 캠핑이나 하고 낚시나 하고 새 관찰이나 하라고 해. 안 부럽거든? 어? 이렇게 바로 코앞에서 새를 관찰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튼튼한 발톱이랑 균형 잡을 꼬리만 있으면 돼. 야! 아깝다. 마일로 이 재밌는 걸 못하지.
0: 샤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이거 심각한데?
2: 마일로, 어디가?
0: 그게 볼일 볼 게 있어서요. 덤블숲에서요.
2: 볼일 볼 게 있으면 봐야지. 시원하게 해결하고 와. 어서, 난 여기 있을게. 크레센트 울새를 찾고 있을 테니까.
4: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준비 끝이야.
3: 루카님이 진짜 이걸 원하신 게 맞아?
5: 마을 전체를 파괴하는 것 말고 또 원하실 게 뭐가 있어?
4: 어서 빨리 메가 자석을 작동시켜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걸 보고 싶어. 진짜 멋있을 거야.
0: 아야!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겠다고? 너무 끔찍해. 어떻게든 막아야 해. 샤샤가 필요해.
1: 기다려. 거기 그대로 있어. 옳지. 그러면 이건 또 뭐야? 하! 내 발로 샀지. 늘 이래. 어? 하! 깃털 달린 숙저가 또 보게 될 거야. 넌 오늘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마일로가 새를 부르는 소리였잖아? 흥! 그래, 귀찮게 안 할게. 특별한 외출을 방해하긴 싫으니까. 어? 어라, 더 놀아달라 이거지? 응?
0: 아, 효과가 없네. 샤샤라면 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4: 아니야, 엉뚱한 방향을 겨누고 있잖아.
3: 아, 그러니까 여길 겨누라고?
5: 아니, 또 틀렸어. 메가 자석을 댐 쪽으로 겨누어 물을 막고 있는 저 커다란 벽으로 말이야.
4: 응? 누가 보면 너희가 지금 일부러 그러는 줄 알겠어.
5: 하지만 일부러 루카님 성질을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4: 좋았어.
5: 수력 발전댐 조준 완료. 이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때까지 자석을 충전하면 돼.
0: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5: 충전이 거의 다 됐어. 다들 준비해.
4: 충전 완료. 살사. 뭐야? 댐이 멀쩡하잖아.
3: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산악용 자전거를 득템했어.
4: 하지만 댐은 멀쩡하잖아. 조준이 빗나갔다고.
5: 다시 잘 조준해서 쏴봐.
4: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맡겨.
5: 저리 비켜.
4: 발살! 파워 올려!
5: 최고 출력에 다다르면 자, 이제!
4: 발사!
5: 성공했어!
4: 다시 해보자. 몇 번만 더 쏘면 무너질 거야.
0: 그래, 지금이야. 저 녀석들과 싸워야 해. 나 혼자서. 희귀한 크레센트 울세잖아.
1: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0: 하셔?
1: 우와, 자석이 정말 크다.
0: 댐을 부수려고 해.
1: 그럼 마을도 물바다가 될 텐데. 생선 가게! 또 마을 사람들도. 저 녀석들을 다 상대하려고 한 거야? 너 혼자서?
0: 샤샤, 그래 알아. 네가 나한테 화난 거 그럴만하지.
1: 그만. 가디언즈가 나서야 할 일이야.
5: 빌라!

0: 나를 포기하시지?
1: 선데이, 캣, 가디언즈를 해치워. 우릴 못 막게 해야 해.
2: 곧 성공이야. 빨리 막아.
0: 가서 싸우고 싶은데 내가 아끼는 전투용 신발을 우리 아지트에 두고 왔네.
3: 그러게. 난 몸풀기 운동이 덜 끝나서 말이야.
0: 저번에 운동하다 다친 데가 또 시큰거리네. 아우 이런. 이래선 전혀 못 싸우겠는데.
3: 아야. 아우 나도. 참 이상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나.
1: 아, 도움이 안 돼.
2: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야. 빨리 비켜.
3: 뭐 원하신다면야.
1: 댄이 약해져서 얼마 못 버텨.
0: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
1: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전에 벌떼처럼 몰려들 크리스탈 워리어와 싸워야 할걸. 크리스탈 워리어.

0: 소환.
1: 어?
0: 못 들었어? 크리스탈 워리어를 소환하라니까. 늦었지만 됐어.
2: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3: 네가 그랬잖아, 혼자 다 해치우고 싶다고.
2: 화는 나중에 낼래?

0: 우와, 보라색 큰뿔 논병아리잖아.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 조심해.
1: 나도 알았거든. 네 도움은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0: 샤샤, 어서 빨리! 어서 막아야 해! 새는 것도 막고! 어, 미안, 내 실수야. 어, 내가 자석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싸먹을 수 있겠는데?
1: 고양이 실뜨기 놀이?

0: 재밌는데?
1: 그러게. 근데 이건 더 재밌을걸? 오, 반짝거리네. 뇌물 고쳐보자.
0: 이 녀석들부터 처리하고.
2: 안 돼. 건드리지 마.
3: 그래, 아주 예민한 장비라고.
1: 미안. 이 버튼 누르지 말라고? 아니면 이거?

크리스탈 워리어들이! 넌 대가를 치르게! 이런...

0: 그럼 이걸 당기면 좋아 됐어. 임시로 막아둘 순 있겠어.
1: 잘했어 말로. 이 정도면 될 거야.
0: 네가 없었다면 못했어.
1: 그래 알아.
2: 클로스업! 그러니까

0: 내가 너의 말을 메가자석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해봐.
1: 정말 죄송합니다, 로칼님.
2: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려고 했지만 가디언즈가...
0: 마을을 물에 잠기게? 난 크레센트 섬에 있는 고양이 사료캔을 훔치려고 메가자석이 필요했던 거야. 내 원대한 다음 계획이었는데 내가 왜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겠어, 이 멍청한 녀석들. 그럼 생선가게도 파괴될 텐데. 대체 너희 왜 뽑은 거지? 도무지 모르겠어. 너희 초콜릿 찾자 만큼 쓸모가 없어.
3: 아, 마일로. 이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어젯밤에 만들어준 칠리 요리 때문에 속이 안 좋았나 봐. 너 때문에 수색대라도 불러야 하나 했어.
4: 아, 네, 삼촌 죄송해요. 그게 실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어서요.
5: 안녕하세요.
4: 우리랑 같이 놀려고요. 삼촌만 괜찮다면요.
3: 어, 괜찮다마다. 샤샤, 넌 언제든지 환영이란다. 이 저수지는 참 평온하고 조용해. 물론 내가 찾던 희귀한 새를 못 찾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5: 네? 저새요?
3: 어? 그래, 맞아. 아주 희귀한 크레센트 울새.
5: 희귀해요? 저 조그만 녀석이 하루 종일 저를 얼마나 귀찮게 했는데요.

바닷가에 휴가 가기로 한 건 취소됐다. 가디언즈가 나타났대.

0: 있지.
1: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0: 지금 어디 있지?
2: 바다다! 오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새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대모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한밤엔 지금 뭐해요?
1: 아, 제가 서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서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분만 내고 있습니다. 더더더.
0: 지금 서핑할 수 있는데.
1: 서핑을 할 수 있다고요?
0: 그럼요.
1: 저도요?
0: 그럼요. 이거 치워봐요.
1: 아, 이거 치워볼까요? 알겠습니다.

0: 선생님, 선생님.
1: 네?
0: 저도 플로우보드 타고 싶어요. 플로우보드 가르쳐 주세요.
1: 타고 싶어요?
0: 네!
1: 오케이.
0: 우와!
1: 이 플로우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엎드려서 타는 바디보드, 서서 타는 스탠딩보드. 일단 바디보드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배꼽을 보드 끝에 맞춰서 엎드려주세요. 오른쪽 가고 싶으면 네.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 팔꿈치를 눌러주면서 기울여주면 돼요. 위로 가고 싶을 때는 들어올려주세요. 보드를 내려주면 내려와요. 이렇게 상하 좌우를 움직이면 돼요. 자, 이제 서서 타는 스탠딩 보드를 배워볼까요? 왼발부터 보드 가운데 올라오세요.
0: 네.
1: 다음 오른발 올라오세요. 정면을 보고 가볍게 무릎을 낮춰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뒤쪽으로 갈 때는 뒤꿈치를 살짝 구부려주면 그렇죠, 잘했어요.

선생님 쪽으로 오려면은 몸을 살짝 웅크려주고, 자, 이러면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뒤로 살짝만 기울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보드가 살짝 들리죠? 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려면 살짝 보드를 내려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타러 갈까요?

0: 생각하지 못해요?
1: 아니 나도 잘 듣고 싶은데.

0: 플로우보드 타는 건 정말 재밌다. 근데 플로우보드는 서서 타는 보드와 엎드려서 타는 보드가 왜 모양이 다를까? 궁금하자, 궁금해. 원리를 밝혀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플로우보드. 다른 말로 실내 서핑이라고도 하지. 플로우보드는 물에 잘 뜨는 판을 타고 앞에서 밀려나오는 인공파도의 물줄기를 거

0: 더 두껍고 넓은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넓고 두꺼운 바디보드는 스탠딩 보드보다 부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거기다가 누워서 타기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이 낮거든. 그래서 안정적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타는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있지. 반대로 좁고 얇은 스탠딩 보드는 부력은 덜 받지만 서서 타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다양한 동작으로 탈 수 있어. 하지만 서서 탈 때는 몸의 무게중심이 높이 있어서 중심 잡기가 어려워 잘 넘어지게 되는 거야.
1: 아하! 앉아서 타는 눈썰매는 타기 쉽고 서서 타는 스노우보드는 타기 어려운 것처럼!
0: 맞아! 앉아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낮아서 안정적이고 서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타기 어렵거든. 하지만 플로우보드 위에서 무게중심을 잘만 옮기면 위로, 아래로, 그리고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거야.
1: 아하! 이제 플로우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비밀은 바로 부력과 무게중심. 이 둘을 잘 이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동전 한 개, 가방도 동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은 2. 동전 두 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두 개야.
0: 고맙습니다. 물건 받으세요.
1: 하하.

0: 동전 한 개, 양인형은 동전 두 개니까 1 더하기 2는 3. 동전 세 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세 개.
0: 고마워요. 받으세요.
1: 고마워.
0: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1: 시장에 갑니다.
2: 배고파. 먹을 걸 살까? 얼마예요?
0: 잠깐만요. 얼마더라? 한 개! 어? 빵 하나에 동전 한 개입니다.
1: 여기 동전 한 개요.
0: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1: 우와!

0: 콩으로도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더워. 더워. 그러게. 오늘은 아침부터 덥네.
1: 좋은 아침.
2: 좋은 아침.
0: 어? 댕댕, 그거 뭐야?
1: 아, 이거? 내 아침밥. 같이 먹을래?
0: 어? 이것만 먹으면 안 돼. 너, 이, 열, 치, 열. 이런만 몰라?
1: 응? 이, 열, 치, 열? 그게 무슨 말인데?
0: 이, 열, 치, 열.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열을 다스린다는 뜻이야.
2: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씨엔 오히려 우리 몸을 막 땀나게 더 뜨겁게 해서 더위를 이긴다. 뭐 이런 뜻이지?
0: 어, 맞아.
1: 와, 안 그래도 더운데 몸을 더 뜨겁게 한다고? 나 싫어. 말도 안 돼.
2: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오늘 확인해보자. 자자, 그럼 다 같이 뜨겁게 땀나도록.

0: 어때? 막담 나도록 신나게 노래하니까 별로 안 덥지?
1: 우와! 정말 그러네! 라고 하고 싶지만 더워. 노래 부르고 났더니 더 더워.
2: 나도 덥네.
0: 그럼 이열, 치열 노래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뭐 없나?
3: 요정들 안녕.
4: 지아 안녕.
0: 더워. 맞다. 그럼 지아한테 물어보자. 지아야, 넌 뭘 할 때 땀이 많이 나?
2: 어, 땀나면서 몸이 막 후끈후끈해지는 거.
3: 몸이 후끈후끈? 아, 떡볶이.
4: 떡볶이?
3: 응. 나 얼마 전에 떡볶이 먹었는데 너무 뜨겁고 매워서 콧물도 나고 땀도 엄청 흘렸어.
1: 아하, 그래. 우리 떡볶이 먹자. 나 떡볶이 엄청 좋아해.
0: 좋아. 열은 열로 써 다스린다. 이열치열이열치열.
3: 와, 떡볶이. 근데 좀 매워 보인다.
1: 에헤, 매워야 떡볶이지. 나 댕댕이 매운맛에 자신 있다. 큐.
2: 하! 이 동동이도 마찬가지라. 큐. 핫!
1: 진짜.
0: 자. 그럼 다 같이 먹어보자.
4: 와!

0: 난 그만 먹을래. 너무 매워.
1: 나도 매워서 그만. 땀난다, 땀나.
2: 맵기는 뭐가 매워? 하나도 안 맵구만. 동동이, 너 뭐야? 너 지금 매워서 눈물 흘리는 거야?
3: 아니거든. 나 이 떡볶이가 너무 안 매워서 실망해서 온 거야. 너 실망이다.
1: 우와, 동동이랑 굉장히 대단하다.
0: 그러니까 안 매우면 이거 남은 거 너희 둘이 다 먹으면 되겠다.
1: 그러게, 그러게.
2: 정말 그러면 되겠네. 좋아, 이 떡볶이 우리가 다 먹어주마.
3: 예!
2: 시야!

0: 아이 참, 그러게 왜 안 매운 척을 하고 그래?
1: 아, 그니까 그렇게 매운 거 꾹 참고 먹으면 너희 배탈 난다.
2: 아, 그러게 무리했네.
3: 매워.
1: 참. 자, 그럼 이쯤에서 쉬어가면서 문제.
4: 꼭 풀고 갈 거야, 파이팅!
1: 다음 중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3: 정답!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쌀로 만든다!
1: 오!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쌀로 만든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2: 댕댕, 끝까지 좀 듣자.
3: 네, 계속하세요.
1: 자, 다시.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쌀로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떡볶이에 들어가는 어묵, 어묵은 뭘로 만들까요? 1번 생선, 2번 돼지고기, 3번 도토리.
3: 정답! 2번 돼지고기. 어묵 씹을 때 쫄깃쫄깃한 느낌 꼭 고기 같던데.
1: 땡! 아닙니다.
0: 그럼 정답! 어묵은 생선! 생선으로 만든다!
1: 어묵은 생선으로 만든다! 지하 정답! 우와! 어묵은 생선을 깨끗이 손질해서 가시는 다 빼내고 순살만 모아 반죽을 만들어 그리고 이걸 익혀내면 맛있는 어묵이 되지.
4: 우와!
1: 자자, 어때? 더운 날씨에 떡볶이 먹고 땀을 쭉 빼니까 더위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
3: 아니!
2: 매운 거 먹으니까 입만 아파!
3: 매운 거 말고 뭔가 뜨끈뜨끈한 걸 먹어야 되나?
2: 그래! 뜨끈하면서 입안의 매운맛도 좀 없애주는 뭐 그런 거.
0: 만두 어때?
4: 오, 만두!
2: 만두 완전 맛있지.
1: 좋았어. 그럼 다음 메뉴는 만두다.
3: 2,
1: 열,
0: 7,
2: 열. 하. 짠, 짜자잔. 뜨끈뜨끈 만두.

0: 말썽.
1: 따끈따끈 입안 가득 퍼지는 이 고소하고 담백한 만두의 맛.
2: 너무 맛있다. 잠깐. 근데 만두가 딱 하나 남았냐? 누가 먹을래?
3: 나 먹을래.
2: 잠깐. 그럼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먹도록 하자. 어때?
3: 좋아.
2: 자, 그럼 바로 문제. 방금 우리가 먹은 이 만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만두가 만두지 만두의 이름이 있나?
2: 자자, 보기를 줄게. 1번 찐만두, 2번 군만두.
0: 아, 그럼 이건 군만두겠다. 아, 뜨거. 뜨거운 거 보니까 불에 구운 것 같은데.
4: 나도 군만두 같아.
1: 에이, 찐만두지. 따끈따끈한 건 찐만두도 마찬가지야.
2: 정답.

0: 찐만두! 와!
1: 근데 군만두랑 찐만두랑 뭐가 달라?
0: 아, 어떻게 다르냐면 만두를 찌면 찐만두, 만두를 구우면 군만두! 물이 끓으면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데 뜨거운 김으로 만두를 익히면 그게 바로 찐만두! 찐감자, 찐빵, 찐 옥수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뜨거운 불로 만두를 익히면 그게 바로 군만두! 구운 고기, 구운 생선, 구운
2: 찐만두 진짜 맛있어.
3: 아깝다. 아휴, 문제 내가 맞췄어야 했는데.
0: 자자, 우리는 동동이가 만두 먹는 동안 또 다른 만두 문제를 풀어보자고. 댕댕이,
4: 댕댕이가 함께하는 만두 만두 만두 만두 퀴즈.
0: 냄비 안에 만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잘 보고 맞춰봐. 시작! 만두 모두 몇 개? 못 봤다고? 그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세 개!
4: 이번에도 만두가 몇 개인지 맞춰봐. 시작! 만두 모두 몇 개? 모르겠다고. 그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0: 자, 오늘 매운 떡볶이랑 뜨거운 만두 먹어봤는데 어때? 이 열, 지 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4: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없는 것 같기도 하고
4: 땀을 쫙 뺐더니 아, 좀 개운하긴 한데
1: 난 이제 시원한 거 먹고 싶어.
4: 나도 나도!
0: 좋아!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4: 또? 꼭 풀고 갈 거야! 가자!
0: 다음 중 입안을 시원하게 해줄 차가운 면은 무엇일까요? 1번 라면, 2번 짜장면, 3번 냉면!
4: 정답! 3번 냉면!
0: 좋아, 좋아! 그럼 다 같이 시원한 냉면을 먹어볼까? 예!

0: 우왕 매콤한 떡볶이랑 뜨거운 찐만두로 땀을 쫙 빼고
1: 시원한 냉면으로 입가심 하니까 진짜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은데.
2: 맞아 맞아. 그래도 너무 매운 거 너무 찬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알지?
3: 알지 알지.
4: 요정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나 이제 유치원 가야겠다.
1: 그래 지아야, 좀 더워도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아.
2: 이
4: 열
5: 시
1: 열.
4: 요정들 나 갈게. 안녕
2: 안녕.
0: 우와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우.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1: 얼굴엔
6: 순한 킬링.
1: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나는요, 이 마을을 지키는 용감한 토템입시다.
1: 무슨 소리? 용감한 걸로 치자면 날 따라올 순 없을걸. 얍, 얍.
0: 오호, 오이오이. 잡타.
1: 얍.
2: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제 빵을 드시는 건 어때요? 빵이 아주 맛있게 구워졌답니다.
0: 아니,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 빵이라니.

0: 적이 분명하다.
1: 요리사로 변장한다고 우릴 속일 순 없지.
0: 야.
2: 그만. 나 이제 그만할래.
3: 어? 드래콩, 한창 재밌는데 왜 안 한다는 거야?
2: 난 그저 너희들에게 빵을 주려던 것뿐이라고.
0: 이 심각한 상황에 빵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4: 삐리삐리, 미션이 어? 도착했습니다.
0: 어허, 미션이다.
5: 여러분, 안녕.
6: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 오늘도 흥미진진한 미션이 도착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7: 한스 할아버지의 수원을 잃어라!
5: 한스 할아버지는 마리오네트 마을에 살고 있어요.
6: 마리오네트 마을이라면 줄이 연결된 인형들이 연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죠.
5: 이렇게 멋진 곳에서의 미션이라니 기대가 되는걸요.
7: 그럼 저희 이만 뿌뿌!
8: 로빈, 마리오네트 마을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마리오네트 마을은 마리오네트들과 인형 조종사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한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유명한 인형 조종사로서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건강이 나빠지면서 인형을 조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삐리삐리
1: 좋아하는 인형을 조종하실 수 없다니. 우리가 가서 할아버지를 낫게 할 방법을 찾아보자.
2: 그럼 얼른 가볼까?
3: 응!

0: 마치 동화 속 말 같아. 어쩌면 공주님이 살지도 몰라. 이곳에 있으니 마치 나도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야. 랄랄랄라. 저기 미안해.
1: 난 괜찮아. 넌 괜찮니?
2: 어? 핑핑! 무슨 일이야?
0: 그게...
3: 우와, 정말 예쁜 인형인걸.
1: 그렇지. 얼마 전부터 내가 고치고 있었어. 이제 이 드레스까지 입히며 완성이야. 그런데 너희는 여기 무슨 일로 왔어?
0: 우린 한스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어.
1: 어? 우리 할아버지가 한스 할아버지인데?
3: 우와, 정말? 우리는 한스 할아버지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왔어.
1: 할아버지의 소원? 좋아, 날 따라와. 할아버지, 저 왔어요.
4: 탱크.
3: 혼이 왔구나.
1: 네.
3: 그런데 이 꼬마 친구들은 누구니?
0: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희는 세계탐험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할아버지가 꼭 이루고 싶으신 소원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3: 고맙구나. 내게는 오랜 시간 친구처럼 지내온 푸푸라는 녀석이 있단다.
5: 푸푸요?

오, 그래. 바로 저 녀석이란다.

0: 젊었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해왔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부풀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저기 얘들아, 예전에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를 위해 약을 연구하셨던 기억이 있어.
2: 할아버지를 위한 약?
1: 응.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시고 나서 연극도 그만두고 약을 연구하던 기억이 있어서.
3: 그럼 한번 가보자. 어쩌면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좋았어.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1: 바로 여기야. 할아버지와 아빠는 오랜 시간 인형 연극을 하셨거든. 그만큼 손때가 많이 묻은 곳이야.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지금은...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내, 훈이야. 우리가 할아버지를 위한 약을 반드시 찾아줄게. 어서 약을 찾아보자.
4: 잠깐!
5: 분명 연구했던 자료라도 있을 것 같은데...
3: 여긴 없나 봐.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4: 헤헤, 생큼!
3: 아우, 생큼아! 콧물이 나왔잖아. 뭐 닦을 것 없나?
5: 치치! 잠시만!
3: 어? 왜 그래, 핑핑? 핑핑! 뭔데 그래?
5: 이 그림들은 도대체 뭐지?
2: 오! 이 버섯! 책에서 본 적이 있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버섯이야!
3: 설마 이 쪽지가 훈이 아빠가 약을 연구하던 메모 아닐까?
5: 맞아! 여기 봐봐! 위에 세 가지 재료가 모여서 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약의 방향이 왜 건물로 향하고 있는 거지?
3: 그럼 이 건물에 약이 있는 거 아니야?
5: 훈이, 여기는 어디야?
1: 여기는 우리 마을 시계탑이야. 아빠가 자주 가던 곳이기도 했어.
5: 혹시 시계탑에 가면 약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3: 유후, 좋았어. 그럼 한번 가볼까?

0: 치치가 오기 전에 빨리 구해야 하는데.
1: 여긴 없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다구.
0: 대장, 대장, 내가 들었단 말이야. 분명 시계탑 안에 할아버지 기운을 되찾게 해줄 약이 있다고 했어.
1: 살았다.
0: 부, 괜찮은 거야?

0: 장치들이야.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지.
1: 마치 시계 안으로 들어온 느낌인데?
2: 왜 저러는 거야?
3: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가는 거지?
4: 가! 거기 서라!
2: 뭐야?
5: 또 다른 침입자가 나타났다!
4: 야! 공격!
3: 방금 봤어? 마리오네트들이 스스로 움직였잖아!
2: 아, 맞아!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6: 어떻게 이런 일이... 마리오네트가 스스로 움직이다니...
1: 난 저렇게 무서운 인형들은 처음 봐!
0: 큰일이네...
7: 어떻게 들어가지?
2: 거길 다시 가자고?
3: 어쩔 수 없잖아! 할아버지를 위해서 약을 구해야 하니까!
6: 얘들아...
0: 대장! 대장! 큰일 날 뻔했어! 스스로 움직이는 마리오네트라니 너무 무서웠다고!
3: 고작 인형들인데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
5: 그럼 대장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야?
3: 당연하지!
0: 대장! 치치핑핑팀이 다시 들어가고 있어!
3: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꽁무니 빠지도록 다시 도망쳐 나올 거니까!
8: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2: 어디선가 갑자기 확 나와버리는 건 아닐까?
9: 새꿈이 무서워!
0: 새꿈아, 안 돼!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1: 같이 가, 새꿈아!
4: 아니, 침입자다!
6: 석들이 다시 나타났다! 공격 시작!
5: 페인트 발사!
4: 침입자다! 나가라!
6: 제발 그만!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해! 내 친구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5: 아니, 저건 우릴 버리고 갔던 주인이 끼고 있던 발찌다!
6: 뭐라고? 정말이잖아!
5: 지금부터 저 녀석을 공격한다! 공격!
3: 야! 군인을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5: 대장, 애들이 왜 안 나오지? 설마 약을 찾은 걸까?

0: 그럴 리가 없어. 저 겁쟁이들이 약을 찾았을 리가 없다고. 우리가 더 빨리 찾아야 한다. 가자!
1: 가자! 가자!
2: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야?
3: 넌 누구지? 그 팔찌는 분명 우리를 버린 주인의 것인데.
2: 뭐라고?
4: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더니 똑같이 우리를 버렸지.
3: 맞아, 사람들은 똑같아. 친구처럼 생각한다더니 아무렇게나 우리를 버렸어.
5: 아니, 너희들 설마 아빠의 인형들? 너? 그래, 나야. 나 훈이라고.
3: 훈이 많이 컸구나.
4: 너도 다를 게 없어. 우리를 버리고 간 주인처럼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5: 아니야, 아빠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3: 그렇겠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까맣게 우릴 잊었을 테니까 말이야.
2: 아니야!
5: 그건 아빠에게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야. 아빠는 너희를 잊으신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었던 거라고.
3: 그런 일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여기서 나가면 우린 다시 쓸모없는 마리오네트가 될 테니까.
2: 왜 쓸모가 없어? 너흰 다시 연극을 시작해야 해.
4: 누가 이렇게 지저분한 인형을 다시 좋아하겠어. 우린 이제 더 이상 연극을 할 수 없어.
5: 아니! 너흰 누가 뭐래도 최고의 마리오네트 인형들이야.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게. 아빠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줘.
3: 알았어.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너희들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
6: 우리는 한스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 약을 찾으러 왔어.
4: 약? 시계탑 꼭대기에 있는 모래시계약을 말하는 건가?
2: 모래시계약?
3: 우리 주인님이 성공했다며 엄청 좋아하셨었지.
5: 그래? 우린 그 약이 필요해.
3: 따라와.
5: 할아버지!
7: 우리 훈이구나.
6: 할아버지, 기운을 내세요. 저희가 모래시계약을 가져왔어요.
2: 얼른 일어나서 다시 푸푸를 조종하셔야죠.
7: 그래, 그래야지.

0: 몸이 아주 가볍구나. 날아갈듯이 가벼워.
1: 할아버지!
0: 그럼 오랜만에 우리 부프를 움직여 볼까? 야, 부프야, 준비됐니? 야,
2: 안녕하세요, 부프라고 해요.
3: 자, 자, 호, 자.
0: 오, 그래, 그래. 야.
1: 할아버지.
0: 마지막 소원을 이루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4: 아니에요. 저희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5: 할아버지, 멋진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0: 이게 뭐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야?
1: 미안해 대장.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2: 맞아.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함.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순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렉스!
1: 아, 너희들 왔구나.
2: 렉스, 뭐 보고 있어?
1: 스테고사우루스랑 드리오사우루스가 같이 있길래 우르르 행성 디오라마를 보고 있었어.
3: 혹시 둘이 싸우는 건가?
4: 몸집 차이가 큰 공룡들이라서 싸우면 위험해질 텐데.
3: 그러게.
1: 그럼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때?
3: 야!

0: 쌤이랑 로키 왜 저러는 거야?
1: 둘이 싸운 거야?
2: 아, 사실은 며칠 전에...
3: 로키!
1: 왜? 인형?
3: 로키,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1: 아니야! 내가 먼저야! 응?
3: 내가 먼저 왔다니까!
1: 아니거든!
2: 핑, 로키, 싸우지 마!
1: 인형 때문에 인형이 가져가 버렸잖아!
3: 어? 이게 왜 나 때문이야?
0: 그런 일이 있었구나.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2: 내가 화해시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1: 그렇구나.
4: 아, 빙이랑 로키한테 우리랑 탐험하자고 하면 어때?
0: 맞아, 우리가 둘이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2: 정말 좋은 생각이야. 빙, 로키, 우리 스테고랑 드리오 보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지 않을래?
3: 그래!
4: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3: 같이?
1: 글쎄.
0: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3: 알았어.
1: 그래.
3: 조금만 더 가면 스테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0: 스테고?
1: 우와!
0: 얘들아, 드리오야. 드리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2: 드리오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훨씬 길고 시력이 아주 좋아서 저렇게 몸을 세워서 주변을 살피기도 해. 목도 유연해서 살펴보기 좋거든.
0: 아, 그렇구나.
3: 저기 봐, 스테고다.
4: 어디? 어? 저기 있다.

0: 그러게. 둘이 사이가 좋은가 보네.
1: 응. 얘들아! 우리 드리오 좀 봐. 부리가 정말 멋지지?
2: 그게 뭐가 맛있어? 우리 스테고의 뾰족뾰족한 골판이 훨씬 멋지거든.
1: 뭐라고? 드리오는?
2: 스테고는 말이지.
3: 어? 저기 좀 봐.
2: 어?
3: 렉스, 드리오가 왜 저러는 거야?
4: 아무래도 드리오가 위험한 걸 발견했나 봐.

0: 드리우가 알루가 올 걸 알려줬나봐.
1: 그래, 조이 말이 맞아. 드리오사우루스는 스테고사우루스 덕분에 열매를 쉽게 얻고, 스테고사우루스는 드리오사우루스 덕분에 위험에서 피한 거였어. 드리오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는 다른 종이지만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관계였던 거야.
0: 아, 왜 드리오랑 스테고가 같은 서식지에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
2: 난 공룡들은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0: 공룡들끼리 욕심 안 부리고 서로 나눠먹고 도움도 주고 참 보기 좋다. 안 그래?
3: 그러게. 누군 욕심이 너무 많은데 말이야.
4: 누가 할 소리? 너도 양보 안 했잖아.
5: 무슨 일이지?
1: 지진이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두 이동해야 해.

위험해!

0: 말도 없이 갈고리를 던지면 어떡해?
1: 형이야말로 그물이랑 갈고리가 다 엉켜버렸잖아.
2: 얘들아,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다들 위험하다고.

플렉스 슈퍼이빨 야! 플렉스 슈퍼칼구리 발사

0: 루키!
1: 진영!
0: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1: 응! 알았어!
0: 힝! 눈을 뺐다! 루키! 지금이야!
1: 루키! 파워 갈고리! 됐어! 당겨!
0: 알았어!
2: 루키! 힘내!
1: 핑! 조금만 더!
2: 거의 다 왔어!
1: 할 수 있어!
3: 후, 큰일 날 뻔했다!
2: 그러게!
0: 루키 수고했어! 네 덕분에 드리오를 구했어!
1: 아, 아니야! 형 아까 정말 멋졌어!
4: 핑! 루키! 정말 잘했어!
0: 뭘! 우리가 원래 좀 잘하잖아!
1: 맞아! 뭐든지 잘하거든!
0: 우린 살짝 궁합이니까!
3: 뭐야!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데?
2: 그러게! 둘이 엄청 친해 보이는걸!
5: 둘 다 못 말린다니까!

0: 자, 받아. 오늘의 카드야.
1: 와, 스테고랑 드리오가 같이 있네.
2: 정말이네. 멋지다.
1: 렉스, 나 말이야. 오늘 스테고랑 드리오가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
2: 나도. 공룡들도 서로 돕는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
3: 그래, 서로 돕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니까. 그치, 꼬끼?
1: 맞아.
2: 정말? 이상하다. 오늘 하루 종일 싸웠던 건 누구였지?
1: 그러게, 누구더라?
3: 응? 누가 싸웠어? 로키, 너 누가 싸웠는지 알아?
4: 글쎄, 모르겠는데.
1: 뭐?
4: 빈형, 우리 실험실로 가서 같이 공룡 표본이나 볼까?
3: 그래, 가자.
1: 하늘을 날고 싶어. 어? 프테라노돈이네. 오늘은 프테라를 보러 가는 건가?
0: 안녕, 얘들아.
5: 렉스, 안녕.

0: 오늘 정보를 수집할 동물은?
1: 부테라노돈이지.
0: 어떻게 알았어?
1: 화석을 보고 알았지. 저기.
0: 그럼 다 같이 가볼까?
1: 응. 야.

0: 얘들아! 안녕, 핑, 로키! 푸테라 정보를 수집하러 왔다냐?
1: 응!
2: 오늘 탐험은 핑의 도움이 필요해.
3: 나?
2: 응, 넌 날 수 있으니까 푸테라를 관찰하기에 좋을 거야.
1: 응!
2: 아이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해주지 않을래?
3: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1: 나도 도울래.
2: 고마워, 로키. 얘들아, 비바보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바보 좀 불러줄래?
0: 알았어.

0: 후테라 노동 같은 인형들은 앞발가락과 뒷발을 이용해서 땅에서 걸어다니거나 쉬곤 해.
1: 아, 그렇구나.
0: 어? 지금 날아오르려는 것 같은데?
2: 어? 이것 봐. 후테라 노돈이 날아오르는데 0.5초밖에 안 걸렸어.
3: 진짜? 우와!
0: 후테라는 다른 뼈보다 튼튼한 앞다리 뼈가 있어서 땅을 강하게 박차고 올라가니까 빨리 날아오를 수 있는 거야.
3: 앞다리가 정말 크고 튼튼해 보인다.
2: 우리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해볼까?
3: 응! 어? 나는! 나도 같이 가!
0: 어? 루키, 기다려!
3: 핑이 형, 나도 같이 가! 기다려!
2: 같이 가고 싶지만 루키는 날개가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녀올게.
3: 뭐야, 나도 빨리 갈 수

0: 큰일 날 뻔했다. 아,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누가 좀 도와줘!
1: 로키, 괜찮은 거야?
0: 렉스 형, 나 좀 구해줘!
1: 아, 로키, 위험할 뻔했잖아. 항상 조심해야지.
0: 미안해. 나도 핑 형처럼 정보 수집을 하고 싶었는데, 나도 날개가 있었다면.
1: 날개?
2: 어때? 마음에 들어?
0: 응, 너무 좋아. 도모형 최고야.
1: 우와, 로키 멋진데?
2: 일단 날개에 익숙해질 때까지 낮은 곳에서 충분히 비행 연습한 후에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알았지?
0: 우와, 정말 좋다.
1: 로키, 도모 말 잘 들었지?
0: 응, 걱정 마. 나 이 날개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 형들.
1: 알았어.
2: 그래, 그래.
1: 괜찮아, 로키?

0: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걸까?
1: 모르겠네. 어떡하지? 나도 날지는 못해서. 어?
0: 나도 저렇게.

0: 싶은데.
1: 그럼 푸테라 같은 인형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연구해보자. 어때?
0: 그래! 그럼 되겠다! 역시 렉스 형이야!
1: 일단 앞다리로 강하게 도움닫게 해서 땅을 박차오르고 날개로 움직이기보단 바람을 타고 비행을 즐기는 거야. 어때?
0: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럼 날아볼까?
0: 응.
1: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거야.
0: 자!
1: 좋아, 지금이야.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
0: 알았어. 자! 우와, 됐어, 됐다고! 야호!
1: 잘했어, 로키.
0: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2: 물에서 하늘로 날아갔어.
3: 푸테라는 수영도 할 수 있거든.
4: 정말 멋지다.
3: 난 푸테라 정보 수집을 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너희는 먼저 가 있어.
0: 응? 하늘 날다니 정말 최고야.
1: 로키, 아직 비행이 서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돼.
0: 에이, 괜찮아. 이제 잘할 수 있다고.
1: 정말 괜찮으려나?
2: 렉스, 뭘 보는 거야?
0: 얘들아, 나 정말 멋지지?
4: 어? 로키가 날고 있어.
5: 진짜? 어떻게 된 일이지?
1: 토모가 로키를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줬어.
2: 정말? 역시 토모야.
0: 우후! 좋았어. 더 빨리 가볼까? 우후!
1: 로키!
0: 어? 아, 푸테라 노돈이다! 좋아, 나도 이제 푸테라를 관찰할 수 있다고!
1: 왜 그래? 무슨 일이야?
0: 갑자기 바람이 강해졌어!
1: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0: 알았어! 날개를 어떻게 해야지? 잠깐! 안 돼! 로키! 누가 좀 도와줘!
3: 로키, 침착해! 로키, 빨리 날개를 펴! 이제 날개를 쭉 펼치고 바람을 타봐.
0: 됐다.
1: 정말 다행이야.
6: 잘했어, 핀.
3: 좋았어. 이제부터 날 따라와.
0: 응.
3: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이번엔 오른쪽. 로키, 앞을 잘 봐!
0: 절벽이다! 이러다 부딪히겠어!
3: 핑! 집게 발사! 로키, 괜찮아?
0: 고마워, 핑 형!
1: 로키, 조심하기로 약속했잖아.
0: 미안해, 형. 이제는 날지 않을게.
1: 날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핑, 로키에게 멋지게 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래?
3: 내가?
0: 응, 가르쳐줘. 나도 핑 형처럼 멋지게 날고 싶어.
3: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줘야지.
0: 정말?

0: 잘 부탁해, 핑.
1: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로키, 날 따라해봐. 일단 이렇게.
2: 이렇게.
1: 응. 또 이쪽으로.
2: 이쪽으로.
1: 응.
0: 테라노돈의 카드가 완성됐어.
2: 고마워, 렉스.
3: 오늘 푸테라노돈과 함께 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2: 맞아, 맞아. 다음엔 로키도 함께 날 수 있겠지?
3: 그러게, 정말 기대된다.
2: 나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키가 크고 싶다면 키
12: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순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로빈, 괜찮아. 어서 먹어봐. 그거 먹고 어떻게 사람이 된다고 그래?
1: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2: 어? 사람이 된다고?
0: 너 수업 시간에 또 존 거 아니야?
1: 잠깐 졸긴 했지만 분명히 들었어. 옛날에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2: 설마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니?
1: 네.
0: 그건 신화일 뿐이야. 어떻게 동물이 쑥이랑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니?
1: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 진짜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누가 알아? 주변에도 이거 먹고 사람이 된 동물이 있을지. 그런 거 보니 호랑이처럼 큰 목소리, 곰처럼 센 힘. 혹시 너도?
0: 뭐라고? 이게 정말
2: 모두 그만. 안 되겠다. 단군 왕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는 게 좋겠어. 머리에 지식을!

비가

0: 여긴 어디지?
1: 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단군 왕검을 보내주셨습니다.
0: 신이요?
2: 아니, 이게 무슨...
3: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1: 글쎄요, 분명히 단군 신화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로 왔는데...
0: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먹게 짱맥죠!
4: 하늘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많이 드십시오.
1: 감사합니다. 저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이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5: 세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6: 맞아요. 온달님은 신이 보내주신 단군 왕검이 되실 뿐 두 분은 온달님과 함께 온 신의 사자들 아니십니까?
7: 네? 우리가요?
5: 누구 마음대로 단군 왕검이래!
7: 엑스맨?
5: 단군 왕검이 될 사람은 바로 이분이야. 우리 신께서 호랑이 부족에 보내신 엑스맨님이라고.
8: 내가 하늘에서 온.
1: 전해숙이 왜 여기에?
0: 아니, 저 사람은 도둑이에요. 악당이라고요.
5: 뭐? 악당? 너 지금 내가 모셔온 엑스맨님을 모함하는 거냐?
0: 이 엑스맨, 말 좀 해봐. 정체를 밝혀.
1: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저를 아십니까?
0: 우와, 저 거짓말하는 것 좀 봐.
5: 아하, 자꾸 헛소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6: 말 조심해. 신께서 이분을 단군 왕검으로 보내셨다고.
5: 무슨 소리? 단군 왕검은 우리 엑스맨님이라니까.
9: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 단군 왕검은 우리 온달님이야.
5: 단군 왕검은 엑스맨님이야.
4: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결을 통해 둘 중에 누가 더 단군 왕검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정하는 겁니다.
5: 대결? 좋았어!
8: 또! 설마 했더니 이번에도 그 녀석들이 나타났어. 도대체 왜 계속 시간대가 겹치는 거야? 이대로 놔두면 정말 안 되겠어.
3: 어떡해요. 엑스맨이 또 나타났어요.
1: 이렇게 된

0: 이상 대결에서 꼭 이겨서 엑스맨이 당군왕검이 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1: 야이, 갑자기 당군왕검 대결이라니! 선생님, 어떡해요!
0: 그래서 말인데... 짜잔! 설 선생님과 함께하는 당군왕검 문제집! 내가 예상 문제들을 뽑아봤거든? 일단 이걸로 공부하자.
1: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요?
0: 자, 여기 8조법에 밑줄 쫙, 별표 땡땡,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1: 잠깐만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너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거지!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겨우 빠져나왔네.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라니. 끔찍해. 어?
2: 어? 이 반달 돌팔이 왜 자꾸 망가지는지 모르겠어. 매번 고마워.
3: 고맙긴요. 자, 다 됐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것까지 다 고쳤어요.
2: 자, 이제 변홍사는 걱정 없겠구만. 정말 고마워.
3: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1: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3: 곤란한 부족민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온달님은 내일 대결 준비 잘 되어 가십니까?
1: 대결이요?
3: 부담스럽습니까?
1: 네. 사실 전 당군왕검이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3: 제가 생각하기에 당군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일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단군 왕검이라고 할 수 있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대결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1: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4: 자, 이제부터 당군왕검 결정을 위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결은 총 세 가지가 진행되며 먼저 두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당군왕검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당군왕검은 우리 부족의 규칙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문제입니다. 만약 부족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1: 정답! 경찰이 잡아갑니다!
4: 경찰이 뭐죠? 아무튼 땡! 정답이 아닙니다!
0: 온달아! 어제 공부한 문제잖아! 팔조법 밑줄 쫙! 별표 땡땡!
1: 그거 정답!
4: 죄송합니다. 온달님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말할 기회는 엑스맨님에게 있습니다.
5: 정답!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물어줘야 합니다.
4: 네, 정답입니다. 첫 번째 대결은 엑스맨님이 이겼습니다.
5: 정답을 알려주는 이 기계가 있으니 무조건 내가 이긴다.
4: 단군 왕검이라면 뛰어난 지도력으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대결! 각자의 지도력으로 저 개구쟁이 꼬마들을 자신의 쪽으로 오게 만드십시오.
6: 지도력은 부마가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지.
5: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찾아볼까? 이게 좋겠군. 얘들아, 이 아저씨가 하늘에서 구름을

0: 가지고 왔어. 어서 먹어보지 않겠니?
1: 네, 구름이라고요?
2: 우와, 신기해.
3: 맛있겠다.
1: 진짜 나도요.
4: 오, 엑스맨님 쪽으로 아이들이 달려갑니다.
0: 아,
5: 에이, 반칙! 반칙! 솜사탕은 반칙이지!
0: 이것도 내 능력이다. 넌 못하지?
5: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솜사탕 말고. 아!
4: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을 모으긴 했지만 싸움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0: 어? 아니, 이게 아닌가?
5: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사이좋게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4: 없는 진흙이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진흙입니다.
0: 저 녀석이.
5: 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짠! 멋진 지붕이 만들어졌지? 너는 여기 길을 만들어줄래? 넌 저기 문을 만들어주고 우리 같이 마을을 만들어보자.
4: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은 온달님이 이겼습니다. 현재 점수는 각각 1대1로 동점. 이번 마지막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단군 왕검으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대결은 바로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1: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
4: 단군 왕검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명을 받들고 부족장으로서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에서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단군 왕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 힘을 어떻게 보여주란 말이야?
0: 어디 검색 한번 해볼까? 됐어. 좋아. 이게 좋겠군. 캬, 액션!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0: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전쟁에 유리한 저 성이야말로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 역시 신의 사자! 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
2: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온달님의 차례! 큰일 났다!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너도 뭐라도 좀 해봐. 저는 정답을... 어?
3: 단군 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2: 여기가 바로 제가 찾은 답이에요.
4: 네? 그게 무슨 뜻이죠?
2: 여기 서 있으면 부족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저 아래에서 모두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으면 뭐였지? 항상 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고민하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일하면 단군 왕검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4: 네?
2: 네! 그렇습니다!
5: 온달아, 그게 무슨 말이야?
2: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
5: 이게 뭐인가?
6: 놀러봐.

0: 뭐야?
1: 아무것들은 워낙 입을 넘겨서들 당신의 사자고 했다니.
0: 어?
1: 속이 너무 쉬구만.
2: 이 가짜 녀석. 얘들아, 저 녀석을 혼내주자.
3: 그게 아니라.
4: 으아!

0: 이쪽으로 피하세요. 괜찮니?
1: 네!
0: 저건 설마? 어쩌면 저건 청동기 시대의 상징 고인돌?

0: 아니, 이제 가셔야 한다니요.
1: 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2: 정말 가셔야 합니까?
1: 여긴 저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0: 그럼 단군 왕금은 어떻게 합니까?
3: 그건... 저도 모르죠.
0: 네?
4: 오니까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3: 하지만 항상 부족 사람들을 도와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생각만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0: 자, 이제 우리도 돌아갈까?
1: 단군 왕검이 아니라 온달 왕검이 되는 건가?
2: 아니지. 어? 평강과 온달 줄여서 평온 왕검이 되는 거지.
0: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군 왕검이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왕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무당이라는 뜻이 있고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단군 왕검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을 뜻해요.
1: 선생님, 질문 있어요. 저 돌이요. 저게 뭐예요?
0: 아,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땅 밑에 시신과 토기, 검과 같은 부장품을 묻은 다음 땅을 파서 기둥돌을 세우고 흙을 높이 덮어 덮개돌을 위로 끌어올린 후 다시 흙을 걷어내

0: 하는 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걸 알고 있나요?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고인돌은 아시아와 유럽, 북아프리카에 대략 6만 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한반도에만 4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고인돌은 형태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혹은 땅에 무덤을 파고 그 위에 돌을 넣는 형태나 땅 위에 평평한 돌을 세우는 다양한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고인돌의 시신과 함께 묻은 껴묻거리를 통하여 고인돌이 만들어진 시기의 생활상도 알 수 있답니다. 이제 단군왕검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1: 야호! 단군왕검 카드 수집 성공!
2: 부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3: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4: 너 뭐 하는 거야?
3: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14: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Eggs? Oh, hi, Penny. I'll draw your koala.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한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0: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0: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0: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그림책 뽕뽕뽕.
1: 난쟁이 범사냥 사파리. 옛날도 오랜 옛날 어떤 곳에 난쟁이 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어찌나 작은지 사람들 손바닥 위에서도 넉넉히 춤을 출 수 있었어요. 하루는 난쟁이가 범사냥을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범의 콧김에도 훨훨 날아갈 녀석이 무슨 범사냥이냐며 난쟁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난쟁이는 깨알 만한 눈을 회동그랗게 뜨고 흘겨대면서 자꾸만 범사냥을 가겠다고 졸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허락해 주었지요. 난쟁이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콩떡, 수수떡, 기장떡 한 보따리와 몽둥이를 하나 걸머지고 범사냥을 떠났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좀처럼 범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무덤을 보고 산이라 하고 나무 몇 그루 있는 곳을 수풀이라 여기며 다녔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틀, 사흘, 나흘, 닷새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깊고 깊은 숲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새 어머니가 주신 떡을 다 먹어 난쟁이는 배가 고팠어요.
2: 어서 범을 잡아서 그 고기나 먹어야겠다.
1: 난쟁이는 이렇게 야무진 생각을 하며 범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짐승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와

0: 좋아라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난쟁이는 몸을 숨긴 채 소리 나는 곳까지 몰래몰래 갔다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수천 마리나 되는 범이 우묵한 곳에 모여서 우쭐우쭐 춤추고 꿀꺽꿀꺽 마시고 일일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뭐예요. 오늘은 바로 이 산의 왕범 생일이었어요. 그런 거로 온 천지 범이란 범은 모두 잔치에 모였죠.
1: 올커니 신난다.
0: 난쟁이는 몽둥이를 손에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으로 달려갔어요.
1: 이놈들 꼼짝 말거라. 내가 모조리 잡아가겠다.
0: 난쟁이는 기운껏 낸 소리였지만 범들에겐 앵앵 우는 모기 소리처럼 들렸죠. 왕범에게 술을 부어주던 범이 난쟁이를 보고는 홀랑 집어서 앞발 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앞발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난쟁이를 놀려댔어요.
1: 이야, 이거 큰일 났군. 그래, 네 녀석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겠다는 거지? 암 그렇고 말고 내가 너희를 다 잡아가고 말 테다.
0: 난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소리쳤어요. 잡기는 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난쟁이가 분수에 넘치게 우쭐대자 범은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범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1: 요 조그만 놈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려고 왔다는데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 하하하, 참으로 맹랑하구나. 그놈을 이리 타오. 홀딱 삼켜버리겠다. 좋은 반찬이 되겠다.
0: 왕범은 난쟁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더니 말을 바꾸었어요.
2: 아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좀 더 두고 보자. 대신 춤이라도 한번 추어라.
0: 난쟁이는 쫄래쫄래 몸을 양옆으로 흔들면서 춤을 추었어요. 이것을 본 수천 마리 범들은 한층 더 흥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었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을 춤춰라 마셔라 하다가 왕범이 시중 드는 범에게 말했어요.
2: 여봐라, 간장을 좀 가져오너라. 자꾸 요게 먹고 싶어서 혀가 끊어질 것 같구나.
0: 시중 드는 범이 간장을 가져오자 왕범은 난쟁이를 간장에 담갔다가 홀딱 입에 쓸어 넣었어요. 난쟁이는 너무 작아서 이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고로 왕범은 깨물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요. 난쟁이는 꾸르륵하고 왕범의 똥집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똥집 속은 캄캄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난쟁이가 양팔을 허우적거려 보니까 머리 위에 무언지 너덜너덜하는 게 손에 잡혔어요. 보들보들한 게 맛있어 보였어요. 난쟁이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려 장난질하던 칼을 찾아냈어요.
1: 배고픈데 잘 됐다. 이걸로 싹둑싹둑 베어 먹어야지.
0: 난쟁이는 칼로 너덜거리는 것을 싹둑싹둑 베어 먹었어요. 그건 범의 똥집 속살이었어요. 아주 별맛이었죠. 그래서 자꾸자꾸 베어 먹었어요. 난쟁이가 똥집을 베어 먹으니 왕범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프니 뭐니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난쟁이가 자꾸자꾸 베어 먹는 바람에 똥집에 그만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 구멍으로 쏙 나와보니 머리에 무언지 철썩철썩 닿는 것이 있었어요.
1: 옳거니 여기 또 먹을 것이 있네.
0: 난쟁이는 여전히 배가 고파 너덜거리는 것을 또 베어 먹었어요. 그것은 왕범의 간이었어요. 뱃속에서 난쟁이가 똥집을 베어 먹고 간을 베어 먹을 때마다 왕범은 미친 것처럼 빙빙빙 제자리를 돌았어요. 괴로워 어흥어흥 소리치다 못해 공둥공둥 뛰어다니면서 다른 범들을 덥석덥석 물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새끼 범들이 달려와 왕범을 말렸어요.
3: 대체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0: 그러나 왕범은 손주범, 아들범, 아우범 할 것 없이 수천 마리 범을 미친 듯이 죄다 물어 죽였어요. 왕범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바위에 뛰어올랐다가 아래로 털썩 뛰어내렸어요. 그러고는 가로누워서 발버둥을 치다가 제 발을 제가 깨물며 난리법석을 부렸죠. 왕범은 그렇게 한참을 버둥대다가 그만 꼴가닥 죽고 말았어요. 난쟁이는 배가 잔뜩 부르다 못해 빵 터질 것 같았어요.
1: 배불러.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0: 난쟁이는

0: 양다리를 버디디고 깽깽 힘을 주어 범의 백가죽에 구멍을 냈어요. 그러자 반짝하고 햇빛이 보였어요. 밖으로 나온 난쟁이는 수천 마리 범들이 다 죽어 넘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이내 너무 기뻐서 손뼉을 짝짝 치며 춤을 추었지요. 난쟁이는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갔어요.
1: 아버지, 제가 수천 마리 범을 몽땅 잡아놨으니 같이 가보세요.
0: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속는 셈 치고 난쟁이를 따라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에 수천 마리 범들이 너부죽하니 죽어 넘어져 있지 뭐예요? 난쟁이 가족은 범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었고 그 뼈대와 고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답니다.
2: 개가 된 범, 사파리. 옛날에 한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 친구들은 이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댔지. 아이는 그때마다 속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어.
3: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딜 가셨나요?
2: 멀리 사냥을 가셨단다. 이제 곧 돌아오실 거야.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아이가 15살이 되었어.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속일 수 없었지.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 얘야, 네 아버지는 이름난 사냥꾼이었단다. 한번 사냥을 가면 여러 날 만에 돌아오곤 하셨지. 그런데 오래전 사냥을 나가 지금껏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범한테 물려 돌아가신 것 같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어. 소년은 그날부터 글 공부를 그만두고 활 쏘는 연습을 시작했어.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활을 쏘았지. 3년이 지난 뒤 소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
4: 어머니, 저는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떠나겠습니다.
2: 어머니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 정 그렇다면 활 솜씨를 보여다오. 네 아버지만큼 재주가 훌륭하면 허락해주마. 어머니는 쪽박에 바늘을 꽂아서 물동이 위에 올려놓았어. 내가 먼 데서 물동이를 이고 올 테니 활을 쏘아 바늘을 맞춰보거라. 소년은 활을 겨누어서 정확하게 바늘을 맞췄어. 활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 어머니는 소년에게 과제를 한 가지 더 냈어. 이번에는 좁쌀 하나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화살로 맞춰보라고 했어. 조금만 실수해도 어머니가 다치는 위험한 일이었지. 소년은 조심스럽게 활을 겨누었어. 그리고 정확하게 화살로 좁쌀을 맞췄어. 3년간 피나는 연습을 한 덕분에 무엇이든 화살로 잘 맞힐 수 있게 된 거야.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는 걸 허락해 주었어. 소년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길을 떠났어. 어느 날 산더미로 접어드는데 벌써 날이 저물지 뭐야.
5: 어디 쉬어갈 만한 곳이 없을까?
2: 주위를 살펴보니 저 멀리 반짝거리는 불빛이 보였어. 소년은 불빛을 따라가 열두 대문이 있는 큰 집에 도착했어.
6: 아무도 안 계세요?
2: 소년이 주인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
5: 대문이 많아서 잘 들리지 않나 보다.
2: 소년이 대문을 하나 열고 주인을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 대문을 또 하나 열고 들어가도 인기척이 없었어. 이렇게 대문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 마지막 대문 앞에서 주인을 부르니까 안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나왔어.
5: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2: 그러자 처녀가 공손하게 대답했어.
7: 오늘 밤에는 큰일이 생길 테니 죄송하지만 그냥 돌아가주세요.
2: 처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 소년은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했지.
5: 무슨 일인지 말해주시면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2: 처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
7: 오래전에 범을 죽인 사냥꾼을 집에서 재워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범이 나타나 그 사냥꾼을 죽이고 1년에 한 사람씩 우리 식구를 잡아갔답니다. 우리 집에는 본래 12식구가 살았는데 오늘 밤은 마지막으로 제가 잡혀갈 차례입니다.
2: 처녀는 그 사냥꾼의 활을 소년에게 보여주었어. 그런데 활대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야. 소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
5: 그 사냥꾼이 바로 제 아버지.

0: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산에 왔습니다. 오늘 밤에 반드시 그 범을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당신의 원수도 갚겠습니다.
1: 소녀는 바깥으로 나가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반드시 범을 잡겠노라 다짐했어. 그때 갑자기 하늘이 파랗게 변하더니 머리가 허옇게 센 실령님이 나타났어.
2: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구나.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처녀를 구하려면 내 말을 따르거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네 아버지처럼 될 것이다.
1: 실령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
2: 새벽녘이 되면 커다란 독수리가 집 위를 빙빙 돌며 날 것이다. 그놈은 독수리가 아니라 처녀를 물어가려는 범이니 활로 쏘아라.
1: 실령님은 이 말을 남기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새벽이 되자 과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 지붕이를 빙빙 돌았어. 소녀는 실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재빨리 독수리를 향해 활을 쏘았어. 독수리는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지르며 땅으로 쿵 떨어졌어. 가까이 가보니 꼬리가 구척이나 되는 큰 범이 쓰러져 있었지. 소년과 처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서로 손을 맞잡고 울었어.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어젯밤 실령님을 만났던 곳으로 갔어. 실령님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0: 실령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1: 소년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자 실령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
2: 범을 해치웠다니 잘했구나.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내일 새벽 갑자기 집 근처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검불이 날아오를 것이다. 그 검불은 네가 죽인 범의 아내이니 주저하지 말고 활로 쏘아라.
1: 실령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새벽이 되자 과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검불이 솟구치며 날아올랐어. 소년은 조심스럽게 검불의 중심을 겨냥해서 활을 쏘았어. 검불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땅으로 쿵 떨어졌어. 검불이 떨어진 자리에는 커다란 범이 쓰러져 있었지. 다음날 소년은 다시 실령님을 찾아갔어.
2: 활솜씨가 무척 뛰어나구나.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내일 새벽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 고양이는 네가 죽인 범의 새끼이니 그놈을 쏘아라.
1: 실령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호련히 사라졌어. 이튿날 새벽에 지붕을 올려다보니 실령님이 말한 대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었어. 소녀는 곧바로 고양이를 향해 활을 쏘았어. 고양이는 새끼 범으로 변하더니 땅에 떨어져 죽었어. 그러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어디선가 수십 마리의 범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야. 범들은 소년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
3: 제발 살려주십시오.
1: 이 범들은 소년이 해치운 범의 부하들이었어.
3: 목숨만 살려주시면 개가 되어서 사람의 집을 지키겠습니다.
1: 소녀는 쾌히 범들을 용서해 주었어. 소녀는 처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둘은 혼이 나여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지. 그때부터 범은 개가 되어 사람들의 집을 지키게 되었단다. 몸두꺼비 장가간 이야기 사파리. 옛날에 자식 없는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 부부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몇 해를 빌었지. 그 정성이 하늘에까지 닿았던지 마침내 아내의 배가 불러왔어.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글쎄 사람이 아니라 몸두꺼비를 낳았지 뭐야? 부부는 놀라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몸두꺼비를 팽개치지 않고 잘 키웠어. 맛난 거 챙겨 먹이며 사랑을 듬뿍 쏟았지. 몸두꺼비는 어리광을 피우며 나날이 쑥쑥 자랐어. 하루는 몸두꺼비가 어머니 앞에 넙죽 엎드리며 말했어.
4: 어머니, 저도 이제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들겠습니다. 김좌수댁 따님과 혼인을 정해주십시오.

0: 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이렇게 타일렀어.
1: 얘야, 사람도 아닌 두꺼비 몸으로 동네 제일 가는 양반집 딸과 혼인이라니 될 말이냐?
2: 그러면 저는 촛불을 켜잡고 검을 들고 제가 나온 곳으로 도로 들어가겠습니다.
0: 이리 으르고 저리 달래보았지만 옴두꺼비는 꿈쩍 않고 우겨댔어.
3: 그래, 죽든 살든 좌수영감께 말이나 해보자.
0: 아버지는 큰맘 먹고 좌수영감을 찾아갔어. 그러고는 한참 동안 옷자락만 만지작대며 땀을 좔좔 흘리다가 간신히 입을 뗐지.
3: 우리 옴두꺼비 아들이 꼭 이댁 따님과 혼인하겠답니다. 죽더라도 말씀이나 드려보자고 왔습니다.
0: 아버지는 그동안 일을 모두 아뢰었어. 좌수영감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
4: 나 혼자 정할 일이 아니니 딸들에게 물어보겠네.
0: 좌수영감이 단박에 썩 나가라고 고함칠 줄로만 알았는데 참 의외였지. 옴두꺼비 아버지는 어찌나 고마운지 저를 꾸벅꾸벅 100번쯤 했어. 좌수영감은 지혜로워 앞니를 잘 헤아렸어. 그래서 옴두꺼비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일 거라 생각했지. 영감은 곧장 세 딸을 불러 앉혔어.
4: 옴두꺼비가 우리 집에 장가들겠다고 조른다는구나. 너희 가운데 하나에게 장가들지 못하면 제가 나온 곳으로 도로 들어가 버리겠다니 어쩌면 좋겠느냐. 목숨이 달린 중요한 일이니 내일까지 잘 생각해보고 누가 시집 갈지 말해다오.
0: 다음 날 좌수영감은 딸들을 죄에 불러 모아서 다시 물었어.
4: 자, 너희 가운데 누가 옴두꺼비에게 시집 가겠느냐?
0: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죽으면 죽었지 옴두꺼비에게 시집 갈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어. 하지만 속 깊은 막내딸은 차분히 대답했어.
5: 아버지께서 옴두꺼비한테 시집 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4: 오, 장하다. 네가 참 내 딸이로구나.
0: 좌수는 크게 반기며 옴두꺼비 집에다 이 사실을 알렸어. 옴두꺼비 부모님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뻐했지. 물론 옴두꺼비도 무척 기뻐했어. 좌수는 막내딸을 하루빨리 시집 보내려고 서둘러 첫째와 둘째 딸을 먼저 혼인시켰어. 옴두꺼비와 혼인할 날이 다가올수록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막내를 더욱 못살게 굴었지.
6: 어디 시집 갈 데가 없어. 옴두꺼비한테 시집을 가니? 옴두꺼비랑 친척이 되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0: 그러거나 말거나 막내딸은 꾹 참고 견뎠어. 드디어 혼인날이 되었어. 옴두꺼비가 탄 말이 왈랑절랑 방울소리도 요란하게 좌수영감 내 대문 앞에 도착했네. 말등에 올라앉은 옴두꺼비는 기분이 좋은지 입을 넙죽넙죽 걸렸다 다물었다 하며 퉁방울 같은 눈을 번쩍였지. 사람들이 모두 그 모습을 보고 빙글빙글 웃었어. 막내딸은 조금도 꺼리는 빛 없이 옴두꺼비 신랑을 반겨 맞았어.
5: 옴두꺼비 남편이라도 아내 도리를 다 할 테야.
0: 그날 밤 신방에 든 옴두꺼비 신랑은 막내딸에게 가위를 건네주며 말했어.
2: 이 가위로 내 등가죽을 쭉 베어주시오.
0: 막내딸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우툴두툴한 옴두꺼비 가죽 속에서 귀티가 흐르는 청년이 썩 나오지 않겠어? 야광주같이 빛나는 눈과 기운차게 위로 올라간 눈썹이 예사사람 같지 않았지. 신랑은 색시더러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다음 날 막내딸은 하도 좋아서 해벌쭉 웃고 다녔어.
6: 옴두꺼비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신실되니?
0: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들은 막내를 비웃었지. 그날 좌수영감 집 사위들은 사슴 사냥을 나가기로 했어.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는 어깨에 활을 메고 말에 훌쩍 올라타고는 옴두꺼비를 놀리듯 먼저 떠나버렸어. 옴두꺼비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설렁설렁 걸어서 그 뒤를 따랐지. 첫째와 둘째 사위는 산에 오르자마자 말을 내달리면서 이리저리 휙휙 산짐승을 몰았어. 슬슬 산 꼭대기에 오른 옴두꺼비는 하인더러 가위로 등가죽을 베어달라고 했어.

0: 아인이 갸웃거리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울퉁불퉁한 등가주간에서 잘생긴 청년이 쑥 빠져나오네. 청년은 뭔가 중얼중얼 외며 손을 움직여 댔어. 그러자 머리 하얀 산신이 나타나 옴두꺼비 청년 앞에 넓적 꿇어 엎드렸어. 옴두꺼비 청년이 산신에게 일렀어.
1: 사슴이 100마리쯤 필요하니 수고스럽겠지만 좀 잡아다 주게.
2: 예,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0: 산신은 몸을 낮춰 절하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잠시 뒤 사슴 100여 마리가 청년 앞으로 몰려오네. 하인은 청년의 신비한 능력에 놀라 연거푸 절을 해댔지. 청년은 다시 옴두꺼비가 되어 사슴 무리를 몰고 산을 내려갔어. 사슴들은 순순히 옴두꺼비 뒤를 줄래줄래 따랐지.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는 여기저기 숨가쁘게 쫓아다녔지만 사슴은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러니 옴두꺼비가 사슴 100여 마리를 잡아오는 걸 보고는 놀라 자빠질 뻔했지 뭐야. 둘 다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지.
3: 저놈의 두꺼비가 사슴을 잡았다고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냥 우리가 사슴을 몰고 내려가세.
0: 두 사람은 잽싸게 말을 내달려서 옴두꺼비보다 먼저 사슴을 몰고 집으로 갔어.
3: 우리가 사냥해서 잡은 사슴들입니다.
0: 사람들은 두 사위의 거짓말을 곧이 믿었어. 곧 사슴을 불에 굽고 삶아서 큰 잔치가 벌어졌지. 모두가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며 한창 즐길 무렵 옴두꺼비가 어슬렁어슬렁 집 안으로 들어섰어.
3: 이렇게 늦은 걸 보니 네 서방이 사슴 수천 마리를 잡아왔나 보다.
0: 첫째와 둘째가 막내를 놀려댔어.
4: 어이, 옴두꺼비 신랑, 이리 와서 같이 마시고 두꺼비 소리나 한번 내보게.
0: 두 사위도 옴두꺼비를 깔보며 놀렸어. 옴두꺼비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서 잘 먹고 잘 마셨어. 그리고 제색시를 부르더니 가위를 가져오라 일렀어. 막내딸은 가위를 가져와서 옴두꺼비의 등가죽을 쭉 찢었어. 그러자 그 안에서 멋지고 훌륭한 청년이 썩 나왔지. 청년이 이글대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자 모두 벌벌 떨며 몸을 오그라뜨렸어. 첫째 딸, 둘째 딸, 첫째 사위, 둘째 사위는 그동안 한 짓이 있어서 부들부들 떨었어.
5: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0: 옴두꺼비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좌수연감 부부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 첫째 딸, 둘째 딸, 첫째 사위, 둘째 사위에게도 절을 했지. 그러고는 색시를 등에 업고 제 부모는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는 훨훨 날아서 하늘로 올라갔어. 좌수연감 부부는 한없이 기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
6: 그림책 뽕뽕뽕.
7: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1: 와!

0: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1: 책을 읽고 싶어요.
2: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0: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이제 불량놀이 하자.

0: 꿀떡 쨍나 쨍나 쨍나
1: 배고파. 이제 점심

0: 아까 12시에 먹었어. 근데 왜 배가 고프지? 맛있는 정말 많이 먹는구나.
1: 그러게.

0: 꿈을 봤어요. 제가 마지막 세상 본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1: 평범치 않았던 삶. 하지만 할머니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와 할머니의 허트허트했던 마음을 채워준 고양이들.
0: 토끼야, 산속의 코끼야.
2: 할머니 좋다옹.
0: 소주 안 하면 못 켜져. 우리 아가를 내가 보자.
1: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의 관계가 어느 순간 틀어져 버린 것.
0: 둘이 끼안고 자는 게 얼마나 이쁜데. 그 모습이 돌아오면 좋겠어요.
3: 올라오지 마라옹.
1: 가만 안 둘 거다옹. 크리미와 쿠키의 살벌한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금천구.
0: 크리마.
1: 크리마 부르자 예 하듯 나타난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는 곁을 맴도는 녀석.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할머니 껌딱지라고.
0: 뭐야? 뽀뽀. 뽀뽀.
1: 그렇게 예쁘세요?
0: 예뻐.
1: 너는 참 행복하겠다. 크리마 반가워. 그런데요. 처음부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할머니는 조금 몸이 불편하십니다. 물건 하나 꺼내는 것도 할머니에겐 쉽지 않은

0: 새 갑작스레 찾아온 시각장애. 하지만 일남일녀의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이 출가한 뒤 적적하게 지냈던 할머니. 그렇지만 고양이가 할머니의 쓸쓸함을 달래주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한 5년이란 시간. 이제는 크리미도 할머니가 어딜 가든 늘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죠. 말하자면 할머니 곁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된 셈.
1: 원래는 내가 고양이는 안 좋아하고 개를 좋아했어요. 자꾸 나를 놀아달라 그러고 비비고 뽀뽀해달라 그러고 입을 쑥 내밀고 그 내가 뽀뽀 세 번 해줘야 이제 얼굴 내리.
2: 밥 먹자.
1: 크리마.
0: 크리마. 그런데 이게 웬일? 어라, 하얀 크리미가 아니라 삼색인 양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또 누구니?
1: 쿠키, 까만 거.
0: 쿠키야 반가워. 할머니를 툭툭 건드리며 관심을 바라는 쿠키. 아유, 너도 애교가 참 많다.
1: 쿠키야, 쿠키야, 산속의 쿠키야. 겨울이 되면은 뭘 먹고 사느냐.
0: 그런데 쿠키가 할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만져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할머니가 애정을 주니 도도하게 돌아서 버리는 쿠키.
1: 이거 뭐야 뭐야?
3: 근데 할머니는 쿠키랑 크림이 어떻게 구분해요?
1: 덩치가 크고 길기도 더 길고 쿠키는 덩치가 적고 길기도 조금 짧고.
3: 딱 만지면 알아요?
1: 알아요.
0: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할머니. 갑자기 장갑을 끼더니 손으로 직접 감자를 캐기 시작합니다. 오잉? 왜 삽을 두고 손으로요?
3: 보통은 막 그 삽 같은 걸로 하잖아요.
1: 난 그걸로 안 보이니까 이 똥을 다 고르지 못하잖아요. 이게 떠야 되니까 이렇게. 그건 보는 사람들 딱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 나는 못하니까 내가 장갑으로 이렇게 하고 다 찼죠.
0: 베란다에 있는 화장실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두 개의 화장실을 하루 두 번씩 청소한다고.
3: 여기서 똥 잘 싸면 기분이 어떠세요?
1: 좋지요.
0: 얼마나 오래 자주 하셨으면 금세 감자 캐기 끝.
4: 우리 할머니 짱이다옹.
1: 크리마.
0: 한 톨의 먼지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듯 청소에 열중하는 할머니. 그 순간 누군가를 보고 하악질을 시전하는 쿠키. 급기야는 재빨리 도망가기도 하는데 바로 크리미를 본 거였군요. 저 먼발치로 달아나버린 쿠키와 달리 어리둥절하기만 한 크리미.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고 보니 쿠키도 할머니를 좋아하지만 갑자기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 크리미도 쿠키의 눈을 피해 다가왔었죠. 정작 고양이들끼리는 떨어진 모습, 어딘가 수상합니다. 늦은 저녁.
5: 할머니,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1: 배고픈데요, 어째로.
5: 맨날 크림이랑 쿠키만 챙겨주고. 나 지금 배고프다니까 나 밥도 안 챙겨주고.
1: 너 손발이 있잖아. 네가 나를 다 챙겨줘야지. 내가 너를 챙겨줘야지.
5: 크림이랑 쿠키도 손발이 있어요.
1: 쟤는 아예 챙겨 먹을 줄 모르는 애고 말도 못하는 애고 싱크대 가서 그릇도 못 만지는 애 아니야. 그니까 챙겨줘야지. 다 아픈데 다 말하잖아. 쟤들은 한 개도 모르잖아.
5: 내가 이 나이 먹고 크림이랑 쿠키한테 질투를 해야 돼?
0: 둘도 싸우는 거냐. 할머니에게 귀여운 투정을 부려도
6: 귀여워.
0: 고양이의 반응이 없어도 손녀 또한 고양이에 대한 애착이 크다고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5: 쿠키랑 크리미가 저만 보면 막 울고 막 이러길래 밥을 그냥 편의점에 사가지고 물이랑 그런 거를 나눠주다가 제 입장에서는 날 보면 운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0: 5년 전 길가에 버려진 악갱이 두 마리를 구조한 손녀. 손녀가 살던 자취방에 데려와 정성껏 돌본 덕분에 무럭무럭 성장했다는데요. 함께하며 누구보다 친한 남매로 자란 크리미와 쿠키. 하지만

0: 그 기쁨도 잠시. 둘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일이 생겼다고.
1: 먹던 사료가 크림이랑 안 맞아가지고 결석이 생겼다고 해서 병원에서도 입원해가지고 치료하고
2: MRI 찍으니까는 모래가 이거만하다 그래요. 그게 컸어요. 뱃속에서 그거 수술을 했고요. 병원 갔다 온 게 웬수라고 내겠어요. 그거 갔다 오는 날부터 저렇게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게
0: 평소처럼 다가간 크리미를 향해 쿠키가 날카롭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 어쩌다 심하게 싸우는 날엔 서로 상처를 내기도 했다고.
1: 할머니 또 자책을 하시거든요. 나를 잘못나가지고 저렇게 둘이 사이가 안 좋다고 계속.
0: 불편한 몸 때문에 두 냥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할머니는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2: 싸울까 무섭기만 해요. 그 어디 눈이라도 그냥 흠이 팍가봐 눈독이 다칠까봐 그게 좀 두렵고.
0: 제발 밤에는 무사히 지나가야 할 텐데요. 소녀와 할머니가 잠에 든 깊은 밤. 크리미의 불안한 눈빛이 향하는 곳은 바로 쿠키. 서로 눈치를 보더니 쿠키에게 다가간 크리미. 하지만 역시나 쿠키는 반기지 않습니다. 크리미를 향해 낮게 위협해보지만 묵묵부답하는 크리미. 쿠키의 강력한 하악질에 속상했는지 크리미의 꼬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다음 기회를 엿보기로 하고 일단 물러나기로 합니다.
3: 날 무시하지 마라옹.
0: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뒤척인 할머니.
4: 오전 3시 47분입니다.
0: 벌써 2년째입니다.
2: 제발 싸우지 말아요.
0: 크리미가 없어진 틈을 타 슬금슬금 쿠키가 내려오는데요. 두리번두리번 거리더니 생각지 못했던 크리미를 발견. 도망치듯 잽싸게 올라가는 쿠키. 아 이거 왠지 불안하다 싶더니 쿠키를 따라 크리미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우 얘들아 그만 좀 해. 옷장 위에서 시작된 2차전 쿠키의 양양 펀치로 이어집니다. 어쩌죠? 놔두면 더 심해질 텐데.
2: 내려와. 내려와.
0: 할머니의 말 위에 겨우 울음이 멈춘 녀석들. 할머니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이내 크리미가 내려와 봅니다. 아, 이제서야 싸움이 끝났네요. 할머니 정말 힘들겠어요.
2: 날만 어두우면은 싸워요. 그리고 새벽에 막 난리를 많이 치고 큰 소리 내요. 제가 이렇게 제 앞에 가면 목소리가 아주 굵어요.
5: 할머니 나는 쿠키랑 놀고 싶은데 제가 자꾸 피한다오.
0: 할머니는 이제 싸움을 멈추길 바랄 뿐입니다. 특별한 식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다음날 아침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고양이 싸움을 말리느라 한숨도 못 잤을 할머니를 위한 밥상. 할머니의 깔깔한 속을 달래야 할 텐데요.
2: 웬 밥을 이렇게 많이 퍼왔어?
1: 할머니 많이 먹으라고.
2: 아우 됐어. 네 빨리 많이 먹을까?
1: 많이 먹을 거예요.
0: 식사할 때도 할머니와 옥신각신. 그래도 할머니는 소녀의 정성이 기특합니다.
1: 할머니, 나 알바 갔다 올게요.
6: 애들이랑 잘 놀아.
0: 걱정되는 할머니를 뒤로 하고 외출에 나선 손녀. 잠시 쉴 법도 한데 할머니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식사를 했으니 고양이에게도 밥을 줘야죠. 고양이를 사랑하는 만큼 사료도 가득 담아주는 할머니. 남들보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고양이를 위한 식사 준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사료 준비 완성. 어 그런데 사료가 다르네요?
2: 어, 이거는 쿠키 거고 얘는 크림이 거예요.
0: 이 역시 할머니의 촉각으로 구분한다고요?
2: 쿠키야 산속의 쿠키야.
0: 쿠키가 지나가고 안쪽에서 살펴보던 크리미 눈치를 보다 몰래 빠져나오는데요. 그 사이 크리미를 발견.

0: 나 쿠키 잽싸게 도망칩니다.
1: 쟤랑 눈 마주치기 싫다옹.
0: 적막한 긴장감 속에 눈치 싸움이 계속됩니다. 과연 누가 주도권을 선점하게 될까요? 지난날을 복수하려는 듯 반격에 나선 쿠키. 그러자 크리미가 올라가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 쫓고 쫓기는 탓에 마음 편할 날도 없습니다.
2: 둘이 껴안고 자는 게 얼마나 이쁜데 그 모습이 돌아오면 좋겠어요.
3: 방문 훈련사분한테 얘기도 해봤는데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인다고 이제 고양이는 시각으로 눈으로 이제 교감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전문가 한 분한테 솔루션 정도는 받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어요.
0: 크리미와 쿠키의 전쟁 같은 하루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고민 해결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고양이 부탁해서 왔고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야옹신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4: 걔가 쿠키는 저기 숨어있는 거 보이고 완전 소심하구나.
1: 야옹신이냐옹.
4: 크림이 여기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
0: 거대 고양이의 등장에 아이고 크림이 너도 긴장했구나.
4: 여기가 지금 이 친구한테 좋은 장소였나 봐요. 안에 보면은 이 스크래칭한 흔적들이 되게 있거든요.
3: 저기만 숨어요.
4: 그죠? 네. 할머님이 너무 얼굴이 좋으셔요. 고양이 진짜 좋아하나 봐. 찐집사, 찐집사. 할머님이 힘든 거 없으신지 제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할머님한테 잘 설명해 드릴게요. 네.
0: 먼저 평소 냥이들과 할머니의 관계를 보는데요. 쿠키가 크림처럼 살갑진 않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4: 쿠키랑 크리미가 야옹 많이 해요? 아니면 할머님을 이렇게 툭툭 쳐요? 어떤 게 더 많아요?
2: 쿠키도 크리미도 이렇게 나를 잡아다녀요. 아,
4: 보통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이 사람하고 소통할 때는 음성신호,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옹을 많이 해요.
0: 일반적인 고양이는 울음소리로 사람에게 의사표현을 하는데요.
4: 근데 할머님이 좀 약간 귀가 좀 잘 안 들리시고 조금 눈이 불편하신 걸 아니까 얘네들은 그 촉각적인 신호를 많이 쓰는 거예요.
3: 저희 동네 그걸 듣기긴 했어요.
0: 할머니가 귀도 좀 안 들리시거든요. 아우 녀석들 기특하다.
4: 소통 방법을 조금 학습한 것 같아요. 뭐 효자네. 효자라고 해야 되나? 효냥이라고 해야 되나? 효냥이들이네.
0: 할머니 곁에서만큼은 늘 순한 애교쟁이 크리미. 할머니의 행복 그 자체인데요.
4: 크리미는 할머니 옆에를 떠나질 않네요. 크리미가 애교가 많구나. 예. 크리미는 걔 좀 스킨십도 많이 하고.
2: 얘는 끼안고 나한테 있어요.
4: 그럼 같이 자요?
2: 예. 이야. 나하고 같이 자고 내가 앉아있으면 나 손치울에 요요 올라온다고.
4: 아 무릎냥, 그걸 무릎냥이라고요. 예. 무릎이 없고 올라와주는.
2: 올라와갖고는 거기서 잠자요. 이야.
0: 할머니, 크리미가 집사들의 로망 무릎냥이래요. 아우 부럽다. 그런데
2: 쿠키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쿠키가 못됐죠.
0: 할머니, 쿠키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2: 쿠키야, 쿠키야, 산속의 쿠키야.
0: 아무리 애정 표현을 해도 반응도 없고 심지어 숨어버리기까지.
4: 못됐네, 요놈들이. 여러분들 못했어. 할머님, 할머니 눈 안 좋다고. 씨, 반응도 안 해. 지금, 아, 제가 고양이한테 화가 나지가 않는데, 이거 보자마자 화가 나는데? 에이, 진짜 요놈.
0: 알고 보니 크리미와 반응이 정반대인 쿠키에게 그동안 좀 섭섭하셨다고.
2: 지 손에 지붕 쓴 데는 싫어해. 내가 좀 만지주고 이러면 또 전화 좀 가요.
4: 아, 그래요?
2: 네, 그래.
4: 쿠키가 엄청 무섭네요. 무서워하네요. 왜냐면 이게 이제 가해 고양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피해 고양이는 이렇게 이제 몸을 숨기는 형태거든요.
0: 할머니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0: 스키에겐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 크리미를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1: 내 방인데 누가 막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올까 봐. 그리고 누가 계속 저기 구석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오빠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할머님 너무 좋아하고요.
0: 쿠키가 할머니 싫어서 그런 거 아니래요. 할머니 오해 불라옹. 이 댁의 가장 큰 고민. 아, 윤석들 왜 이러는 걸까요? 둘 다 마주치기만 하면 싸워서 할머니가 밤잠을 못 이루실 정도예요.
1: 그러니까 맨날 지금 쿠키는 올라가 있네.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여기가 냉장고가 여기 앞에 있고 그 옆에 이제 이런 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키한테는 여기가 이제 수직 공간이 돼버렸어요. 쿠키가 자기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때는 무조건 올라가는 것 같고 크리미는 그냥 바닥 생활 거의 하는 것 같아요.
2: 내려오기만 해봐라옹.
1: 나무 위로 올라가는 타입의 고양이들이 있고 숲 속에 숨어버리는 고양이 타입이 있는데 쿠키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는 둘 다 소심하긴 한데 크리미가 영역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하고 좀 더 외향적이고
0: 옷장 등 윗공간은 쿠키 바닥은 크리미의 영역이라는 것 그렇다면 굳이 크리미가 옷장 위에 올라가서 쿠키를 공격하는 이유는 뭔가요?
1: 병원 갔다 와서부터 보통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많기는 한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고양이들끼리 잘 지낸다라는 거는 서로 페로몬이라고 해서 페로몬을 교환을 하거든요. 둘이 서로 막 껴안고 자고 서로 뭐 그루밍 해주고 그러니까 핥아주고 그다음에 비비고 이런 행동들은 서로 페로몬을 묻혀서 아, 나랑 같이 지내는 고양이야라는 인식이 다 인식표가 있는 거죠.
0: 크리미가 할머니에게 몸을 비볐던 것도 할머니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할머니는 내 거다 이런 의미도 있죠.
1: 병원에 갔다 오면 그 페로몬이 사라져 버려요. 얘가 이 공간을 내 공간을 침범한 침해한 고양이로 인식을 해요.
3: 크리미한테 그 할머니 옷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1: 좋은 방법인데 네. 좋은 방법인데 조금 잘못했어. 할머니 냄새에 묻혀야 되는 게 아니라 고양이 냄새를 묻혀줘.
3: 아 그래서 또 한 게 밥그릇도 바꿔봤어요.
1: 밥그릇을
3: 그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1: 그건 고양이 냄새를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얼굴에서 나오는 페로몬은 이제 행복 페로몬, 해피 페로몬이라고 해서 가장 조금 감정적으로는 좋은 감정을 표시하거나 그다음에 뭐 마킹을 하는 역할. 유선 쪽에서 나오는 페로몬은 조금 고양이 사이에 좀 상호 소통하는 페로몬이고요. 발톱 주위에도 이쪽에 페로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공간적인 영역적인 거를 묻히는 체크하는 페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먼저 긴장했을 고양이를 위해 담요로 감싸줍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최우선.
1: 보통 고양이들이 이런 데서 페로몬이 많이 나요. 이렇게 이런 데. 여기 페로몬, 여기 페로몬. 옆쪽에서.
0: 수건에 고양이 얼굴을 묻혀주고요.
1: 이 묻힌 수건을 이거를 이제 걔한테 크리미한테 똑같이 얼굴 주위나 몸에다가 이제 같이 비벼주는 거예요. 같이.
0: 크리마 다음에 너도 해볼 거지?
1: 아 보통은 담요 과정에서는 이게 필수품이긴 해요.
0: 선생님 그거 뭐예요? 아 인공 합성 페로몬이군요.
1: 페로몬이라는 게 얼마만큼 고양이들 담요 과정에서는 중요한 요소고 긴장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얼마만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 척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은 되죠. 이런 훈증기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 그래서 요거는 얘가 영역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 느끼는 공간에다가 이제 보통 꽂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쪽에다가 하나 꽂아주면 될 것 같고 훈증기는.
0: 고양이들이 자주 만나는 장소에 배치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서로 향에 익숙해지면 좋겠다.
1: 담요로 애기를 방금 안거나 이럴 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뿌려서
0: 집안을 한 가지 페로몬으로 통일하는 게 포인트.
1: 사람 옷 같은 데도 이렇게 좀 뿌려놓으면 도움이 돼요.
4: 얘들이 좋아하는 거나
1: 네네네네
3: 서로를 알아보는 냄새 같은 그런 거예요.
1: 간혹 그래서 손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손에서 손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페로몬 좀 익숙한 냄새 나라고.
4: 좀. 그럼 애들한테 두 애들 요거 좀 뿌리시면 좋아.
1: 아니 고양이한테 뿌리시면 안 돼요.
4: 안 돼요.
1: 고양이한테.

0: 테만 뿌리면 안 돼. 인공 페로몬으로서 서로가 다른 어떤 고양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 공간에서 이 페로몬으로 인해서 조금 안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솔루션 후 할머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크리미에게 페로몬을 뿌려 열심히 비벼주었는데요. 낯을 가렸던 이전과는 달리 확실히 편해 보이는 모습이죠. 같은 수건을 쿠키에게도 묻혀 냄새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할머니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연도 돼가지고 솔루션도 받고 좀 희망적인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아요.
3: 쿠키 크림을 나이 는다고 잘 키워야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1: 할머니, 녀석들과 앞으로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사셔요. 크리마 쿠키야, 할머니를 잘 부탁한단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3: 일기장이요.
2: 방과 후에 한 일은?
3: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2: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3: 빨간 머리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오리를 길렀던 거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2: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3: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2: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2: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3: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2: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3: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2: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3: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2: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3: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012년 G20 정상회담에서 한 철학자가 비인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비인간화로 인해 대량 학살이 발생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는 인간이 궁금했습니다. 심리학, 법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파고든 끝에 마침내 답을 찾아냈죠. 그는 철학의 실천만이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철학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0: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2012년 G20 정상회담에서 한 철학자가 비인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비인간화로 인해 대량 학살이 발생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는 인간이 궁금했습니다. 심리학, 법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파고든 끝에 마침내 답을 찾아냈죠. 그는 철학의 실천만이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철학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1.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전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큰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0: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백성과 파도를 등에 업고 우리
1: 향해 달린다. 북한의 겨울 스포츠가 펼쳐지는 세계인의 축제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바이애슬론 국가대표팀을 만나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평창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뭐니뭐니 해도 2018년도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 피디로그 주제도 이 동계올림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함께 가보시죠.
1: 이곳은 국내에 단 하나뿐인 바이애슬론 경기장입니다.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의 훈련 장소이자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베테랑을 만나볼까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0: 피디로그 촬영 때문에 온 이관식 PD라고 합니다.
2: 아, 네, 네, 네.
0: 어느 분이 좀 네.
2: 저는 국가대표팀 코치 박인배입니다.

0: 사실은 이 바이애슬론 종목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근데 좀 일이 좀 있을까요? 제가 해볼 만한 일이?
1: 해보셔야지. 이게 설명으로는 일단 저희가 딱 그때그때 맞춰서 또 뭐 선수도 훈련 있고 또 시합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일이 좀 많은 편인가요?
1: 네, 그리고 여기 왁스.
0: 아, 왁스를 네. 뭘 해야 하는 게 있나 보죠.
2: 왁스가 제일 중요하죠. 왁스 많이 경험해 보시고요. 네. 또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감은 잘 안 오지만 아무튼 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3: 먼저 바이애슬론이란 어떤 스포츠일까요?
4: 바이애슬론은 이제 바이 두 가지의 슬론 종목이 합친 이제 스포츠 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적인 사격 종목과 동적인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같이 합친 경기 종목이고요. 처음 시작은 노르웨이에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전쟁 목적과 이제 사냥 이제 목적으로서 이제 하던 이제 생활 문화를 이제 스포츠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3.5kg에 달하는 총을 맨 채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설원위를 스키를 타고 달립니다. 숨이 턱까지 찬 상태에서 사격까지 해야 하죠. 6개의 세부 종목 가운데 가장 긴 코스는 무려 20km. 바이애슬론은 막대한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극한의 스포츠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경기장부터 봐야겠죠? 사격장과 슬로프로 이루어진 바이애슬론 경기장. 먼저 슬로프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0: 와, 신난다.
3: 영화에서나 보던 스노보비를 타고 다니 설렘을 감출 수 없습니다.
4: 와. 아, 네네네. 지금 이제 이쪽 코스가 스타트를 해서 네. 거의 이제 계속 오르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근하게 오르막이고 이제 옆쪽이 여기 등산다고 최고 심한 오르막이에요.
3: 첫 번째 오르막을 지나면 2.5km 코스 가운데 가장 경사가 심한 구간이 나오는데요. 선수들의 시력 소모가 가장 큰 곳이기도 합니다.
0: 여기를 그러면 스키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4: 네네네. 예. 한번 여기 걸어서 좀
0: 걸어서 가기 걸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걸
4: 밑에서 한번 타고... 밑에서 한번 보셔도 되고.
0: 네네. 네네. 와 이거를 걸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3: 미끄러운 스키를 신은 채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선수들의 체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0: 그러면은 감독님 그 바이애슬론 종목 할 때 이제 선수들이 갖춰야 될 역량 같은 것들 좀 어떤 게 있어요?
4: 이 튼튼한 심장.
0: 아 마라톤 하지 않습니까? 네. 튼튼한 네. 심장, 지치지 네. 않는 심장.
4: 그리고 큰 폐. 아, 다 갖춰져요.
0: 저는 안 되겠는데 저는 둘 다 없는데요.
3: 다음은 가파른 내리막 코스입니다.
4: 와, 이제 보이시면 네. 이제 경사도가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는
0: 와...
4: 그래서 이제 여기가 최대 70km 이상까지 나가요.
0: 속도가요? 네. 와...
3: 최대 70km까지 속도가 붙는다는 급경사의 활강 코스.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어지는 커브 구간에서는 원심력을 이겨내며 강하게 발을 차내야 하는데요. 근력과 기술, 게다가 담력까지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4: 그리고 이제 평창 때 이제 선수들이 네. 예, 그 왔던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네. 진짜 힘든 게 코스를 가진 경기장이라고도 그랬어요.
0: 아, 그럼 여기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0: 난이도가 네. 낮은 코스는 아닌 거래요.
1: 네, 맞습니다.
2: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2.5km 코스. 20km 경기에선 8바퀴나 돌아야 하는데요. 완주까지는 보통 55분 정도 걸립니다. 다음은 사격장입니다. 국제 규격에 따라 30개의 사로와 50m 거리의 표적을 갖춘 곳으로 실탄 사격이 이루어집니다.
0: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지는데. 아, 이게 관전기예요, 관전기.
1: 예, 이제 이게 타켓. 선수들은 이제 50m 타켓이고요.
0: 네.
1: 이 타켓하고 네. 여기 보시면 이 타켓하고 차이점이
0: 네.
1: 이제 얘는 원이 면적이 이제 표적이 큽니다.
0: 아, 그런데요?
1: 네, 전체가 맞아도 넘어가는 거고.
2: 크기가 다른 두 가지 표적이 있는데요.
0: 네.
1: 이거는 이제 입사, 서서 쏘는 엎드려싸.
0: 네.
1: 이제 인명 복사라 하고요, 저희가. 네. 그리고 이제 서서싸, 입사. 아. 이 두 가지 사격을 번갈아 하는 종목입니다.
2: 바이애슬로는 일정한 거리를 주행한 뒤 다섯 발씩 사격을 진행합니다. 엎드려서 사격하는 복사의 경우 표적이 작고 상대적으로 몸에 흔들림이 큰 입사의 표적은 크기가 더 큽니다.
1: 만약에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0: 네.
1: 이제
0: 못 맞췄어요.
1: 예, 옆에 앉아서 이제 실수를 요 실수한 발이 보시면은
0: 네.
1: 요것처럼 이제 실수를 하면은 선수가 또 이제 175m에 페널티를 또 한 바퀴 더 타게 됩니다.
0: 하나랑
1: 네.
0: 다섯 개 못 맞추면 곱하기 5네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가 체력적으로나
0: 네.
1: 심적으로나 데미지가 가지.
0: 엄청 자기가 네. 실패했다는 네. 아, 남들보다 그리고 더 많은 거리를 소화해야 네. 된다는 부담, 심적 부담감이 네,
1: 맞습니다.
2: 사격은 승패를 가릴 정도로 중요한데요. 세부 종목에 따라 실패한 횟수만큼 기록에 1분씩 더하거나 페널티 코스를 추가로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체력 못지않게 집중력이 중요하죠. 바이애슬론과 조금 친해진 느낌인데요. 이번엔 직접 타보면서 바이애슬론의 매력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3: 스키를 한번 타보셨나요?
0: 타보긴 했는데 그
3: 알파인 스키
0: 네. 그거 한 10몇 년 전쯤에 초급자 코스 정도까지만 타왔습니다.
3: 아, 그러면은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0: 네.
3: 요게 알파인 네. 스키랑 다르게
0: 네.
3: 처음에 이제 서기가 힘듭니다.
2: 스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파인 스키와 달리 노르딕 스키는 얇고 가볍습니다. 오르막엔 유리하지만 균형 잡기는 쉽지 않죠.
3: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네. 세워야 됩니다.
0: 상체를 세우고 네.
3: 엉덩이 네. 나오면 안 되고요.
0: 아, 엉덩이 나오면 안
3: 돼요. 네, 무릎만 살짝 구부려서 네. 네. 그렇죠. 옆으로 킥. 킥. 킥. 어, 확실히 좋았는데. 오! 그렇죠.
0: 아!
3: 어, 쉬. 어, 이거.
2: 몸치인 저도 슬슬 감을 잡아가는데요. 코치님의 응원에 힘입어 이번에는 낮은 언덕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네요.
0: 올라가고 있는 거 맞죠? 저?
3: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밀어주고 있으니까
0: 힘든데 팔이 너무 아파요. 너무 팔에 힘을 주나 봐요, 제가.
3: 홀을 약간 뒤에다 찍고 편안하게 네, 그런 식으로.
0: 근데 코치님 편안하지가 않아요. 진짜 오 갑자기 속도가
2: 겨우 200m를 탔을 뿐인데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0: 너무 와, 재미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와, 근데 코치님 이 상태에서 선수들 사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3: 네, 그렇죠. 사격을 해야 되는 거죠.
0: 그리고 쉬었다가
3: 쉬지는 않아요.
0: 아, 네?
3: 네.
2: 바이애슬론에서 사격은 중요한 만큼 어려운데요. 슬로프를 타면 심박수가 분당 180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격장에 들어오면서 페이스를 조절해 심박수를 낮추고 가쁜 호흡을 참아가며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죠. 저도 사격에 도전해봤는데요. 실탄 대신 초등학생 선수들이

0: 쓰는 전자총으로 10m 거리의 표적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1: 빨리 쏘면 좋습니다.
2: 아, 빨리요.
1: 어, 어디 거? 표적도 그렇지. 네, 안 맞은 거고 다시 가. 아, 네, 다시 한번 못 맞은 겁니다. 안 맞은 겁니다.
0: 보다 못한 코치님이 나섰습니다.
2: 그건 뭐예요, 코치님?
1: 조금 쉽게 해놓을게요.
2: 아,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어디를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0: 덕분에 제법 나아졌는데요.
2: 오늘도 코치님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바이애슬론 세계에 손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정교한 운동인지 알게, 종목인지 알게 됐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아,
1: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잘 모르는데 네. 경험해보면은 속된 말로 중독될 수밖에 없는 스포츠다.
2: 중독성 있는 스포츠다. 중독,
1: 그렇죠. 다음에도 또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내려가겠다고.
0: 본격적인 업무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국가대표팀의 훈련을 앞두고 신병국 감독님은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저도 훈련 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1: 저희 페널티, 네. 페널티 라인을 만들 거예요.
2: 페널티 라인이요?
1: 네, 그럼 저희랑 또 가서
2: 네네.
1: 저거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2: 아, 네, 그럼 지금 바로 갈까요? 네네네.
0: 첫 번째 업무는 페널티 라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삼각대부터 옮겨야 하는데요. 밤새 얼어붙은 탓에 끄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 아, 저기 들으셔야 돼. 이거 약간 들어주실래요?
2: 아, 약간 들어야 돼.
1: 네. 아, 늘. 네, 이걸 잡고.
2: 아, 네.
1: 한번 당겨보시죠. 어, 저희 둘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한 명 불러야 돼.
0: 결국 사격장의 심판분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하나, 둘. 하나, 둘. 오!
3: 오! 오! 꿀까지. 이렇게 끌면 안 되냐?
1: 안 돼. 진짜 끌고 가야 돼.
0: 세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야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영하 18도의 날씨에는 쉬운 게 없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거 줄 가져와야 돼.
2: 여기 있지? 아유, 목 잡고.
1: 이제.
2: 네, 안 쉬고 바로 해요, 감독님.
1: 네, 이거 바로 또 해줘야지.
2: 아, 선수가. 그래요? 네. 네.
1: 이제 이거를 세워서 선수들이 이제 여기가 페널티 구역이다. 이쪽이 뭐, 피니쉬 구역이다. 그거를 분간해주는 거예요. 이제 길을 만들 거예요, 길을. 선수 다니는 길을.
2: 아, 선수 다니는 길을 표시해주는 네, 거군요. 네, 네.
0: 줄에 맞춰 삼각대를 놓으면 된다는데요.
1: 아니, 이렇게 두 개씩 하시면 돼요.
2: 네, 두 개. 네.
1: 선 안쪽으로.
2: 네.
1: 이렇게 놓으시고.
2: 네.
1: 이거 계속 이렇게 겹쳐 가실 거예요.
2: 아, 겹쳐서. 네, 네, 일자로. 겹치는 건 한 이 정도 겹치면
1: 돼요. 네, 거의 끝에만 이렇게 살짝 좀 겹쳐주시면 돼요.
2: 아, 네네네.
1: 이게, 피디님은 요거 직선 마무리 해주세요.
2: 네네네네.
1: 저는 저 곡선.
2: 네. 알겠습니다.
1: 네.
2: 네. 네. 네.
0: 삼각대를 설치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 보였는데요. 제가 페널티 라인의 직선 코스를 만드는 동안 감독님은 곡선 코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2: 이거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3: 이게 150m를 돌려야 돼요. 여기 안쪽, 바깥쪽도 또 해야 돼요.
2: 아, 총 300m. 네.
0: 삼각대 하나에 약 1m. 앉았다 일어났다 300번이면 끝나겠죠? 그런데 쉬운 동작도 반복하니 지칩니다. 게다가 영하 18도의 추위에 양말을 두 개나 신은 발마저 얼어버렸는데요.
2: 발 너무 시려요. 이게.
0: 때 감독님이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삼각대가 줄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 벗어나면 안 돼요.
2: 네?
1: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2: 네네. 아, 벗어나면 안
1: 돼요. 최대한 라인에 맞추셔서.
4: 최대 맞춰서.
1: 네.
0: 훈련도 실전처럼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페널티 라인을 만듭니다. 그렇게 페널티 라인이 완성됐습니다.
1: 완성했습니다. 아. 한쪽 페널티 라인.
2: 여기가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네. 타격 못 맞추면 들어와서.
1: 네. 그리고 최고 오기 쉬운 곳.
2: 못 맞췄을 때마다 들어오는 곳.
1: 네, 그렇죠.
0: 오전 내에 이루어진 첫 업무가 끝나고 오후가 되자 국가대표팀이 하나 둘 경기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훈련은 국가대표팀 박윤배 코치님이 진행합니다.
5: 아, 선수 여러분 오늘 훈련에
2: 코치,
5: 앞서서...
2: 안녕하세요.
5: 어,
2: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코치 오늘 뭐 어떤 지금 자리인가요?
5: 저희 올림픽 데뷔해서 선수들 훈련하는 자리고요. 네.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2: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그럼 다 국가대표 선수분들?
5: 네,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2: 아, 총 몇 분 계신 거예요?
0: 남자 선수 8명, 여자 선수 8명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바이애슬론 국가대표팀입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에는 최두진, 예카테리나 선수가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고은정, 정주미 선수도 있습니다.
6: 그게 아마 평창올림픽 때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관중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막 응원해주는 것만 딱 듣는데 이게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아, 나 진짜 국가대표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뛰는구나. 더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영하 18도의 추위도 잊을 만큼 열정적인 질주가 이어지는데요. 며칠 뒤 큰 규모의 국내 대회가 있어 훈련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런 멋진 실력을 감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5: 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탄피를 보시면 탄피도 밖에다 이쪽 아, 사선 밖으로. 그러니까 선수들이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탄피가 네. 매트 위에나 네. 이런 눈 쪽에 떨어지는데
2: 네.
5: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가다가 그 탄피를 밟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엎어질 수도 있고 그 밟으면은 아무래도 스키 면에 표면에 손상이 되면 스키가 잘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탄피를 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타격을 하면 바닥에 탄피가 떨어지는데요. 선수들과 스키를 보호하기 위해 재빨리 치워줘야 합니다. 곧 선수들의 사격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훈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사대를 비운 잠깐의 틈을 이용해 눈치껏 빠르게 탄피를 쓸고 나와야 합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사격. 탄피도 계속 쌓입니다.
2: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거?
5: 들어오고 나갈 때 선수들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2: 네.
5: 조심해서 나와야 되고
2: 네.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2: 정말 더워, 이거 할 게.
5: 쉬운 일이 아닙니다.
2: 네.

0: 제가 일하는 동안 코치님은 표적을 관찰하면서 선수들에게 사격을 지도하는데요. 동계올림픽 출전이 얼마 남지 않은 최두진 선수에게도 세심한 조언이 이어집니다.
1: 바람이 좀 세졌다가 약해졌다고 하면은 그 맞는 위치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은 바람이 덜 불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바람이 쏘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하라고 말한 겁니다.
0: 2시간 동안 이어진 국가대표팀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2: 코치 오늘 훈련 다 잘 끝났나요?
3: 네. 뭐 바람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쉽지는 않았지만 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2: 생각보다 탄피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오늘.
3: 네, 피디님이 하신다니까 저희 코치들은 다 편하게 이제 뒤에서 선수들 지도하는데 노력을 했죠.
2: 아 집중하셨죠.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0: 체력 소모가 심한 야외 훈련 뒤에도 어쩐지 국가대표팀의 표정은 밝은데요. 이렇게 설원에서 훈련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이제 여름에는 이제 뭐 한 35도, 6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스팔트에서 롤러스키를 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서 타는데 일단 너무 덥고 뜨겁고 이제 10km 언덕을 쉬지 않고 계속 타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날에 이제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그런 날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바이애슬론 강국으로는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꼽히는데요. 사시사철 눈이 풍부한 지역을 갖춘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기후 특성상 바이애슬론 훈련에 불리한 환경인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피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저는 앞으로의 목표는 다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하나를 꼭 가지고 오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다음 올림픽에서 꼭 제가 개인 포인트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내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사격장의 표적을 보수해야 한다는데요.
6: 또 타켓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선수들이 다 명중을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2: 아, 명중을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네. 네.
6: 이렇게 이제 불명중한 거 이렇게 하얀 판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2: 근데 이거를 예.
0: 타격이 빗나가면 표적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 새로 덧칠해야 합니다.
6: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사격한 지장이 있어요. 아, 그게 타켓에 이제 커 보이니까 네. 선수들을 또 이제 최상의 또 시합 성적을 내기 위해
2: 아,
6: 퍼포먼스를 위해
2: 퍼포먼스를 위해서 네. 예.
0: 어렵지는 않지만 대회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니 신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포츠의 지도자의 업무가 훨씬 많은데요.
2: 관리를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인원이 총 몇 명인 거예요?
6: 겨울은 이제 제가 이제 저가 거의 상주하고 네. 이제 다른 심판분들이 시합 때만.
2: 근데 인원이 많지는 않은 거죠?
6: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시합이 아닌 기간에는 조금
2: 관리가 어려움이
6: 조금 있긴 있어요.
0: 표적 보수는 끝났지만 아직 감독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선수들의 원활한 훈련과 대회 진행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으로 감독님의 하루는 쉴 틈 없이 흘러갑니다.
6: 저와 선수할 때는 그 나와 보면 세팅 다 돼 있고 경기장. 그래서 뒤에서 하시던 분 노고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막상 대표팀 하고 지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수들을 서포트하는 입장이니까 뭐 자 이제 와서는 그 전에 이제 선배님 지도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근데 지금보다 시설도 더 안 좋았고.
0: 대회 전날 지도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는 스키 왁싱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컨테이너에 들어서자 수많은 스키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7: 밖에서 볼 때 그저 컨테이너인 줄 안에 뭐가 많네요.
8: 아, 네. 저희들 네. 이제 선수들이 네. 이제 설치라고 아.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한 10대씩 아니면 많게는 15대씩 선수 개인이 이렇게 다 구비를 하고 있어요.
7: 그럼 선수 한 명당 스키가 10대라는 거예요?
8: 네. 10대에서 15대. 이 정도 되는 거죠.
7: 10대라는 게 10쌍?
8: 네, 10쌍. 네.
0: 스키 바닥에는 미세한 결의 차이가 있는데요. 선수들은 눈의 성질과 온도에 맞춰 10가지 이상의 스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닥면의 마찰력을 줄여주는 작업이 왁싱이죠.
8: 그러면 이제 네. 왁싱을 좀 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 할 게 이제 두 종류인데 네. 이제 온도가 이렇게 딱 표시돼 있거든요.
7: 아, 그런데 네. 영하 4도.
8: 네, 플러스 4도. 4도.
7: 네.
8: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 12도. 오늘 눈에는 네. 네, 이렇게 레드가 아. 맞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스키 나가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0: 왁스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역시 눈의 질과 온도에 맞는 왁스를 발라야 합니다.
7: 아, 그러면 스키가 10개니까 스키가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8: 네.
7: 또 왁스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 조합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엄청
8: 그렇죠.
7: 많아지는 거네요.
8: 네, 네, 네.
7: 아, 되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하구나, 이게. 아,
8: 네, 그렇죠. 아, 왁스라는 게 네.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7: 아, 그러니까요.
8: 네.
0: 스키 왁싱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8: 여기 이제 왼손으로 들고요.
7: 네.
8: 오른손으로 한번 싹 녹여서 발라줍니다. 그냥.
7: 이거 다리미인 거 같네요.
8: 네, 다리미로.
7: 어느 정도로 바르면 돼요? 하얗게
8: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로 발라주고 네. 한 번만 쭉 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0: 먼저 스키 바닥면에 왁스를 떨어뜨리고 다리미를 이용해 펴발라주는데요.
7: 오, 여기 따뜻해요. 오.
0: 다음 적외선 기계를 이용해 왁스가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까지 스며들도록 합니다.
8: 왁스가 이제 다 스며들었으니까
7: 아, 네, 이게 다 이제, 스며든 거예요? 이
8: 네.
7: 안에. 아.
8: 그러니까 그 위에 표면은 이제 잘 나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왁스를 스크래퍼질을 해야 되고 솔질도 해야 됩니다.
7: 아. 네.
0: 이제 스키 표면에 왁스를 깎아야 합니다.
7: 요 네. 볼을 파는 도구에
8: 네,
7: 폼에다가
8: 볼을 폼
7: 네
8: 정확하게 네 그런 식으로 걸쳐서 쭉 이렇게 한 번씩
7: 우와
8: 네
7: 한번 미니가 광이 싹 나네요
8: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되는 거죠.
7: 뭐가 휙 지나간 느낌이 나네요. 반짝반짝하네요, 이제.
8: 네, 반짝반짝해졌어요.
7: 네. 와, 반짝반짝하다. 네.
0: 왁싱이 잘 된 스키는 적은 힘으로도 멀리 나가는데요.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작업이죠. 이번엔 제가 해볼 차례.
7: 아, 그건 네. 또 약간 풀리듯이.
8: 네네.
0: 생각보다 왁스의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7: 빠르게.
2: 아, 빠르게.
8: 네. 한 통 다 쓰시겠는데요?
7: 아,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아, 이거 비싼 건데. 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데.
0: 적외선을 이용해 왁스를 녹였으니 이젠 깎아낼 차례입니다.
8: 힘을 빼셔야 됩니다.
7: 아, 힘을 빼야 되나요?
8: 네.
7: 힘 주지 말고.
8: 몇 번을 왔다 갔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7: 아.
8: 네. 이게, 네. 저희 보시면은 딱 잡고서, 잡고서.
0: 그래도 마무리는 제가 했습니다.
7: 아, 네. 잘 된 거죠?
8: 아, 네. 훌륭하게 잘 됐습니다. 네.
0: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했는데요. 대회 당일엔 이렇게 수십 대의 스키를 왁싱해야 합니다.
8: 이게 빠르면은 2분 안에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한 짝이.
7: 왜 2분 안에?
8: 이제 시간이 저희들이 이제 왁스를 해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40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최대한 이제 벗기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기술인 거죠.
7: 코치님들이 왁싱 하는 것도 실력이 중요하겠네요.
8: 세계 랭킹에

0: 특히나 뭐 올림픽 같은 큰 경기를 보다 보면 결과에 따라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들이 지도자분들은 당사자도 아닌데 저렇게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지도자분들의 숨은 노력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 선수들이 결과를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만들어낸 결과구나라는 거를 이번 촬영하면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1: 대회 당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해가 뜨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2: 지금 오늘 대회 날, 그죠?
3: 네, 대회 날입니다. 이제 스키도 다 나가야 되고, 네. 지금 정신없이 바빠가지고요.
2: 정신없이 바쁜 날인가요?
3: 네, 네, 네.
1: 경기 시작 전까지 스키와 왁스를 테스트하고 스키 왁싱까지 끝내야 합니다.
3: 트레이에 실어가지고 네. 네, 선수들이 이제 신을 수 있도록 네. 밑에 갖다 놔야 되고요. 아. 네, 빨리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2: 오늘 속도 싸움인가요?
3: 네네, 그렇죠. 네.
1: 오늘부터 3일간 전국 규모의 대회가 시작되는데요.
4: 저희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배라고 네 가지의 종목이 이제 열리는 대회고요. 국내 시합 포인트로 또 다음 내년 대표 팀 또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 선발전 개념이니까 중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 선수가 아닌 또 본인들 소속팀으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는 아주 그런 시합이라.
1: 선수들이 하나 둘 경기장에 모이는데요. 전보다 긴장한 모습입니다.
5: 잘 잤어?
1: 국가대표팀인 최두진, 아베마리아, 정주미 선수도 오늘은 포천시청 선수로 출전합니다.
6: 네.
2: 오늘 다들 컨디션은 어떠세요?
6: 잠을 못 잤어요.
2: 네?
7: 아직 그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 시차 때문에요? 아, 어떡하지?
7: 그래도 뭐 일단 해봐야죠. 네.
2: 그 경기 선수분들한테 제가 좀 긴장이 되죠? 제가 처음 경기를 봐서 그런지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1: 영하 18도의 매서운 추위. 하지만 몸을 녹일 시간도 없는데요. 눈의 상태에 맞는 스키를 고르기 위해 테스트를 하러 가야 합니다.
3: 전달을 하실 때 보면 이게 네. 앞으로 하면 쏟아져요. 네, 그래서 네, 네. 중심 딱 잡고서 내려가죠.
2: 쏟아지지 않게. 네. 네, 네. 이렇게 들고. 네.
1: 코치님은 왁스를 테스트하고 선수들은 스키를 테스트할 시간인데요.
2: 무게가 상당하네요, 코치님.
3: 네.
1: 여러 종류의 왁스가 발라진 스키를 타봐야 합니다.
2: 그럼 코치님이 여기 있는 걸 다 타보시는 거예요, 지금?
3: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걸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요.
2: 네, 네. 와. 그 가르쳐만 주셔서 타는 거 처음 봤는데, 와, 전 그 국가대표의 포스가 타는 거 보니까.
1: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코치님이 먼저 열심히 스키를 테스트합니다. 선수들도 대회에 탈 스키를 고르기 위해 테스트를 시작하는데요. 작은 차이도 기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10km 경기를 앞두고 보다 잘 미끄러지는 스키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8: 네. 방금 제가 이 두 개 테스트했을 때 얘가 좀 잘 나갔고요. 좀 더 느낌 안 좋으면 반성하더라고요.
9: 네. 이게 최두진 선수.
1: 코치님도 오늘의 눈 상태에 최적화된 왁스를 찾았습니다.
2: 이게 오늘
3: 네. 베스트.
2: 베스트. 이거 제가 또 코치님 힘드시니까 이거라도 제가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3: 네.
1: 대회 시작 전까지 마무리 왁싱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왁스를 바르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경기 시작 1시간 전이지만 코치님만의 경기는 먼저 시작됩니다. 드디어 남자 10km, 여자 7.5km 개인 경기가 시작됩니다.

0: 지정된 순서에 따라 30초 간격으로 출발하고 기록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출발선에선 최주진 선수의 20년 바이애슬론 인생에는 사실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1: 한번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번 크게 아파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아 이게 내가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목표만으로 자기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을 이겨내고 결국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죠.
1: 제가 이번 올림픽은 첫 번째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한 지는 벌써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준비했죠. 평창 올림픽 불발이 됐고 이제 그 다음 베이징 올림픽은 정말로 한두 명 차이로 못 뛰게 됐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뛰게 돼가지고 잘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던 거 경기에나 집중해라 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드디어 최두진 선수가 출발합니다.

0: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팀원한테 20초, 20초 주고 있어, 20초. 화이팅! 우진이 좋아, 화이팅, 화이팅! 우진이 선수 화이팅! 화이팅!
1: 그게 이제 60km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는 진짜 그 원심력 때문에 다리가 안 들려요. 진짜 어떤 경기에는 다리 들다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2: 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격을 진짜 잘 쏩니다. 그것만큼은 진짜 자신 있어요. 사격 부분에서만큼은 그래도 정말로 퍼펙트하게 정말 잘 하고 싶고요.

0: 그렇게 약 30분간 이어진 경기가 끝났습니다. 모든 걸 쏟아낸 듯한 최두진 선수의 기록은 26분 18초. 어딘가 아쉬워 보이는데요.
1: 제 후배 놈이 제 앞에서 슬라이딩 하는 바람에 되게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2: 안 다치셨어요?
1: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2: 안 다치셔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1: 생각이 장난하시죠?
2: 오늘 총 10발 중에 어떻게 됐어요?
1: 다 맞았어요.
2: 10발 중에 10발 만발이요?
0: 네. 곧바로 이어진 시상식. 최두진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담긴 값진 시상이 이어집니다.
1: 만족은 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만족합니다. 목도 네. 괜찮았고요. 좋았습니다.
3: 뭔가 제가 원하는 만큼 하지는 못해서 저도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뭐 이렇게 추운데 감독님도 코치님들도 다 고생해서 이런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네.
0: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노력을 지켜본 동료 선수들 역시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4: 이제 제가 바이애슬로닌 선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조금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인기라는 게 그냥 실력이 먼저 되고 그다음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5: 저희 회장님이 지금 이제 6년차 되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시니까 화를 내시면서 비인기가 아닌 비인기 종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를 뿐 이분들이 저

0: 확대가 돼서 많이 알면 재밌는 종목이니 좀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시는데 좀 유럽 가서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이제 요즘 선수들한테도 너무 좀 인기가 없다고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모른다 해서 기죽지 말고 많이 노력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인기가 많고 할 거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의 날씨에도 바이애슬론이라는 스포츠를 향한 이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바이애슬론 지도자와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아, 아이코 테스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아니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

0: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 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휘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냐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빗방울 아니야?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생겼다 사라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우리의 몸의 균형을 이루는 근육. 서른의 최고에 달하는 근육량은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근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질병입니다.
1: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 내려오는데 다리가 휘청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3: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어요. 우신우신 아파요.
4: 두 번인가 넘어져가지고 좀 고생 좀 했었거든요.
0: 근감소증은 또 다른 질병을 부르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1: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 각종 고혈압을 포함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3배 정도, 치매 발생률이 한 50% 이상,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50%까지 이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다.
0: 귀하신 분들의 몸 상태에 딱 맞춘 근력 운동과 근육을 만드는 식단으로 채워진 14일의 도전. 그리고 찾아온 놀라운 변화.
2: 순발력이 되살아나는 그런 걸 느꼈어요.
4: 늘리고 오르더니 그것도 많이 좋아졌고.
3: 전신이 아픈 통증이 없어졌고요.
5: 정상 범위로 들어오셨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향상되실 수 있구나.
3: 저한테 이런 개선의 기회를 주신 귀하신 몸 제작진께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0: 오늘의 첫 번째 귀하신 몸을 만나러 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귀하신 몸에서 왔습니다.
7: 예, 어서 오세요.
2: 관악구에 살고 있는 배순이입니다. 산을 많이 이렇게 탔기 때문에 잘 이제 타고 잘 걸었는데 산에도 이제 올라가면 빨리 지치고 또 제가 팔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들면은 빨리 지치고 그래서 억지로 참고 이제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녹초가 되는 거죠, 몸이.
0: 10년 전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은 순이님은 활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요.
2: 그럴 때 아무래도 허벅지 쪽이 좀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게 운동이라 생각하면 참고 갑니다.
0: 다리가 불편하지만 몸을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운동 삼아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시장에서 장을 본다는데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 그런데 이 장바구니가 무거운가 봅니다.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요.
2: 아이고, 대라.

0: 다리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우 다리.
1: 시장에 다녀오고 난 뒤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2: 아우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특히 다리가 많이 힘들고 뻐근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아파요. 몸 전체적으로 기운이 많이 없어요.
3: 외출하고 돌아오면 네. 이렇게 피로를 느끼시나요?
2: 네, 항상 그래요. 거울로 이렇게 보면 맨날 기운이 없어요.
1: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걸까요?
4: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건강상의 문제, 즉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더 나아가서 각종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사망률과도 연관되어 있는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노화와 관계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변화라든지 호르몬 같은 내분비계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공통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근육섬유 다발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의 근육은 30살 이후 매년 1%씩 빠지게 됩니다. 80대가 되면 근육량은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데요. 근감소증의 원인은 또 있습니다.
4: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인슐린 자체가 근육에 또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역할이 굉장히 분비가 떨어져 있거나 또 인슐린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서도 근감소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사망률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이것은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1: 7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남성 21.3%, 여성 13.8%가 근감소증이라는데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5: 아쉽게도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력운동 그리고 단백질을 포함한 적절한 식이 섭취가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순이님의 무기력감도 혹시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2: 하루는 제가 그냥 자고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휘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제가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1: 무용과 노래를 좋아해 공연 무대에 서곤 했던 순이님은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활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2: 제가 이제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집에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제가 그런 걸 해도 하기 싫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일을 해도 하기 싫어하는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체력이 딸려다가 이제 그게 한계가 오니까 하기 싫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원인을 알고 제가 이제 몸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만 알아도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두 번째 귀하신 몸을 만날 차례. 이게 무슨 소리죠? 두 번째 귀하신 몸께서는 어디가 불편하세요?
6: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에 사는 한상미고요. 오래전부터 이게 통증을 달고 살았어요. 안 아픈데 없이 아파서 일하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거든요.
1: 아하, 파스를 몇 장을 붙이신 겁니까?
6: 이 부분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욱신욱신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뭐 물론 계단 같은 거 오르내릴 때도 힘들긴 하고 비탈길 걷기도 좀 힘들어요.
1: 상민님은 4년 전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집에서는 주로 누워서 지낸다고 합니다.
6: 그 왜 나이 드시면 가죽만 남아가지고 살이 털레털레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거 제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려고 보니까 제 다리도 엄마처럼 그렇게

0: 털레털레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1: 평소에 운동 좋아하시나요?
0: 아주 싫어요. 전에 헬스장도 다니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헬스장 갔다 오면 다음날 아파서 여기 소파에 맨날 누워있다시피 하고 그랬어요.
2: 근감소증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노화와 관계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중요한 요소로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그 운동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 그 다음에 영양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은 근감소증이 조금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3: 상미님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네요. 요리하는 걸 즐기지 않는 편이라 집에서는 주로 간소하게 먹는답니다.
0: 전에까지는 라면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아서 라면은 잘 안 먹는데 대신 국수는 또 많이 먹게 돼요.
1: 육류는 자주 드세요?
0: 자주는 안 먹어요. 그냥 뭐 모임이 있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식구들 모여서 그때 육류 섭취하지 그냥 저 혼자서는 이렇게 뭐 치킨 같은 거 고기 같은 거는 잘 안 먹어요.
1: 생선류는 잘 드세요?
0: 안 먹어요.
3: 상미님의 생활 습관 이대로 괜찮을까요? 걷고 걷고 또 걷는 귀하신 몸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는 이분.
4: 49년생이고요. 이름은 김삼홍이에요.
1: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던데 하루에 보통 얼마나 걸으시나요?
4: 평균 뭐 15,000보 정도는 가까이 걷죠. 뭐 잡념도 안 생기고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몸에.
3: 하루에 5,000 걸음 걷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목님은 3년 전부터 매일 2시간씩 걷기를 시작했다는데요. 그가 걷기 운동에 이토록 진심인 이유는 허리 때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4년 전 인공인대 수술을 받았는데요. 젊었을 땐 건강한 체격이었는데 수술 후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었답니다.
4: 아유, 나도 이렇게 초기할 때가 있었구나. 엉덩이 살이 빠져나가니까 앉아있는 게 우선 힘들죠. 딱딱한데 산에 한번 갔다가 다리 접혀가지고 한 보름 동안 가까이 한의원 가서 침 맞고 그러니까 그냥 낫더라고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3: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넘어질 정도로 다리에 기운이 없다는 삼흥님. 이유가 뭘까요?
2: 유산소 운동은 전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근육을 이제 키우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이틀에 한 번 정도, 주 3회 정도 체계적으로 해주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근육 근력과 증상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 귀하신 몸들은 근감소증과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이들의 몸 상태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최성분과 함께 몸의 근육량 분석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근감소증 설문지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짐들기나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동작의 어려운 정도를 점수로 매겨서 근감소증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데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번 했을 때 10초 이상 걸리거나 직선 1m를 걷는데 1초 이상 걸릴 경우 또 양쪽 악력이 기준보다 낮으면 근감소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종아리 굵기도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5: 주자를 가지고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분을 둘레를 재보시면 됩니다. 남자는 34cm, 여자는 33cm 정도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근육이 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5: 오늘 검사 받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6: 아니요. 그래도 참아야죠. 아,
5: 보니까 관절염이 좀 있긴 하신데 아직 뭐 수술할 정도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긴 하던데 근데 이제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통증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불편하시네요.
3: 순이님은 퇴행성 관절염 2기로 진단됐는데요.
5: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뭐 빨간 줄이 많아요. 그죠?
3: 신체 수행 능력 검사 결과 순이님은 악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근 감소증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5: 의자 일어서기 검사에서 16초가 걸렸는데 이건 되게 느린 거고요. 아마도 하지의 근력이 좀 많이 감소되어 있지 않나. 이게 아마 무릎 통증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하지 쪽에 그 근육량이 좀 많이 빨리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근육량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방사선을 투과해서 근육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피하 지방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구별이 좀 되잖아요. 이 근육량을 측정해가지고 팔, 다리의 근육량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본 겁니다.
3: 근육량을 나타내는 골격근 지수는 4.61kg per square meter로 확인됐습니다.
5: 적어도 우리가 이 검사에서 5.4kg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4.61이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조금 심한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이쪽 근육을 좀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 그와 더불어서 엉덩이하고 척추 주변 근육도 좀 충분히 같이 키워주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3: 네. 우리 몸의 3대 근육은 둔근, 대퇴사두근, 척추 기립근입니다. 모두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 감소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근육들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2: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점증적인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 근육을 키운 근력이나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근력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육이 커지고 근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3: 이번에는 상민님의 몸 상태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민님의 근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5: 그러니까 악력도 재보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검사를 했는데 둘 다 약간 근력이 떨어져 있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악력이 제일 중요한 검사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8kg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그 근력이 감소됐다고 기준을 삼는데 13kg밖에 안 나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근력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6: 이거 물 따는 거가 아니에요?
5: 이 병 따는 게 잘 안 되시죠. 저 정도면 굉장히 힘이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3: 신체 수행 능력 검사 결과 근력이 정상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상민님의 근육량은 얼마나 될까요?
5: 5.22밖에 안 나오셨어요. 기준치보다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떨어져 있고 근육량이 또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에 해당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감소증 환자분이 되신 거예요.
3: 아, 상민님도 근감소증이네요.
5: 제가 보니까 별로 운동을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죠? 크게 뭐.
6: 운동 안 하기도 하고요. 그냥 바깥에서 그냥 활동하는 걸로 저는 그냥 운동한다 생각해서.
5: 아, 그거는 이제 활동이고.
6: 운동을
5: 물론
6: 하는 거죠.
5: 밖에 이제 뭐 장 보러 가시고 지하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이런 것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신체 활동인데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연골도 더 빨리 손상이 되고 또 근육도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관절을 더 빨리 손상시키는 망가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어느 정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의 적절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신 건강도 개선되지만 관절 자체의 어떤 증상 개선에도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3: 상민님의 식습관에서도 근감소증의 위험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5: 거의 대부분 채식하고 그 밥하고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탄수화물만. 이렇게 드시면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반드시 이제 단백질이 같이 좀 포함이 돼야 되고요. 좀 일부러라도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2: 한국의 노인들을 보면 실적으로 칼로리도 조금 부족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나이가 드실수록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연령층을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70세가 넘어가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대략 그 권장량의 한 20% 이상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3: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 세포를 만들고 근육 섬유의 크기를 키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평소 잘 챙겨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를 해온 사목님의 몸 상태도 궁금한데요.
5: 근력을 측정해봤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악력이 28kg 이상 되셔야 돼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한 오른쪽은 25kg, 왼쪽은 26kg 정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기준보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육량은 남자는 7.0kg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5.85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예, 근육량이 감소가 되신 겁니다.
3: 근력과 근육량이 모두 감소해 근육 감소증으로 진단됐습니다. 걷기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늘리는 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김상욱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걷는 운동을 해주셔서 굉장히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이틀에 한 번 정도, 주 3회 정도 체계적으로 해주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근육 근력과 증상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헛발을 좀 디뎠는지 뭐 해가지고 한 두 번인가 넘어져가지고 네, 그 발목을 삐고 그래가지고 한 보름씩 좀 고생 좀 했었거든요.
5: 작년에 1년 동안 그러면 넘어진 게 한 몇 번쯤 될까요?
4: 두 번?
2: 낙상이 흔히 발생하는 신체 부위는 척추, 그 다음에 손목, 그리고 고관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에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장기간 치료나 이런 과정에서 거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과거에는 50%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던 질병이 되겠습니다.
3: 근력과 근육이 감소하면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체 손상의 절반이 낙상 때문이라는데요. 근력 부족으로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되면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근육이 더 빠지고요.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나 당뇨 또는 심혈관 질환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근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5: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근육 또 잘 좀 덜 생기기도 하지만 충분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해주면 근육량도 조금 늘어나고 근력이 개선이 돼서 훨씬 더 생활하시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체 운동도 해서 근육을 늘려야 되지만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 그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들도 좀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3: 근 감소증을 진단받은 귀하신 몸들에게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하라는 긴급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2: 근감소증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운동과 더불어서 단백질을 적정량 공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우리나라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0.8g, 65세 이상 어르신은 1.2g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저의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보면 체중의 0.8을 곱하면 64g의 단백질을 하루에 먹으면 되는 거네요.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은 각자 다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량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단백질의 양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7: 요거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인데 40g 정도 되고요. 요거 탁구공 크기만한 거 하나 정도 되느냐 아닌데 요거 드시는 게 8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랑 영양가가 똑같은 게 두부 같은 경우는 5분의 1, 뭐 80g 정도 되는 양이고요.
3: 지금 보시는 것은 단백질 8g을 함유한 각 식품의 양을 나타낸 겁니다. 식품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다르죠.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드시되 어육류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포화지방 섭취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한 끼 식사량도 중요한데요. 귀하신 세 분 모두 권장 칼로리에 못 미치는 식사를 하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7: 식사량이 적어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체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단백질도 에너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적절한 열량과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잘 드셔야지만 몸에 있는 체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근육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3: 자, 이번엔 운동 처방입니다.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 생활 도구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8: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그리고 양옆으로 계속 벌리는 힘을 한 상태에서 가슴으로 당겨보겠습니다. 당겼다가 하늘로 위로 쭉 올려주실게요.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 뒤, 뒤통수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쪼아줘요.
3: 수건 양쪽 끝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서 머리 위, 목 뒤로 가져가는 동작을 이어서 하는데요. 어깨와 등, 가슴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건을 팽팽하게 잡은 채 천천히 동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생수병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8: 몸을 살짝 숙인 상태에서 이 생수병을 갖고 팔을 옆으로 들었다가 내렸다. 예,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접을 거예요.
3: 생수병을 한 손씩 옮겨드는 동작을 하다 보면 어깨와 등 근육에 적당한 자극이 생깁니다.
8: 쭉.
3: 순이님과 상미님처럼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운동하셔도 좋습니다.
9: 네, 이게 네. 처음에는 작은 거라서 가벼운 줄 알았는데
8: 그쵸?
9: 운동을 해보니까 꽤 이게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8: 무겁죠.
9: 네.
8: 그래서 더 무거운 걸 하면 안 돼요. 지금 근 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근 피로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의 피로도가 빨리 오고 오히려 다칠 수가 있어요.
9: 네.
8: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자세. 여기서 더 무게를 한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허리를 튼다거나 아니면 목이 제껴진다거나 여러 가지 보상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3: 근력 운동을 하면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근육통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때 위성세포가 근섬유를 보수하는데 이전보다 더 굵고 강하게 만듭니다. 이번엔 하체 운동인데요. 당나귀가 뒷발질하는 모습을 닮아 동키킥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밀대에 몸을 기댄 뒤 발 뒤꿈치가 하늘을 보도록 다리를 뻗으면 엉덩이와 뒤쪽 허벅지가 자극됩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픈 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은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낮은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관절이나 뼈에 통증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합니다. 어깨와 등, 엉덩이와 허벅지를 강화하는 아홉 개의 동작을 매일 하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근력 운동법과 단백질 식단법을 배운 귀하신 몸들. 솔루션을 시작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을까요?
0: 뭐하고?
3: 상미님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0: 영양사님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단백질을 포함해서 이렇게 골고루 지금 섭취하려고 그람수를 재고 있어요.
3: 한 끼에 채소 70g과 육류 80g을 먹으라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정확히 무게를 잽니다.
0: 딱 알겠습니다.
3: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안심을 활용한 찹스테이크. 이렇게 집에서 요리하는 게 1년 만이라네요. 탄수화물이 줄을 잃었던 과거와는 달리 단백질 음식이 상민님 밥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0: 한 끼 그냥 잘 먹자 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한 끼가 잘못된 식단이라는 걸 알았고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0: 식단을 식단으로다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1: 달걀이나 생선, 고기 등을 매끼니 챙겨서 균형 잡힌 단백질 식단을 실천하고 있네요. 상민님에게 생긴 또 하나의 습관,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건데요. 식후에 간식으로 우유를 먹되 따뜻하게 데워 마십니다.
0: 제가 그 찬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여지껏 우유를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펴서 먹으니까 배가 안 아프고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끼니별로 이렇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1: 우유 200ml에는 단백질 6g이 들어있습니다. 우유를 소화하기 힘들다면 두유나 설탕이 없는 떠먹는 요구르트로 바꿔먹는 것도 단백질을 섭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는 주로 누워서 생활하던 상민님. 이제 운동은 운명입니다. TV를 보며 운동하는 게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몸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0: 그거를 해가지고 운동이 될까 이런 생각이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몸이 좀 가벼워지고 통증도 좀 덜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2: 운동하실 때 무릎은 괜찮으세요?
0: 좀 아픈 거를 참고 하기는 하는데 네, 참을만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참고합니다.
3: 근육이 운동을 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의 효과도 증가시켜주고 지방세포를 줄여줘서 비만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이오카인도 있고 뇌유발 성장 인자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뇌세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작용들이 최근에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1: 마이오카인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분비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해서 일명 마법의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근육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 근력운동을 할 이유가 더 확실해졌네요. 유산소 운동만 했던 사묵님은 처방받은 운동을 매일 실천하면서 근력 키우기에 열심입니다.
4: 운동 안 하던 근육이라 좀 아프고 저긴 한데 몇 번씩 하니까 좀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근육 단련시켜야죠.
1: 단백질 권장량에 맞춰 식단도 잘 챙겨 드시고 계시네요.
4: 두부 무침이라든지 계란 이런 거 가끔마다 생선도 구워 먹고 옛날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먹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양을 좀 늘려서 먹고 그러니까 그래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그런가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그냥.
1: 다리를 쓰는 게 힘이 들고 쉽게 바닥이 나는 체력을 가진 순이님. 심한 단계의 근감소증으로 진단됐었죠. 솔루션 시작과 동시에 열심히 근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진 않되 적당한 자극이 되는 강도를 유지하는데요. 그러자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5: 운동할 때 손을 살짝 아팠어요. 그런데 하니까 가벼워진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은 통증은 거의 없어요. 지금 기간은 짧지만 변화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도 몸의 동작이 조금 더 빨라졌고 그리고 이제 근력이 조금 탄력이 생겼다는 걸 조금 느껴요.
1: 순이님은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을 즐겨 드신다네요.
6: 단백질 이외에도 우리가 비타민 D 같은 영양소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근육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는데 단백질 합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을 통해

0: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없이 이어진 귀하신 몸들의 도전. 14일간의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귀하신 몸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 운동을 하시면서 네. 좀 불편하시거나 뭐 그런 데는 없으셨나요?
2: 네, 운동이 뭐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과격한 네.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운동이 힘들다는 거는 뭐 크게 못 느꼈는데 네. 무릎이 네. 통증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1: 오히려? 네네. 그러시구나. 운동을 하실 때 네. 그래도 무릎에 조금 부담이 간다 싶은 운동을 빼고 다른 형태로 무릎에 부담이 좀 덜 가는 형태로 또 변형을 하셔서 피하셔도 돼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도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통증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이러한 그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관절을 움직여주면 관절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또 연골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식단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네. 꾸준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오늘 성적표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의자에서 다섯 번 일어서기 검사하셨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16초나 걸렸거든요. 저게 되게 네. 힘들어하셨어요. 네. 하실 때
2: 통증이 있습니다. 네.
1: 근데 이번에 9초 와. 굉장히 줄으셨어요. 정상 범위로 네. 들어오셨고요.
0: 솔루션 전과 후 수리님이 앉았다 일어난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게 보이시나요? 무려 7초나 단축됐습니다. 보행 속도도 향상돼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1: 등속성 근력을 저희가 측정을 한 건데요. 쪽에 있는 무릎을 펴는 근육 같은 경우가 오른쪽은 53%가 향상이 됐고요. 왼쪽은 거의 두 배 이상 100%가 향상이 되셨어요.
0: 왼쪽 다리의 근력은 전보다 두 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순이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신체 수행 능력 검사의 모든 항목에서 순이님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육량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1: 골격근 지수를 재보니까 4.61로 근육량이 맨날 줄어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4.9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은 습관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한 2주 정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습관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꾸준히 잘 유지를 해나가시면 정말 건강하게 네.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다리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 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렇게 마음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고 순발력이 되살아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입가에 미소가 스마일 하고 있습니다.
0: 솔루션 후 상미님의 몸의 근육량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1: 그래서 이번에 재본 2.21에서 한 5.22. 물론 약간 늘어나 보이긴 하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변화가 없었고요.
0: 하루도 빼놓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근육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안 늘었어요.
1: 네. 네,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력은 좋아지고요. 지금도 단백질이 근육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근력과 신체 수용 능력은 조금 빠르게 호전이 되지만 근육량은 좀 천천히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보면 이미 근력과 신체 수용 능력은 기준치를 넘어서서 향상이 됐고요. 근육량도 점차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근력 검사 결과 악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른손 힘은 10kg이나 향상됐네요. 앉았다 일어나기 검사에서는 약 3초를 단축해 정상 수치가 됐고요. 등속성 검사에서도 다리를 구부리는 힘과 펴는 힘 모두 솔루션 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됐습니다.
1: 근육이 느는 속도는 굉장히 좀 느리거든요. 그 대신에 이런 지금 보셨듯이 근력은 되게 빨리 향상이 되고 신체 기능도 빨리 향상이 됩니다. 지금 이 근육량 지표도

0: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운동생이시고요. 굉장히 또
1: 전에는 막연히 운동하는 게 아 이게 근력이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좋아졌어요. 식단 개선하는 그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진행했던 점이 저한테는 엄청 플러스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2: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은 뒤 근력이 떨어져 고민이었던 사목님.
3: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헛발을 좀 비드는지 뭐 해가지고 한 두 번인가 넘어져가지고 예, 그 발목을 삐고 그래가지고 한 보름씩 좀 고생 좀 했었거든요.
2: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했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0: 한 2주 정도 운동을 했는데도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은 한 29%, 왼쪽은 한 85%까지 향상이 됐어요. 네.
2: 2주간의 솔루션 동안 양쪽 다리의 근력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0: 하체, 하지의 이 대퇴부 근육의 근력이 저 정도 향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 신체 수행 능력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70대 연세에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체성분 검사 결과 다리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목님은 낙상 위험에서 조금 멀어지셨네요.
3: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고 또 열심히 해보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잘 참여한 것 같아요.
4: 요즘 굉장히 수명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더 관심 있는 거는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또 건강 수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삶의 질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뭐 60세 노인이 돼 65세 이렇게 70세 때 많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50세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5: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6: 어머, 어머 세상에.
3: 아이고, 이건 뭐.
6: 아, 또 눈물 날라 그래. 이때만 해도 다리 같은 거 아프지 않았었거든요.
7: 제가 이때는 정말 통통했거든요. 제 정상 체중일 때 모습입니다.
3: 아, 이때는 좋았죠. 다시 돌아가고 싶죠, 이 나이로.
2: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그리도 당신의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3: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4: 데이비드 커퍼필드.
3: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4: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3: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0: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2: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3: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4: Happy New Year.
5: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6: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드립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In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이 유명인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부정맥이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심실에 어떤 부정맥이 심하게 온다. 그거는 바로 심장 돌연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 피를 짜내는 역할을 한 3분만 멈추게 되면 심장은 나중에 살아나더라도 뇌 조직에 손상이 와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0: 갑자기 빠르게 뛰거나 느려지는 심장. 그러다 멈추면 돌연사의 위험마저 높아지는데요. 문제는 환자 10명 중 3명이 무증상 환자입니다.
2: 아니, 전혀 몰랐죠. 예, 내가 70평생 거치 사무사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예측도 못했죠.
3: 내가 뭐 어떤 증상을 느낀 이런 건 없었어요. 무증상.
4: 부정맥이라는 단어도 몰랐죠.
0: 부정맥은 발견과 진단이 쉽지 않아 까다로운 질환이라 불리는데요. 게다가 병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치료 역시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부정맥 환자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데요. 부정맥의 발생 위험뿐 아니라 증상도 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알쏭달쏭, 이상하게 뛰는 심장. 부정맥은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1: 아, 네, 김연아님, 안녕하세요. 네. 김연아님은 2014년도에 그때 아주 심각한 부정맥이 있으시면서 그때 심실빈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신도 한번 잃으셨었죠. 네. 그때 그래서 응급실 내원하셨었고, 그때 상당히 위험했는데, 지금 그때 이후에 이제 심실재세동기 시술하셨고, 약 쓰시면서 벌써 8년 넘게 지났네요. 어떠셨어요, 그동안은?
5: 그동안 뭐 특별하게 증세는 없었고요. 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운동 열심히 하라서 운동 열심히 했고요.
1: 네.
5: 약 빠지지 않고 잘 챙겨 먹었어요.
1: 그러시죠? 네.
0: 8년 전 김연아 씨는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5: 갑자기 제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한 3분 정도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좀 누워있으면 괜찮을려나? 그래서 좀 누워있었어요. 그래도 그거 증세가 안 났더라고요. 200까지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맥박이요.
1: 응급실 내원했을 때 심전도를 보면 심실빈맥이라는 부정맥인데요. 맥박이 216회입니다. 맥박이 200이 넘으면 사실 환자분은 걷기는 뭐 어렵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드실 정도 혹은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심장 돌연사의 직전의 단계이죠.
0: 환자는 심실 이형증으로 인한 부정맥이 발생한 것인데요. 심장마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세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세동기를 이식하는 경우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처럼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높은 부정맥일 경우 시술하게 됩니다. 정맥을 통해 재세동기를 심장에 위치시키면 심장이 빨리 뛰는 심실빈맥이나 불규칙적인 심실세동으로 인해 심장마비가 일어날 때 재세동기가 전기 충격을 줘 맥박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1: 14년에 넣고 16년에 작동을 두 번 했네요. 그리고는 쭉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2016년에 그렇게 작동할 때 만약 이 기계가 없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0: 돌연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정맥은 환자와 가족들에겐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6: 처음에 정말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수시로 집에 전화하고 뭐 집에 누구 없이 혼자 있으면 저도 불안하고.
5: 시술 받고 나서 초창기는 그 생각에 너무 거기에만 매여서 살았어요. 또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보험이니까 그걸 믿고서 그냥 편하게 살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제 생활도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좀 편해지고요. 그러니까 몸도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다면 이렇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이란 무엇일까요?
1: 부정맥을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맥박이 너무 빨리 뛰는 그런 걸 우리가 빈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빈번하다 할 때 그런 빈자를 써서 빈맥. 그다음에 맥이 또 너무 늦게 뛰는 경우는 저희가 서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통표지판에 서행 이런 거 할 때 그런 글자를 이용해서 서맥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약간 불규칙하게 뛰는 맥박이 있죠. 그 이제 심방세동이 대표적인데 대부분은 약간 빨라지면서 불규칙해지는 그런 불규칙한 박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0: 심장은 위쪽 두 개의 심방과 아래쪽에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는데요. 심장의 펌프질을 위해 필요한 전기를 제공하는 발전소가 바로 동방결절입니다. 이곳에서 전기를 내보내면 심장 근육에 박혀있는 전기 회로를 따라 방실결절로 전기가 보내지고 우리 몸에 혈액이 돌게 됩니다. 이때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겨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뛰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부정맥입니다. 정상적인 심박동 수는 1분에 약 60에서 100회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심장박동이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특별한 활동 없이 심장이 분당 100회 이상 빨리 뛴다면 빈맥이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맥은 심장박동수가 분당 60회 미만, 60세 이상의 경우 50회 미만으로 느리게 뛰는 맥을 말합니다. 또 심장에 미세한 떨림이 일어나고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바로 부정맥에서 가장 많은 심방세동입니다. 크게 빈맥과 서맥, 심방세동으로 나뉘는 부정맥.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호소할까요? 이철우 이신 4년 전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받기 전 그의 증상은 어땠을까요?
7: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도 좀 힘들고 좀 숨이 좀 가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0: 특히 돌연사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7: 겁도 나고 이러다가 잘못되는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심장도 막 답답해가지고 잠도 진짜 제대로 못 자고 막 두들기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0: 30대 초반의 간민선 씨 역시 심장의 이상 증상을 느꼈습니다.
4: 회사에서 뭐 다른 부서로 처음 발령난 날이어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제 딱 가는 날에 아침부터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점심 때 계속 두근거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좀 병원 가겠다고 해서 택시 타고 응급실로 갔었죠.
0: 부정맥은 그 종류에 따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난다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일단 빈맥의 증상으로는 일단 맥이 빨라지면 환자분들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0: 두근거림으로 많이 느끼고요. 두근거림을 잘못 느끼시는 경우는 이제 호흡곤란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가슴에 답답한 증상, 운동할 때 숨이 많이 차는 그런 증상으로 많이 호소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심근경색인 경우도 대개는 흉통이지만 약간 명치끝 부위가 아파서 응급실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부정맥도 대부분은 가슴 부위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어떤 분은 그 아래 조금 내려와서 복부 부위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장애와 일부 혼동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이 늦어지는 섬맥의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어지러움증, 또 아주 심한 경우는 실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빈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빈맥 때 나타나는 증상인 호흡곤란 아니면 무기력함 아니면 가슴 답답하거나 흉통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1: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부정맥. 그렇다면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는 이은덕 씨는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면서 결국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2: 여기서 이렇게 쿵쿵쿵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느려지는 게.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뛴다는 게 느껴지고. 워치를 하면은 이제 심방세동이나 아니면 판정불가나 그런 게 나왔죠. 예전에 일주일에 4번이었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다 이제 바뀌긴 했는데 있으니까 그냥 시술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1: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박동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겼다는 환자. 제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이게 앞쪽에서 본 심장이고
1: 그렇다면 실제 그녀의 심장 상태는
3: 심방이다.
1: 어떨까요? 심전도를 살펴봤습니다.
3: 우심방이 있고
4: 심실이 뛰고 있는 것이 신호가 이전보다 간격이 짧아졌죠? 이게 빠르게 뛴다는 뜻입니다. 근데 빠르게 뛰는데 간격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게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는 상태가 한 가지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이 심전도에서는 심방이 수축할 때 발생한 전기 신호가 있는데 여기서는 없어요. 그두 가지가 이제 심방세동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심장의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맥박이 매우 빠른 빈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맥박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극도자절제술은 나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부위를 찾아 고주파 열로 비정상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번 시술의 집도는 심장내과 김준 교수가 맡았습니다. 먼저 부정맥이 발생하는 부위의 전류를 측정하는데요. 정상적인 심장 근육은 분홍색으로, 비정상적인 부위는 무지개색으로 나타납니다. 측정이 끝나면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고주파열로 차단시킵니다.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는 심장은 심방에선 혈액을 심장에 임시로 저장했다가 심실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심실은 심방으로부터 받은 혈액을 폐나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심장의 생체 전기 신호의 문제로 심방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면서 분당 400에서 600회로 매우 빠르게 떨리는 것을 심방세동이라 합니다. 특히 빈맥성 부정맥의 경우 전극도자절제술을 실시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대퇴부 정맥으로 도관을 넣어 우심방에 도달시키고 도관을 따라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를 천자합니다. 이후 부정맥 발생 부위인 좌심방 안에 도관을 진입시킵니다. 심장 전기 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카테터와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카테터를 좌심방 안으로 넣어 목표 부위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시킵니다. 고주파 열에 의해 변성이 일어나면서 부정맥 발생 부위를 전기적으로 차단해 심방 세동을 치료하게 됩니다.

0: 준 교수는 전기 신호가 높은 부위를 꼼꼼히 찾아 들어가는데요.
1: 50W를 맞춰줘야 돼요.
0: 최적의 치료를 위해 의료팀들의 협진이 잘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부위가 식도와 가까워 고주파 치료 시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시술. 부정맥이 유발된 부위를 안전하게 치료했습니다. 불규칙하던 심장 박동도 정상으로 회복됐는데요. 환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2: 안녕하세요. 시술할 때는 많이 아파하셨는데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전도 모니터링 한 걸 지금 봤는데 네. 지금 심방세동 나타나지 않고 괜찮습니다.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항부정맥질을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세 달 정도는 지금 드시고 있던 항응고제도 계속 드셔야 되고 아마 1년 이상은 계속 드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근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걷기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근력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0: 환자들에게 근력 운동을 강조하는 김준 교수. 특히 당뇨와 고혈압은 부정맥 발생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술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3: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제가 저기 당뇨가 있어서 당뇨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내서 회사 가는 길이 한 10분 걸어야 되거든요. 걷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일어나서 중간중간 일어나서 이제 또 스트레칭 하고 뭐 그 정도?
4: 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5: 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시켜야 돼요. 보통 이제 엄마랑 같이 운동하려고요 하는데.
0: 부정맥 발병 요인으로 꼽히는 당뇨와 고혈압.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6: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심장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혈관만 안 좋게 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드니까 결국은 2차적으로 심장 부정맥을 늘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심장 부정맥을 좀 악화시킬 수 있겠는데요. 일단 혈압이 오르면 심장이 짜내는 힘이 더 세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심장에 부담이 많이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하나 되고요. 또 고혈압으로 인해서 모든 혈관들의 동맥경화가 촉진됩니다. 그럼 혈관들의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혈류에 지장이 있고 혈관 질환이 악화되니까 심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이제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그런 기전이 됩니다.
0: 실제로 부정맥 환자의 40%는 대사성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심방세동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석순 씨는 뜻하지 않은 질병을 통해 부정맥을 발견했습니다.
6: 맨 처음에 심방세동 발견하신 것도 그때 중풍.
7: 예, 여기 뇌경색이 와가지고.
6: 뇌경색 오시면서 알게 되신 거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2010년인데, 예. 그동안 치료는 하셨는데, 2015년에도 예. 뇌경색 증상이 또 있으셨어요. 예.
7: 첫 번째 일어날 때는 마치 눈에 그 무슨 터널처럼 이상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예. 뭐지 하다가, 결국 여기 이제 집사람이 하도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온 거거든요.
6: 네, 두 번째 증상은 어떤 증상이에요?
7: 두 번째는 증상이에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그 디지털 시계가 웬 글자가 깜빡깜빡하더라고요.
6: 아, 그래서 지금 심방세동이 이제 뇌경색하고 연관이 좀 있는 질환이고 우리 이석순 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이나 있으셨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그래서 뇌졸중의 약 20%는 심방세동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특히 오래된 만성 심방세동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7: 그 눈이 갑자기 이 까만 이렇게 무슨 터널이 딱 지나간 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지? 안경 벗고도 해도 마찬가지고 그 어떻게 하나 어떤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고 그 병원에 응급실에 빨리 가자. 시간이 그때 5시가 넘었으니까 검사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혈전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혈류 검사도 해보

0: 보니까 요리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뇌경색이 된 거죠.
1: 그런데 심방세동이 생기면 왜 뇌졸중이 발생하는 걸까요?
2: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 이 심방이 부들부들 이렇게 떨기 때문에 심장, 심방 내에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이제 이끼가 끼듯이 심방 내에서도 그런 혈액의 흐름이 쭉쭉 흐르지 못하면 그 안에 약간 저류 혹은 와류가 생기면서 피가 고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혈전, 우리가 흔히 이제 피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혈전이 혈관을 타고 나가면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이제 뇌로 향하는 경동맥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로 가서 이런 혈관을 막게 되면은 그게 뇌졸중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의 동맥경화가 와서 좁아져서 오는 거지만 이렇게 피떡이 가서 혈관을 꽉 막게 되면은 뇌졸중이 좀 심하게 오십니다.
1: 6년 전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이청우 씨. 그는 고지혈,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체중 관리가 늘 신경 쓰입니다.
3: 항상 감량하라 그랬죠. 제가 60몇 킬로 정도 유지를 하라 그러는데 저희 나이에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술다술안 먹고 담배면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있으면 이것저것 먹게 되다 보면은 크게 또 빠지는 것지는 않습니다.
1: 비만은 부정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 얼핏 생각하시기에 만약 내가 10kg가 살이 쪘다. 그러면은 5kg짜리 쌀 푸대를 양쪽에 끼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훨씬 힘들겠죠. 그다음에 비만이 되면 또 이제 몸속에 염증 물질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게좀 심방세동에 영향을 주고 또 비만이 다른 심장병들,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부전의 악화 인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심방세동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 역시 밤에 자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호흡이 정지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속에 자율신경이 항진되면서 그런 게 이제 부정맥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도 이런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의 중요한 악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1: 이 밖에 부정맥의 원인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일단 부정맥은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심장이 부담을 느끼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표적으로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나 몸이 피곤한 게 이제 그런 심장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겠지만 환자분에 따라서는 불면증이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날 몸 컨디션 안 좋지 않습니까? 또는 뭐 소화만 좀안 돼도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게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불면증, 감기 증상, 소화불량 이런 것들도 이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1: 무엇보다 심장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다면 부정맥의 위험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또 갑상선 항진증의 경우 교감신경이 항진돼 심방세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억척스럽게 버텨냈다는 김인우 씨. 스트레스도 그만큼 심했습니다.
4: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었죠. 거의 뭐 부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5: 지금은 좀 나아지.
4: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매출이 예년으로 거의 돌아왔어요.
1: 그런데 위기를 견디고 나니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겁니다. 스마트워치로 자주 체크를 해본다는데요. 오늘도 심방세동이 떴습니다.
4: 근데 느끼질 못해. 이거 했으니까 내가 심방세동이 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지.
1: 그는 심방세동이 있어도 평소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4: 아침, 저녁 하긴 하죠. 내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딱 아침 했는데 정상 리듬이다 그러면 기분 좋고. 심방세동이 막 찝찝. 짧고
1: 하루에도
4: 길고
1: 심장 박동이
4: 길고 짧고
1: 들쭉날쭉합니다.
4: 일정하지가 않아요.
1: 사실 그는 몇년전 심방세동 치료를 위해 전극 도자 절제술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병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4: 치료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재발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고 가야 되는 말.

0: 이래 생각했죠.
1: 김인의 씨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태는 어떨까요?
2: 예. 지난번 다녀가시고 뭐 특별히 어디도 불편하신 데는 없으셨고요.
3: 증상은 없었고요.
2: 예.
3: 근데 계속 이거 뭐 스마트워치 이걸 사용으로 계속 심방사도에 떠서.
2: 네, 그러시죠.
3: 예.
2: 지금 환자분은 2017년 7월에 그때 시술을 했고
3: 예.
2: 한 2년, 3년 정도 좀 좋으시다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우정맥이 좀 생기다가 이제 올해 중반부터는 지속성으로 바뀌었어요.
1: 무증상이지만 잦은 심방세동이 나타난 그는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 이게 이제 시술하고 조금 병변이 남았다고 해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병변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또 새로운 병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약만으로는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질 않으셔서 일단 오늘 그 정기적 동일동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환자분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처럼 조금 주무시게 한 다음에 저희가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충격을 꽝 주면 일단 정상으로 휙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 약으로 다시 심방세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거니까 오늘 그걸 하시더라도 약은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네.
1: 이렇게 무증상 심방세동인 경우엔 조기 진단이 늦어져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심정도 검사를 해봐야지 아니까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실제 있는데 모르고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4: 아니, 전혀 몰랐죠. 예, 내가 70 평생 거치 사무소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예측도 못했죠.
5: 그렇죠. 부정맥이라는 단어도 몰랐죠.
1: 그렇다면 무증상 부정맥은 왜 생기는 걸까요?
2: 우연히 건강검진이나 수술 전에 심전도 측정을 했더니 심방세동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심방세동 환자 중에 한 20%에서 30%의 환자는 무증상의 심방세동, 즉 환자는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연세가 70세 넘으신 분들은 이런 무증상의 심방세동 빈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신경의 어떤 이런 느낌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심근경색도 무증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심방세동도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지시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저희는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심전도를 측정해서 이런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라도 심전도 교정이 필요한 상황. 정기적 동률동 전환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약제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시행하는데요. 전기 충격을 주어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환자는 심방세동해서 다시 안정적인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또다시 재발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심방세동은 재발률이 높아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4: 네, 가슴 벌렁벌렁하지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가슴 조이고 숨이 모자라고 자꾸 그래서 자꾸 혼자 못 다녀 무서워서 혼자 못 다녀
6: 아침이면 일어나봐야 가서 들여다보잖아요 맨날
4: 그렇죠 아침에 이제 이렇게 확인해요 정상인가 아닌가
1: 늘 불안한 마음인 환자 치료를 받았지만 금세 재발한 탓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4: 1차 이제 전기 충격 받았는데 한 달쯤은 괜찮았어요. 근데 또 다시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1: 하루라도 빨리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이번엔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고주파 열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차단하는 전극 도자 절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정맥 유발 전기 신호만을 찾아 정밀하게 치료해주기 때문에

0: 심방세동의 중요한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술 후에도 약물 복용과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사실 심방세동의 시술은 심방세동의 완치라고 저희가 보기보다는 완화, 조금 병의 경증도를 줄여드리고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거든요. 아주 오래된 심방세동 경우에는 시술을 저희가 두 번, 세 번 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발률이 한 40%, 50%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시술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연령이 젊을수록 또 증상이 불편할수록 그런 분들은 시술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조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면 시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조기에 시술할수록 그 시술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너무 병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시술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0: 조기 치료를 위해선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심전도 검사로는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24시간 홀터 검사입니다. 24시간 심장박동 변화를 자동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정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 전선이 많아 불편했던 홀터기와 달리 최근엔 캐치형이 개발돼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또 스마트워치에서 심방세동이 관찰돼 진료실을 찾기도 하는데요.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1: 협심증 같은 경우도 심장 혈관 CT를 찍는다든가 혈관 조영술을 해보면 그 심한 정도가 딱 나옵니다. 근데 발작성으로 있는 부정맥은 평상시 편안할 때는 어떤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와요. 뭐 비싼 건강검진을 해도 정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도 답답하고 또 진단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답답하죠. 그런 경우는 이런 스마트워치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물론 30초 정도 짧게 측정이 되고 이게 의료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정확도는 이제 전문의와 좀 같이 결과를 갖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아주 좋은 질의 심전도는 아니지만 간단한 심전도를 찍어 오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료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정확한 부정맥 진단을 받기 위해 심전도 검사를 하는 고종구 씨. 탈장 수술을 하다 우연히 부정맥을 발견했습니다. 그 역시 평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데요.
2: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전혀 뭐 내가 이 신체적이나 뭐에서 육체적으로 뭐 느끼고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어요.
0: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치료도 미뤄왔다는 환자. 하지만 가족들의 끊임없는 설득에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2: 뭐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뭐 굳이 꼭 또 해야 되는가 이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애들이니 꼭 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겁이 나서 합니다.
0: 젊어서부터 애주가인 그는 술병 한번 나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는데요.
2: 술 뭐 제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것도 이제 좀 기분이 쎄다 하면 뭐 먹는 거지 뭐 맨날 그렇게 먹겠어요.
3: 저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4: 아니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2: 젊어서 뭐 매일 먹다시피 했죠 젊어서.
0: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 사교를 위해 마신 술은 부정맥을 유발하는 대표 원인 중 하나입니다.
5: 술하고 담배는 좋아했죠. 술도 좀 많이 먹고 뭐 야은 뭐 소주 두 병 이상 먹으니까
6: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소주 다섯 병, 맥주 한 다섯 병 정도 친구들하고 먹으면 많이 먹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먹죠.
1: 그게 이제 알코올의 독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코올 독성 중에는 이제 술에 취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픈 것도 이제 일종의 알코올 독성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 근육이 아니면 심장의 어떤 그런 전기 시스템이 그런 알코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과도한 알코올의 독성으로 그런 심장에 부정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안전한 양은 얼마냐? 라고 물어볼 때 금주, 일단 술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 술을 전혀 안 먹었을 때 어떤 사회생활 같은 데 좀 불편함이 있다.

0: 지나치게 과식하는 것도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종구 환자는 부정맥 중 심장이 서서히 뛰는 서맥을 앓고 있습니다.
1: 지금 보면 맥박이 한 30회밖에 안 돼요. 1분당 30회.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1분당 맥박을 한 60회 이상인 게 정상이라고 그러고, 이제 고령의 환자분이더라도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분은 1분에 30회밖에 안 되고 운동을 시켰을 때도 맥박이 그렇게 따라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맥박이 늦으면 우리가 숨도 차고 운동할 때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또 이게 더 심해지면 심부전 증상, 이제 뭐 붓고 막 폐에 물 차고 이런 것까지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맥박이 너무 늦으면 모든 그런 심장 작용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0: 느린 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인공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2: 지금 보이시는 게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박동기입니다. 이 박동기 안에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과 배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리 쪽 대퇴정맥을 통해서 이 박동기를 심방 위까지 이렇게 올린 다음에 도관을 움직여서 적당한 위치에 좋은 위치를 찾아서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초소형 미니 심박동기가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이 감지할 수 있는 신호의 크기가 다릅니다. 가능하면 그 감지할 수 있는 신호가 클수록 좋고, 심근을 수축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양이 최소인 곳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찾는 이유는 이 박동기의 수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에너지 요구량이 많다 그러면 박동기 수명이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박동기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과거 커다란 인공 심박동기는 크기도 크고 전극선을 연결해 합병증의 위험도 있었는데요. 최근엔 10분의 1 크기의 초소형 무선 심박동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심실에만 사용 가능하고 제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술은 먼저 다리 쪽 대퇴정맥을 통해 박동기를 심방 위까지 올립니다. 도관을 움직여 심실 안 적당한 곳에 위치시키고, 심근을 수축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양이 최소인 곳을 찾아 고정합니다. 이후 도관을 빼내고 봉합하면 시술은 마무리됩니다. 이전보다 시술 시간도 짧아지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절개가 없어 감염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인공 심박동기는 10년에 한 번 배터리만 교체하지만, 초소형 심박동기는 아직까지 재삽입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볼트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75, 1.63, 1.5볼트입니다.
0: 일정한 전기 자극으로 정상 심박동을 유지시키는 인공 심박동기는 서맥 부정맥의 유일한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시술이 끝나고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새해엔 술도 끊고 자식과 가족들이 아닌 아버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4: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선은 안도는 되고요. 술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5: 됐다. 고생 많이 했어.
0: 가족의 사랑이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심호섭 씨 역시 부정맥 치료를 미루다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6: 엑스폰 이제 학원을 하는데요. 연주자입니다. 레슨을 좀 한 두 명 정도를 조금 많이 좀 하면은 학원하면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잘 때 딸이나 집에 와

0: 와이프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자고 그렇게 좀 항상 경계를 하고 살았어요.
1: 왜 이게 왜 생긴 것 같아요?
0: 음주 아닌가 싶어요. 술을 워낙 많이 마셔가지고. 소주 기준을 보면 뭐 일주일 같으면 한 20병 정도는 먹겠죠. 예.
2: 술고래라 불릴 정도로 과음을 즐겼다는 심호섭 씨.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연주 활동을 중단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3: 이거 하고 나면 술도 먹을, 먹을 거가?
0: 술 먹으면서 먹어야지. 술을 먹어야 이 사람이 활력소가.
3: 그래도 이참에 술은 좀
0: 근데 술은
3: 끊으시죠.
0: 안 많이는 안 먹지만 어느 정도 먹어야 삶의 기로이라는
2: 술에 대한 미련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데요. 그렇지. 그의 심장은 당장 금주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4: 어떤 때는 맥이 한 3.4초 정도 맥이 이렇게 잠깐 정지하는 동정지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빨리 뛰는 빈맥과 맥이 아주 늦어지는 서맥을 같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빈맥 서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3.35초 동안 맥이 안 뛰고 있어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앞이 아득해지면서 깜깜해지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뛰고 또 어떤 때는 어지럼증이 있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심박동기를 먼저 시술하고 그 다음에는 부정맥 약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심호섭 환자는 초소형 무선 심박동기 대신 일반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초소형 심박동기는 심실 사용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일단 R값이 얼마? 예, 패싱 한번 넣어보세요.
2: 최적의 위치에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해야 합니다. 적은 전류로 심장이 뛸 수 있는 위치를 꼼꼼히 찾아 나갑니다.
5: 캡처되고요. 좋습니다. 1번트.
4: 얘는 좋다.
5: 네, 0.9, 0.8.
2: 시술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감과 고통 속에서 삶이 위축됐던 환자.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0: 다시 색소폰 연주자로 돌아온 심우섭 씨. 연주 씨 숨차고 어지러웠던 증상은 달라졌을까요?
1: 저는 처음에는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떡하지?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와, 너무 늦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해졌어요, 몸이. 몸의 인체의 어떤 리듬이 상당히 편해졌어요.
0: 다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은 새 인생을 사는 기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부정맥,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조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2: 우리 몸에서 맥박이 제일 잘 만져지는 곳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군데인데 우선 첫 번째는 왼손의 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기 오른손에 뭐 아니면 반대도 좋고요. 요 손목 시계를 차는 위치에서 엄지 손가락을 따라서 쭉 올라온 위치 요 정도를 두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러주면 여기가 요골 동맥이라는 위치인데 이 요골 동맥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경동맥인데요. 경동맥은 이 얼굴에 여기 각진 뼈, 여러분들 만져보시면 여기 이렇게 꺾이는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 부위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지그시 눌러보면 여기서 맥박 뛰는 게 느껴지거든요. 또 맥박이 일정한지 불규칙한지.

0: 그런 것을 자가로 측정해 보는 것이 일단은 기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아지시면 부정맥의 빈도가 많아지고 특히 심방세동이 그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55세 이상 되시는 경우는 1년에 한 번씩은 심전도 검사를 받는 것을 저희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1: 우리는 심장을 마음의 장기라 부르죠. 온몸에 피를 돌게 하고 때론 다양한 감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과 열정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 희망찬 새해엔 편안하고 튼튼한 심장과 함께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안개로 뒤덮였다.
1: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서 거의 실명할 것 같다.
2: 눈이 안 보이니까 모든 걸 다 놔야겠더라고요.
3: 앞이 깜깜하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과연 앞을 못 보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생도 있는데
4: 사랑하는 가족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 이 부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실명을 한다니까 저한테 제일 가장 가까이 온 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직접 볼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0: 무심했던 자외선 노출에서 종일 유해한 블루라이트에 시달리는 환경까지, 뿐만 아니라 눈에 합병증을 부르는 당뇨병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실명질환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에는 젊은 층까지 시력을 잃을 위기에 내몰린 상황.
5: 당뇨 걸리고 나서부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암흑 같다고 해야 되나?
6: 눈으로 이렇게 당뇨 합병증이 생길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죠. 책 같은 데서 분명히 봤는데 설마 그러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저는요.
0: 설마 했던 실명의 위협으로부터 누구도 안심하기 어렵다. 그런데 망막질환 명의 문상훈 교수는 실명으로부터 눈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7: 1분 안에 간단하게 안저검사라는 검사로 당뇨 망막경증이나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은 초기에 진단을 한다면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실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0: 그 어느 때보다 눈을 혹사하는 시대. 당신의 두 눈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진 않은가. 실명 질환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눈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0: 당뇨를 앓은 지 10년쯤 흘렀을까.
1: 좀 약간이 좀 뿌옇게 보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노년이 오나 보다. 50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였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0: 택시기사로 밤낮 없이 바쁘게 살던 가장. 전현태 씨는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의 생계가 우선이었다.
1: 애들을 또 키우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12시간을 맞교대를 해요. 그래야 입금하고 몇만 원이라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식당에서 밥 잘 먹는 것보다 뭐 김밥 같은 거 제일 많이 먹었고 간단히 먹었던 게 라면이었던 것 같아요. 술은 안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배는 또 못 끊게 되더라고요. 담배는, 이놈의 담배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 운전직이라는 게. 운전하라고 힘들고 손님 상대하라고 힘들고. 그때는 혈당 관리가 안 됐어요. 아예. 보통 평균 300 이상 됐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 기절하고 깨어나니까 제 앞에 한 1m 거리 있는 게 글씨가 안 보여요. 그냥 뿌연 거예요. 거의 실명 확률이 크다고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못 살겠더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걸어 다니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자꾸 부딪히고 이러면서 화장실을 가는데 더듬더듬해서 가야 되고 소변은 급해 죽겠는데 와이프가 나중에는 소변통을 만들어줬어요. 그걸 비워주고 옆에다 잘 때 해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0: 아내의 정성이 그를 일으켰다. 체중이 30kg이나 빠지고 두 눈을 잃을 뻔한 절망적인 순간. 양쪽 눈에 수술을 받고 간신히 실명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 상처 많죠.
0: 이제야 혈당 관리를 하지 못한 뒤늦은 후회가 밀려온다.
1: 담배를 38년을 폈는데 핀 것 자체를 후회해요. 진짜 최악이었어요. 최악의 선택인 거예요. 이게 안 아프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몸이 속으로 골병이 들고 있더라고요. 당뇨 조절이 안 되면 어딘가 분명히 무조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번에 그냥 한 번에 쫘르르르 오니까 아, 이게 당뇨가 굉장히 무섭구나.
2: 자, 이거 타 올려보세요.
0: 과연 전현태 씨가 앓고 있는 병은 무엇일까?
2: 네, 깨끗해요. 망막 기능은 많이 좋은 겁니다. 괜찮아요. 신생혈관도 없고 편하게 앉으세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에

0: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혈관이 자라는 거예요. 이쪽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고 잘 터져요.
1: 현태 씨의 눈에 생긴 당뇨 합병증이 문제였다. 눈 가장 안쪽의 망막에는 미세혈관들이 다량 밀집돼 있는데 당뇨로 인한 높은 혈당이 미세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을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한다. 먼저 혈관이 막히고 망막이 부어오르면서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시작된다. 그러다 진행되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 출혈이 쉽게 생기는데 이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 한다. 안구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투명하고 젤리 같은 조직인 유리체 안이 피로 가득 차 급격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또 망막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되는 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 시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눈앞에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이나 시야 흐름이 나타나고 사물이 왜곡돼 보이기도 하며 심해지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
0: 사실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 단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당뇨 유병 기간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당뇨를 앓으신 지 10에서 15년이 지나셨다면 보통 80에서 9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당뇨 망막병증이 있기 때문에 특히 40대에 당뇨를 진단받으셨다면 당뇨 유병 기간이 10년에서 15년이 지나는 50대 정도에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 그렇다면 당뇨 망막병증은 얼마나 흔한 질환일까? 최근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을 정도다. 만 22살, 앳된 얼굴의 강명주 씨는 당뇨와 오랜 싸움 중이다.
2: 초등학교 때 보건실에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혈당을 재가지고 혈당이 한 3, 400 정도 나온다.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된다.
3: 숫자 보이세요?
2: 아니요.
3: 2, 1.
1: 고작 10살에 찾아온 당뇨를 꿋꿋이 이겨낸 명주 씨. 하지만 10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2: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어두운 게 둥둥 떠다니셨어요. 눈 안에 혈관이 자라면서 터졌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무서웠었는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조금 진정을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어린 나이다 보니까 많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양쪽 눈 다 수술한 상황입니다 지금.
1: 어른들도 두려워하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명주 씨. 문 교수에겐 특별한 환자가 아닐 수 없다.
0: 요즘 시력은 어떠세요?
2: 되게 좋아요.
0: 괜찮아?
2: 네.
0: 진짜?
2: 네.
0: 시력이 안경 끼고 0.3, 0.2 정도인데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지낼만 해요?
2: 네.
0: 여기가 신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황반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혈관이 여기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자랐던 거예요. 딱쟁이가 이렇게. 그래서 이 딱쟁이가 두 개가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 노란색 망막이 이렇게 늘어지고 잡아당기고 이쪽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다 잘 제거가 됐었다.
1: 안군의 출혈로 실명 위기에 놓였던 명주 씨의 망막은 수술 후 크게 호전됐다.
0: 혈당 조절 잘 돼요?
2: 집에서는 이제 잘 되는 편인데 병원에서 와서 검사를 하면 좀 안 좋아요.
0: 이상한 일이지. 응? 원래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도 막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에 오면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고. 운동도 좀 하시고?
2: 네.
0: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시네. 당황했었어 얼마예요?
2: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게 7.1이라고 들었어가지고.
0: 그 정도면 아주 좋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 혈당 조절이라는 숙제가 남았다. 그렇다면 왜 망막의 이상은 실명을 유발하는 걸까? 사람의 눈은 2.4cm 정도의 탁구공만한 크기로 각막, 홍채, 수정체, 망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은 카메라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홍채는 조리개, 수정체는 렌즈에 해당하고 망막은 필름 역할을 한다. 가장 앞쪽에 있는 각막은 빛이 통과하는 첫 번째 창으로 빛을 굴절시키고 도넛 모양의 홍채는 수축 이완을 통해

0: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홍채를 통과한 빛은 양면이 볼록한 렌즈 형태의 수정체로 들어와 사물의 거리에 따라 두께를 조절해 초점을 맞춘다. 상이 맺히는 망막은 눈의 내부에 있는 1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신경층이다. 중심부의 황반을 통해 사물과 색깔을 구별하고 망막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시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 망막이라는 조직은 안구 내부에 발려져 있는 신경 조직입니다. 그중에서 황반이라는 지역은 노란색 점이라는 뜻인데 망막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시력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로 인해서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시신경의 중심부인 황반의 기능이 사라지는 그러한 종류의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이고요.
0: 그렇다면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하면 결코 실명을 막을 수 없는 걸까?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인 비증식성과 진행된 증식성으로 나뉘는데 신생혈관이 증식했는지가 관건이다.
1: 당뇨 망막병증은 혈당의 높음으로 인해서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변부에 산소가 부족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데 우리가 신생혈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혈관은 부모님한테 받은 혈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혈관이죠. 마치 무허가 건설처럼 혈관이 막 자라는 것입니다. 신생혈관이 증식하는 경우에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따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이유는 이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혈관은 나쁜 혈관이기 때문에 피가 새거나 또는 피가 터지거나 실명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이 자라기 전에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시기에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0: 10년 넘게 당뇨와 혈압을 잘 관리해왔던 62살 최영원 씨.
2: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당뇨 이제 판정을 받고요. 다른 합병증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눈이 나빠질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왼쪽 눈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글자나 물체를 보면은 약간 이제 찌그러져 보이면서 이 판오라처럼 이렇게 보이고.
0: 어느 날 갑자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기 시작했다. 과연 그의 눈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1: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황반부가 붓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면 안저 사진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지만 이렇게 부어 있는 겁니다. 1년 전 2021년 11월 3일까지만 해도 황반은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요 부분을 단층 촬영하였는데 똑같은 부분에서 이제 망막이 이렇게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반이
0: 그에겐 당뇨병성 황반 부종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1: 많이 부은 것이고 망막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지역이 황반입니다. 그래서 황반이 힘들 경우에는 황반부가 붓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오랫동안 행군을 했을 때 발바닥이 붓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반에 산소가 부족해서 주변부에 있는 혈관에서 뭐 혈액까지는 아니지만 물이 새어나와서 황반부가 붓게 되는 현상입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증상은 우선 시력이 좀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황반부가 붓기 때문에 빛의 감지 능력이 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기에 필름이 부으면 그 필름으로는 사진을 잘 찍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황반부가 부어있기 때문에 그곳에 맺히는 상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0: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서도 황반부가 붓게 되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1: 이게 약간 부었을 때는 당뇨와 혈압을 잘 조절하시고 전신 상태가 좋아지면 좀 저절로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환자분께서는 그렇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좀 더 많이 부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레이저로 좀 조절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덜 세게 만들고 다음 달부터 한 달 간격으로 눈에 할 수 없이 주사를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최영원 씨는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망막에 레이저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가 진행된다.

0: 레이저를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여러 번 조사를 해서 망막에 전반적으로 쫙 펼쳐진 산탄총처럼 흩어진 넓은 범위를 망막의 괴사점들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변부 망막을 괴사시킴으로써 주변부 망막을 응고시키고 주변부 망막으로 가는 혈액을 제한하고 중심부에만 피가 잘 돌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은 일단 주변부에 있는 망막의 허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변부 망막에 레이저 광원건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안구내 항체 주사를 하여서 부종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황반부종은 레이저나 주사를 통해 시력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당뇨 환자의 가장 흔한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이광재 씨는 당뇨 망막병증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 이제 사람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제대로 이제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뭐 여성분 남성분만 이렇게 알 정도지 정확히 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활은 저 아프리카 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안과 병원을 먼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뭐 그걸 해갖고 그냥 안약. 그러니까 처음 한 10며칠을 갔다가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거죠.
1: 아프리카 모리타니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광재 씨. 타국에서 지내다 보니 혈당 관리에 좀처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2: 안 좋았을 때는 한 400 한 얼마까지 올라갔었고 약간 흐리한 그게 있습니다. 비문증이라 그러는데 그 보면 왜 날파리 같은 게 막 날아다닌다 그러죠? 그 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괜찮아지니까 아니겠지. 그리고 뭐 또 생기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게 반복되다가 그게 뭐 첫 증상이었던 모양인데 좀 그러네요.
1: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었을까? 그의 눈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0: 비문증이라는 것은 날 빗자에 목이 문자로서 날아다니는 모기처럼 눈앞에 뭐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비문증은 일반적인 노화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비문증이라고 이제 증상으로 정확히 특징지어 얘기를 할 때는 30에서 50개의 쌀알이 갑자기 눈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눈을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쌀알은 망막이 얼마 전에 찢어졌다, 망막에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을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안타깝게도 해외 생활로 치료 시기가 늦어진 이광재 씨. 그의 눈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0: 이게 눈안에 피를 채우기 때문에 시력이 처음 오셨을 때 시력이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3: 아, 그래서 약간 흐리하게 보이네요.
0: 지금도 안구 내에 피가 요 밑에 쪽에는 많이 고여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이게 누우시면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3: 예, 약간 그러더라고요.
4: 이게 누우면
1: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혈관이 증식한 뒤 출혈이 생겼고 혈관 덩어리가 수축하면서 망막이 떨어지는 박리까지 발생했다.
0: 견인성 망막 박리라는 것은 망막 위에 자라 있는 신생 혈관이 딱지가 되어서 망막을 잡아당김으로써 발생하는 망막의 박리 현상입니다. 신생 혈관이 자라서 그 거미줄처럼 벽지를 방 안에 모퉁이에 발려 있는 벽지를 잡아당겨서 벽지를 뜯어버리는 경우에 우리가 비슷한 일이 망막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시력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술 준비되어 있는데 기분은 좀 어떠세요?
3: 걱정도 되죠.
0: 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취가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인데 이거 이제 이 만지는 느낌은 다 있어요.
3: 예.
0: 손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만지는 느낌은 다 있어요. 아, 네. 하지만 너무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안전하다라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3: 예.
0: 그렇죠? 그러니까 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만질 때 안전하다, 걱정할 거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1: 워낙 눈 수술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 보니 문 교수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온통 안개로 뒤덮인 이광재 씨의 시력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마침내 문 교수가 집도를 시작한다.

0: 눈 안쪽은 워낙 미세하다 보니 수술은 현미경을 보면서 진행한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견인성 망막박리 수술은 유리체 절제술로 진행한다. 먼저 공막에 투관침을 설치해 수술 중 안압을 유지하기 위한 관류액을 계속 넣어준다. 이어서 시야 확보를 도울 조명침과 수술 도구를 삽입한다. 삽입한 수술 도구로 망막 위에 출혈로 인해 생긴 혈액 덩어리들을 유리체와 함께 제거한다. 이후 망막 위에 자라있는 혈관들을 제거하고 허혈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더 이상 새로운 혈관이 자라지 않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박리된 망막이 다시 붙을 수 있게 실리콘 기름을 주입하고 투관침을 제거하면 수술은 끝난다. 수술 후 5일 정도는 엎드려서 지내야 하는데 실리콘 기름이 떠서 망막이 붙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난도의 수술을 차분하게 집도하는 문 교수.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된 섬유화 조직을 섬세하게 잘라 제거하고 이어서 신생혈관 출혈로 발생한 혈액을 유리체와 함께 제거한다. 다음으로 다시 혈관이 자라지 않도록 레이저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안구 형태를 유지해주던 유리체를 대신할 실리콘 기름을 주입한다.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 수술 이후 엎드린 자세로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것은 시력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광재 씨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입원 병동을 찾은 문상훈 교수.
1: 안녕하세요. 이광재 씨 오늘 눈 아프진 않으세요?
2: 아픈 건 없었어요.
1: 아픈 건 없어요. 자, 앞에 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 눈은 깨끗하세요. 그래서 투명하시고 요 제일 중요한 부위가 요 뒤쪽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계시면 실리콘이 떠서 요 중심 부분 떨어져 있는 중심 부분들을 이렇게 펴서 발라서 붙여주는 거예요. 잘 엎드려 계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2: 예,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1: 예.
3: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0: 성탄 인사를 건넬 만큼 여유를 찾은 이광재 씨.
2: 그 앞전 그 있잖아요. 그걸 잘 돌아오는 것 같아갖고.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치료 받아볼라 합니다.
0: 출혈로 인해 뿌옇게 변해버렸던 망막이 수술을 통해 안정되면서 그의 시야를 뒤덮었던 안개도 사라졌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려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가 필요하다. 이때 염증과 같은 합병증 관리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넘기면 큰 산을 넘은 것과 같다.
1: 당뇨 망막병증의 그 진행은 들판을 훑고 지나가는 마치 들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막 피도 나고 망막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태로 지나가는데 저희가 수술을 잘하고 주변부에 레이저를 잘해서 가운데 나의 초가집을 잘 지킨다면 이 초가집이 망막의 중심부인 황관이죠. 이 불은 한번 지나간 불은 다시 오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꽤 괜찮은 유용한 시력을 거둘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4: 예전에는 관리가 안 됐었을 때 500 정도까지 갔었는데
5: 500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2: 400한 얼마까지 올라갔었고
0: 실명위기에 처했었던 세 사람 모두 10년 이상의 당뇨 유병기간과 관리되지 않는 고혈당이 문제였다.
1: 메타볼릭 메모리라고 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초기의 고혈당의 기억은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하는 스위치를 켜고 망막에 이미 깊은 상처를 내고 지나가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이 이미 발생한 시기에 지금 내가 당뇨를 잘 조절해도 그 효과는 10년 전에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 당뇨를 잘 조절했던 효과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당뇨를 잘 조절하신 것보다는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0: 당뇨 망막병증은 눈에 생기는 미세혈관 합병증이다. 따라서 혈당 관리는 눈 건강에 바로미터나 다름없다.
1: 당화혈색소를 1% 감소시킬 때마다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성을 37%에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영국 연구진의 결과가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0: 특히 망막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
1: 당뇨 환자분께서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시고자 하신다면 당뇨를 지금부터 잘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일선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고혈압도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혈압이 높으시면 손상받은 혈관에서 물이 새거나 망막이 붓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혈액순환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흡연이나 또는 안 좋은 생활습관을 좀 버리시는 것이 좋겠고요. 꾸준하게 좋은 양질의 산소를 마실 수 있는 등산이나 또는 규칙적인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한파에도 운동을 쉬지 않는 사람들.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윤학순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6: 잔디에 평지를 걸으니까 무릎에도 좋고 근력운동에도 좋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에너지도 나오고 너무 좋아요.
0: 젊은 시절부터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해온 덕분에 건강을 자부했던 윤학순 씨.
7: 제가 올해 나이 토끼띠 72이에요. 또래 친구들 보면은 체력이며 뭐 체력도 제가 낮고 그냥 한방병성이다만 알고 있어요. 주위에서만 듣기만 했지 내가 이렇게 오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저는 항상 건강하고 뭐 약 먹는 게 없으니까.
0: 그 흔한 당뇨나 혈압도 걱정해 본 일이 없었다는 그녀. 눈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건 석 달 전 어느 날이었다.
7: 이렇게 물결 이렇게 오르가듯이 이렇게 됐었어요. 와서 내가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근데 만져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황방 그게 온 거래요. 이렇게.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래고 며느리 앞에서는 울 수도 없고 아들 보니까 눈물이 콱 나더라고요.
0: 갑작스런 황반변성 진단은 충격 그 자체였다.
8: 저는 나 혼자 먹는다고 그냥 반찬 한 가지 넣고 이렇게 안 먹어요.
0: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안 뒤 식단 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100세 시대, 아직 살아갈 날이 많다. 걱정보다는 두 눈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윤학순 씨.
7: 요거 황색이야. 눈에 좋다고 그래서 파프리카하고 요 블루베리는 항상 먹어요. 또 영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그렇게 먹어요.
0: 병원에서 처방받은 고용량의 비타민과 눈 영양제도 복용 중이다.
9: 턱 아래 이마 앞으로 고개를 젓으며
0: 3개월 만에 다시 찾은 병원. 먼저 정밀 검사가 진행된다.
1: 지난번에 오셨을 때보다 시력 달라진 거나 뭐 불편하신 거 달라진 증상이 있으신가요?
7: 불편한 거는 잘 못 느끼고요.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지금 석 달째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직선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좋아졌고.
1: 아, 다행이다. 잘 됐다. 네. 좋아요. 어머님 질환의 특징은 건성과 습성 황반변성이 있는데 어머님은 건성 황반변성이에요. 이렇게 노란 점들이 눈에 찍히는 것을 얘기해요.
0: 과연 윤학순 씨가 앓고 있는 황반변성은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 황반변성은 물체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황반변성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연령, 즉 눈의 노화다. 그 외에 자외선 노출이나 흡연,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환경 요인도 발병에 관여한다.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는데 먼저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변성과 위축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시력 저하도 천천히 진행된다. 반면 습성은 황반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 출혈이 발생해 시력이 급격하게 손상되거나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 황반변성 초기에는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것에 그치지만

0: 시력이 저하돼 검은 점이 생기거나 시야 중심부가 보이지 않게 된다. 초기인 건성과 진행된 습성을 나누는 기준은 신생혈관의 유무다. 건성 황반변성에선 드루젠이 관찰된다.
1: 드루젠이라는 것은 망막 밑에 쌓이는 노란색 노폐물 덩어리입니다. 망막이 빛을 볼 때에는 어느 정도의 노폐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나 또 몸이 건강할 때는 그러한 노폐물은 혈액순환에 의해서 빨리빨리 흡수가 되고 간으로 보내져서 다시 재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노화가 진행이 됐다든가 또는 혈액순환이 저하가 됐을 경우에는 노폐물이 주변부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즉 쓰레기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집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쌓여있는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차의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돼서 노폐물이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0: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황반변성 환자 수는 10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70대 이상 유병률은 3명 중 1명꼴이다. 그렇다면 황반변성 환자는 누구나 실명을 걱정해야 하는 걸까?
1: 실명으로 진행하는 환자의 90%는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말기 단계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이 조금씩 위축되는 임상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금씩 발생하는 위축이 서로 합쳐지고 결국에는 황반부 전체를 위축이 뒤덮게 되면 이러한 양상의 시력 저하를 지도형 위축이라고 하는데 거의 실명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제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으로 진행할지 모르는 위험성이 항시 있습니다.
0: 상대적으로 실명 위험이 낮은 건성 황반변성 단계에서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1: 황반변성은 이 햇빛을 좀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모자 쓰고 오신 거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선글라스도 좀 끼시고 네. 두 번째로 저희가 드리는 약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과 영양분을 공급해서 네. 노화가 빨리 가지 않게 네. 도와드리는 거예요.
0: 초기 건성 황반변성엔 특별한 치료보다는 눈의 노화를 막기 위한 비타민과 루테인, 지아잔틴과 같은 항산화물질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습성으로 진행되면 주사치료가 필요하다.
2: 처음에는 이렇게 까만 이렇게 점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안 보인 거지. 진작에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이쪽 눈도 잘 보일 텐데 안 보이니까 후회스럽죠.
0: 습성 황반변성이 말기까지 진행돼 안타깝게도 한쪽 눈이 실명된 환자.
1: 처음 뵀을 때 이미 왼쪽 눈은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이 오른쪽 눈에 이렇게 조그맣게 물집이 잡혔었는데 그때 모습을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또 혈관이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열심히 해서 요거는 이렇게 되지 말자. 오늘도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면 괜찮으실 것이다.
2: 치료는 괜찮다고요? 아유, 감사하죠. 그럼.
3: 약이.
0: 남은 한쪽 눈이라도 지키기 위해 안구내 항체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데 이로써 시력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1: 항체 주사는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주사입니다.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라는 내가 산소가 부족해 라는 신호입니다. 공중에 쏘아올린 어떠한 신호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억제하면 아무도 이쪽 지역에 산소가 부족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0: 주사를 통해 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이에 따라 출혈, 부종 등이 감소해 시력이 호전될 수 있다. 평생 음악과 함께여서일까? 서정숙 씨는 여전히 피아노 앞에서 열정이 넘친다. 그러나 5년 전 비극을 맞닥뜨렸다. 난데없이 악보가 휘어져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4: 갑자기 이렇게 보여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황반변성은 나한테 올 운명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주사 한번 놔주면 낫는 줄 알았어요.
0: 주사 치료를

0: 2020년 9월에 혈관이 또 다시 또 조금 자란 거예요. 계속 재발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한 2개월, 3개월마다 이렇게 혈관이 자라지 못하게 혈관을 억제하는 주사를 장기적으로 좀 맞으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재발 안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치료 결과 좋고
1: 재발을 막기 위한 주사 치료 주기는 환자마다 다르다.
0: 안구내 항체 주사를 눈에 주사했을 때그 약효가 대략 한 2개월 정도 지속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약을 좀 강하게 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한달 반에 한 번씩 주사를 함으로써 약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그러한 치료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제 재발할 것만 막아주는 정도의 주사 간격을 늘려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항반변성이 재발한 뒤 정기적인 검진과 주사 치료를 빼놓지 않는 서정숙 씨. 눈에 직접 주사 바늘을 꼽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감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2: 귀찮죠. 두렵고. 그게 싫어서 내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차피 자꾸 재발이 되니까 이렇게 자주 맞아서라도 완전히 뿌리를 뽑는다면은 그 이상 좋을 게 없죠.
1: TV에서 소개한 눈에 좋다는 음식들도 챙겨 먹고 있다. 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다는 노란색 식품들이다.
2: TV에서 상식으로 이 황반에 굉장히 메리골드차가 이게 그 색소를 많이 살려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가끔 들어요. 그런데 어저께 TV를 보니까 계란이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 있어요.
1: 과연 이런 음식들은 실제로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까?
0: 황반부에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황반 색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색소를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섭취를 함으로써 황반 색소를 축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황반 색소의 기능은 루테인이나 지아젠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망막 내부에 있는 선글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젠틴은 계란이나 또는 고구마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뭐 가끔씩 계란이나 고구마를 섭취해 주신다면 충분히 음식물로 잘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루테인이나 지아젠틴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당근, 브로콜리와 같은 녹황색 채소와 노란색을 띠는 마리골드차. 또 계란 노른자에는 실제로 황반색소인 루테인 성분이 많은데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0: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약재로 드셨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를 통과해서 흡수했을 때 위산이라는 강력한 산을 이겨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위를 잘 무사히 통과해서 장에서 흡수가 돼서 피로 가서 눈까지 오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안정된 상태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이 이러한 항산화 물질을 더 안정적으로 흡수해서 눈까지 배달하고 효과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왜냐하면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물질들은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에 흡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당근을 볶아서 먹는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이러한 물질을 이러한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다양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밥에 물 말아 드시고 그러시면 섭취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할수 없이 약재로 항산화 물질의 섭취를 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를 쪄 먹거나 올리브오일 섭취도 도움이 될수 있다. 또 폴리페놀이 풍부한 커피, 비타민 E가 풍부한 잣등도 눈의 노화를 막아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다. 단, 과다 섭취는 독이 될수 있다. 56살의 박병호 씨는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3: 안과를 갔더니만 최종적으로 항반변성이 맞다고 해서 상당히 좀 황당했고 저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들 얼굴을 못 본다는 거 자체고
1: 50대의 발병은 특수한 경우일까? 놀랍게도 황반변성 진료 인원의 12% 이상을 50대가 차지하고 있다.

0: 망막은 우리 몸에서 뇌 다음으로 산소 요구량이 많은 지역이고 강한 빛이 들어오는 지역이어서 눈 안으로 들어온 빛이 풍부한 산소를 쪼개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입니다. 발생된 산화 스트레스는 주변의 망막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망막의 노화가 진행하게 되면은 손상된 망막 세포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망막의 변성이 잘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1: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망막 손상을 일으켜 황반 변성을 부르는 주요 원인이다. 또 모니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두고 연구가 진행 중이다.
0: 가시광선 중에서 적색광은 파장이 긴 것이고 보라색이나 또 남색광은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따라서 가시광선 중에서는 남색광이 가장 파괴력이 있는 에너지가 큰 빛이고요. 블루라이트라는 것이에요. 가시광선의 단파장 영역에 속하는 자외선 같은 것들은 또 오히려 청색광보다 에너지가 더큰 빛입니다. 이 자외선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살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컵을 소독한다든가 하는 장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빛은 굉장히 세포에 독성이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이 직접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 망막은 그 빛이 또 모아져서 응축돼서 초점 맞춰서 들어오는 황반은 굉장히 강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1: 50대의 황반 변성을 진단받은 박병호 씨에겐 무엇이 문제였을까?
2: 운전할 때 제가 외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운전을 하는데 그 선글라스를 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맨얼굴로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식하는 부분은 운전할 때도 항상 자외선이 침투가 되니까
1: 나이를 떠나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황반 변성의 위험 인자가 될수 있다.
0: 이렇게 세번 주사 맞고 맞으시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1년 6개월 이상 세 번의 주사 요법으로 치료가 되셨고 지금 꽤 오랫동안
1: 박병호 씨는 세 번의 주사 치료만으로 2년 가까이 재발되지 않은 경우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필수. 이에 더해 문 교수는 손쉬운 자가 진단을 추천한다.
0: 가장 쉽게 자가 진단을 할수 있는 방법은 한쪽 눈씩 가리고 스스로 눈의 기능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자칫 미세한 시력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씩 가리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슬러 글레이드라는 격자가 있습니다. 이런 격자 무늬로 된 검사판을 들고 한쪽 눈씩 가리면서 격자 무늬가 구부러지는 지역이나 또는 안 보이는 지역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슬러 격자가 없다 하시더라도 뭐 욕실의 타일이나 또 방에 늘 앉는 곳에 보이는 벽지가 갑자기 찌그러지거나 안 보이는 부위가 있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습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을 가장 쉽고 또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황반 변성이 걱정되는 50대 이상은 한쪽 눈을 가리고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다.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 굴곡이 생기거나 검은 점이 발생할 수 있다. 황반 변성 예방과 진행을 막으려면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0: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자외선이나 청색광을 막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끼거나 또 여름에는 모자를 항상 씀으로써 햇빛으로부터의 손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햇빛에 의한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은 의외로 이제 야외 활동이라 야외 레저 활동일 수도 있고요. 또 운전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도 햇빛에 의한 손상이 좀 많이 노출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스키에서도 눈밭에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눈 손상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키장 같은 데서는 꼭 고글을 껴서 눈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치료제가 없었던 실명 질환. 항체 주사가 등장했지만 지속 기간엔 한계가 분명하다. 문 교수는 고난도의 쥐 실험을 통해 그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3: 만약에 그 저항성을 없애는 어떠한 그 약물이나 어떠한 걸 발견한다면 훨씬 더 황반 변성의 치료를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수 없고 글을 읽을 수 없는 절망에서 환자들에게

0: 빛을 찾아주기 위한 그의 노력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1: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은 역시 양쪽 눈 다 안 보였던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시고 이제 저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의사가 생각보다 뭐 젊네 뭐라든지 저는 그런 데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또 그런 환자분들 기억이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명을 일으키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눈 질환이 갑자기 올 수 있다라는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40대 이상이라면 이러한 황반 변성이나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고 안저 검사라는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틈틈이 안과적인 진단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0: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은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보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이 계절이 오기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 울진이 그 은어의 메카라고 하죠, 원래.
2: 은어 낚시할 수 있는 곳은 이제 1번지가 이제 원피천계고.
0: 맑고 시원한 계곡, 은어들의 서식지입니다. 이 물길을 거슬러 올해도 반가운 여름 손님 은어가 왔습니다.
3: 엄마 노릿노릿하게 완전히 끝내주네.
0: 굵은 소금 툭툭 뿌려 숯불 위에서 구워낸 담백함. 갓 지은 밥의 고소함. 양념 둘러 조려낸 매콤함. 이게 바로 여름의 맛.
4: 맞아. 맛있게.
0: 혀끝에 퍼지는 시원 담백한 맛을 찾아 울진으로 향합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을 가로질러 동해로 흘러드는 굽이굽이 깊은 청정 계곡 왕피천. 왕피천 하류에는 아홉 고개를 넘어야 닿는 오지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굴구지 마을이 있습니다. 고요하던 왕피천이 활기를 띠는 계절. 저마다 긴 장대 하나씩 짊어진 강태공들이 물가에 자리 잡습니다.
5: 다른 낚시보다 좀 길어요?
1: 예, 낚싯대 9m 됩니다. 긴 거는 9.5m, 10m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5: 가까이 있으면 못 잡는 건가요?
1: 아, 가까이 있으면 예민해서 자리를 털어버려요. 내 집을 안 지키고 다른 데 가버린다고.
0: 장비도 특이하지만 낚시법도 독특한 은어 낚시. 은어를 미끼로 사용해 은어를 잡습니다. 자기 영역을 사수하려는 은어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랍니다.
1: 은어 습성이 이제 자기 영역을 이제 지키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고기가 들어오면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산발 바늘에 굽히는 그런 현상이죠.
0: 제 영역을 지키기 위해 물속을 부지런히 오가는 은어.
5: 성격이 조금 공격적인가 봐요.
1: 개파하죠. 옆에 오면 가만 안 내비둡니다.
5: 그래요?
1: 예. 완전 조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조폭이요?
1: 예.
0: 그 성미 덕분에 강태공과 팽팽한 줄다리기도 쉬지 않고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은어 낚시는 손맛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은빛 은어.
6: 예! 예! 좋아, 좋아. 이야! 뭘 잡았나?
7: 이장이 오니까 바로 잡히네.
6: 아, 이거 우리 동생 이거 오늘 맛있게 먹어야겠다, 장. 어, 그래. 어이구야.
5: 옛날부터?
6: 네,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들이 대나무로 했거든. 요즘은 이제 뭐, 이게, 파도 발전해가지고, 이 낚싯대도 비싸다 카네.
7: 그리고 오케이. 이장이 보니까 바로
6: 또 잡았나?
7: 우와!
6: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올려. 불살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7: 힘이 더 안 올라온다고요.
6: 아이씨, 올려라.
7: 예.
6: 오, 좋아, 좋아. 예.
7: 와, 보자.
6: 오. 아, 굽다. 힘이 좋네.
7: 어떻게 하나? 이제 여기
6: 숨자고. 이야, 이거 뭐 오늘 어느 구이 끝내주겠네. 오.
0: 맑은 계곡이 키워낸 은어. 계곡이 내어준 풍성한 수확, 그래서 은어 낚시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답니다.
5: 많이 잡으셨네요. 몇 마리예요?
1: 은어는 마리수 세지 않습니다.
5: 아, 그래요?
1: 예. 그러면... 엄청 잡히니까. 네. 예. 그걸 마리수를 세고 있습니까? 네. 그냥 잡는 대로 잡으면 되지.
5: 아, 잡.
1: 끌통이 찼냐 못 찼냐 요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0: 넘치든 모자라든 왕피천의 즐거운 여름입니다. 또 한바탕 소동입니다.
6: 지금 다운을 왔잖아. 어, 굴러간다가도 잘 나가. 아이, 너무 빨리 땡겼잖아. 아, 딱 힘들어 죽겠네요.
8: 와, 헤맨 이게 물이 새니까 안 돼.
6: 어느가 그래가지고 뭐
8: 저기 도망갔다.
6: 내가 먼저 자 작전차에 어. 내가 먼저 딱 이렇게 대고 준비됐다 이러면 뒤에 있다가 막 쫓아오라고. 오케이. 그래 꼭대기에서 막 훑어내라. 내가 반대로 아까 형님
8: 내가 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쫓고 내려올게.
6: 그리고 고무신을 막 박아 막 밟아야 돼. 그거
0: 작전을 변경해 봅니다.
6: 온나 자 온나 빨리 온나
8: 다 데려왔나.
0: 어린 시절 은어깨나 잡았던 실력을 발휘해 볼 차례. 은어를 잡기 위한 총공세가 펼쳐집니다.
6: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8: 안 들으면 안 돼. 에이,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6: 한 번 더. 전화 오고 날 놨다.
8: 한번 기다려. 어, 어 바리스에 들어갔다.
6: 어, 어씨. 거기다 큰 거에 거 올라왔다. 다시, 다시 쏟아내.
8: 이제 들어봐, 들어봐.
6: 들어.
8: 들어, 들어, 들어.
6: 들어. 자. 에이씨, 몇 마리 안 잡네. 돈을 타면 되겠다. 내 말 안 되네. 아이고.
0: 결과가 좀 아쉽죠?
5: 뭐만 잡혔어요?
6: 꺽지, 피레미. 은어는 없네. 이거 은어 비슷한데, 피레미. 또 꺽지. 몇 마리밖에 안 되네.
8: 몇 마리, 스무 마리 넘구만.
6: 그럼 형님, 이거. 바짝 튀기하고 보리뱅뱅이 해갖고.
8: 또 잡으면 될까, 이거?
6: 우리 오늘. 고생했는데.
8: 어. 더 잡으면 되지.
6: 아, 그냥 한 잔 드십시다. 아, 맛있지.
0: 오지였던 굴구지 마을에서 은어는 여름철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3: 은어게 담는 주세요. 이거 가져가는데요.
9: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3: 기똥차게 박혔네.
0: 흰 쌀밥이 뜸들기 시작할 즈음, 내장을 뺀 은어를 통째로 밥에 올립니다.
3: 어른들이 옛날부터 내려올 때 귀한 음식이라고 이 동네는 또 왕이 피난 온 왕피천이거든. 그래서 또 이 은어 같은 걸 잡아서 이제 뭐 임금님 때 이제 뭐 진상도 하고 이럴 때
0: 솥 안에 뽀얀 기름이 가득 은어의 기름기가 밥으로 스며든 은어 밥. 이번에는 이장님이 나섭니다.

0: 타지 않게 은근한 숯불에 은어를 올려 노릇노릇 구워주면 담백한 은어 구이.
1: 이거는 뼈가 이거 뭐고 엄청 부드럽잖아.
2: 고소해.
1: 대가리 같이 전부 다 그냥 먹어야지.
2: 나는 대가리 안 먹는데 내 대가리는 형님.
3: 아이고 진짜 잘 굽었어요. 노랗게. 이장님은 우리 이장님은 은어 굽는데 도사야. 그거는 인정을 해.
2: 그럼 은어 장사 해도 될까?
3: 아 하세요.
0: 뜰채로 잡은 물고기는 기름을 두르고 한번 튀기고요.

0: 양념을 얹어 간이 밸 때까지 졸여줍니다. 매콤한 도리뱅뱅이.
1: 밥이 기통차게 됐어, 완전히. 밥은 쬐게.
0: 왕피천을 품은 굴구지 마을의 여름 밥상.
2: 저 맛있게 먹히나?
3: 고생 많았습니다.
2: 고생했니다.
1: 아, 살만 싹 하니까 갈비 뼈까지.
0: 은어 밥에 간장 양념 한 숟가락 얹어 슥슥 비벼 한 입.
1: 이 맛으로 은을 잡아가지고 튀겨서 옛날에는 이게 말하자면 보양식, 보양식.
2: 이게 잘 굽힌 게 뭐냐면 고랑대기 딱 들었을 때 딱 쓰면 이게 잘 굽히는 거야. 바짝 서 있잖아.
0: 여름이 이렇게 맛있습니다.
2: 맛있게
3: 수박 냄새 아 쌈득하게 맛있어요.
2: 여름에는 덥잖아요. 우리 보양식은 먹고 쉬어야 되니까 농민이 먹어. 봄에 열심히 일해 놓으면 가을에 수수 싹 거두면 되잖아. 여름에 놀아라. 이 왕피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이렇게 좋은 거야.
0: 인심 넉넉한 굴구지 마을 사람들은 왕피천의 시원한 여름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해마다 한 번씩 축제를 열고 사람들을 마을로 초대합니다.
4: 자. 재밌어. 재밌지?
5: 여름 바캉스로는 우리 왕피천 계곡처럼 최고인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바캉스로는 왕피천 계곡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6: 풍경 너무 좋아요. 자연은 자연에 있는 것 같아요.
0: 굴구지 마을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순 없죠. 마을 주민들이 손님 대접에 나섰습니다.
7: 마을에 수국이 언제 수국이?
0: 먼저 돌을 탑처럼 가득 쌓고 뜨겁게 달궈줍니다.
2: 아, 삼국구이 하는데 예. 음식을 익혀 먹는 거.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이제 전통 방식으로 뭐 전기 밥솥이나 없을 때 이렇게 해 먹었습니다. 예.
0: 과거 삼을 찌던 가마를 활용한 전통 야외 조리법인 삼굿구이. 갈대나 억새 같은 키 큰 풀을 덮어 수증기를 가두고 음식을 찌는 조리법입니다.
7: 돌을 올려가 돌을 달구진 상태에서 이거를 갈대를 두껍게 이만큼 올려요. 쌓아가지고
0: 달궈진 돌 위에 풀을 쌓고 직접 재배한 감자도 넉넉하게. 거기에 달걀도 넉넉하게. 다시 한번 풀로 덮어준 뒤 남은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흙을 덮어 마무리합니다.
2: 하나하나씩 잔치 아니에요. 촌에는 하나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우리가 직접 지어놓은 농산물로 이렇게 해갖고 이 많은 분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
0: 두 시간여가 흐르고
1: 나온다! 나왔다!
0: 모락모락 삼곳구이가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7: 나눠줄 때 조선에서 나눠주라고.
0: 구수한 냄새에 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1: 여기.
8: 자, 어른들 들어오세요.
7: 나중에 받아.
9: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1: 맛있겠지요.
9: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 다 좋아라 하고 너무 잘 먹어요.
9: 안녕.
10: 언니 엄마.
11: 들어봐.
12: 들고 있어.
11: 뜨거.
10: 아니, 계란 노른자가 보인다.
13: 노른자가.
10: 아, 뜨거워.
13: 아, 뜨거워.
14: 물 찾기 아쉽군다.
0: 불구지 마을의 구수한 맛.
15: 냄비 찌면 좀 약간 수분이 되게 머금었는데 이게 되게 포슬포슬해가지고 먹을 때 식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6: 구수한 향이라고 특유의 삼나무 향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11: 네, 이 자연 속에서 먹는 이 감자는 어떻게 비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 협득방탕.
0: 계곡도 사람도 인심이 넉넉한 왕피천의 여름입니다.
17: 청각!
18: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19: 요거 먹으면은 진짜 갈증도 없어지고

0: 하늘에 제가 떠 있는 기분이에요.
1: 여기 와서 진정한 싸눅을 배우고 갑니다.
2: 김치 가.
1: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아니, 제가 마음에 드나 봐요. 이 코끼리는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대요. 이런 데서 오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태국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3: 태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저도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0: 하늘에 제가 떠 있는 기분이에요.
3: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 명소까지 색다른 태국 여행을 떠납니다. 좀 힘들다 싶으면 쉬어가고
1: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3: 초상화를 그리고 이름을 쓰는 화가 코끼리를 만납니다. 사람도 동물도 모두 행복한 곳이죠. 하룻밤 묵어가는 곳도 좀 특별하게 눈앞에 구름바다가 펼쳐집니다.
1: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경치를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3: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우리의 치앙마이 여행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 달 세계 열풍이 불면서 치앙마이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날씨가 온화하고 물가가 싼 데다 치안이 좋아 60대 이상 은퇴자들이 여행을 오는 곳이죠. 그것 말고도 치앙마이의 매력은 무궁무진합니다.

0: 짜오프라이 강의 지류인 핑강을 따라 발달한 치앙마이. 미얀마, 라오스, 중국과 가까워 소수민족과 이주노동자가 많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 도시의 모습이 다채롭습니다. 치앙마이 중심은 타페게이트. 13세기에 건설된 성곽 출입문입니다. 이곳 치앙마이는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태국 북부의 아주 경제적, 정치적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대 란나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시암 왕국과 패권을 다툴 정도로 강성했던 란나 왕국. 그 번영을 짐작해야 하는 거대한 성벽입니다. 치앙마이 여행의 시작이자 기념사진을 찍는 명소입니다.
1: 와, 여기 무슨 비둘기 공원인 것 같아요. 비둘기들이 엄청난 규모로 지금 몰려있는데요.
0: 먹이로 비둘기를 유인해 사진을 찍어주는데 100바트, 4,000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3: เกาหลีครับอ๋อไม่คนเกาหลีแต่คนไทยได้นี่ใช่ครับไปเชียงใหม่เหรอครับใช่อ๋อพี่ชายมาเที่ยว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มีวัฒนธรรมน่าอยู่นะครับมีอาหารที่ไม่เหมือนที่กรุงเทพครับแล้วก็บรรยากาศที่รู้สึกว่ามันเบาสบายกว่าที่กรุงเทพเยอะครับอยากเชิญชวนมาเที่ยวกันเยอะๆนะ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
0: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란나. 백만 개의 논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풍요로웠던 왕국이죠. 18세기 남부 시암 왕국에 흡수되면서 사라졌지만 독특하고 개성 있는 지역색은 그대로입니다.
1: 올드타운은 아기자기한 이 골목길을 구경하는 것도 한 재미예요.

0: 식빵의 장미로 불릴 만큼 고유한 문화를 꽃피웠던 치앙마이. 낯선 이방인을 마다하지 않는 개방과 포용의 도시입니다.
1: 아,
2: 엄마에?
1: 아니, 담마사 하십니까?
2: 담마사, 엄마에?
1: 아주머니가
2: 그린관.
1: 자연 망고인데 땄다고 하나 먹어보라고 주시네요. 아니, 그 양매쑥 쌤이가?
2: 양매쑥. We like to eat green one and yellow one, different mango. That's the yellow one for smoothie.
1: สวัสดีค่ะอันนี้กับอันเนี้ยทูเกเตอร์อร่อยอ่าเหรอครับ
0: 한국 분들이 태국 와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값싼 열대 과일입니다. 생과일 주스가 1,500원. 치앙마이 한 달 살이가 인기 있는 이유죠.
1: 자기 안에 나무가 있어요.
0: 집을 개조해 가게를 내면서 마당에 나무를 그대로 두셨대요. 주인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날이 덥고 목이 말라 급하게 쭉 마셨더니 아이고 머리야.
1: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라고 할까요? 알로이갑. 알로이마갑. 알로이마갑. 너무 맛있어요.
2: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1: 네. 고마워.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치앙마이 골목길은 예쁜 카페와 맛집이 많은데요. 이 집은 입구부터 문전성시. 냄새부터 비주얼까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1: 이곳은 치앙마이에 오시면 꼭 먹어봐야 할 대표 맛집 중에 하나예요. 무오봉인데 항아리 돼지구이 집입니다.
0: 커다란 항아리 안에 숯불 담긴 화덕이 있습니다. 양념한 돼지고기, 닭고기를 넣고 기름 쏙 빠지게 익히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 광둥식 바비큐 샤오로우라고 합니다. 이민자들을 통해 알려진 음식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굽습니다. 와, 저 육즙 보세요. 태국에서는 묵겁, 삼겹살 튀김이라고 부릅니다.
1: 지금 여기에 돼지고기와 쏨땀 그리고 찹쌀밥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태국의 백반 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겉은 튀김처럼 바삭하고 속은 수육처럼 부드럽습니다.
1: 와, 씹는 순간 이 바삭바삭함이 그리고 입안에서 육즙이 팡팡 터져요. 와, 진짜 저만 먹으면 이 맛을 정말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0: 방콕에 사는 제 아내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에요.
1: 어때요?
3: 와, 맛있어요.
4: 맛있어요?
3: 와, 퍽퍽해요. 와, 대박.
1: 이렇게 찹쌀밥은 꼭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경단 만들듯이.
0: 태국 찹쌀밥은 더 쫀득한 것 같아요. 매콤한 피쉬 소스가 나오는데 제주 흑돼지를 멜젓에 찍어 먹는 것처럼 궁합이 잘 맞습니다. 파파야 샐러드 쏨땀도 맛있어요.
1: 돼지고기에 살짝 느끼한 맛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쏨땀 같이 먹으면 그 느끼함을 잡아줘서 궁합이 최고예요.

0: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식입니다. 점심 먹었으니 커피 한잔 해야죠.
1: 사우디카, 사우디카, 사우디카. 카페.
2: 카페, 샤, 약간 땡기.
3: 여기가 지금 치앙마이에서 아주 핫한 커피숍이에요.
0: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요,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커피 한 잔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맷돌에서 생두의 속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이에요.
3: 맷돌로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커피 원두를 까고 있습니다.
0: 속껍질이 붙어있는 생두는 맛과 향이 오래가기 때문에 꼭 껍질 붙은 생두를 사오신대요. 이제 생두를 토기에 담아서 로스팅 하려고 합니다.
3: 벌써 커피 냄새가 막 나고 있어요. 험나삭, 험삭.
0: 이 냄새 그냥 지나치기 어렵죠. 강배전으로 진하게 볶은 커피를 수동 분쇄기에 넣고 가루를 냅니다. 맛과 향을 그대로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갓 볶은 커피라 향이 아주 진해요.
3: 로스팅이 약간 다크 로스팅이라서 쌉싸한데 오히려 이게 매력 있습니다. 제가 진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제 입맛에 딱 맞네요. 알로이 망나카. 자,
2: เราก็จะได้กาแฟที่มีคุณภาพดีเป็นออร์แกนิกคือไม่ใช้สารเคมีไม่ใช้ปุ๋ยยาแล้วก็มีความสุขกับการดูแลป่าคือเรือที่เราเห็นจะเห็นว่าชื่อว่าไททานิคที่กำลังเจอกับสภาวะของขยะ การจัดการขยะที่ยังไม่เรียบร้อยดีถ้าหากว่าประเทศไทยไม่จัดการไม่หลีกเลี่ยงการจัดการที่ดีแล้วสุดท้ายประเทศไทยก็จะจมดิ่ง
0: 태국도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기 오염이나 산업 해수 같은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3: 이 플라스틱을 녹여서요. 이런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데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플라스틱 혼합물이에요. 딱딱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내일의 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오래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시를 벗어나 북쪽으로 갑니다. 치앙마이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코끼리 공원이 있습니다. 과거 치앙마이에서는 코끼리를 이용한 벌목이 흔했습니다. 1989년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벌목이 금지되면서 오갈 데가 없어진 코끼리를 돌보기 시작한 곳인데요.
3: Enjoy.
4: Enjoy. Enjoy.
3: 태국어 중에 동물의 마리수를 나타내는 단위명사가 뚜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코끼리만큼은 말이 뚜어를 쓰지 않고 치역이라는 특별 단위명사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태국인들이 평소 코끼리를 신성시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단위명사가 있는 것이죠.
0: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잉태했을 때 흰 코끼리 꿈을

0: 소리가 거대해요.
1: 당신이 주 수다. 예, 수다 나락. 에러 좀 이끄와.
0: 코끼리 처음 만져봐요.
1: 아이고 나
2: 지금 이렇게.
1: 안을 맞춰.
3: 여기서 가장 똑똑한 친구라네요.
1: 수다 삼간건 수다 아유 18ปี. 18ปี.วาดรูปมาแล้ว 15ปี.วาดรูปตั้งแต่ อายุ 3ขวบ.
0: 코끼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3: 그림은 고사하고 붓이나 쥘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법 자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웬걸요? 붓터치 좀 보세요. 세상에, 나무를 그릴 줄 아네요.
0: 거대한 코로 이러한 세밀한 붓터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놀라운데요.
3: 수다는 코끼리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그림 실력 때문이었을까요?
0: 코끼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3: 코끼리 화가가 자화상을 그립니다. 나뭇가지에 예쁜 꽃도 피었어요. 더 놀라운 건 화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하듯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그림 판매 수익은 코끼리 보호를 위해 쓰인다고 하는데요.
0: 정말 훌륭한 화가예요. 아, 마지막에 자신의 이니셜까지 정확하게 썼습니다.
3: 이곳에는 코끼리를 위한 병원과 영양식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여기 타마라이나가
0: 코끼리가 비타민을 먹는지 처음 알았어요. 우리 사람들만 건강을 위해서 건강 보조 식품을 먹지 않습니까? 코끼리도 이렇게 건강 보조 식품을 섭취를 하네.
4: 비타민,
3: 자연에서는 흙을 통해 섭취하는데 여기선 그게 어려워 따로 소금과 영양제를 먹입니다. 요즘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는 윤리적인 여행이 관심을 끌면서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0: 오, 진짜 먹어요.
5: 먹고 건강해라.
3: 그래, 나도 좋아.
0: 코끼리도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3: 코끼리는 하루 먹는 양이 250kg이나 됩니다. 보호와 치료에 돈이 많이 든다는데요. 방문객들의 입장료와 그림 판매 수익금,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6: 부핑, 가만, 이번 주쳐요.
4: 부핑,
6: 가만.
4: 부핑, 만나서 반가워요.
6: Yeah. About 2 years old. Yeah, it's very so cute and very lovely. You, yeah. I put in the, yeah. On the chip.
3: 이 녀석 좀 보세요. 껍질은 안 먹어요.
0: 바나나를 까서 먹어요.
6: Yeah, he's very clever.
3: 아직 아기라서 그런가 봐요.
0: 와. 각질 제거를 오늘 제가 완벽하게 해주고 가겠습니다. 어때? 시원해?
3: 나무 껍질인데 천연 비누입니다.
4: 또 똑같이 창 첩 안 남으러 가.
6: 첩 막막 첩 렘딘 렘촌 그리고 안남.

0: 씹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좋고 틈만 나면 장난을 치는 개구장이 사내 아이랑 똑같아요.
1: 같이 샤워하자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덕분에 샤워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샤워를 시킬 분이 제가 마음이 드나 봐요. 네. 이렇게 안기네요.
0: 사람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입맞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기 코끼리 푸핑, 아프지 말고 이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렴. 많이 웃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배가 좀 고팠는데요. 숨은 맛집이 있다는 후에이팅타오 호수를 찾았습니다. 수심이 낮아 물놀이 하기 좋고 방갈로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치앙마이 근교 유원지입니다.
2: 아, 서디가, 서디가.
1: 살아있는 새우네요.
0: 미식의 고장으로 유명한 이산 지방 음식입니다. 음식을 시키면 방갈로에 앉을 수 있습니다.
1: 너무 시원해요. 와.
0: 어릴 때 계곡에 놀러 가면 하루 종일 물장구 치고 엄마가 싸온 수박과 백숙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요. 오늘도 푸짐한 한상입니다.
3: 오, 공땜.
1: 꿍 양마 있다 이쯤에다.
3: 매다해요.
1: 아직 새우가 살아있대요. 후에이팅타오 호수에서 만끽하는 진수성산입니다. 아, 음식들 보세요. 정말 음식 하나하나 다 군침이 돕니다. 먼저 이 후에이팅타오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꿍땐입니다. 태국어로 꿍은 새우를 뜻하고 땐은 말 그대로 영어에서 온 댄스. 예, 말 그대로 춤추는 새우입니다. 오, 정말 뛰어오르고 있어요. 네. 벌써 얘들이 탈출하고 있어요. 오, 정말 싱싱한가 봐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오. 식감이 오독오독한 게, 와, 생새우가 이런 느낌이었나요?
0: 양파와 고수를 넣고 매콤 새콤하게 무쳤습니다.
1: 그 껍질에 그 터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톡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이 나요. 다음은 제가 태국에서 술안주로 정말 즐겨 먹는 꿍채 남플라라는 음식인데요. 생새우를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0: 꿍채 남플라, 액젓에 절인 새우란 뜻입니다.
1: 아, 이것도 진짜 싱싱해요. 원래 이 꿍채 남플라가 새우가 싱싱하지 않으면 이런 맛이 안 나거든요.
0: 태국살이가 덜 외로웠던 건 맛있는 요리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이 많아 헛헛한 마음까지 채워주었죠.
1: 이 호수이 방갈로 식당에서 맥주 한잔하고 꽁채 남발을 먹으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0: Song I wrote.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평범했던 오늘 하루가 빛나는 추억이 된다는 걸 말이죠. 늘 아쉬운 게 인생입니다.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오후 늦은 시간 예약한 숙소가 있는데 차가 올라갈 수 없어 우선 갈아입을 옷만 챙깁니다.
1: 짜푸 홈스테이라고 여기에서 아주 첩첩산중으로 들어갑니다. 아, 아주 기대되는데요. 전기도, 밤에는 전기도 없대요.
4: 서디가, 서디가. 빨리 홈스테이 있으면 가.
5: 잘 가고.
4: 빨리 빌라.
5: 필충문.

0: Un chomo.
1: Un kilo.
2: 산이 높고 길이 험해서 사륜구동 트럭을 타고 가야 합니다.
0: 사디카, 사디카. 다들 저렇게 이렇게 서서 픽업 트럭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2: 길이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입니다. 어렵사리 낸 비포장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는데요.
0: 꽉 잡아야겠습니다. 괜찮아요?
3: 괜찮아요.
0: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절로 막 춤이 춰집니다.
2: 걸어가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입니다. 길이 안 좋아 차를 타고도 30분을 달려야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꽤 많은 집들이 있죠. 이 궁벽한 산골의 주인은 라우죠. 중국에서 내려온 소수민족입니다. 근근히 농사를 지으며 살던 마을인데 일출이 멋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외지인들로 북적입니다.
0: 와, 과연 자연 그대로네요. 이 방이 오늘 저희가 묵게 될 방입니다.
2: 이곳의 매력은 여기 있습니다.
0: 경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원시림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느낌이.
2: 눈을 뗄 수 없어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0: 어디가?
3: 어디가?
0: 마창나이나카?
3: 치앙마이라.
0: 아, 치앙마이라카. 마티니 보이마이카?
3: 마이보이카.
0: 마창나이라카.
3: 마창나이라카.
4: รับได้เพราะว่าอยากมาเสพธรรมชาติก็รับได้ไม่ได้มีปัญหาไม่สะดวกแต่ก็สบายใจค่ะ
2: 투숙객들을 위한 저녁 준비로 바쁜데요. 화로에 숯불을 피웁니다.
0: 가스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2: 덕분에 깊고 고요한 밤을 맞을 수 있겠죠. 테라스에 앉아 먹는 저녁 한상. 고산 마을이라서 그런지 날도 선선해서 참 좋았어요.
0: 자, 이 한상에 지금 차려진 게 무카타라고 하는데 태국식 고기구이에요. 지글지글 소리 들리시죠?
2: 가운데 불판에선 고기를 굽고 가장자리에는 채소와 육수를 익혀 먹습니다.
3: 칼칼 한 모고 양거리베하.
2: 한국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는데 북부 이산 지방 음식이라고 해요. 바싹 구워서 매콤한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0: 산 속에서 이렇게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2: 삼겹살엔 역시 소주.
0: 집 앞에 편의점만 나가도 각종 브랜드의 소주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도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2: 태국에 자리 잡은 지 19년.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면서 태국살이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구름이 파도처럼

0: 일렁입니다. 그리하여 구름바다. 밤새 서늘한 밤공기가 산자락을 타고 흐르다 온 산을 껴안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음무도 사라지겠죠. 그렇게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1: 온 산이 다 음무로 뒤덮여 있어요. 저기 지금 해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해 뜨는 지금 일출과 지금 음무가 나란히 겹쳐서 오묘한 빛을 지금 띄고 있네요. 와, 진짜 멋있어요.

0: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태국은 절기상 우기에 속해 있는데 우기라고 해서 하루 종일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도 느껴보실 수 있어요. 한번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경치를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우기는 여행 시즌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낭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치앙마이의 자연을 벗삼아 떠나는 길. 울창한 숲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2: 와,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저도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1: 커플만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다는데요. 안전장비를 착용하는데 경찰 출신인 아내도 왠지 긴장한 것 같습니다. 평범한 짚라인이 아니라 공중 자전거입니다.
3: 무서워요?
1: 저도 생전 처음 본 거라 조금 무서웠습니다.
3: 브레이크가 없대요.
1: 저 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외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게 달려갑니다. 연애할 때도 안 해본 손잡고 자전거 타기. 아내와 함께라서 더 좋았습니다.
0: 아, 어땠어요?
4: 지금 줄기에 땀이 나네요.
5: 아, 재밌어. 너무 재밌어.
3: 너무 재밌어요.
1: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가장 무섭다는 정글 롤러코스터입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이걸 왜 탔을까 슬슬 후회가 됩니다. 노는 것도 다 때가 있나 봅니다. 아유, 겨우 다 왔네요.
3: 두 분은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정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1: 온몸에 너무 힘을 줬나 봅니다. 좀 쉬었다 가야겠어요. 숲속 카페입니다. 해먹 같은 그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3: 와, 이거 뭐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요.
6: 약간 비밀탐을 파 근데 흔히 약간 비밀해 살짝

0: 폭포가 있어서 참 시원했어요. 태국에 살면서도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1: 여기서 그냥 한 잔 잤으면 좋겠어요. 오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편하네요.
0: 느긋하고 편안하게 잘 쉬었다 갑니다. 이제 풍량을 떠나 동쪽의 사원으로 향합니다. 논에 물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빗물로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라 우기인 7월부터 모내기를 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늦죠?
2: 여기가 땀랑 타마라이 갑
3: 땀랑타
2: 아, 북카오라 갑
3: 북카오
1: 오, 저기 보세요. 어, 지금 별을 신고 있어요. 근데 별을 그냥 던지세요.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던지세요. 어, 신기하네요.
0: 예전에 시골에서 못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모내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이렇게 툭툭 모를 던집니다.
1: 아, 이 뿌리가 이렇게 이미 자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무게 중심상 이렇게 툭 하고 던져도 여기에 탁 꽂히는 거예요. 아.
2: 요 나이 참에 갑.
0: 오! 막 던지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 심더라고요. 자, 제가 신기하게 쳐다보니까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1: 오, 수축 빠지는데요?
0: 저는 걷기도 힘들었어요.
2: 위티 마이 갑
1: 요온 아 끝을 잡고 요 백리 점에 갑 아 갑 이렇게 잡고 자 끝을 잡고요 이렇게 가볍게 아 완벽합니다.
0: 탁 꽂힙니다. 신기하죠?
1: 이렇게 하니까 진짜 농사 짓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2: 오, 오.
1: 가 쏘는 밀가 저프 볼마이카
3: 저프
4: 저희 웨라 바만 3년 등 깁기오 다이 저프
2: 라이칸 TV 라츠청 라차칸 라타반 나갑 기억가통 티어가
3: 청 라타반
0: 태국 분들은 외진에 대한 경계나 터부가 없어요. 배낭 하나 메고 시골 여행하기 참 좋죠.
1: 저도 한 판을 다 심었습니다. 이 땀에 결실이 3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하니 아,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맛있는 찹쌀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 롱ในนี้เลยบอกว่าอีก3เดือนเดี๋ยวมาติดตามผลงาน
0: ตัว 앞에 얼마나 힘드실까요? 당신의 자식과 이웃과 사람을 먹여 살리는 농부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해발 815m 우뚝 솟은 암봉 위에 들어선 왓 찰름 프라키스 사원. 누가 왜 저런 곳에 절을 지었을까요?
6: 아, 여기에 왓 후타밭, 후타왓 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하자면 부처님의 발이란 뜻입니다. 이 파이분 스님이 주지 스님이신데요. 이 스님이 2001년부터 이 사원을 건축했다고 해요.
0: 태국인들이 존경하는 라마 4세의 즉위 200주년을 맞아 경외와 존경의 의미로 사원을 지었답니다.
1: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0: 벌써부터 숨이 차요. 여기서부터 540m를 더 올라가야 된다는데 오늘 다이어트 제대로 되겠는데요?
1: 스님들이 생활하는 도량과 불당은 산 아래에 있고 암벽 위에는 중요한 유적과 12개의 탑이 있다고 합니다.
0: 힘은 들지만 이 중간중간에 들리는 새소리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풍광, 자, 이런 것들이 힘든 것들을 견디게 해줍니다.
1: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7순이 넘은 노스님이 어떻게 저 높은 곳에 사원을 지었을까요?
0: 여기 지금 드디어 당신은 성공했다, 도착했다, 환영 문구가 써 있습니다. 아, 드디어 다 왔어요.
2: 아, 아이고. 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0: 거대한 등이 보이는데요.
3: อันนี้คนไทยก็เชื่อว่าเวลาไหว้พระอธิษฐานเสร็จแล้วมาตีของเพื่อให้เสียงอ่ะขึ้นไปบนสวรรค์ให้เทวดารับรู้
1: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천상에 닿기를. 10여 년 전 불자들의 기도가 이곳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큰 스님을 따르던 50명의 불자들이 무거운 건축자재를 이고 지고 10년에 걸쳐 산을 오른 끝에 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뜨거운 불심이 만든 기적의 대역사였죠.
0: 저 파고다들을 어떻게 땅 아래서 여기까지 옮겼을까요? 아, 그냥 올라오기만 해도 이렇게 숨이 차고 힘든데 저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올라왔을 인부들을 생각하니 대단한 것 같아요.
1: 이 높고 험한 곳에 기어코 사원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0: 와, 이게 부처님의 발자국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이 발자국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원 이름이 부처님의 발, 이런 사원의 명칭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1: 믿음의 시작은 이 기이한 바위였습니다.
4: 사디카.
5: 사디카.
6: 누이마이카.
7: 누이카.
6: 마장나이나카.
7: 우돈타니
6: 아, 우돈타니.
7: 아만 7-8초.
0: 오, 불공을 드리러 7-8시간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셨대요. 와.
7: 그럼ไม่รู้เหมือนกันดูในละครดูในหนัง.
6: 알라다.
7: 그래หนังแต่ด้วยความศรัทธาเราพระพุทธศาสนาเนาะแล้วเราก็เห็นว่าธรรมชาติสวยงามเราก็อยากมาเที่ยวชมบรรยากาศสักครั้งนะคะ.
1: 작은 암자가 있었어요. 부처님과 함께 사원을 지은 스님 동상을 모셔놨습니다. 낯선 땅에서 가족을 이루고 무탈하게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해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치앙마이, 마음도 챙겨가는 여행이었습니다.
0: 안에 못 보고 있어요 지금.
8: 이 가게가 시라차 소스를 판 첫 번째 가게예요. 와마나카. 수코타의 뜻은 행복한 아침이란 뜻입니다.

보았는데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DHD하고 다른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되게 알고 있는 ADHD는 아이들 때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른이 되면서 ADHD의 모습은 많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사실 ADHD 말고 다른 문제랑 감별해야 될 필요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이 한 10%, 20% 정도가 틱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ADHD 때문에 학습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울이나 불안 또는 술, 담배 사용이 늘기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학습량이 늘고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하고 감별해야 될 필요도 느끼게 됩니다. 또 ADHD 증상 중 하나로 밤에 늦게 자니까 낮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는 거, 또 이런 것들이 기면병 같은 진정한 수면 장애하고 구별해야 될 필요도 생깁니다. 성인이 되면 순수하게 ADHD 진단만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ADHD 진단을 받은 성인의 한 80% 정도는 최소한 한 가지 다른 정신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고요. 한 40% 정도는 두 가지 이상의 공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공존 장애, 공존 진단, 감별 진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텐데, 공존 장애라는 말은 말 그대로 ADHD와 다른 정신 장애가 같은 사람한테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별 진단이라는 표현은 다른 정신 장애 또는 신체 질병이 마치 ADHD처럼 보이는 경우에 원래 정신장애가, 원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가려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인기에 접어들면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같은 여러 가지 정신장애하고 본격적으로 구분이 필요해지고요. 점차 중독문제하고 공존하는 건지 감별진단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또 중독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요즘에 이제 늘고 있는 홈쇼핑에서의 중독, 또 술, 담배나 마약 같은 물질 중독, 그리고 병적 도박 문제도 있고요. ADHD가 있는 성인 중에 은근히 강박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공존하는 병인지 아니면 별개의 질환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반사회적 성격이나 경계선 성격 장애 같은 것들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간혹 ADHD가 분노 조절 장애와 동격이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구분이 필요하고요. 이처럼 어릴 때 ADHD로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진단받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에서는 ADHD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정신장애들을 공존하는 건지 감별해야 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깊숙한 곳에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ADHD가 그대로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공존장애 중에 특히 감정 문제하고 관련된 또는 지능 문제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애들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귀차니즘. 당장 하기 싫고 이렇게 미루고 싶을 때 잠깐 그러는 거는 귀차니즘 같은 농담으로 받아 넘길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가고 1년, 2년 가면은 문제가 되죠. 부지런하지 못하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귀차니즘이다 이래서 넘기다 보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죠. 그렇게 미루다 보면 해야 할 일은 점점 늘어가고 쌓인 일더미를 보고 있으면 의욕이 떨어지게 되죠. 코로나 시절에 몇 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러한 귀차니즘, 흔히들 미루기 대마왕이다 얘기도 하고 방콕 대마왕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ADHD를 진단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는 사람들의 변화를 그나마 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생기부가 됩니다. 대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종합평가에 보면 활발하다, 친구들 여러 명하고 잘 어울린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머리는 좋은데 수업에 관심이 적다, 과제물 제출이나 수업 준비가 미비하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중학교 생기부에 가면 뭔가 말수가 적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학급 행사에 마지못해 참여한다 이렇게 되고요. 고등학교 생기부에는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행실에 대해서 언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궤적은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활발함이 아마도 다른 친구나 교사들한테는 환영받지 못하는 간섭이나 뭐 자기 고집, 주장으로 바뀌면서 은따나 왕따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나 아니면 수업에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대학 진학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순차적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의 취업 또는 사회생활이 제한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변화 과정들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성인 ADHD가 병원을 찾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우울증 관련 증상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 ADHD는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울증이 겉으로 나타나는 공전 장애 형태가 됩니다. ADHD가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낮아지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남게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가 갑자기 분출하게 되는 경우에 마치 우울증 환자가 막 기분이 고양되는 들뜨는 그런 조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평소 모습인 우울 모드로 또 빠져들고 하다 보면 그러한 그 조울증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감별할 때는 ADHD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있었던 문제고 또 조울증은 있을 때 없을 때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드리죠. 사실 ADHD 진단을 받았거나 모르고 있는 상태이거나 대개는 항상 불안합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크면서 자기가 계속 실수를 하게 되고 남한테 피해가 될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ADHD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안이라는 감정, 상태 자체가 ADHD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의 그 ADHD 증상 중에 우리가 꼼지락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꼼지락거린다. 차분히 있어야 되는 장소. 예를 들면 학교 교실, 뭐 교회, 식당 같은 데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손발을 움직거리거나 결국 못 참고 일어나서 교실을 돌아다니고 친구들한테 장난을 걸고 뭐 혼자 노래도 부르고 수업과 무관한 행동을 하게 되죠. 어른이 되고 나면 애들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그 행동의 에너지가 머릿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죠. 하필이면 머릿속 생각들이 부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면 쓸데없이 온 세상 걱정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이제 범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붙이기도 하는데 뭐 모든 게다 불안합니다. 뭐 아파트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늘어나는데 이런 그 아파트들이 나중에 건축 폐기물로 나오면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닐까? 또뭐 우리 애가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 있는 애들이 ADHD 잘 걸린다는데 등등 뭐 걱정을 그야말로 이제 사수하는 분들이 좀 있죠. 꼭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런 거 범불안장애, ADHD 구분하는 게또 쉽진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사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경계성 지능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이제 IQ 검사를 했을 때한 70에서 85 정도 해당하는 학생들인데 전체 학생들 중에 한 10%에서 13, 4%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 느린 학습자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흥미가 떨어지면 산만하게 보일 수 있죠. 요즘에 그 SNS에 보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된 진단인데 AUDHD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SNS에 많이 나오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영어로 이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해서 거기서 따온 AU하고 ADHD에서 DHD를 따서 AUDHD, AUDHD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2023년 이전까지는 같은 사람한테 자폐증과 ADHD 성향이 같이 나타나도 진단은 한 가지로만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점점 의료계에서 알게 되면서 2013년에 미국 정신과학회에서 이런 진단 분류 체계를 개정하면서 같은 사람한테 두 진단이 동시에 붙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릴 때 자폐증 진단 내렸는데 애가 크면서
ADHD

증상을 보일 경우에 좀 난감했죠. 그래서 ADHD 증상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미 자폐증 진단이 붙어 있으면 치료에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있는 아이들을 진단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면서 뭐 ADHD 진단도 늘었지만 자폐증 진단은 최근에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폐증이 있는 경우에 ADHD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히 나타납니다. ADHD 경우에는 부지, 과다행동, 충동성, 건망증이 주 증상이고, 자폐증은 뭐 사회성 발달 지연, 의사소통 장애, 또 자기만의 루틴이나 어떤 관심사에 대한 고집 등이 주 증상이죠. 하지만 이두 가지 질병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또 소리라든가 불빛이나 이런 그 감각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수면 문제가 있고요. 또 안절부절 못하는 특성들도 있고, 또 강박 성향이나 과제 처리, 뭐 수행 기능 장애가 나타납니다. 또 우울 불안이나 감정 조절에도 문제가 있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능이나 창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아우디에치디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공전 장애들 역시 ADHD만큼 치료가 필요합니다. 공전 장애를 진단하는 경우에 치료는 증상의 강도 또는 빈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즉 이미 ADHD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울증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증상이 심각하다면 ADHD 치료는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우울증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또 자폐증을 어릴 때 진단을 받았는데 크면서 ADH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실은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폐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환경이나 치료에 거부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전장애를 찾아내고 진단하려는 노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진단과 상관없이 현 시점에서 환자한테 가장 유익한 치료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조울증으로 치료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이분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그 대학생 때 아주 젊을 때 우울증하고 자살 시도로 이제 입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고, 퇴원 후에 결국 대학을 중퇴하셨고요. 다음에 간간이 직장 생활도 했지만 간헐적으로 계속 무력감이 나타나면서 오래 다니지는 못했고요. 결혼을 하셨고, 그 대학교 때 입원한 이후에 한 20여 년 이상 조울증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자기 조울증 증세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서 치료를 그만두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요즘에 이제 성인 ADHD 얘기가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면서 이게 내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조울증 대신에 ADHD가 맞다면 그런 쪽으로 좀 치료를 받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인생 궤적, 그래서 어릴 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반항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고, 초등학교 때 이제 학원비를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만화방에 가서 놀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또 중학교 가서는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그 문제 때문에 학교 상담실에 자주 불려 다녔고, 하지만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라서 이제 서울에 있는 여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적응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어떤 전형적인 ADHD 인생 궤적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는 굉장히 활달하고 명랑한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점차 침울하고 또 대인 관계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전 질환이 생기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조울 증세를 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ADHD 관련 진단을 하고 또 치료약을 복용하면서 한 5주 정도 지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지금 상태가 마치 이렇게 까만 종이로 막혀 있는데 거기 구멍을 하나씩 뚫어서 뭔가 빛이 들어오고 조금씩 환해지는 느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한 것도 점차 나아지고, 또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집안일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ADHD하고 어떤 실타래처럼 이렇게 엉켜있는 공전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엉켜있는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찬찬히 한 가닥씩 이렇게 풀어내다 보면, ADHD와 공전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공전장애에 대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정선 부평면에는 맛있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1: 애초 맛 그대로 아마 그래서 이 집을 많이 찾나 봐요.
0: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더해진 뜨끈한 맛도 있죠.
2: 콩이 있으니까 사 먹는 게 맛이 덜하잖아요.
0: 마음을 달래주는 소중한 음식들. 그것은 떠났던 발걸음을 되돌리게 만드는 고향의 맛입니다.
3: 나에게 부평면이란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곳이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0: 그 옛날 고대 맥국의 가루왕이 피난에 머물렀다는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가리왕산. 정선군 북평면에 자리 잡은 이 산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봉들이 가득한 정선에서도 단연 웅장한 풍모를 자랑한다죠. 지난 1월 케이블카가 들어서며 그야말로 유명세를 치르게 됐다는데요. 해발고도 1380m에서 내려다보는 산의 자태를 구경하기 위해 주말만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답니다. 저기 와보니 어떠세요?
1: 아, 산세도 너무 아름답고 물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계곡이.
0: 저희도 구경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자,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이야, 그야말로 산이 바다처럼 펼쳐진 정선의 절경입니다. 어때요? 오시길 잘했죠?
2: 케이블카 너무 이제 시간도 길게 타면서도 재밌던데요. 눈 오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름에도 또 새파랗게 잎이 나면 지금보다도 더 좋을 것 같아요.
0: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럴 땐 사진이 정답이죠.
3: 하나 둘 셋
0: 성공! 높고 깊은 만큼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품어주는 가리왕산. 산자락을 따라 내려오면 큰 산 사이로 완만한 땅을 품은 북평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선군 북쪽에 펼쳐진 넓은 뜰, 북평. 물과 바람과 햇살이 가득한 이곳은 옛부터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인심이 후했다죠. 언제든 서로 어울려 나누길 즐겼다는데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이분은 북평면 토박이 이종선 씨입니다. 아침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어딜 그렇게 달려가시나 하고 따라가 봤죠.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아유, 목욕탕이네.
4: 안녕하세요.
3: 31번
4: 사용하십니다. 네.
0: 가만 있자. 요금이, 이야, 싸네요. 좋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모욕 왔어?
4: 네.
3: 이쪽으로. 네. 빨리 모욕하고 가.
4: 예. 네. 여기는 군에서 운영한 복지 목욕탕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물이 깨끗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0: 왜 이렇게 저렴한가 했더니,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네요. 덕분에,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이 한다는데요. 목욕을 마치고 나온 종선 씨. 이야기꽃이 한창입니다.
3: 중고등학교 내오다가 한 10년 미치죠. 네.
5: 네. 여기에 계속 오랫동안 해주세요.
3: 아니, 뭐 평생 여기 사는 거죠.
5: 네. 우리 둘이는 동창이에요.
3: 아, 동창이죠. 네. 그리고 둘이 내보다 더 잘 알지.
4: 그 친구는 객실에 나가 있다가 들어온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5: 자식들도 이제 크고, 뭐 공부로 시습되고 이래서 부부만 남았으니까 평양이 어머니 쪽에 계시고 해서 귀농을 한 거죠.
0: 네, 고향이 좋죠. 그나저나 목욕탕에서 나온 종선 씨, 이번엔 또 어딜 가시나? 휘적휘적 걸어가는 종선 씨를 따라가 보니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는데요. 평범한 시골 가게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곳이 보통 가게가 아니랍니다.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한 집이라네요.
6: 아, 뭐 음식 잘한다고 소문이 나고
1: 많이 주시고
6: 많이 주시고 잘한다고 소문도 나고 이래서 자주 들리는 편입니다.
0: 가정집 주방에서 만드는 뭐 하나 특별할 것 없는 메뉴인 것 같은데 인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4: 유명하죠. 지금 손님도 많고 또 객지에서도 많이 와요. 그리고 평일

0: 바깥 자리에는 물론 안방 자리 꽉꽉 들어찬 손님들. 구수한 보리밥 정식에는 강원도 산나물을 비롯해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나오는데 된장찌개에 슥슥 비벼 먹으면 끝내준다네요. 그나저나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1: 11년 됐어요. 예. 수포는 한 40년 넘었고 수포는 그전엔 잘 됐었는데 이제는 마트 생기고 이래니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운동 삼아 이래서
0: 슈퍼마켓을 아예 접은 것은 아닙니다. 동네 주민들이 급한 장을 볼 때는 이곳처럼 요긴한 곳도 없기 때문이죠. 대박집을 바라고 차렸다면 시작이 달랐을 겁니다. 그저 식구들이 먹는 집밥을 나눠 먹자는 마음이었으니 안방까지 기꺼이 내줄 수 있었겠죠. 그 마음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거고요.
2: 이 새로운 맛이 아니라 옛날 방식 그대로, 옛 추억 맛 그대로 아마 그래서 이 집을 많이 찾나 봐요.
0: 암요, 아는 맛이 무서운 법이죠. 저도 꼭 한번 들러봐야겠습니다. 지난 2018년 북평면에는 정선의 토속 음식을 연구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수시로 모인다는 10명이 넘는 강사들.
3: 그 토속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마음에 네. 열심히 와요.
0: 정선과 정선의 음식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네요.
4: 이거 국간장. 네. 이거 국간장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몇 스푼이야? 우리 몇 스푼이야? 한 스푼밖에 안 넣잖아.
5: 한 스푼으로부터 간을.
6: 여기 있는 강사님들이 그 메뉴를 다 레시피를 다시 다 만드셔서 옛날 전선에 내려오던 토속 음식을 체험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블로거 분들이 오신다고 들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한 21명 정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0: 아침부터 다들 바쁘게 움직이신다 했더니 손님 맞을 준비 때문이었군요. 어서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감자 옹심이. 옹심이는 새알심의 강원도 사투리죠. 먼저 감자를 곱게 갈아준 뒤 물기를 쫙 짜줍니다. 남은 건더기에 감자 전분을 넣은 반죽을 둥글게 빚어주고요. 멸치 육수에 옹심이를 넣고 한 소금 끓여주면 쫄깃함이 살아있는 감자 옹심이가 완성되는데요. 쌀밥이 귀하던 시절 줄인 배를 채워주던 음식이 이제는 귀한 몸이 되어 사진을 안 찍고는 영접할 수가 없게 되었죠. 옹심이 하늘의 추억 하나를 떠올리며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7: 뭐 곤들의 밥, 메밀전 뭐 이런 종류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더 맛있어요.
0: 사진 찍기에 여념 없는 파워 블로거들. 그 맛있게 드셔드래요.
8: 너무나 쫄깃한 게 집에 가서도 직접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주고 싶더라고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곳은 남한강의 발원천으로 골지천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골지는 강원도 말로 골짜기를 뜻하는데 백두대간 첫 번째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바로 이곳이죠. 바로 여기에 이종선 씨 아지트가 있습니다. 아지트에서 나온 종선 씨는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어째 출근복이 좀 남다르죠? 게다가 근무를 하는 곳도 바로 이 골지천입니다. 아무래도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 같은데요.
9: 댐에 막혀 있기 때문에 고기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댐 또 채찍으로 가는 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0: 골지천에 죽을 세워 만든 보인데요. 너무 용.

0: 것으로 사용한답니다. 그나저나 물고기가 정말 있나 했더니 병만 담가놔도 고기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네요.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됩니다.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시원하게 고기 몰이를 하는데 과연 잡혔을까요? 오! 있네요. 정말 있어요. 아들딸이 장성하자 어부가 되었다는 종순 씨. 어부라는 이름이 거하게 느껴질 만큼 이 족대 낚시가 전부죠. 그래도 출근 시간만큼은 꼭 지킨답니다.
1: 저는 매일 나오죠. 매일이요? 네.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고기를 잡아요.
0: 잡은 양은 골지천에 내어주는 딱 그만큼. 종류는 미꾸라지와 피라미가 대부분인데요. 봄에 나오는 요놈들은 알배기입니다. 해가 질 무렵 이번엔 요리사로 변신한 종성 씨. 잡아온 민물고기를 소쿠리에 넣어 매운탕을 끓이는데요. 투박한 칼질로 각종 채소를 썰어 넣어준 뒤 휘휘 뒤적거려주면 끝!
2: 이거 안에 있어요. 못 찾아요.
3: 무슨
2: 간장 꺼내겠네.
0: 이때 기막힌 타이밍으로 등장하는 차한대. 기다렸다는 듯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4: 아, 여기 해놨네요.
0: 상차림도 척척 일사천리. 이게 다 매운탕의 힘이겠죠. 그만 좀들 드시고 누군지 얘기 좀 해주더래요.
2: 아, 초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큰 친구들이에요.
4: 동창회 하고 이럴 때요. 친구들 많이 내려오면 같이 또 끓여 먹고 그래요.
3: 판매를 안 하고 친구들과 나눠 먹기 쉽지 않잖아요.
4: 파는 거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맞지?
2: 한 개도 안 할 거.
0: 고향을 지키는 여러분 참 멋집니다.
5: 고향이 좋으니까 부모가 계시고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6: 또 삶에 대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사니까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 다 좋고 그냥 나에게는 인생에 남은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0: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음악이죠.
7: 칠순잔치 때 모여서 그때 치면 잘 치겠다.
8: 네, 우리 칠순잔치 내가 노래해줄게.
7: 팔순 어르신들 모셔놓고 우리 욕심이니까.
0: 그때 불러주세요. 노래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에 여백의 미가 있다면 음식엔 심심한 듯 담백한 맛이 있죠. 정선의 음식이 바로 그렇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꽉 찬 그리움으로 남은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추억 속엔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서 먹는 음식이 지천인 세상에 음식 대신 고생을 사서 하는 어머니. 수십 년을 한결같이 말이죠.
9: 이게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10: 콩이 있으니까 사 먹는 게 맛이 덜하잖아요. 이게 더 맛있잖아요. 고소해가지고.
0: 어머니의 수고가 더해질수록 자식들은 배가 부른 법.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어머니의 주걱질이 쉴 새 없이 이어지자 몽글몽글 구름 같은 콩물이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이제 콩물을 자루에 퍼담은 뒤 물기를 짜주는데요. 뜨거울 법도 한데 어머니의 손길엔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시간과 정성이 모판에서 단단히 굳었습니다. 허기진 배는 물론 마음까지 채워주는 고향의 맛. 모양은 어머니 손처럼 투박하답니다.
3: 앞으로 계속 이렇게 두고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11: 예, 예, 예.
3: 언제까지?

0: 내가 힘이 차릴 때까지는 하겠죠?
1: 갔다 올게요.
2: 어디 가세요?
1: 저요 할머니네 집에.
2: 아, 중국에다 하시는 거예요?
1: 예.
2: 하시는 거예요?
1: 아이, 그냥 농갈로 먹죠.
2: 아니, 이렇게 나눠드시면은 손해 아니에요?
1: 아유, 뭐, 봉사도 하는데요, 뭐. 뭐, 그걸 그렇게 돈으로만 따지고 안 살아요. 언제 엄마? 두부 잡수리 두부.
3: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뭐, 이제 금방 하시니까 좋은, 따끈따끈한 게 좋네.
2: 공짜로 이렇게 배달 많이 해주세요?
3: 예, 예. 두부를 하면 넣을 순 두부에다가 이 두부가 따끈따끈할 때 이거 먹고 이래라고 항상 자르도 먹어요.
4: 이 두부는 어떻게 드시나 봤더니
5: 네.
4: 부평면 스타일인가 보죠. 재밌네요.
3: 예, 입에 넣으세요. 예.
2: 진짜 맛있네요.
3: 예, 맛있어요.
5: 맛있나요?
4: 맛있는 두부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품처럼 푸근하고 정겨운 북평면. 논과 밭이 지천인 이곳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한옥 한 채가 눈에 띕니다. 캬, 그야말로 그림 같은데요. 그런데 이 집 대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들어오는데 괜찮은 건가요?
6: 오호야, 카페였군요.
4: 손님들이 꽤 많은 걸 보니 동네 명소인가 보죠.
7: 우리 모임의 아지트예요.
2: 아지트.
7: 네, 우리 꽃차 모임도 있고 민화 그리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고 나면 꼭 여기로 와서 차 마시고 정거장이에요, 여기가.
4: 북평면의 정거장. 주인장이 궁금한데요. 바로 이분, 남동춘 씨입니다.
8: 26살 때 떠났다가 54세에 돌아왔어요. 엄마가 이제 지병으로 쓰러지셔서 집이 한 3년 정도 비어 있었어요. 뭐 우리 가족들의 이제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팔 수는 없잖아요. 아주 어려운 결심으로 내려왔어요. 2016년도에.
4: 동춘 씨를 돌아오게 만든 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이곳에 밴 추억이겠죠.
8: 여기 방에서 제 막내 여동생이 저랑 10살 차이거든요. 그 여동생이 이 방에서 태어났는데 저녁 시간이었는데 엄마가 막 산통을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창호지잖아요. 막 몸 뚫고 보다가 얼마나 혼냈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4: 아들 하나에 딸 셋. 장성한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꿋꿋이 집을 지키던 어머니의 역할을 맏딸 동춘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온 가족의 보물들이 남아있죠. 젊은 시절 동춘 씨가 사용했던 캠핑 버너와 어머니의 애장품 1호, 재봉틀. 어느 것도 하나 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8: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구슬.
4: 알다마다요. 참 많이 했죠.
8: 제가 1976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제 1학년 들어갈 때 나온 책이죠. 저희 집에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이 좀 많아요.
4: 왜? 오래될수록 아름답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도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래도록 집과 사람을 품은 고향도 그렇고요. 모처럼 쉬는 날 동춘 씨가 동네 식당을 찾았습니다.
8: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4: 그런데 얼싸안고 반가워하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8: 중학교 동창이고요. 또 동네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4: 이럴 때 음식이 빠질 수 없죠. 더덕구이부터 이건 감자 붕생이라네요. 그리고 곤드레밥까지. 두 사람을 키운 정선의 맛입니다.
8: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0: 여기에 어린 시절 이런저런 추억들을 반찬 삼아 얹어 먹으니 깔깔거리며 웃던 그 시절로 금세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1: 많이 바뀌었어? 야, 그때는 20원도 없었어. 그래갖고
0: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부평면의 자랑거리를 보여준다는데요. 정선의 숨은 명소, 항골 계곡입니다.
2: 야, 완전 봄바람이라.
3: 싱그러워.
2: 냄새가 시끄러워.
3: 여기.
2: 야, 계곡 좀 너무 예쁘다. 옛날에 여기 그 한 70년대부터 80년도 그때 광산 그 광부들이 다니는 길목이에요. 그랬는데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좀 오시면서 많이 개발이 됐죠.
3: 여름에 여기 산책로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너무 좋아요, 시원해서.
2: 이게 뭐야? 뱀풀? 뱀. 야, 계곡 물 좀 봐라.
0: 계곡 물이 워낙 차가워 찰 한자를 써서 한골 계곡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는데 그래서인지 물소리가 참 시원한데요.
4: 나에겐 부평면이 참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2: 아,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곳이다. 옛날 기억이 많아요. 추억이. 어떤 데 가면 또 그 추억이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어릴 때 그 추억이 있고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져요.
0: 맞습니다. 고향은 그런 곳이죠.
3: 명사십리가 아니라면

0: 이곳은 아리랑 가락이 울려 퍼지는 봄날의 항골 계곡입니다.
1: 향기가 좋다. 지금이 아주 인생의 봄날입니다. 나는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여기 와서.
2: 해내서 좋지요.
3: 해내서.
2: 또 농협이 있어 좋지요. 목욕탕이 있어 좋지요. 또 우체국이 있어 좋지요. 보건소 있어 좋지요. 뭐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뭐 살만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없나? 얘들아,
1: 어?
0: 너네 이번 어린이날에 뭐해?
1: 난 엄마랑 발레 공연 보러 가지롱.
2: 나랑 하리는 어린이 과학관.
3: 난 놀이공원 가고 싶었는데 하늘이한테 가위바위보 쳤어.
1: 좋아요.
0: 너? 나? 나는 있잖아.
1: 뭔데 뭔데? 어디 가는데?
0: 나는 엄마랑 놀이공원 간다.
4: 우리 엄마 사람 많아서 놀이공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1: 좋아요. 나 대신 개구리 팡팡 두번 타.
0: 그래, 내가 다 타고 와서 다 말해줄게.
5: 여기는 조아의 마음.

0: 좋아. 아침 일찍 놀이공원 도착해서 먼저 회전목마부터 한번 타고 그리고 붕붕 타도 한번 타고 퍼레이드도 보고 좋았어. 완벽해. 이제 엄마만 있으면 돼.
1: 좋아요.
0: 엄마, 엄마, 들어봐요. 일단 아침에 회전목마 타고요. 그 다음엔 붕붕카 타고요.
1: 그래.
0: 그리고
1: 좋아야.
0: 네?
1: 양치는 했어?
0: 당연하죠. 그리고 엄마가 싸준 김밥 먹고요.
1: 좋아야. 근데
0: 네?
1: 우리 놀이공원은 점심때 가면 어때? 엄마가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0: 그럼 조금밖에 못 노는데. 알겠어요.
1: 아유, 우리 착한 조아, 우리 아들. 엄마가 항상 고마워.
2: 우리 아들. 오, 착해. 엄마 다 이해해.
3: 완전 별로다.
0: 좀 늦게 가면 어때? 엄마랑 더 재밌게 놀면 되지. 드디어 내일이 어린이날. 놀이공원 갈 때 뭐 입고 갈까? 엄마, 놀이공원 갈 때 뭐 입어요?
1: 좋아요. 엄마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0: 김밥은 치즈로 할까, 참치로 할까? 아님, 둘 다? 엄마! 김밥은 치즈랑 참치 중에 뭘로 해요?
1: 좋아야. 엄마 지금 일하는 시간이야. 나중에 전화하자.
0: 엄마. 신발은 뭐 신고 가지? 엄마. 저 내일 엄마, 신발이요.
4: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0: 맨날 나중에 언제. 엄마, 책 읽어주면 안 돼요?
1: 좋아요. 나중에.
0: 엄마, 내일 있잖아요.
1: 나중에. 좋아요.
0: 엄마. 엄마, 맨날 나중에라고만 해. 내일 놀이공원도 나중에 가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내일은 진짜 꼭 가야 해.
5: 드디어 어린이날.
0: 엄마, 안 일어나요? 엄마.
2: 응, 일어났어.
0: 벌써 해 뜬 지 한참 됐는데.
2: 벌써?
0: 엄마, 가방 다 쌌어요. 이제 놀이공원 가요.

0: 엄마 이것만 하고 금방 끝낼게.
1: 아, 이제 금방 점심인데? 엄마, 이제 진짜 가는 거죠?
2: 그래, 그래. 도시락 다 쌌다.
1: 와.
2: 우리 조아, 엄마 일하는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1: 빨리 가요.
2: 그래, 우리 뭐부터 할까? 잠깐만.
3: 네. 갑자기요. 아, 네, 꼭 지금이요. 네.
2: 좋아야. 있잖아.
1: 엄마,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2: 좋아요. 엄마, 2시간만 일하고 올게. 응? 딱 2시간만.
1: 안 돼. 못 가.
2: 아니, 좋아요.
1: 절대 못 가. 엄마, 오늘은 나랑 놀기로 했잖아요.
2: 좋아요. 엄마 약속할게. 응? 딱 2시간만. 2시간만 일하고 올게.
1: 진짜 딱 2시간만?
2: 진짜 딱 2시간만. 약속.
1: 네. 그 대신 진짜 빨리 와야 돼요. 엄마?
2: 알았어.
1: 꼭 빨리 엄마. 와.
2: 엄마 빨리 올게. 우리 좋아.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갔다 올게.

지금 놀이공원 가면 회전목마 딱두 번만 타고 엄마랑 같이 퍼레이드 보고 와야지.

0: 이놈아.
1: 좋아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0: 엄마.
2: 놀이공원! 놀이공원 가요!
1: 아, 좋아야, 이렇게 깜깜한데 어떻게 놀이공원에 가? 우리 놀이공원은 나중에 가자, 알았지?
2: 나중에? 나중에 언제? 지금 가요, 지금!
1: 아유, 좋아야. 엄마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늦게 끝났어. 미안해. 대신 좋아야, 엄마가 선물 사왔다? 이거 봐. 완전 멋있는 거야. 우리 좋아가 좋아할 만한 거 엄마가 사왔지.
2: 맨날 일. 엄마는 일밖에 몰라? 엄마 마음속에 나는 없어?

0: 자기, 왜 울고 있어?
1: 엄마는 일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잖아.
0: 아유, 엄마가 왜 우리 아기를 안 좋아해?
2: 그리고 사실

0: 엄마는 일 싫어해. 맨날 회사 안 가고 우리 아기랑만 놀고 싶어.
1: 진짜?
0: 그럼 맨날 회사 가서도 우리 아기 생각만 하는걸?
1: 진짜?
2: 일하기 싫어. 집에 가고 싶다. 좋아 보고 싶다. 우리 아들하고 뭐하고 놀지?
3: 일단
2: 책한 두 번 읽어주고 비행기도 좀 태워주고.
0: 아유, 우리 애기 보고 싶다. 엄마는 우리 아기밖에 몰라.
3: 아우, 우리 아기 너무 좋아.
1: 간지러워.
3: 나도 좋아. 너무 좋아.
1: 알았어.
4: 진짜 웃는다, 야.
0: 고마워요, 엄마.
4: 아유, 뭘 이런 거 가지고.
0: 좋아요.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우리 조아, 엄마가 너무 안 와서 많이 속상했지?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집에서도 맨날 일 얘기만 하고 우리 조아랑 약속도 안 지키고.
3: 그러니까 말이야. 앞으로 다신 그러지 마.
0: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바쁜 일만 끝나면 우리 이번 주말에 꼭 놀이공원 가자.
3: 진짜지? 이번엔 진짜로?
0: 응, 진짜. 약속. 땡땡땡땡.
1: 알았어요. 어린이날 놀이기구 탄다고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0: 놀이기구 지금 타면 되지.
1: 어? 지금요? 어떻게?
5: 자. 자. 할머니 표 비행기.
0: 이번에는 그럼 엄마 표 개구리 뿡뿡. 재밌어, 좋아요?
2: 이거 참 많다.

0: 엄마, 할머니, 나중에 조아가 어른 되면요, 부자 돼서 맨날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1: 진짜? 그럼 엄마 좀 기대한다.
2: 그럼 할머니는 100살까지 살아야겠다.
0: 좋아. 조아가 돈 많이 벌면 엄마 일 안 하고 맨날 나랑 놀아둘게요.
3: 그래. 고마워, 조아야.
2: 할머니도 고마워요.

0: 오늘도 고마워요. 우리 딸, 오늘 밥은 잘 챙겨 먹었어?
1: 응. 엄마는 먹었어?
0: 엄마 잘 챙겨 먹었지.
1: 잘했어. 아유.
2: 좋아해, 일기. 오늘은 놀이공원에 갔다.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갔다. 엄마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웠다. 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유희보네!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3: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할아버지께서 끓여주신 라면. 꼬불꼬불한 라면.

0: 더 먹고 싶어. 우리 라면 하나 더 있어.
1: 어디?
0: 여기. 할아버지께 또 끓여달라고 하자.
2: 바꿔라 한글.
3: 이게 뭐야? 라임이잖아. 라면은 어디 간 거야?
4: 라면이 라임으로 바뀌었어.
0: 라면을 찾아야 해. 응.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응.
5: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6: 훈민정은 안녕?
0: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라면이 라임으로 바뀌었어. 라면, 라면이 필요해.
7: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라면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헛!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장비들을 찾자.
1: 다리 끝에 한글 라면이 있어.
0: 내가 순간이동으로 한글 라면을 가져올게.
2: 그래, 그래. 부탁해.
0: 더 가까이 가자. 천지?
3: 한글 라면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핫! 짧다!
0: 다리가 짧아지고 있어! 아니, 순간이동이 통하지 않아. 어? 도와줘! 이럴 수가. 천지의 한글 공격에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아. 그렇다면 한글로 맞서야 해. 짧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길다!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3: 아니, 나의 짧다 공격을 길다로 막아내다니.
4: 어? 이제 우리가 왔어.
3: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1: 이런,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0: 걱정하지 마. 내가 부메랑으로 한글을 가져올게. 하!
5: 돌아와!
0: 한글!

0: 할아버지께 끌려가려고 하죠.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라! 라! 라! 면! 라! 면! 라면! 라임! 라임? 라임! 라임! 라켓! 라켓! 라켓! 라켓! 라면!
2: 맛있겠네. 라면에 라 먹어야지. 냠냠. 헝.
1: 오, 라가 어디로 갔을까? 면만 남았네. 한글 라면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라, 면, 라면, 라면. 순서대로 써볼게요. 리얼이 아를 만나 라. 미음이 여를 만나 며. 며가 받침 니은을 만나 면! 라! 면!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라! 면! 친구들 따라해봐요. 라! 면!
2: 라면의 끝소리를 마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라임, 라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라임, 라마. 에?
1: 라면, 라임. 훈민이와 정음이가 라면을 먹어요. 라면은 맛있어. 더 먹고 싶어.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라면을 라임으로 바꿔라, 한글!
1: 어? 라면이 어디로 갔지?
3: 천지가 짤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길다로 막아냈어요.
1: 한글 라면을 찾았어요.
3: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라면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라면을 먹어요. 훈민 정음이 라면을 먹어요. 훈민 정음이 라면을 먹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음, 마늘.
1: 아, 선생님은 언제 오시지? 선생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2: 정음아, 우리 선생님께 편지 쓸까?
1: 그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3: 뭐라고 쓰지?

0: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써야지. 고맙습니다.
1: 아, 나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요 라고 써야지. 사랑해요.
0: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겼어.
1: 응. 아, 선생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면 행복해 하시겠지.
0: 선생님.
2: 어, 그래. 훈민아, 정음아, 선생님은 왜 불렀니?
0: 선생님, 이거요.
2: 이게 뭐지?
1: 열어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어요.
2: 우와, 훈민이와 정음이의 마음?
0: 네.
3: 바꿔라, 한글!
2: 이게 뭐지? 이건 마음이 아니라 마늘이잖아.
0: 아니, 그러니까. 어?
2: 선생님한테 장난하면 안 돼요.
0: 아, 선생님, 저희 마늘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1: 마음이 마늘로 바뀌었어.
0: 마음을 찾아야 해.
1: 응.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아이야!
4: 훈민정음,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마음이 마늘로 바뀌었어.
1: 마음이 필요해.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마음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아.
1: 저 멀리 블랙홀 가까이에 한글 마음이 있어.
2: 블랙홀 가까이 가면 위험해.
3: 다행히 지금은 잠잠해. 내가 한글을 가져올게. 어차! 태극봉으로 한글 마음을 끌어당기자.
1: 한글 마음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빠지다!
4: 안 돼!
1: 이 용사가 블랙홀에 빠지고 있어.
5: 멈춰라! 시공간!
2: 시공간이 멈추질 않아.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도와줘!
2: 빠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4: 나가다!
3: 하마터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뻔했어.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1: 아니, 나의 빠지다 공격을 나가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3: 내가 한글 마음을 가져오겠어.
0: 나라 한글!
6: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마음을 찾았다.
7: 상자.
8: 우와.
6: 선생님.
9: 얘들아, 선생님은 또 왜 불렀니?
6: 우리 마음을 찾았어요.
7: 네. 여기요.
9: 우와.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우와.
6: 우리 마음이에요.
9: 얘들아, 고마워. 사랑해. 우와.

0: 아버지 차례! 마! 마음! 마음! 마늘! 마늘! 마늘! 마늘! 마차! 마차! 마차! 마차! 마음! 마음!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게요! 받으세요! 우!
1: 마음에 마 먹어야지! 냠냠! 엉! 슝!
0: 마! 우! 마가 어디로 갔지? 음만 남았네. 한글 마음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마음! 마음! 마음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미음이 아를 만나 마, 이응이 으를 만나 으, 으가 받침 미음을 만나 음, 마, 음.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마, 음. 친구들 따라해봐요. 마, 음. 끝.
1: 마음의 끝소리를 차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마차, 마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차.

0: 마늘.
1: 마음, 마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마음을 마늘로 바꿔라 한글! 마음을 담은 편지가 마늘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빠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나가다로 막아냈어요. 이응이 으를 만나 으. 으가 받침 미음을 만나 음.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정음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술물엔
11: 덕분만.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2: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어서 드세요.
8: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2: 먹고 싶어할 친구가 있지. 곰말이야. 곰도 안 먹을걸. 아주 먹는다니까.

0: 행복이야. 놀이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0: 만세! 배 타고 간다!
1: 이를 어쩌...

0: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1: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0: 정말? 어딘데?
1: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0: 다시 돌아가야 해.

있었구나.

뭐야? 뿅! 이제 곧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하지만 난 놀라운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2: 빠빠.

0: 안녕 친구. 요요. 야. 자, 보이지? 아주 멋진 철새가 니를 찾아왔다고.
1: 만나서 반가워. 여긴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0: 그럼 완전 진짜지.

0: 여기? 이걸로 뭘 하게?
1: 절세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0: 이건 말도 안 돼. 왜? 자.
1: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 걸?
1: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줄래?
0: 둘이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1: 오,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0: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1: 절세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빠빠 빠빠 빠빠.
1: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0: 하지만 이 친구는 살거든.
1: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0: 여기들 있었구나. 빨리 웅덩이 뛰기 놀이하러 가자.
1: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나?

넌 아주 간단하지.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항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웅덩이 비기 놀이할 거라고. 곧 밝혀질 테니 두고 보시지. 이게 대체.

0: 이렇게 잘 그리는 거지? 마샤,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네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이주를 하는 펭귄은 아주 특이한 셉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SD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나한테 줄 거라고? 이제 알겠어. 그래, 좋아. 친구를 찾아볼게.

엄마 이거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찾았어. 아!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받아, 사 너 하나, 또 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래.

흥!

선물 소개해줄게.

0: 그러니까 훨씬 더 신나는데?
1: 괜심 걱정은 사라지고
0: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죽은 길을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난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11: 안녕.
12: 재밌게 공부해요.
13: 와, 놀이터다.
14: 빙글빙글 쌩쌩.
15: 정면 버스 결지면 놀이터.
16: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7: 내일 떠나자.
1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얼른 신기를 찾아야 하는데.
1: 아, 어디 가서 찾냐?
2: 나 때문에 신디가
0: 그만 울어 옐로비쥬.
3: 신디는 괜찮을 거다 뿅.

0: 언니들 무슨 일 있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1: 어? 아니야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0: 이상하네. 신디 언니는 어디 갔어?
2: 신디.
0: 이 소리 안 들려? 누가 울잖아.
3: 미아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0: 네, 엄마.
1: 신디가 어디 있는지 타로한테 물어봐야겠어.
4: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0: 뭐야, 안 받아.
5: 주주, 카이 요정님한테 가보면 어떨까?
6: 아, 그래. 요정님은 뭔가 아실지도 몰라.
7: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줄게.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0: 카이 요정님.
7: 슈슈? 아, 아침부터 여긴 웬일인가요? 네?
5: 그렇게 신디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0: 요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8: 그러니까 뭔가 알면 빨리 말해.
7: 나의 프레셔스 신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텐데.
8: 어릴 적 내 사진이잖아.
7: 뭐라고요? 이건 내 여동생 사진인데?
0: 지금 둘이 남매라는 거냐, 끼우?
6: 카이 요정님의 잃어버린 동생이 루시였어?
7: 루시, 내 동생아.
8: 카이, 말도 안 돼. 멍청한 요정이 내 오빠라니.
7: 귀여웠던 내 동생은 어디 간 거야?
5: 그러고 보니 많이 닮았는데?
0: 그러게? 왜 몰랐을까?
6: 저 빛은 뭐지?
7: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0: 그거 좀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7: 신디님을 위해 사라면 위험도 무릅써야죠. 자, 당장 신디님 있는 곳을 알려줘.
5: 동화나라 같은데?
7: 그렇군요. 눈과 얼음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동화나라네요.
9: 근데 이상한 탑이 있다 뿅.
6: 신디!
8: 당장 저기로 가자.
0: 하이 오빠, 머리가. 갑자기 왜?
7: 어둠의 마법을 쓴 대가로군요.
0: 어떡해.
7: 난 괜찮다, 동생아. 넌 신디님부터 구해.
8: 레드비주, 가자.
0: 알겠습니다, 뮤.
8: 같이 가, 루시.
5: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이 요정님.
7: 나 어떡해.
8: 준비됐지?
0: 응.
8: 시작하자, 레드비즈.
0: 갑니다, 뮤!
5: 저기, 얼음탑이 보여.
6: 조금만 기다려, 신디.
0: 얼른 가자, 뮤.
1: 잠깐. 더 빨리 가려면 이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0: 얼음탑으로 출발.
5: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여긴 너무 높아.
10: 넌 절대 못 나간다.

0: 고마워. 대마녀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1: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뷰. 예, 그렇게는 안 된다.
0: 레드비즈!
2: 드디어 주비즈가 내 손에 들어왔네. 넌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야.
0: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레인보우 스틱! 이리 와!
2: 감히 날 방해해?
0: 주주, 레드비즈를 부탁해! 루시!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림보 스피드!

0: 아주 뚜렷성 사물을 얼음 밑은 호수야. 빠지지 않게 조심해. 가서 주비주를 데려와.
1: 귀엽다, 인형. 너는 노래를 불러줘라.
0: 나 무서워서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아.
2: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야.

0: 정신 차려, 인터뷰즈. 뮤직 슬라이드.
1: 어서 타고 봅니다, 뮤.
0: 어딜 가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자. 주비즈는 내 거야.
2: 위험해. 클링 클링 미라클.
1: 주주 출발.
3: 알았어.
0: 이대로는 못 간다.
1: 이제 됐습니다, 뷰.
4: 저 구름은 뭐지?
2: 따라왔어.
0: 각오해라. 뷰 쉴드.
2: 이런.
4: 넌. 뷰. 꽉 잡아.
1: 간다.

0: 사실은 대마녀가 내 친구 아이린인 것 같아.
1: 뭐? 말도 안 돼!
2: 확실한 거 맞아?
0: 응. 얼굴이 똑같았어.
3: 아니, 이게 웬일이야?
2: 무슨 일이지?
4: 선샤인빌에 내 안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5: 겨울도 아닌데 웬일일까요?
4: 내 평생 이런 건 처음 봐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니 오늘은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히.
1: 어둠의 주비지다니요.
2: 대마녀의 짓인가 봐.
0: 아이린.
1: 아무도 없고 썰렁하네. 추워. 또 얼어붙은 똥 하나로 갔습니다, 뮤.
0: 다크서피잖아. 대마녀가 아이린이 근처에 있나 봐.
2: 그거 1위네.
0: 아이린? 역시 너였구나.
6: 내 이름은 어떻게 알지? 너 뭐야?
2: 루사님, 네 친구잖아.
6: 무슨 소리야? 난 대마녀도 아니고 네 친구도 아니야.
1: 대마녀가 아니면 너 뭔데? 알 거 없고 이거나 받아라. 자, 자, 자.
6: 당장 내놔. 다크서피는 내 거야.
2: 루사, 괜찮아?
0: 아이린이 기억을 잃었나 봐. 어쩌지?
2: 감히 내 친구 루사를 괴롭혀? 탭탭 레인보우 스핀!
6: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가서 저 애들을 없애고 주비즈를 데려와!

0: 소용없다 차. 안 되겠네. 나와라 일루전.
1: 저건 또 뭐야?
0: 괴물을 멀리 보내야겠어. 트윙클 드림!
1: 저 멍청이! 민트비즈?
0: 뻥뻥 얼려버리겠다, 차! 일어나 밤 움직였다뇨! 말 시렵다뇨!
1: 어서 올라와! 이러다 큰일 나겠어.
0: 가만 안 줄 거야. 햇빛 레인보우.
1: 안 돼, 주주. 내가 아이린을 설득할게.
0: 포기해, 로사. 저엔 널 잊었다고.
1: 아이린, 같이 불렀던 노래 기억나? 네 이름은 스노우 화이트. 새하얀 눈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
2: 그 노래 기억나. 하지만
3: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따로 있지.

0: 로사, 내가 널 몰라보다니.
1: 아이리,
0: 정말 미안해 로사.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1: 이제 다 괜찮아.
2: 너 이리 와봐라 큐.
3: 너 말이냐 저?
2: 너 아니면 누구겠냐 너.
3: 이거 먹을래 저?
2: 우리가 이런 걸로.
4: 와, 맛있다 큐. 이 맛은 큐.
3: 마음껏 먹어라 저.
2: 우와, 마음이 모글모글해진다뇨.
3: 다행이다 저.
5: 쟤들 좀 봐. 금방 친구가 됐네. 아 참, 샤샤랑 릴리는 잘 있어?
0: 그게...
6: 어? 하루 전화야.
7: 하루! 주주! 지금 당장 선샤인빌 숲으로 와!
8: 빨리 와야 하는데...
6: 하루! 돌아온 거야?
5: 보고 싶었어. 아 참, 우리가 로사 친구와 민트 비주를 찾았어.
8: 그래? 로사 잘됐다. 안녕.
0: 안녕.
4: 이제 얼른 집에 가자 끼우.
8: 안돼.
2: 왜 안된다는 거냐뇨?
8: 너희는 이제 아리시엘로 돌아가야 한다고.
4: 돌아가라고? 왜?
8: 왜냐하면 아리시엘 보석 꽃밭이 다 시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필요해. 마침 일곱 주비주가 다 모였으니까 꽃밭을 살릴 수 있을 거야.
4: 그럼 얼른 가자 뀨.
6: 응, 우리가 보석 씨앗이 돼서 꽃밭을 살리는 거다 뀨.
5: 보석 씨앗이 된다고? 설마 너희가 사라지는 거야?
6: 안돼, 못 가, 못 보낸다고.
4: 주주, 이게 우리 일이다 뀨.
2: 얼른 다녀오겠다뇨.
5: 다녀온다고?
4: 그래, 보석꽃이 피면 우리도 원래대로 돌아온다 큐.
6: 타루, 우린 준비됐다 큐.
8: 응, 주주, 하트팩트를 꺼내봐.
4: 그럼 우리도 갈까 큐.
8: 이렇게 간다고? 지금?
5: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주비주들이 없다는 게. 그러게.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데.
1: 주주, 핑크비즈가 말한 비밀은 뭐였어?
4: 아, 그 비밀은 거기 맛있는 쿠키 숨겨놨으니까 나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으라 뀨.
6: 핑크비즈 벌써 보고 싶어.
1: 나도야.
7: 헤로, 주주, 보여줄 게 있어서 전화했어. 이거 보여? 핑크비즈가 다시 자라고 있어.
6: 그게 핑크비즈라고?
5: 옐로는? 블루는?
6: 레드비즈도 보여줘.
4: 핑크비즈, 기다릴게. 얼른 다시 만나자.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줄무랜?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11: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14: 어서오세요 공주님.
1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악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 호비는 아프대요
0: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0: 꼬르륵 지원
3: 아침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식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4: 순하게,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 기억나? 일?
7: 그럼! 네가 만약에라고 했더니 만약에 요정이 나타났잖아!
8: 잠깐만! 만약에 요정이 뭐야?
9: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이군. 만약에 요정이 과연 뭘까? 그 답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8: 어떤 종류의 질문 말이야?
9: 바로 이런 질문! 계속 숫자를 세면 어떻게 될까? 친구들을 끝도 없이 만날 수 있어. 2주일간 100만까지 셀 수 있지. 어디까지 셀 수 있나? 영원히 계속되면 1 다음에 0을 계속 붙이면 너

0: 한 줌도 남지 않아 한 달 후면 다 없어지지
1: 그만 멈춰
2: 제발 멈춰
3: 선생님 그걸 멈춘다냐
0: 흥미로운 질문이야 다른 질문을 해봐
3: 일을 여러 개로 나누면 어떨까 어?
0: 케이크를 자른 것처럼 작은 조각이 되지 네 조각, 여덟 조각, 열여섯 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 하지만 끝이 나지 않을걸
3: 만약 우리가 달려가는 타워를 짓는다면 꼭대기까지 갔는데 100년이 걸릴까?
0: 떨어지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
3: 어?
0: 멈추지 마 멈추지 마
2: 만약 넌 버블록 이름이 각자 다르다면 마치
3: 루
2: 플링
0: 플링티 번 너희가 가진 숫자는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친구들의 새 이름 익혀야겠지
3: 루
2: 닭이 플링
3: 닭이 플럽은 바로
4: 뻥
3: 만약 3이 가장 큰 숫자가 된다면
0: 그건 대답하기 좀 난처한 질문이야
3: 어.
0: 잠이 안 오는 날 양을 셀 때 난감하지
2: 하나, 둘,
0: 셋